Eh?

야, 스위치 빗고 비비디 비비디 뿌프 나니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얼굴 내려도 괜찮아.
1: 오늘은 친구들이 얼음 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2: 고기를 잡으러 바다 속을 떠나.
3: 고기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4: 낚시 도구를 확인해 보고 있어. 잠깐만.
3: 지난번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야.
4: 지난번 그 자리?
3: 그래. 저번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자리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서둘러. 다른 친구들이 앉을지도 모르잖아.
4: 알았어. 낚싯줄, 미끼, 간식.
3: 고기 아직이야.
4: 다 했어. 아, 혹시 모르니까 낚시 바늘을 하나 더 챙겨야겠다.
3: 고기! 빨리! 빨리 좀 와, 고기, 빨리!
4: 알았어, 해리.
3: 내가 서두르라고 몇 번을 말했어.
2: 놓쳤다.
3: 저 자리에 꼬르륵.
4: 안녕.
3: 안녕.
4: 해리야, 이리 와. 우리는 여기서 하자.
3: 그거 봐, 서두르라고 했잖아.
4: 걱정 마, 여기도 많이 잡힐 거야.
3: 도대체 고기는 언제 잡히는 거야?
4: 고기! 큰 물고기 같아.
3: 우와!
2: 놓쳤다. 이거 봐, 엄청 커.
3: 우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빨리 왔으면 우리도 많이 잡았을 텐데.
4: 미안해, 해리.
3: 뭐야?
5: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치?
6: 재밌었어.
3: 치, 난 그냥 그랬는데.
2: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생선 요리 해줄게.
3: 좋아.
5: 그럼 난 파이를 만들어 갈까?
3: 파이라고? 루피, 딸기파이 만들어줘. 먹고 싶어.
5: 딸기파이? 응, 알았어.
3: 신난다.
4: 해리, 잘 됐다.
2: 포비, 또 뭐 하는 거야?
4: 사용한 물건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3: 늦게 가면 파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1: 포비와 해리는 뽀로로의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3: 빨리빨리.
4: 안녕.
5: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어?
7: 안돼!
1: 저런, 마지막 파이를 크롱이 먹어버렸네요.
3: 미안.
2: 배고파서 우리 먼저 먹고 있었어.
4: 괜찮아. 이것도 좀 먹어봐.
7: 우와, 샌드위치네. 맛있겠다.
4: 해리야, 이리 와. 어쩔 수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
3: 네, 알았어. 누린부 코비 때문에 파이도 못 먹고.
2: 아, 얘들아, 내일 썰매시 합하기로 한 거 알지?
7: 그럼 내가 1등 해야지.
4: 해리야, 우리도 내일 열심히 하자.
3: 코비, 넌 또 늑장 부릴 거면서 뭘.
4: 그런가? 해리야, 같이 가.
1: 호비와 해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아직 화났어?
3: 몰라.
4: 미안해, 나는.
3: 물고기도 못 잡고 파이도 못 먹고 이게 뭐야.
4: 화가 많이 났네. 어떡하지? 아! 해리야, 내일 썰매 시합은 빨리 달려서 꼭 1등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3: 썰매 시합?
4: 응.
3: 치! 누림보처럼 천천히 달릴 거면서.
4: 내일 1등을 하면 해리 기분이 풀릴 거야.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준비하고 있네요.
4: 해리야, 준비 운동 안 해?
3: 됐어, 난 괜찮아.
4: 이번엔 정말 빨리 달릴게. 기대해.
3: 알았어.
2: 자, 시작한다. 출발. 내가 1등이다. 잠깐해.
4: 간다.
3: 우리가 패트를 이겼어.
4: 더 빨리 간다. 간다. 꽉 잡아.
5: 소피, 우리가 1등이야.
4: 아직이야.
5: 그런데 부피 너무 빠르지 않아?
4: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5: 너무 빨라. 부피 괜찮아?
4: 난 괜찮아. 미안, 조금만 더 빨랐으면 1등했을 텐데.
5: 나 때문에 빨리 달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해.
4: 고마워, 해리야.
2: 썰매도 다 탔는데 이제 뭐 하고 놀지?
8: 얼음산에 가보는 건 어때?
5: 얼음산?
8: 얼음산 꼭대기에선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2: 우와, 멋지겠다. 한번 가보자.
6: 좋아.
1: 포비와 해리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5: 바다로 해가 지네.
3: 정말 멋있겠다. 그치, 포비?
4: 빵이랑 물, 과일.
3: 포비, 뭐 해?
4: 준비물을 챙기고 있어.
3: 노을만 보고 올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챙겨.
4: 다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3: 부비, 늦으면 해가 져버린단 말이야.
4: 이제 준비 끝났어.
3: 그럼 이제 가는 거지?
4: 잠깐, 카메라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7: 부비랑 해리가 많이 늦네.
2: 이러다 해가 지겠어.
8: 안 되겠다. 일단 우리 먼저 출발하자.
5: 포비랑 해리는?
7: 나중에 따라오겠지. 빨리 가자.
9: 빨리 가자.
2: 같이 가, 얘들아.
1: 친구들이 떠난 후 포비와 해리가 도착했어요.
2: 친구들이 먼저 갔잖아.
4: 아직 괜찮을 거야. 가자.
2: 빨리 와. 이러다 노을을 놓치겠어.
4: 알았어. 어? 저것 좀 봐, 해리. 우와, 멋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3: 아유, 이럴 시간 없어.
4: 해리야, 나무 앞에 서봐. 사진 찍어줄게.
5: 사진?

0: 찍는다.
1: 예. 이제 됐지? 그만 가자.
0: 베리야, 응? 저것 좀 봐. 가보자.
1: 언니!
0: 우와, 멋지다.
1: 늦었다니까. 우와, 멋지다. 아, 맞다. 돌. 소고기 가자니까. 도착했다. 우와. 좋았을 텐데. 이게 뭐야? 노을이 안 보이잖아.
0: 혜리야, 미안.
1: 괜찮아.
0: 혜리야, 같이 가.
2: 혜리는 노을을 보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1: 벌써 밤이네. 어? 배고파.
0: 이거 먹을래, 혜리? 어?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1: 결국엔 빵만 먹고 내려가네. 밤이 되니까 춥다.
0: 혜리야, 이거 덮어.
1: 뭐? 코비는 저렇게 상냥한데 나는 코비가 느리다고 화만 냈잖아.
0: 어? 혜리야, 저것 좀 봐.
1: 어? 저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봐, 보비. 정말 예쁘다.
0: 예쁘다.
1: 저기, 보비야. 미안해.
0: 응? 무슨 소리야?
1: 느리다고 잔소리한 건 말이야.
0: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혜리가 더 속상했잖아.
1: 아니야. 보비 네 덕분에 멋진 별똥별도 구경하고 고마워.
2: 보비와 혜리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함께 바라봤어요.
3: 우와, 이게 다 뭐야?
0: 어제 얼음산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야.
3: 어? 별똥별 쇼다.
1: 별똥별 쇼?
3: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1: 정말?
4: 어제 급하게 내려오느라 못 봤네.
1: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나처럼 말이야.
3: 에이, 보비한테는 느리다고 뭐라고 하더니.
1: 맞아.
2: 혜리는 서두르는 것보다 때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4: 루피, 아직 멀었어?
5: 크롱, 크롱.
6: 다 됐어. 자, 드세요.
5: 우와, 맛있겠다.
3: 루피, 정말 맛있다. 최고야.
6: 그래? 고마워.
3: 잘할 수 있겠어? 크롱, 크롱. 그럼 열심히 배워, 크롱. 나 먼저 갈게. 안녕.
6: 크롱.
2: 크롱은 루핀의 집에 남아서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6: 크롱, 이번엔 살살. 알았지?
3: 크롱. 크롱. 크롱.
6: 자, 여기. 괜찮아. 다시 해보자.
3: 크롱.
6: 왜 그래? 다른 거 할까?
3: 크락.
6: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봐.
3: 크락.
6: 자, 이렇게 하고 밀가루를 넣는 거야.

0: 크롱은 과자 만들기에 금방 실증을 내고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1: 크롱, 크롱, 놀랐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만든 헬리콥터야. 멋지지?
2: 크롱, 크롱, 크롱.
3: 야, 우와, 정말 멋있어.
1: 장난감 만드는 걸 가르쳐달라고? 알았어.
0: 크롱이 이번에는 에디에게 장난감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1: 어, 크롱, 헬리콥터는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부터 해보자.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들을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돼. 크롱, 너도 해봐.
2: 크랑, 크랑.
1: 이렇게 누르고 핀으로 고정하면 자, 어때? 쉽지?
2: 크롱 크롱 크롱
1: 헬리콥터는 만들기 어려워.
2: 크롱 크롱
1: 바람개비 만드는 것도 재밌어. 색종이랑 재료를 좀 더 가지고 올게. 찾았다. 이제 됐어, 크롱. 어? 어디 갔지? 어? 크롱!
0: 크롱은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어, 크롱.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런데 크롱, 과자 만들긴 잘 배웠어?
2: 크랑, 크랑.
4: 크랑. 어? 자, 완성!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크랑. 오! 뽀뽀 삐삐다!
2: 크랑, 크랑.
5: 삐삐! 안녕, 우리 놀러 왔어.
2: 안녕, 뽀뽀 삐삐.
5: 그런데 저게 뭐야?
2: 아, 저거? 눈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5: 이건 누가 만든 거야?
2: 크랑, 크랑, 크랑.
5: 멋진가?
2: 크랑, 크랑, 크랑.
1: 꽃이 예쁜데.
5: 눈사람 만드는 법 가르쳐줘.
1: 가르쳐줘.
2: 크랑, 크랑, 크랑. 아, 맞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삐삐 뽀뽀 같이 가자.
1: 크랑, 크랑, 크랑.
5: 우리 나온 걸래.
2: 크랑. 왜?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5: 눈사람 만들 거야. 그치, 크롱.
2: 크롱. 맞다. 크롱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지.
5: 크롱. 신난다. 고마워.
2: 크롱. 그럼 나 간다. 안녕. 크롱.
5: 잘한데. 이것만 계속해. 재미없다.
2: 크랑, 크랑, 크랑.
0: 이런 뽀뽀 삐삐가 눈사람 만드는 걸 배우는데 신증이 났군요.
5: 뽀뽀. 뽀뽀야. 괜찮아, 크롱.
2: 뽀뽀, 뽀뽀.
5: 놀자, 크롱.
2: 크랑, 크랑.
5: 눈사람 재미.

0: 뽀뽀와 삐삐를 보고 나니 크롱은 루피와 에디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야. 뽀뽀와 삐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1: 루피랑 에디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2: 우리를 도와줄게.
0: 크롱은 루피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3: 크롱.
0: 크롱은 뽀뽀 삐삐와 함께 루피와 에디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4: 에디랑 루피는 힘이 없어 보이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5: 크롱이 뭘 좀 망가뜨리고 가서 고치느라고.
6: 나도 크롱한테 뭐 가르쳐주다가 집이 엉망이 돼서 그걸 치우고 왔는데.
5: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크롱.
7: 에디랑 우리였어.
6: 크롱.
8: 안녕, 우리 돌아왔어.
9: 안녕.
5: 그런데 크롱. 가르쳐달라고 한 건 안 배우고 말썽만 부렸다며?
0: 크롱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6: 크롱, 이걸 네가 다 준비했어?
4: 크롱이 금방 실증내고 제멋대로 한 게 미안했나 봐.
5: 크롱! 우와, 나한테 배운 바람개비네. 어?
6: 그럼 나한테 배운 과자를 먹어볼까? 그래도 고마워, 크롱.
5: 나도 고마워, 크롱.
0: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5: 삐삐랑 뽀뽀는 잘 가고 있을까?
3: 크롱, 크롱. 크롱?
5: 왜 그래, 크롱? 뽀뽀 삐삐가 만들었구나.
0: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롱이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크롱.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군요.
1: 이야! 어리밤지! 잘했어, 뽀로로!
2: 아이, 참.
1: 괜찮아. 이제부터 더 잘하면 돼.
3: 루피! 괜찮아?
2: 괜찮아.
0: 저런, 루피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
1: 우리가 이겼다.
2: 미안, 나 때문에.
1: 아니야, 루피.
2: 난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0: 언제부터 그런 거야?
1: 배드민턴 치고 들어온 다음부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0: 배드민턴 치고 난 다음부터? 루피, 감기 걸린 거 아니야?
1: 감기? 그렇지. 안 되겠어. 쉬어야겠다, 루피. 루피, 오늘은 푹 자. 알았지? 어머!
0: 하루 종일 놀았더니.
1: 미안해. 내가 요리를 망쳤어.
2: 아니야. 넌 쉬어야 하니까 우린 먼저 가볼게.
1: 가는 거야?
2: 푹 쉬어, 루키. 내가 루피 대신 저녁을 만들어줄게. 우리 집에 가자.
1: 포비가 나 대신 요리를 한다구.

0: 계속 요리해줄게.
1: 안 돼! 배고파.
0: 배고프지? 어서 먹어, 얘들아.
1: 어째 물고기가 좀 까맣다.
0: 그런가?
2: 맛이 좀 이상한데. 손이 너무 간 것 같아, 포비.
0: 미안해.
2: 루피가 만든 요리 먹고 싶다.
0: 사실 나도 그래.
1: 루피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3: 다음 날 아침,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네 집에 갔어요.
2: 다 나왔으면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1: 좋아. 안 되겠다. 얘들아, 루피 쉬게 얼른 나가자.
4: 그래. 루피 안녕.
1: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설마.
3: 루피는 친구들이 루피를 빼고 더 재미있게 놀까봐 걱정이 됐어요.
2: 야! 이 정도쯤이! 야! 어? 야!
1: 루디는 너무 잘 쳐서 재미없어.
2: 맞아. 루피랑 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1: 루피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2: 책에서 찾아보는 건 어때?
1: 책?
2: 감기에 관한 책을 집에서 본 것 같아.
1: 정말?
2: 잘했다.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 책에 감기에 좋은 약초가 있을 거야. 찾았다.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초.
1: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하지?
2: 깊은 산 속에 있다는데?
1: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산으로 가자. 얘들아 잠깐만. 가기 전에 루피에게 얘기하고 가자.
0: 그래, 걱정할지도 몰라.
2: 좋아, 그럼 루피네 집에 들렀다 가자.

0: 자고 있었네. 얘들아, 우리 조용히 나가자. 배낭 메고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설마 소풍? 어떻게 나만 빼고 소풍을 갈 수 있지?
1: 간다! 신난다!
0: 포비,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다.
1: 역시 포비의 요리가 최고야.
0: 안 되겠어. 이러다간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우선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 똥통이의 마법이라면 감기도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어, 눈이 내리네. 똥통이네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빨리 나으려면 가야 돼.
2: 루피의 상상과는 달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약초를 구하러 가고 있었어요.
1: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자. 여기 어딘가에 약초가 있을 거야.
3: 그럼 다 같이 찾아보자.
2: 루피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이것만 있으면 루피 감기가 낫겠지? 빨리 루피한테 가자.
3: 저기 루피 아니야?
1: 정말 루피네.
4: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자.
0: 여기
1: 루피 괜찮아?
0: 어떻게 된 거지?
1: 큰일 날 뻔했어.
4: 길에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데리고 온 거야.
0: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엉망이야?
1: 짜잔! 널 아껴둘 약초를 구해왔어.
0: 난 너희들이 소풍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요리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날 잊은 줄 알았어.
1: 루피, 우리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5: 루피, 차 마셔.
1: 감기를 낫게 하는 약초차야.
0: 고마워, 얘들아. 너무 쓰냐?
1: 뭐? 쓰다고? 루피, 이제 맛을 느끼는구나.
0: 정말? 이제 감기가 다 나았나 봐. 나왔으니까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게. 파이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 맛있지?
1: 아무것도 안 나.
3: 어? 나도.
0: 이상하다. 어머, 너희 혹시
4: 우리 모두 감기에 걸렸나 봐.
0: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너희를 보살펴줄게. 너희들 집에서 푹 쉬어야 해. 축구도 안 돼. 놀이터도 안 돼.
2: 아플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랍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4: 그럼 셋 하면 출발하는 거다. 하나,
6: 둘, 셋, 출발!
5: 아, 에디, 우리는 안 가.
1: 걱정 마. 천천히 출발해도 충분해. 아, 이제 출발해 보실까? 출발! 와서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5: 우리도 방금 도착했잖아.
1: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지.
4: 축하해, 애기.
7: 애기, 너만 좋은 썰매를 시합하는 건 불공평해.
1: 뭐?
7: 맞아.
1: 우리도 그런 썰매였으면 1등했을까? 너희도 이런 썰매를 만들면 되잖아. 쉽진 않겠지만.
7: 좋아. 후비, 우리도 척을 만들자.
0: 우리도 만들어볼까?
7: 좋아.
1: 좋아, 그럼. 애기 것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 좋아. 다들 새 썰매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시합해보자고.
6: 그래, 좋아.
2: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0: 이게 설계도야. 우와!
7: 좋아.
4: 자, 여기다가. 자, 앉아봐, 해리.
7: 우와, 이거 좋은데.
1: 친구들이 어떤 썰매를 만드는지 보러 가려고.
5: 나도 갈래. 자.
0: 여긴 분홍색. 다 됐다. 그쪽은 어땠을지.
1: 이쪽도 끝.
0: 완성이야.
1: 안녕.
3: 우리 썰매 다 만들었어.
1: 그래? 어디?
0: 어때? 예쁘지?
1: 예쁘긴 한데 썰매라면 빨라야지.
0: 당연히 빨라.
3: 한번 보여주지. 어서 타봐, 루키.
1: 야,
2: 에디가 이번엔 호비와 해리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4: 안녕.
1: 안녕. 그게 새로 만든 썰매야?
4: 응, 마침 운전해보려던 참이야.
7: 출발!
4: 출발!
7: 너무 느리잖아, 보비. 더 빨리.
4: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건데.
1: 이래서는 시합에 못 나가겠는걸.
7: 안 돼!
4: 해리, 걱정하지 마. 다시 고쳐볼게.
2: 에디와 로디는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1: 뽀로로, 뽀로로.
7: 안녕.
1: 무슨 일이야? 썰매 잘 만들고 있나 보러 왔지.
7: 아, 썰매? 이제 완성이야.
1: 짜잔. 어디 한번 볼까? 엔진이 없는데.
7: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에겐 이게 있거든.
1: 이런 걸로?
7: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1: 그럼. 썰매보다는 눈사람 만들 때 쓰면 되겠는걸.
5: 친구들이 만든 썰매가 다 이상했어.
1: 이런 썰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5: 그럼 오늘 시합은 어떤가지?
1: 어차피 다들 못 올 거야. 우리끼리 타자.
5: 우리끼리?
1: 그래.
2: 에디와 로디는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0: 도와주면 안 돼.
1: 썰매 만드는 걸 도와주자고?
0: 에디는 천재 발명가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2: 좋아, 그럼 이 천재 발명가님이 나서야겠군.

0: 뭐라고.
1: 에디는 루피와 패티의 썰매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0: 다 됐다. 그럼 이제 한번 달려봐.
2: 제발.
1: 에디와 로디가 이번엔 호비 집으로 갔어요.
2: 너무 느려.
3: 아직 그대로네.
0: 걱정하지 마.
3: 에디.
0: 내가 고쳐줄게. 자, 다 됐어.
3: 고마워, 에디. 그럼 출발해볼까?
2: 정말 빠르다. 같이 가, 포니.
4: 에디, 정말 멋져.
0: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뽀로로 썰매만 고쳐주면 되겠다. 로디, 볼트 하나만 더 줘.
4: 알았어. 다 떨어졌어.
0: 어? 아, 집에 좀 남아있을 거야.
4: 지가, 에디.
0: 다녀올게.
1: 에디와 로디는 재료를 찾으러 집으로 갔어요.
0: 여기 있을 거야. 하나뿐이네. 이걸로 모자라는데.
4: 어떡하지?
0: 그럼 되겠다.
4: 뭐해?
0: 여기서 하나씩 뺏었으면 될 거야. 이쪽은 됐고, 다음엔 이쪽.
4: 그럼 우리 썰매는 어떡해?
0: 시합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가자, 로디.
4: 에디.
0: 자, 다 됐어. 출발. 고마워, 에디. 이제 끝났다.
4: 이제 다 같이 시합할 수 있겠다.
1: 다음 날, 친구들은 새썰매로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0: 오늘도 우리가 1등 할 거야, 로디. 어? 이 손 떨린 건 필요 없잖아.
5: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 거야. 그랑 그랑 그랑. 이게 뭐야?
2: 아, 그냥.
5: 어? 이거 거울이네? 썰매 타면서 거울 보려고?
2: 아니거든.
5: 시합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2: 어서 출발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지, 포비?
5: 저건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아.
2: 하나, 둘, 셋, 출발!
1: 드디어 썰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3: 나는 방향을 아는 것 같아. 아, 해리, 노래를 불러.
2: 노래? 좋아. 축복이 울려라, 축복이 울려. 우리 사는 말이네야, 축복이 울려라.
5: 못하겠어. 크롱, 크롱. 그거 쓰자, 크롱.
4: 볼트를 빼서 그런 것 같아.
0: 아, 그랬었지.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
2: 좀 늦었네.
0: 누가 1등 했어?
2: 1등?
3: 너희가 1등이야.
0: 우리가?
4: 제일 늦게 왔는데.
2: 에디가 없었으면 우리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5: 그래, 맞아. 덕분에 새 썰매도 생기고 고마워, 에디.
0: 뭘, 그 정도 가지고.

0: 자, 받아.
1: 이게 뭐야? 너희들 주려고 우리가 준비한 거야.
2: 고마워, 얘들아.
3: 친구들을 도와준 에디와 로디가 썰매 시합에 진짜 1등이 됐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M 포키젤?
11: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3: 옥스퍼드 탕!
14: 해보고!
13: 주유소 4급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덕분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숨이 가자
12: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11: 2층입니다.
12: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중심을 잡아라. 조심, 조심. 잭, 좀 더 조심해야지.
1: 어렵다. 비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0: 당연하지.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잖아.
1: 안녕, 론.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균형 감각 키우는 연습하고 있었어.
0: 론, 마침 잘 왔다. 같이 하자.
1: 에이, 난 이런 건 연습 안 해도 잘해. 네. 잘 봐.
2: 왜 이러지?
0: 아이, 참.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2: 와.
0: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책을 머리띠에 붙여놓은 건 비밀.
3: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건가?
4: 이제 거의 다
5: 됐다! 드디어 이 천재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하늘 땅 흔들기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럼 어디 실험을 한번 해볼까나? 자,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각도를 움직이면 이번엔 반대로

0: 자, 이번엔 역시 난 천지야.
1: 레오 박사, 너희끼리 장난칠 때가 아니야.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지.
0: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까?
1: 아, 뭔데?
0: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오레오, 오레오!
2: 뭐야, 왜 이러지? 지진 누나? 못 움직이겠어!
0: 좀 더 흔들어 볼까나?

0: 어머, 레오 박사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이번엔 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슈퍼제트! 감히 또 나를 방해하다니!
1: 내가 상대해 주마! 플래시 파워!
0: 쉽게 되진 않을까?
1: 어? 뭐야? 플래시론! 내가 구해줄게!
0: 그렇게는 안 되지!
1: 원더비키! 아, 이런! 중심을 못 잡잖아! 어?
2: 슈퍼잭! 레오봇의 가슴에 달려있는 땅을 흔드는 장치를 없애야 해!
1: 저거다! 그렇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야!
0: 어림없다 슈퍼잭!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균형 감각을 높이자.
3: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새우가 필요하지. 새우의 타우린,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우 두 컵, 방울토마토 다섯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새우 볶음.

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슈퍼 냠냠.

0: 그렇다면 최대 기울기로 흔들기. 고대의 기술로 강화한 하늘 땅 흔들기의 맛이 어떠냐 슈퍼제트. 세상 모든 걸 뒤집어지겠다. 오레오레요.
1: 그렇게 내 아들 것들 다?
0: 뭐야, 어디 있는 거야?
1: 레오 박사, 당장 마을을 돌려놔.
0: 넌 또 언제 올라탄 거야? 당장 떨어져.
1: 아, 헤어 슈퍼제트, 내가 도와줄게. 완다 파워.
0: 오잉, 이거 왜 이래? 나 노라고. 야, 뭐야? 야,
1: 난 레오 박사,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0: 이런 어쩔 수 없군. 다시 원래대로.
1: 고마워, 원더비키.
2: 다행이야, 슈퍼제트.
0: 어디 두고 보자, 슈퍼제트.
1: 레오 박사,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3: 휴, 중심 잡기 너무 힘들었어.
2: 그거 봐,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라고 했지.
3: 원더비키, 얼마나 연습해야 너처럼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야?
2: 난 연습이 필요 없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3: 뭐? 그럼 넌 연습 없이 머리 위에 책을 얹고 춤까지 춘 거야?
2: 그거야, 책을 머리띠에 붙여놨으니까.
3: 뭐? 그럼 그게 다 속임수였어?
2: 아, 그게... 야, 몰라 몰라.

0: 레오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좀 수상한데.
1: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0: 우주신문 기자?
1: 어?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0: 아,
1: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0: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1: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0: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2: 에이, 그런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 히어로 완다 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3: 비키, 벌써 갔어.
2: 어, 뭐?
1: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이게 뭐야?
4: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볼 공작을 받아라! 오래오래요! 오래

0: 숨어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저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2: 슈퍼제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볼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2: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볼 공격을 보여주마!
3: 뭐지?
2: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자!
1: 저 공격을 막아야 해!
3: 내가 할게!
1: 이런... 내가 해볼게! 야! 안 돼! 너무 높아서 안 나!
3: 나한테 맡겨!
1: 야! 자! 야! 으차! 야! 자!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5: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크루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소고기 완자.

0: 슈퍼 냠냠 파워!
1: 얘들아, 힘을 합쳐서 레오봇을 물리치자.
0: 알았어! 플래시 파워! 야, 야, 야! 야, 야, 야! 이야! 완다 파워! 야! 마무리는 내가! 슈퍼 냠냠 파워! 냥대!
2: 아이고 아파.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3: 안녕하세요. 우주신문 기자 어린 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2: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3: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2: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3: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2: 우주 곳곳에?
3: 우와.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2: 나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4: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그동안 괴롭힌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3: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2: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1: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잭,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우와, 저거 맛있겠다. 죄송합니다.
2: 아니, 이 녀석이.
0: 지금 화난 거 맞죠?
2: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참아야 하느니라.
5: 박사님,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그래, 이 케이크 양보해 줄게. 난 이제 악당이 아니니까.
1: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2: 당연하지.
1: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0: 제, 이리 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1: 갈게!
0: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2: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쌀 것 같네.
3: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2: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 할 거거든. 너희들 모두 괴롭혀 주겠어. 오래오래오래오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6: 얼굴엔
8: 순한 킹킹.
6: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상.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거는 무서워. 후크 아저씨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됐나 봐.
1: 그래서 내가 피터야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해야지 했더니 피터팬이 내 모자를
2: 그때 피터팬이 휙 들고 날아가 버렸죠.
1: 아 그래 기억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피터팬을 잡아서 잘 타일렀지. 다신 그러지 말거라. 그런데 요 녀석이 내 손을 꽉 깨물지 뭐냐. 아우 아우 아우 아야야 아파라.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2: 갑자기 팅커벨이 나타났죠.
1: 비키 차라리 네가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2: 죄송해요 후크 아저씨.
1: 괜찮아. 자 어디까지 했더라?
0: 근데요 아저씨, 그 손은 피터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바로 악어 때문에.
0: 악어 때문에요?
1: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당이 바로 악어란다. 악어를 본 적 있니?
3: 아니요.
1: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악어를 조심해라. 악어는 말이야,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었어. 그 녀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 없이 다가와 와! 하고 나타나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2: 그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1: 걱정 말거라. 이제 악어가 오면 미리 알 수 있거든.
0: 어떡해요?
1: 악어가 내 시계를 삼켜버렸지. 그래서 악어 뱃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난단다.
0: 와 신기해요. 째깍째깍.
2: 어디서 시계 소리가 들려?
0: 째깍째깍. 아저씨 저예요.
4: 론 지금 뭐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했어.
2: 그래 론, 아저씨께 어서 사과드려.
4: 어디 가셨지?
2: 아 저기 계시네.
1: 악어는 간 거 맞지?
5: 어허 그래? 악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지.
6: 레오 박사,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내가 알려준 눈물 콧물 속 폭탄 말이다.
5: 좀 기다려봐 타이탄.
6: 뭐야? 내가 힘들게 고대 무기의 설계도를 구해주었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7: 레오 박사님,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5: 대충 아무데나 놔.
6: 뭐 하는 거야?
5: 너의 시시한 폭탄 따위는 필요 없거든. 내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뚱뚱 치킨, 당장 가서 악어를 잡아와라.
7: 네, 레오 박사님.
6: 레오 박사!
0: 후크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1: 휴, 괜찮다, 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
0: 무슨 소리지? 이거...

0: 내가 잘못했어.
1: 뭐?
0: 낮잠을 자는데 너랑 피터팬이랑 너무 시끄러워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미안해. 난 이제 달라졌어. 착하게 살기로 했다고. 나를 용서해줘, 제발.
2: 괜찮단다.
3: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들 저러는 거냐고.
4: 악어가 사실은 착한 친구였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3: 뭐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 눈물 콧물 쏙 폭탄. 이 녀석들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마. 오래오래요.
2: 악어야,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잖아.
0: 날 용서해주는 거야? 고마워.
3: 여기저기 눈물 바다로군.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실컷 울어보시지.
5: 와, 레오 박사.
3: 눈물 콧물 쏙 폭탄 발사.

0: 아빠, 엄마, 어떡하죠?
1: 어머,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0: 레오 박사가 눈과 코가 매운 폭탄을 마구 던지고 있어요.
2: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0: 아주 좋아.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1: 싫다든, 난 괴롭히는 게 좋단 말이야. 이거나 받아라.
2: 얘들아, 먼저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3: 알았어.
2: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렇게는 안 되지. 자, 눈물 콧물 쏘 폭탄.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눈을 강화시켜 눈물을 멈추자. 응?
5: 눈을 강화시키려면 아보카도가 필요하지. 아보카도에 루테인, 달걀의 단백질, 연겨자의 칼륨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아보카도 한 개, 신선한 달걀 한 개, 매콤한 연겨자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르르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보카도 덮밥.

0: 범염냥 파워! 어? 어떡하지? 레오 박사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도저히 위치를 모르겠어. 원더비키, 플래시론, 힘들겠지만 레오봇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연기를 없애줄 수 있겠어?
1: 알았어!
0: 플래시 파워! 이야!
1: 원더 파워!
0: 레오 박사!
2: 성가시게 꾸는 거지. 슈퍼젯! 이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 눈물 콧물 속 폭탄이다. 잘 따라. 뭐야, 야, 저 녀석이.

0: 콧물이 콧물이 멈추질 않아. 야, 죽박했다. 두고 보자.
1: 악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2: 악어의 눈물 알지? 내 눈은 눈물로 항상 깨끗하게 닦여서 아프지 않아.
3: 악어야, 네가 정말 큰일을 해줬구나.
2: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 아, 맞다. 참, 깜빡할 뻔했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어? 이제 돌려줄게. 어? 고장이 났나? 작동한다.
3: 아, 무서워!
2: 내가 또 잘못했나?

0: 이건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면
1: 레오 박사 지금 거울 가지고 장난할 때야.
0: 드디어 완성됐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2: 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척척 박사 거울입니다.
0: 좋아. 척척 박사 거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누구지?
2: 슈퍼잭입니다.
0: 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2: 그것도 물론 슈퍼잭입니다.
0: 무슨 소리야? 척척 박사 거울, 너 고장난 거 아니야?
3: 박사님, 거울의 답이 정확해 보입니다, 꼭.
0: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지?
2: 그건 바로 잭의 엄마, 메이입니다.
0: 뭐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못 참아. 너 부숴버릴 거야.
3: 박사님, 참으세요.
0: 그럼 좋아. 누가 더 똑똑한지 제게 엄마랑 나의 대결이다. 그럼 당장 출동이다. 오래 오래요.
4: 좋아 얘들아, 오늘은 이 산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가자.
5: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따러가야지.
6: 난 딸기 딸래.
5: 그럼 난 파인애플.
4: 론, 파인애플은 열대과일이라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
5: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4: 그래. 그럼 이 근처부터 찾아보자.
5: 네!
4: 잭, 잠깐 기다리렴.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야.
5: 와, 고마워요, 엄마.
4: 그럼 나도 찾아볼까?
5: 파인애플아, 어디 있니?
7: 레오 박사가 왜 여기 있지?
5: 잭한테 알려야 해.
0: 여기 있었군. 딱 거울이 얘기한 대로야.
4: 어? 아니, 넌 레오 박사?
0: 나, 레오 박사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4: 결투?
0: 누가 더 똑똑한지 이 레오 박사랑 대결해 보자고.
4: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5: 제! 어? 큰일이야! 레오 박사가 나타났어!
8: 정말? 이런, 어서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에게도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1: 그건 나한테 맡겨. 플래시 파워!
2: 또 큰일 났어, 슈퍼제! 너희 엄마가 사라지셨어!
0: 사라지셨다고? 슈퍼제, 내가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봐. 완다, 파워! 이런 나무 때문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여. 어떡하지?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슈퍼제, 슈퍼냠냠 파워로 엄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까? 아, 맞다! 엄마가 지은 슈퍼냠냠 도시락이 있었지.
3: 슈퍼제,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엄마를 찾아보자.
4: 청력을 강화시키려면 문어가 필요하지. 문어의 타우린,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문어 15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조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문어꼬치.
0: 슈퍼냠냠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슈퍼냠냠 파워! 저기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아 공식 사회자 허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정하는 메이 선수와 네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6: 이봐, 빨리 진행하라고.
5: 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스토리아 퀴즈입니다.
6: 날 이길 순 없을걸.
4: 곧 알게 되겠지.
5: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준 과일은?
6: 정답 수박.
5: 아닙니다.
4: 정답 사과.
5: 네, 메인님 정답입니다.
4: 야호!
6: 나도 아는 거였거든. 어?
5: 다음 대결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판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6: 아하! 정답은 2번!
5: 아닙니다!
2: 정답은 1번이요!
5: 네! 메인님 맞췄습니다!
2: 야호! 또 이겼다!
6: 왜 1번이야?
7: 박사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6: 뭐라고? 그거?
5: 마지막 대결은 300점짜리 퍼즐 맞추기입니다.
6: 좋아. 이번엔 꼭 맞춰서 역전해주겠어.
5: 준비. 자, 시작.
6: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돼. 좋아, 다 했다.
2: 거의 다 맞췄는데 아깝다.
5: 레오 박사가 이겼습니다.
6: 이겼다. 만세.
8: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지 겨루는 대결 우승자는 레오 박사입니다.
6: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예.
2: 퍼즐이 잘못됐어. 레오 박사, 이건 반칙이잖아.
6: 이건 천재적인 답인 거라고. 반칙이 아니야.

0: 라고?
1: 네오 박사님, 반칙은 안 됩니다. 네오 박사의 반칙 패러 우승자는 메이입니다.
2: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호!
0: 안 돼, 무효야, 무효.
2: 뭐가 무효라는 거야? 대결에서 내가 이겼잖아.
0: 몰라, 몰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무조건 나라고. 뚱뚱치킨, 어서 가서 저 트로피를 뺏어와.
3: 네, 네오 박사님.
2: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4: 엄마!
2: 안 돼!
1: 어디 갔지?
2: 야!
0: 뭐야?
2: 야! 야!
0: 어? 어? 어? 어?

0: 야! 하!
1: 오늘 과일 따기는 어떡하고?
2: 제발요, 엄마. 무술 먼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썰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썰 칫썰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5: 얼굴엔
3: 순한 길길
5: 줄무랄
3: 덕덕한
6: 순하게
3: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안전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지리를 가기거북.
1: 본인의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0: 아빠, 저 수영 잘하죠?
2: 꼭 물개 같은데?
1: 어? 윤희는 실컷 놀았나 보네. 전 윤희랑 텐트에 가서 좀 쉴게요.
2: 그래요.
0: 아빠, 우리는 모래성 쌓아요.
2: 좋지.
0: 야!
2: 오,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0: 거기 괜찮아? 우리한테 부부맨이 있잖아. 도와줘요, 부부맨.
1: 얘들아.
2: 도와줘요, 부부맨.
1: 부부맨 변신.

0: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1: 보구맨! 야기 거북이 다쳤나 봐요.
2: 아, 저런.
1: 다친 곳을 치료해줄 수 있을까요?
0: 물론이지. 자, 방귀구름 붕대야.
1: 아프지? 조금만 참아. 됐다. 아기 거북아, 이제 금방 나을 거야. 대가 거북아.
2: 아직 걷기는 힘든가 본데.
1: 어쩌죠? 바다로 돌아가야 엄마 아빠도 만날 텐데. 보고만, 우리가 같이 바다로 가서 거북 가족을 찾아줘요.
0: 좋은 생각인데?
2: 그런데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1: 정상을 타고 가면 되죠.
0: 아하!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당귀구름 잠수함.
1: 당귀구름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2: 멋지다.
3: 근데 바위 사이가 좁아서 잠수함으로 못 가겠는데?
2: 그럼 어쩌죠?
0: 어쩌긴, 이제 진짜 모험을 시작해야지.
2: 와, 잠수기다! 저쪽이에요! 저국이 아니라 바위였잖아.
3: 이 주변을 좀 더 찾아볼까?
2: 저기 봐요, 보보맨. 언어가 아파 보여요.
3: 그러게, 다리가 물려서 아프겠어.
2: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0: 그래.
3: 조개가 입을 벌려야 문어가 빠져나올 텐데.

0: 고맙다고 인사하나 봐.
1: 보니와 부부맨은 다시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어려움에 처한 바다 친구들이 보일 때면
2: 희롱, 그물에 엉켰나 봐.
1: 최선을 다해 구해주고 열심히 도와주었죠.
0: 아까 대단하던데? 꼭 해양구조대 같았어.
3: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죠. 그런데 거북이 가족을 못 찾아서 큰일이에요.
0: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안 나가! 가시보기잖아. 미안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아, 혹시 여기가 너희 집이었어? 아, 몰랐어. 금방 나갈게. 얘들아! 가시보기 화가 많이 났나 봐!

0: 거의 따돌이 없다.
1: 이런, 끼어버렸네. 안 되겠다. 겨우 살았네. 보니야, 괜찮아? 보니야, 골디, 다들 어딨어? 보니야, 나와봐, 얘들아.
2: 부부만을 놓쳤으니 이제 어떡하지? 보철기도 잠수함에 있는데 주변도 깜깜하고 무서워. 거북아, 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많이 무서웠지. 걱정 마, 거북아.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유? 내가 꼭 찾아줄 거니까. 유! 골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북가족과 부부맨을 찾아보자. 준비됐지?
3: 어?
2: 좋아. 우선 저 위로 올라가보자. 예. 이러면 서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넌 저쪽을 보면서 찾고 난 이쪽을 보면서 찾을게. 거북아, 너도 꼭 붙잡고 있어. 좋았어, 가자.
4: 다시 용기를 낸 보니는 부부맨과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
1: 놀랐잖아.
2: 보고 싶었어요.
1: 무서웠지?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아까 만났던 바다 친구들이 이쪽으로 데려다 줬어요.
1: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근데 보니야, 나도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어.
2: 특별한 친구요?
1: 짠!
2: 엄마 아빠인가 봐. 와, 거북가족 드디어 만났어.

0: 네.
1: 아기 거북아, 잘 지내? 다치지 말고.
2: 야,
1: 아기 거북이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해 보여요.
0: 그래, 가족은 정말 소중하니까.
1: 저도 갑자기 엄마 아빠랑 요니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0: 그럼 보니도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갈까?
1: 네, 그럼 또 만나요.
0: 그래. 자,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볼까?
3: 잘 잤다.
1: 엄마, 요니야, 정말 보고 싶었어.
4: 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1: 그냥요. 나, 나. 근데 아빠는요?
4: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5: 여보,
4: 어?
5: 얘들아.
4: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본이랑 같이 안 있고. 어? 이건 또 뭐예요?
5: 그게 오늘 저녁 식사 재료예요. 맛있는 미역국 어때요?
4: 네?
1: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뭐든지요.
5: 그럼 미역국 해 먹으러 가자. 예!
6: 거북 가족도 본인의 가족도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죠?
1: 부끄럼쟁이 새 친구. 저녁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6: 골디와 산책을 하던 본인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집을 발견했어요.
1: 이사 트럭이네.
6: 되었어요.
7: 자, 병아리 반 친구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어서 들어오렴.
8: 어서 와.
9: 안녕.
10: 와, 반갑습니다.
1: 어제 만난 애잖아.
7: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9: 안녕, 나는 슬기야. 난 책을 좋아해.
11: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7: 친구들이 안 들린다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줄래?
1: 그게... 이름은 슬기고 책을 좋아한대.
12: 반가워, 슬기야.
7: 모두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12: 네!
1: 안녕, 우리 어제 만났지? 이렇게 또 만나다니, 신기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9: 고마워.
6: 본인은 슬기에게 유치원 곳곳을 소개했어요.
1: 숨바꼭질 할 때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여긴 내 비밀 장소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11: 얘들아, 너희 뭐해? 우리도 같이 놀자.
1: 슬기야, 얘들은 예나랑 준이인데.
11: 위험해! 괜찮아?
1: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13: 미안해.
1: 앞으로는 조심해.
6: 슬기는 씩씩한 보니가 꼭 슈퍼 영웅 같았어요. 그리고 둘은 점점 친해졌죠. 슬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보니가 씩씩하게 도와줬답니다.
11: 슬기야!
14: 무슨 책 읽어?
11: 이사 오기 전엔 어디 살았어?
14: 우리 술래잡기 할 건데 같이 할래?
6: 친구들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자 슬기는 당황했어요.
9: 그게...
11: 왜? 술래잡기

0: 그러면 다른 요리 할까?
1: 아니. 슬기야, 혹시 우리랑 놀기 싫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2: 얘들아!
3: 뭐해?
1: 돈이야.
0: 슬기야, 왜 그래?
2: 얘들아, 슬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0: 우리도 몰라. 그냥 같이 놀자고만 했는데.
1: 그러게.
2: 슬기야, 아까는 왜 온 거야?
1: 그게 부끄러워서.
2: 부끄럽다고?
1: 친구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 더 부끄러워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아.
2: 그렇구나. 어쩌지?
3: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1: 부부맨?
3: 응!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야! 도와줘요, 부부맨!
4: 자.
3: 도와줘요, 부부맨!
5: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뿡뿡빵빵!

0: 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슬기예요.
1: 반가워, 슬기야. 나는 방귀 영웅이야. 아, 슬기야, 잠깐만. 자.
0: 와, 귀엽다.
1: 반가워서 주는 선물이야.
0: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0: 슬기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0: 맞아요. 친구들이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해하게 되고요.
1: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면 되지.
0: 다른 방법이요?
1: 예를 들면,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2: 정말 더 부끄러워요.
1: 아무래도 그런가.
0: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 그림 편지는 어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는 거야.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슬기야, 어때?
3: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1: 와, 멋진데?
0: 자, 빨리 친구들한테 전해주러 가자.
2: 잠깐만. 왜? 직접 전해주긴 너무 부끄러워서.
0: 그래? 그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1: 어? 얘들아, 이것 좀 눌러줄래?

0: 어? 우와, 비행기잖아. 어?
1: 어? 뭐지?
0: 어? 비행기잖아. 어? 이건... 어? 정말 친구들이 올까?
2: 슬기야!
0: 어, 얘들아, 이 편지 네가 보낸 거지?
3: 이거 우리 그린 거 맞지? 왜 보낸 거야?
0: 그게 뭐라고 말하지? 파이팅!
4: 슬기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0: 어제는 미안했어. 나도 너희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3: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0: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3: 나도.

0: 집에 가고 싶어.
1: 안 되겠어, 보보마늘.
2: 울보공주가 또 울고 있나 봐.
1: 울보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2: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하늘나라에 울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부끄러워서 누가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또 울보공주는 훌쩍훌쩍 울면서 코를 풀었어요. 울보공주가 코를 풀면 하늘 아래 마을에선 천둥이 우르릉. 울보공주가 또 코를 풀었나 봐.
1: 맞아! 무행! 팽! 이렇게 코를 풀었나 본데?
3: 아니지, 이렇게
1: 이게 뭐야?
4: 갑자기 비가 오네. 본인은 괜찮으려나?
2: 그 후로 울보공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답니다.
5: 우와, 진짜 재밌었어.
3: 코 푸는 거 진짜 웃겼어.
5: 맞아.
4: 어?
1: 어? 비 그쳤다.
5: 우와.
1: 슬기야, 고마워.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3: 나도.
1: 근데 아쉽다. 비 때문에 몽땅 젖어버렸어.
2: 다 같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1: 어? 우와,
5: 우와, 구름 기차다. 칭칭폭폭, 칭칭폭폭.
1: 뽕뽕. 슬기하게 도착했습니다.
6: 어서 타세요.
2: 출발.
5: 칙칙폭폭, 칙칙.
7: 슬기가 용기를 낸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앞으로도 새별 마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1: 뽕뽕빵빵 뽑으면 다음 이야기. 나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 내 동생 요니가 자꾸만 날 따라하고 내 꼴 빼앗아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웃기만 하셔. 난 정말 심각한데. 다음 시간에도 부부맨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8: 얼굴엔
5: 순한 길길.
8: 눈물엔
9: 순하게
5: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8: 얼굴엔
5: 순한 길길.
8: 눈물엔
9: 순하게
5: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7: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젤?
2: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0: 편안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설.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상쾌한 휴일 아침이에요.
3: 우와! 하마는 입이 정말 크구나. 이래 줘.
1: 얘들아, 간식 먹자.
3: 네! 예! 맛있겠다! 네 자리는 저기잖아! 왜 꼭 여기 앉아야 하는 건데? 아까는 내가 보는 책마다 뺏어가더니.
4: 요니는 누나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이나 봐.
1: 원래 동생은 누나를 따라하고 싶어 하거든.
3: 치, 그래도 너무 귀찮아요. 어떡해! 도망가, 아리!
5: 잡았다! 성인호, 뭔가 용기를! 아리아리 매직!
3: 나왔다! 아리아리 매직!
5: 아이! 야!
6: 잘못했어요!
3: 아리가 이겼다!
5: 아리! 먹었군요, 아리.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1: 보니야, 같이 골디 산책시키러 갈래?
3: 좋아요! 요니도 따라가려고?
4: 요니는 아빠랑 있자. 우리 요니 이제 낮잠 잘 시간이야.
3: 아리 매직!
1: 우와, 정말 아리 같은데?
3: 그쵸? 오늘도 아리가 얼마나 멋있었다고요? 우와, 좋겠다.
1: 가자, 보니야.
3: 엄마! 저도 아리 드레스 사주시면 안 돼요? 네.
1: 마법봉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오늘은 그냥 가자.
3: 다녀왔습니다.
7: 보니는 마법 드레스가 정말 갖고 싶었어요.
3: 또 드레스가 있으면 아리랑 더 똑같을 텐데.
7: 계속해서 마법 드레스만 떠올랐죠.
3: 마법 드레스 한 번만 입어봤으면. 그래! 부부맨의 방귀구름으로 드레스를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도와줘요, 부부맨!
8: 골디, 잠깐 요니 좀 부탁해.
9: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보디야,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마법 드레스 좀 만들어주세요.
0: 마법 드레스? 아하,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마법소녀 아리! 에, 드레스 말이지?
1: 맞아요, 부부맨도 잘 아시네요.
0: 그럼, 당연하지. 그럼 드레스를 만들어볼까? 이것 좀 눌러줄래? 컬러방귀 캔디머신!

0: 어때?
1: 우와, 진짜 아리 드레스 같아요.
0: 이제 여기에 예쁜 장식을 더해서 아리의 드레스랑 똑같이 꾸며볼까?
1: 좋아요. 장식은 제가 가져올게요. 이걸로 꾸미면 멋질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과 함께 마법 드레스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1: 이쪽은 이렇게.
0: 오, 이건 여기에. 자, 맞지?
1: 맞아요. 우와, 진짜 마법 드레스 같아요.
0: 아리의 드레스보다 훨씬 더 멋진데.
3: 응? 어?
1: 용이, 그러면 안 돼.
3: 아예.
1: 내 드레스 망치지 마.
3: 아.
0: 용이는 누나 따라쟁이네.
3: 용이야.
1: 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본인은 뭐든지 자꾸 따라하는 용이가 너무 귀찮았어요. 다음날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처럼 꾸미고 놀이터에 갔어요.
1: 우와, 진짜 마법소녀 아리 같아.
4: 정말 멋지다.
1: 이제부터 날 마법소녀 보니라고 불러줘. 보니보니 매직.
4: 우와.
1: 다들 아리랑 똑같다고 해주고 기분 최고야.
3: 보니야, 같이 물에 놀이하자.
1: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세기야, 기다려. 잘못하다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도와줘.
5: 오이, 오이. 슬기야, 괜찮아?
3: 고마워.
1: 다행이다.
6: 마법소녀 아리.
7: 이제 도망가지 못할 거다.
1: 도와주세요.
6: 아리아리 매직 페리네 빛을 모아
1: 어둠을
6: 물리쳐라.
1: 어때 연이야? 누나 아리랑 똑같지?
3: 아이 아이.
1: 그게 뭐야. 누나처럼 아리랑 똑같이 해야지.
8: 고마워요 아리.
6: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1: 응?
6: 아리는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까.
1: 그런데 왜 안 똑같은 것 같지? 뭔가 부족한데. 아하! 도와줘요, 부부맨!
0: 보니, 요니,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아리의 왕관이 필요해요.
0: 왕관?
1: 네! 뭔가 부족하다 싶더니 왕관이 없지 뭐예요?
0: 그래, 잠깐만.
1: 이 왕관만 있으면 아리랑 진짜 똑같을 거예요.
0: 그래, 그래.
1: 이제 예쁘게 꾸며야겠다. 요니야, 뭐 하는 거야? 이리죠. 그거 내 거라고.
0: 자, 요니 왕관 여기 있네. 이거 써볼까?
1: 근데 너 진짜 미워. 넌 항상 내 거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0: 근데 보니 너도 마법소녀 아리를 따라하잖아.
1: 응? 그건 그렇지만 전 아리가 좋아서 따라하는 거라고요.
0: 본인은 마법소녀 아리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1: 그야, 정의롭게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멋지잖아요.
0: 그럼 요니는 왜 본인을 따라할까?
1: 그건...
0: 요니한테는 본이가 마법소녀 아리만큼 멋진 존재니까.
1: 내가 아리만큼 멋지다고? 어떻게 만든 드레스인데 놀다가 더럽힐 순 없지. 비둘기들이 내 드레스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근데 부부맨, 전 아리만큼 멋지지 않아.

0: 드레스가 걱정돼서 슬기를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이런 왕관이 아니었어요.
1: 요니한테 필요한 것도 왕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네!
2: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3: 일찬이가 설레!
4: 잡는다!
2: 보니가 정말 담고 싶었던 건 마법소녀의 드레스가 아닌
0: 슬기야, 괜찮아?
2: 씩씩하고 정의로운 마음이었다는 걸요.
0: 고마워, 보니, 요니. 보니야, 안녕.
5: 어? 안녕, 예나야.
0: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예의 바르기도 하지.
2: 본인은 요니가 언제든 따라하고 싶은 멋진 누나가 되기로 했어요.
4: 핫!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를!
3: 아리아리 매직!
5: 아리아리 매직!
2: 그리고 더 이상 따라쟁이 요니도 귀찮지 않았죠.
0: 유치원 사진 발표회!
2: 오늘은 보니의 유치원에서 발표 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4: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사자인데요. 큰 덩치와 갈기털 때문에 아주 용감해 보여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기린입니다. 기린이 멋진 이유는
7: 준이는 사진을 정말 잘 찍었네요.
1: 그러게요.
6: 네, 발표도 아주 똑부러지고요.
4: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8: 와, 잘한다.
9: 준이는 동물원에서 멋진 동물들을 찍어왔네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준이.
0: 와, 좋겠다.
9: 다음은 보니 차례죠? 보니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찍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0: 네! 좋아, 준이보다 훨씬 멋진 걸 찍어서 나도 꼭 칭찬받을 거야.
10: 자!
0: 야!
10: 으차!
1: 보니야, 사진 다 찍었어?
0: 아니요, 집에는 찍을 만한 게 없어요. 마당엔 뭐 좀 있으려나?

0: 멋진 사진이 아니라 웃긴 사진밖에 안 나오겠어.
1: 보니야, 응?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 가보는 건 어때?
0: 공원이요?
1: 응, 공원에 가면 예쁜 나무랑 꽃도 있고 멋진 호수도 있잖아.
0: 좋은 생각인데요. 어? 우와, 여기라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안돼,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이게 뭐야, 어쩌지. 부부맨한테 물어봐야겠다. 도와줘요, 부부맨.
1: 날씨가 영 안 좋네. 이러면 사진이 잘 안 나올 텐데.
0: 도와줘요, 부부맨.
1: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도니야, 안녕? 오늘은 사진 때문에 불렀지?
1: 응? 어떻게 알았어요?
0: 아, 그게 네가 사진기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게 아닐까 하고.
1: 아, 맞아요. 멋진 사진을 찍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사진이 잘 안 나와요.
0: 지금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어두울 텐데 어쩌지?
1: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가면 어때요? 구름 위로 가면 어둡지 않겠죠?
0: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컬러방귀 캔디머신!

0: 출발!
1: 진짜 멋지다! 보고맨! 구름이 사라지고 우와. 있어요!
0: 잘 됐다! 마을 풍경도 찍을 수 있겠는데?
2: 본인은 하늘 위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1: 전부 진짜 멋져요.
0: 그러게, 잘 찍었네. 이제 친구들한테 어떻게 소개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1: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은 구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 마을 사진도 정말 멋져요. 이 사진도 멋지고 이 사진도 멋져요. 구부맨, 어쩌죠? 멋지다는 말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0: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발표했는데?
1: 준이는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물들이 왜 멋진지 소개했어요.
0: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근데 이게 왜 멋진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0: 멋진 사진이긴 하지만 본인만의 멋진 사진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보니가 평소에도 좋아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던 걸 찍어야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1: 평소에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 본인은 부부맨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0: 보니야, 밥 먹자!
1: 좋은 냄새!
0: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 되니까.
1: 네!
0: 자, 맛있게 드세요.
3: 괜찮아요.
4: 정말 맛있어요.
1: 진짜 대단해요. 아빠, 꼭 요리사 같아요.
0: 뭘, 이 정도쯤이야.
1: 책 읽어주세요.
0: 보니야, 엄마 지금 일하니까 아빠가 읽어줄게.
4: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1: 네. 근데 엄마, 이거 무슨 글자예요? 외국어예요?
4: 엄마는 외국 회사랑도 같이 일하거든.
1: 우와, 뭔진 모르지만 멋지다.
4: 자, 다 했어. 이제 책 읽으러 갈까?
1: 아니요. 책 읽기 말고 엄마 아빠 사진 찍을래요.
4: 그게 무슨 말이야?
1: 유치원 사진 찍기 숙제요. 저한테는 엄마 아빠가 제일 멋져요.
5: 우리를 찍는다고?
1: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4: 유치원 친구들이 전부 볼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0: 이럴 줄 알았으면 살 좀 빼놓을 걸.
4: 자, 보니야, 이제 찍어줘.
1: 네. 엄마 아빠가 평소처럼 일하거나 요리하는 모습도 찍고 싶어요.
4: 아, 그것도 괜찮겠네.
0: 좋아, 잠깐만 기다려.
1: 이건 내가 생각했던 사진이 아닌데. 그렇지.
2: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4: 엄마 다녀올게.
0: 여보, 도시락 챙겨야죠.
4: 맞다 맞다.
0: 윤희야, 아빠가 업어줄게. 얘들아, 저녁 먹자.
2: 과연 본인은 발표 준비를 잘했을까요? 드디어 사진 발표의 날이 됐어요.
6: 지금부터 발표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의 발표자 보니, 나와주세요.
1: 네!
4: 막상 우리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0: 되니까 쑥스럽네요.
1: 에이, 걱정 마요. 우리 둘 다 근사하게 찍었잖아요.
2: 지금부터 제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바로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0: 여신들이.
1: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침마다 정신없이 바쁘세요. 양말을 잘못 신은 줄도 모를 정도로요. 지난번엔 도시락을 차 밀어주고 출발한 적도 있었죠. 가끔은 집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엄청 크게 아픔을 하세요.
0: 어머머, 저건 언제 찍었대?
1: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도 매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옷이 다 젖기도 하고 얼굴이 지저분해질 때도 있죠. 가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실 때는 먼저 잠드셔서 책에 침이 다 묻기도 했습니다.
2: 부끄러워.
1: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회사에 나가시고 아무리 졸려도 자지 않고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언제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3: 아주 훌륭한 발표였어요. 모두 보니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4: 아주 기특하네요.
5: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1: 응?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도와줘요, 부부맨!
6: 자,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방귀 한번 크게 끼워주세요.
6: 어?
1: 빨리요!
6: 그거라면 쉽지. 자, 이제 뭘 하면 될까?
1: 이제 다 됐어요, 고마워요.
6: 응?
1: 멋진 사진에 부부맨도 빠질 수 없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들이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

0: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0: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0: 내일 떠놀자.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

Hey!

Dip.

0: Hi, Piggle.
1: Hi,

Skip it,

아,

0: 마피아 스위치 빅구 비비디 비비디 부프 나니 와 오 아 드라마
1: 스미 Noni! It's me? Quav! It's me? Sniff. Sniff. Bye, guys.
2: Drama.
0: Sniff.
1: Mother. Ha ha ha.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록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은 친구들이 얼음 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1: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 아니야? 고기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2: 낚시 도구를 확인해 보고 있어. 잠깐만.
1: 지난번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야.
2: 지난번 그 자리?
1: 그래. 저번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자리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서둘러. 다른 친구들이 앉을지도 모르잖아.
2: 알았어. 낚싯줄, 미끼, 간식.
1: 고기 아직이야?
2: 다 했어. 아, 혹시 모르니까 낚시 바늘을 하나 더 챙겨야겠다.
1: 고기! 빨리! 빨리 좀 와, 고기, 빨리!
2: 알았어, 해리.
1: 내가 서두르라고 몇 번을 말했어.
2: 안녕.
1: 안녕.
2: 해리야, 이리 와. 우리는 여기서 하자.
1: 그거 봐, 서두르라고 했잖아.
2: 걱정 마, 여기도 많이 잡힐 거야.
1: 도대체 고기는 언제 잡히는 거야? 고기!
2: 큰 물고기 같아.
1: 우와! 야!
3: 이거 봐! 엄청 커!
4: 축하해!
1: 우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빨리 왔으면 우리도 많이 잡았을 텐데.
2: 미안해, 해리.
1: 몰라!
5: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치?
6: 재밌었어!
1: 치, 난 그냥 그랬는데.
3: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생선 요리 해줄게.
1: 좋아.
5: 그럼 난 파이를 만들어 갈까?
1: 파이라고? 루피, 딸기 파이 만들었죠. 먹고 싶어.
5: 딸기 파이? 응, 알았어.
1: 신난다.
2: 해리, 잘 됐다.
1: 루피, 또 뭐 하는 거야?
2: 사용한 물건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1: 늦게 가면 파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0: 호비와 해리는 뽀로로의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1: 빨리빨리.
2: 안녕.
5: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어?
0: 마지막 파이를 크롱이 먹어버렸네요.
1: 미안.
3: 배고파서 우리 먼저 먹고 있었어.
2: 괜찮아. 이것도 좀 먹어봐.
7: 우와, 샌드위치네. 맛있겠다.
2: 해리야, 이리 와. 어쩔 수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
1: 네, 알았어. 누림부 코비 때문에 파이도 못 먹고.
3: 얘들아, 내일 썰매 시합하기로 한 거 알지?
7: 그럼 내가 1등 해야지.
2: 해리야, 우리도 내일 열심히 하자.
1: 고비, 넌 또 늑장 부릴 거면서 뭘.
2: 그런가? 해리야, 같이 가.
0: 고비와 해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2: 아직 화났어?
1: 몰라.
2: 미안해, 나는...
1: 물고기도 못 잡고 파이도 못 먹고 이게 뭐야.
2: 화가 많이 났네. 어떡하지? 아! 해리야, 내일 썰매 시합은 빨리 달려서 꼭 1등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1: 썰매 시합?
2: 응.
1: 치! 누림보처럼 천천히 달릴 거면서.
2: 내일 1등을 하면 해리 기분이 풀릴 거야.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준비하고 있네요.
2: 해리야, 준비 운동 안 해?
1: 됐어, 난 괜찮아.
2: 이번엔 정말 빨리 달릴게. 기대해.
1: 알았어.
3: 자, 시작한다. 출발!
2: 지키라. 윗.
1: 그런데 부비 너무 빠르지 않아?
2: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1: 너무 빨라. 부비 괜찮아?
2: 난 괜찮아. 자. 미안, 조금만 더 빨랐으면 1등했을 텐데.
1: 아니야, 나 때문에 빨리 달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후,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해.
2: 고마워, 해리야.
3: 썰매도 다 탔는데 이제 뭐 하고 놀지? 얼음산에 가보는 건 어때?
5: 얼음산?
3: 얼음산 꼭대기에선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5: 우와, 멋지겠다. 한번 가보자.
6: 좋아.
0: 포비와 해리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1: 바다로 해가 지는. 정말 멋있겠다. 그치, 포비?
2: 빵이랑 물, 과일.
1: 포비, 뭐해?
2: 준비물을 챙기고 있어.
1: 노을만 보고 올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챙겨.
2: 다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1: 부비, 늦으면 해가 져버린단 말이야.
2: 이제 준비 끝났어.
1: 그럼 이제 가는 거지?
2: 잠깐, 카메라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7: 부비랑 해리가 많이 늦네.
3: 이러다 해가 지겠어.
5: 안 되겠다. 일단 우리 먼저 출발하자.
1: 포비랑 해리는?
7: 나중에 따라오겠지. 빨리 가자.
4: 빨리 가자.
3: 같이 가, 얘들아.
0: 친구들이 떠난 후 포비와 해리가 도착했어요.
1: 친구들이 먼저 갔잖아.
2: 아직 괜찮을 거야. 가자.
1: 빨리 와. 이러다 노을을 놓치겠어.
2: 알았어. 어? 저것 좀 봐, 해리. 우와, 멋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1: 아유, 포비, 이럴 시간 없어.
2: 해리야, 나무 앞에 서봐. 사진 찍어줄게.
1: 사진은 무슨... 이렇게?
2: 응. 자, 찍는다.
1: 이제 됐지? 그만 가자.
2: 해리야, 저것 좀 봐. 가보자.
1: 포비!
2: 우와, 멋지다.
1: 늦었다니까. 우와, 멋지다. 아, 맞다. 노을. 포비, 가자니까. 도착했다. 우와. 해리랑 포비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야? 노을이 안 보이잖아.
2: 해리야, 미안.
1: 괜찮아.
2: 해리야, 같이 가.
0: 해리는 노을을 보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1: 벌써 밤이네. 배고파.
2: 이거 먹을래, 해리?

0: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1: 결국엔 빵만 먹고 내려가네. 밤이 되니까 춥다.
0: 해리야, 이거 덮어.
1: 뭐? 포비는 저렇게 상냥한데 나는 포비가 느리다고 화만 냈잖아.
0: 어? 해리야, 저것 좀 봐.
1: 어? 어? 저게 뭐야?
0: 맞다.
1: 이런 거 처음 봐, 포비. 정말 예쁘다.
0: 예쁘다.
1: 저기, 포비야. 미안해.
0: 응? 무슨 소리야?
1: 느리다고 잔소리한 건 말이야.
0: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해리가 더 속상했잖아.
1: 아니야. 포비 네 덕분에 멋진 별똥별도 구경하고 고마워.
2: 포비와 해리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함께 바라봤어요.
3: 우와, 이게 다 뭐야?
0: 어제 얼음산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야.
3: 어? 별똥별 쇼다.
1: 별똥별 쇼?
3: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1: 정말?
4: 어제 급하게 내려오느라 못 봤네.
1: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나처럼 말이야.
3: 에이, 포비한테는 느리다고 뭐라고 하더니.
1: 맞아.
2: 해리는 서두르는 것보다 때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4: 루피, 아직 멀었어?
5: 크롱, 크롱.
1: 다 됐어. 자, 드세요.
4: 우와, 맛있겠다. 크롱, 크롱.
3: 루피, 정말 맛있다. 최고야.
1: 그래? 고마워.
3: 잘할 수 있겠어? 크롱, 크롱. 그럼 열심히 배워, 크롱. 나 먼저 갈게. 안녕, 크롱.
2: 크롱은 루피네 집에 남아서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1: 크롱, 입안은 살살. 알았지?
3: 크롱. 크롱. 크롱.
1: 자, 여기. 괜찮아. 다시 해보자.
3: 크롱.
1: 왜 그래? 다른 거 할까?
3: 그래?
1: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봐.
3: 그냥.
1: 자, 이렇게 하고 밀가루를 넣는 거야. 자, 해봐.
3: 그냥.
1: 다시 해야겠다. 뭐? 크롱, 뭐라고 한 거야? 크롱!
2: 크롱은 과자 만들기에 금방 실증을 내고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3: 크롱! 놀랐어? 아,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만든 헬리콥터야. 멋지지?
1: 크롱, 크롱, 크롱.

0: 장난감 만드는 걸 가르쳐달라고? 알았어.
1: 크롱이 이번에는 에디에게 장난감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0: 크롱, 헬리콥터는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부터 해보자.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들을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돼. 크롱, 너도 해봐.
2: 크랑, 크랑.
0: 이렇게 누르고 핀으로 고정하면 자, 어때? 쉽지?
2: 크롱 크롱 크롱
0: 헬리콥터는 만들기 어려워.
2: 크롱 크롱
0: 바람개비 만드는 것도 재밌어. 색종이랑 재료를 좀 더 가지고 올게.
2: 크롱
0: 찾았다. 이제 됐어, 크롱.
2: 어?
0: 어디 갔지? 어? 크롱!
1: 크롱은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크롱!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런데 크롱, 과자 만들긴 잘 배웠어?
2: 크랑 어?
3: 자, 완성!
2: 크랑
3: 뽀뽀 삐삐다!
4: 크랑 안녕, 우리 놀러 왔어.
3: 안녕, 뽀뽀 삐삐.
4: 그런데 저게 뭐야?
3: 아, 저거 눈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4: 이거 누가 만든 거야?
3: 크랑
4: 멋지다.
3: 크랑 와우. 이것도 예쁜데.
5: 눈사람 만드는 법 가르쳐줘.
3: 크랑 아, 맞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삐삐 뽀뽀 같이 가자.
2: 크랑
5: 우리 너무 놀래.
3: 왜?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4: 눈사람 만들 거야. 그치,
2: 크롱?
3: 맞다! 크롱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로 했지.
2: 크롱
5: 생각나.

0: 이것만 계속해. 재미없다. 크랑 크랑 크랑.
1: 이런 뽀뽀 삐삐가 눈사람 만드는 걸 배우는데 실증이 났군요.
0: 뽀뽀 뽀뽀나. 괜찮아, 그럼.
2: 뽀뽀뽀뽀.
0: 비비, 놀자, 그럼. 눈사람 재미없어. 비비, 비비.
1: 뽀뽀와 삐삐를 보고 나니 크롱은 루피와 에디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0: 뽀뽀와 삐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1: 뽀삐랑 에디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2: 우리를 도와줄게.
0: 그럼은 루피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1: 조심할게.
0: 크롱은 뽀뽀 삐삐와 함께 루피와 에디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3: 에디랑 루피는 힘이 없어 보이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4: 크롱이 뭘 좀 망가뜨리고 가서 고치느라고.
5: 나도 크롱한테 뭐 가르쳐주다가 집이 엉망이 돼서 그거 치우고 왔는데.
4: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크롱.
6: 에디랑 우리였어.
5: 크롱.
6: 안녕, 우리 놀러 왔어.
7: 안녕.
4: 그런데 크롱, 가르쳐달라고 한 건 안 배우고 말썽만 부렸다며?
0: 크롱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8: 우와!
9: 크롱, 이걸 네가 다 준비했어?
3: 크롱이 금방 실증 내고 제멋대로 한 게 미안했나 봐.
4: 우와, 나한테 배운 바람개비네. 어?
5: 그럼 나한테 배운 과자를 먹어볼까? 그래도 고마워, 크롱.
4: 나도 고마워, 크롱.
0: 크롱.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4: 삐삐랑 뽀뽀는 잘 가고 있을까?
5: 크롱.
4: 왜 그래, 크롱? 뽀뽀 삐삐가 만들었구나.
0: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롱이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크롱.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군요.
4: 잘했어, 뽀로로. 괜찮아. 이제부터 더 잘하면 돼.
3: 괜찮아?
5: 괜찮아.
0: 저런, 루피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
4: 이게 우리가 이겼다.
5: 미안, 나 때문에.
4: 아니야, 루피.
5: 난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4: 루피, 대신 넌 요리를 잘하잖아. 맞아, 네가 만든 요리는 최고야.
5: 그래, 다들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을래? 내가 맛있는 요리해줄게.
4: 좋아.
5: 이 정도면 됐어? 으이치. 으이치.
4: 루피, 우리 왔어. 안녕.
5: 어서와, 얘들아.
4: 고구지 정말 많다.
5: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4: 잘 먹을게.

0: 미안해. 내가 요리를 망쳤어.
1: 아니야. 넌 쉬어야 하니까 우린 먼저 가볼게.
0: 가는 거야?
1: 푹 쉬어, 루키. 내가 루피 대신 저녁을 만들어줄게. 우리 집에 가자.
0: 포비가 나 대신 요리를 한다구.
1: 자, 그럼 맛있게 드세요.
2: 맛있겠다. 루피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3: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정말 처음이야.
2: 대단해, 포비.
1: 앞으로 계속 요리해줄게.
0: 안 돼!
4: 배고파.
1: 배고프지? 어서 먹어, 얘들아.
4: 어째 물고기가 좀 까맣다.
1: 그런가?
3: 맛이 좀 이상한데. 손이 너무 간 것 같아, 포비.
1: 미안해.
3: 루피가 만든 요리 먹고 싶다.
1: 사실 나도 그래.
3: 루피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5: 다음 날 아침, 코로노와 친구들은 루피네 집에 갔어요.
2: 루피!
0: 응? 안녕, 얘들아.
3: 다 나왔으면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0: 좋아.
4: 안 되겠다. 얘들아, 루피 쉬게 얼른 나가자.
6: 그래. 루피 안녕.

0: 제트팔 또약간
1: 우와 로디 너 정말 잘한다. 루피랑은 비교가 안 돼.
2: 그래.
3: 루피는 친구들이 루피를 빼고 더 재미있게 놀까봐 걱정이 됐어요.
1: 야! 이 정도쯤이라고.
0: 야! 루피는 너무 잘 쳐서 재미없어.
1: 맞아. 루피랑 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0: 루피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아, 책에서 찾아보는 건 어때?
0: 책?
1: 감기에 관한 책을 집에서 본 것 같아.
0: 좋아,
4: 잘했다.
1: 이쯤에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 책에 감기에 좋은 약초가 있을 거야. 찾았다.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초.
0: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하지?
1: 깊은 산 속에 있다는데.
0: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산으로 가자. 얘들아 잠깐만. 가기 전에 루피에게 얘기하고 가자.
5: 그래, 걱정할지도 몰라.
1: 좋아, 그럼 루피네 집에 들렀다 가자.
4: 루피야!
6: 루피!
0: 루피! 자고 있었네. 얘들아, 우리 조용히 나가자.
7: 배낭 메고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설마 소풍? 어떻게 나만 빼고 소풍을 할 수 있지?
1: 간다! 신난다!
0: 포비,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다.
1: 역시 포비의 요리가 최고야.
7: 안 되겠어. 이러다간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우선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 통통이의 마법이라면 감기도 낫게 할 수

0: 얘도 빨리 나으려면 가야 돼.
1: 루피의 상상과는 달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약초를 구하러 가고 있었어요.
0: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자.
2: 여기 어딘가에 약초가 있을 거야.
3: 그럼 다 같이 찾아보자.

0: 것처럼 루피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이것만 있으면 루피 감기가 낫겠지? 빨리 루피한테 가자. 저게 루피 아니야? 정말 루피네.
2: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자.
3: 여기
4: 루피 괜찮아?
3: 어떻게 된 거지?
4: 큰일 날 뻔했어.
5: 길에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데리고 온 거야.
3: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엉망이야?
6: 짜잔! 널 아껴줄 약초를 구해왔어.
3: 난 너희들이 소풍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요리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날 잊은 줄 알았어.
4: 우리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6: 루피, 차 마셔.
4: 감기를 낫게 하는 약초차야.
3: 고마워, 얘들아. 너무 쓰냐?
4: 뭐? 쓰다고? 루피, 이제 맛을 느끼는구나.
3: 정말? 이제 감기가 다 나았나 봐. 다 나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게. 파이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 맛있지?
4: 아무것도 안 나.
6: 어? 나도.
3: 이상하다. 어머, 너희 혹시?
2: 우리 모두 감기에 걸렸나 봐.
3: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너희를 보살펴줄게. 너희들 집에서 푹 쉬어야 해. 축구도 안 돼. 놀이터도 안 돼.
0: 아플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랍니다.

0: 오늘은 친구들이 쌀매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1: 그럼 셋 하면 출발하는 거다. 하나,
2: 둘, 셋, 출발! 출발!
3: 에디, 우리는 안 가.
4: 걱정 마. 천천히 출발해도 충분해. 아, 이제 출발해 보실까?
2: 출발!

0: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1: 우리도 방금 도착했잖아.
0: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지.
2: 축하해, 애기.
3: 애기, 너만 좋은 썰매를 시합하는 건 불공평해.
0: 뭐?
4: 맞아.
3: 우리도 그런 썰매였으면 1등했을걸?
0: 너희도 이런 썰매를 만들면 되잖아. 쉽진 않겠지만.
3: 좋아. 후비, 우리도 저걸 만들자.
4: 우리도 만들어볼까?
3: 좋아.
0: 좋아,
3: 그럼 애기 것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
0: 좋아, 다들 새 썰매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시합해보자고.
5: 그래, 좋아.
6: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4: 이게 사계도야.
3: 우와, 좋아.
2: 자, 여기다가. 자, 앉아봐, 해리.
3: 우와, 이거 좋은데.
1: 에디, 어디가?
0: 친구들이 어떤 썰매를 만드는지 보러 가려고.
1: 나도 갈래. 자.
4: 여긴 분홍색. 아, 다 됐다. 그쪽은 어떻게 됐지?
0: 이쪽도 끝.
4: 완성이야.
0: 안녕.
7: 우리 썰매 다 만들었어.
0: 그래? 어디?
4: 어때? 예쁘지?
0: 예쁘긴 한데 썰매라면 빨라야지.
4: 당연히 빨라.
7: 한번 보여주지. 어서 타봐, 루피. 얍!
6: 에디가 이번엔 호비와 해리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2: 안녕.
0: 안녕. 그게 새로 만든 썰매야?
2: 응. 마침 운전해보려던 참이야.
3: 출발!
2: 출발!
3: 너무 느리잖아, 보비. 더 빨리.
2: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건데.
0: 이래서는 시합에 못 나가겠는걸.
3: 안 돼!
2: 해리, 걱정하지 마. 다시 고쳐볼게.
6: 에디와 로디는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0: 뽀로로, 뽀로로.
3: 안녕.
0: 무슨 일이야? 썰매 잘 만들고 있나 보러 왔지.
3: 아, 썰매? 이제 완성이야.
0: 짜잔. 어디 한번 볼까? 엔진이 없는데.
3: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에겐 이게 있거든.
0: 이런 걸로?
3: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그럼 돌려.
1: 앞으로 안 가는데.
3: 그럼 더 세게.
0: 이건 썰매보다는 눈사람 만들 때 쓰면 되겠는걸.
1: 친구들이 만든 썰매가 다 이상했어.
0: 이런 썰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1: 그럼 오늘 시합은 어떤가지?
0: 어차피 다들 못 올 거야. 우리끼리 타자.
1: 우리끼리?
0: 그래.
6: 에디와 로디는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썰매를 타고 돌았어요.
1: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없어.
0: 그런가?
1: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
0: 썰매 만드는 걸 도와주자고?
1: 에디는 천재 발명가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0: 좋아, 그럼 이 천재 발명가님이 나서야겠군. 출발!
4: 이제 어떡하지?
0: 어떡하긴.
4: 에디!
0: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으라고.
6: 에디는 루피와 패티의 썰매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0: 다 됐다. 그럼 이제 한번 달려봐.
3: 제발.
4: 고마워, 에디. 너무 빨라.
6: 에디와 로디가 이번엔 호비 집으로 갔어요.
0: 너무 느려.
2: 아직 그대로네.
0: 걱정하지 마.
2: 에디.
0: 내가 고쳐줄게. 자, 다 됐어.
2: 고마워, 에디. 그럼 출발해볼까?

0: 정말 멋져.
1: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뽀로로 썰매만 고쳐주면 되겠다. 로디, 볼트 하나만 더 줘.
0: 알았어. 다 떨어졌어.
1: 어? 아, 집에 좀 남아있을 거야.
0: 지가이디.
1: 다녀올게.
2: 에디와 로디는 재료를 찾으러 집으로 갔어요.
1: 여기 있을 거야. 하나뿐이네. 이걸로 모자라는데.
0: 어떡하지?
1: 아, 그럼 되겠다.
0: 뭐해?
1: 여기서 하나씩 뺏었으면 될 거야. 이쪽은 됐고, 다음에 이쪽.
0: 그럼 우리 썰매는 어떡해?
1: 시합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가자, 로디.
0: 에디.
1: 자, 다 됐어. 출발. 고마워, 에디. 이제 끝났다.
0: 이제 다 같이 시합할 수 있겠다.
2: 다음 날 친구들은 살썰매로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1: 오늘도 우리가 1등 할 거야, 로디. 어? 이 손 떨린 건 필요 없잖아.
3: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 거야. 그럼, 그럼.
4: 이게 뭐야?
5: 아, 그거.
4: 어? 이거 거울이네? 썰매 타면서 거울 보려고?
5: 아니거든. 시합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4: 어서 출발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지, 푸비?
6: 저건
4: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아.
5: 하나, 둘, 셋, 출발!
2: 드디어 썰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7: 나는 방향을 아는 것 같아. 아, 해리, 노래를 불러.
5: 노래? 좋아.

0: 것이야. 어? 아, 저거야. 도디, 저 나무를 잡아줘. 고장나 버렸네.
1: 어로로 썰매 꽂힐 때 볼트를 빼서 그런 것 같아.
0: 아, 그랬었지.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
2: 좀 늦었네.
0: 누가 1등했어?
2: 1등?
3: 너희가 1등이야.
0: 우리가?
1: 제일 늦게 왔는데.
2: 에디가 없었으면 우리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4: 그래, 맞아. 덕분에 새 썰매도 생기고 고마워, 에디.
0: 뭘, 그 정도 가지고.
3: 자, 받아.
0: 이게 뭐야?
2: 너희들 주려고 우리가 준비한 거야.
0: 고마워, 얘들아.
5: 친구들을 도와준 에디와 로디가 썰매 시합에 진짜 1등이 됐어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9: 순한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꼬롱꼬롱 떠나요. 뛰치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중심을 잡아라.
1: 조심, 조심.
2: 잭, 좀 더 조심해야지.
1: 어렵다. 비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2: 당연하지.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잖아.
1: 안녕, 롬.
3: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1: 균형 감각 키우는 연습하고 있었어.
2: 론, 마침 잘 왔다. 같이 하자.
3: 에이, 난 이런 건 연습 안 해도 잘해. 네.
1: 잘 봐.
3: 왜 이러지?
2: 아이, 참.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책을 머리띠에 붙여놓은 건 비밀.
4: 레오 박사, 레오 박사,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건가?
5: 이제 거의 다 됐다. 드디어 이 천재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하늘 땅 흔들기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럼 어디 실험을 한번 해볼까나? 자,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각도를 움직이면 이번엔 반대로. 자, 이번엔 역시 난 천지야.
4: 레오 박사, 너희끼리 장난칠 때가 아니야.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지.
5: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까?
4: 아, 뭔데?

0: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오래요, 오래요.
1: 뭐야, 왜 이러지? 지진인가? 못 움직이겠어.
0: 좀 더 흔들어 볼까나?

0: 어머, 레오 박사가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0: 이번엔 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1: 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0: 슈퍼제트! 감히 또 나를 방해하다니!
1: 하! 내가 상대해 주마! 플래시 파워!
0: 쉽게 되진 않을까?
2: 어? 뭐야? 으아!
1: 플래시론! 내가 구해줄게!
0: 그렇게는 안 되지!
1: 원더비키!
2: 아, 이런! 중심을 못 잡잖아! 어?
3: 슈퍼잭! 레오봇의 가슴에 달려있는 땅을 흔드는 장치를 없애야 해!
1: 저거다!
2: 어? 그렇다면 중심을 잘 잡고 야!
0: 어림없다 슈퍼잭!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균형 감각을 높이자.
4: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새우가 필요하지. 새우의 타우린,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이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우 두 컵, 방울토마토 다섯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냄비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새우 볶음.

0: 냠냠 파워!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슈퍼 냠냠 파워! 캬!
1: 그렇다면? 최대 기울기로 흔들기!

0: 마른 것 같아?
1: 뭐야? 어디 있는 거야?
0: 레오 박사! 당장 마을을 돌려놔!
2: 넌 또 언제 올라탄 거야? 당장 떨어져!
0: 아! 헤어 슈퍼제! 내가 도와줄게! 완다 파워!
1: 오잉? 이거 왜 이래? 나 노라고! 뭐야?
0: 레오 박사!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1: 이런 어쩔 수 없군. 다시 원래대로! 휴! 나 아니잖아!
0: 고마워, 원더비키.
3: 다행이야, 슈퍼제!
2: 어디 두고 보자, 슈퍼제!
0: 레오 박사, 언제든지 상대해줄게.
4: 휴, 중심 잡기 너무 힘들었어.
3: 그거 봐, 슈퍼히어로에게 균형 감각은 필수라고 했지.
4: 원더비키, 얼마나 연습해야 너처럼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야?
3: 난 연습이 필요 없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4: 뭐? 그럼 넌 연습 없이 머리 위에 책을 얹고 춤까지 춘 거야?
3: 그거야. 책을 머리띠에 붙여놨으니까.
4: 뭐? 그럼 그게 다 속임수였어?
3: 아, 그게... 야, 몰라, 몰라!
5: 원더비키! 거기서!
6: 이게 뭐야? 레오

오, 고대의 기술로 강화한 한일땅 흔들기의 맛이 어떠냐 슈퍼세트. 세상 모든 걸 뒤집어지겠다.

0: 레오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1: 좀 수상한데.
2: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3: 우주신문 기자?
2: 어?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3: 아,
2: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0: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2: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0: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1: 에이, 그런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히어로 완더 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4: 비키 벌써 갔어.
1: 어, 뭐?
2: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이게 뭐야?
5: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굴 공격을 받아라! 오래오래요! 오래.

0: 저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2: 슈퍼제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1: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볼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2: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볼 공격을 보여주마.
1: 뭐지?
2: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자!
1: 저 공격을 막아야 해. 내가 할게. 이런. 내가 해볼게. 안돼. 너무 높아서 안 나. 나한테 맡겨. 야. 차. 야. 으차. 야.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4: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퀘르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소고기 왕자.

0: 아, 슈퍼 냠냠 파워! 핵전!
1: 얘들아, 힘을 합쳐서 네오봇을 물리치자.
2: 알았어! 플래시 파워!
1: 야, 야, 야! 야, 야, 야!
2: 이야! 완강 파워!
1: 야!
2: 마무리는 내가!

0: 아이고, 아이고, 아파.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1: 안녕하세요. 우주신문 기자 어린 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0: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1: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0: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1: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 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0: 우주 곳곳에?

0: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1: 나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2: 갑자기 무슨 소리야?
1: 그동안 괴롭힌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0: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1: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3: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4: 잭,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3: 우와, 저거 맛있겠다.
4: 죄송합니다.
1: 아니, 이 녀석이.
5: 지금 화난 거 맞죠?
1: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참아야 하느니라.
6: 박사님,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1: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그래, 이 케이크 양보해 줄게. 난 이제 악당이 아니니까.
3: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1: 당연하지.
3: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4: 제! 이리 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5: 어? 갈게!
3: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1: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좀 쌀 것 같네.
0: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1: 잘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할 거거든. 너희들 모두 괴롭혀주겠어.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랑
10: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를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피어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지내.

0: 아이다가 안 들어서, 아이다가 안 들어서.
1: 박사가 또 마법에 걸렸군. 이번엔 꿀벌이라 이거지?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0: 그만 뽑으세요. 아유. 아, 정말.
1: 근데 몸이 계속.
0: 오오오오.
1: 오, 저기 위에. 오,
2: 오늘도 나뭇잎 편지다.
0: 오, 그래. 아, 나뭇잎 편지에서 착한 냄새가 나. 아, 이번에는 꽃향기도 나는데?
1: 어, 뭐라 적혀있는데? 응? 벌춤을 추세요. 멋지게?
3: 에그 박사님, 벌춤이 뭐예요?
1: 벌춤? 아이, 잠깐. 근데 몸이 자꾸, 막 저절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 벌들을 찾아가서 춤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어때, 어때?
2: 왜 태어는 벌써 준비 완료! 은유도 준비 완료!
1: 에그!
0: 에그 박사와
4: 지구별 자연 탐험대 출동!
0: 가자! 잡고 출발!
3: 벌집 참 귀엽소.
1: 어? 여기 벌들이 한가득 있는 곳인데 이상하다.
5: 벌리!
3: 어딨지?
1: 어? 저기. 꽃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0: 꽃들아. 아름다운 꽃들아. 혹시 벌이 어디 있는지 아니?
6: 벌? 못 본 지 오래요.
7: 벌들이 윙윙 날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1: 벌이 꿀을 먹으려고 꽃에 앉으면 몸에 꽃가루가 묻어. 그리고 나서 벌이 또 꿀을 먹으러 다른 꽃으로 날아가는 거야.
3: 그러면 벌에게 묻은 꽃가루가 다른 꽃에게 묻겠네요.
1: 그렇지. 그것을 바로 수분이라고 해.
3: 수분?
1: 수분이 되면 열매도 만들어지고 또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0: 아, 그렇구나.

0: 폴리! 저 잠깐만요.
1: 아유, 죄송한데 우리한테 춤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아유,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는 길이거든.
3: 장례식장? 누가 하늘나라로 가셨나 봐.
2: 어! 저기로구만!
3: 응?
0: 네? 저게 뭐지?
2: 헐레발
1: 꿀!
2: 어! 어! 벌레!
0: 벌레!
1: 벌레!
4: 아이고, 아이고. 우리 둘만 남기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
5: 저희는 지구별 자연 탐험대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 아무튼 마법에 걸려서
1: 춤을 배우려고 하다가 벌을 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4: 춤 여기 사진에 벌이 전통 벌춤의 대가 위날센다 선생이었습니다.
1: 이럴 수가. 위날센다 선생님이 어쩌다가요.
4: 꿀을 모으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갔더니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 뉴스에도 나오네요.
6: 네, 꿀벌 실종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들은 겨울에 집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온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고 꿀을 모으러 나갔던 꿀벌들이 모두 얼어 죽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3: 어떡해. 모두 얼어 죽었대. 꿀벌이 없으면 꿀도 못 먹어요.
0: 맞아. 꿀벌이 사라지는 건 아주 큰일이야. 꿀만 못 먹는 게 아니고 식물도 곤충도 모두 사라지거나 여기 있는 사람도 살기 힘들어져.
3: 어떡해.
7: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윙이 날센다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8: 우리 꿀벌 가족은 들으시오. 꿀벌은 춤으로 말을 하지. 달콤한 꿀이 어디 있는지 이사는 어디로 갈지 춤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꿀벌의 춤을 이어가시게나.
7: 윙이 날쌘다 선생님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4: 꿀벌 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0: 지금 정말 재밌단 말이야.
1: 와, 이게 진짜 최고로 멋진 벌춤 아니겠어?
0: 오, 에그박사님, 좀 더 빠르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요.
1: 벌칙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정육각형 형태의 튼튼한 집구조고요. 열심히 일벌들이 모은 꿀이 저장돼 있는 꿀 저장 벌집입니다.
0: 와, 꿀 저장 벌집이라고요?
1: 꿀 한번 먹어볼까요?
0: 고마워! 고마워 꿀벌들아! 우와!
1: 맛이 어때요?
2: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0: 너무 달아요? 사탕이 좋아요? 꿀이 좋아요?
2: 꿀요.
0: 예! 꿀. 오, 맛있겠다.
3: 괴물? 괜찮아요.
0: 오!
3: 오! 꿀이 최고예요. 초장꿀.
0: 오, 초장꿀 최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저 평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몸풀이다!
2: 노래!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생일이야.
1: 정말? 어?
0: 그럼 우리 팔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2: 나도 같이 할래.
3: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4: 생일 축하합니다.
5: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0: 너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1: 재밌다.

0: 찾았다. 고마워, 라시.
1: 짜잔.
2: 생일 축하해, 파.

뉴스와 야행,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

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디딩 헤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체포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지금 영웅 번개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구화 수상한 영어 선생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4: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5: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4: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5: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0: 벌써 들킨 건가?
6: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4: 그리고

0: 이게 진짜면 한 번개 쌤은 번개면 이게?
1: 내 정체까지.
0: 고양이가
2: 고양이가 없지.
3: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4: 자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5: 퍼즐 게임?
4: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6: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4: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6: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4: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6: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4: 네.
6: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4: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5: 네!
2: 여기.
4: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2: 이렇게?
4: 자,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완성!
2: 왜 그럴 수 있지?
4: 번개 파워. 너무 작았나? 번개 파워. 어? 아직 덜 깼니? 잠깐만 제발. 자, 번개 파워.
7: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8: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2: 맞아.
7: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2: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4: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자, 대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9: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 쌤.
4: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9: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4: 도영 친구가요?
9: 네.
4: 아, 안 돼. 대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9: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10: 여기가 번개의

0: 지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야 해. 아,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늦지, 한국말은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5: 혹시 여기서 뭐 다 먹고 싶으시죠?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6: 난 맛있어.
7: 엄청 맛있었어.
8: 나도. 내일도 그거
0: 얘들아.
8: 나왔으면.
0: 얘들아, 안녕.
6: 안녕.
2: 아, 또 먹고 싶어.
7: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6: 뭐가?
2: 뭐랄까?
7: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2: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7: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8: 확인해봤다고?
7: 확인?
2: 응.
7: 하이 존.
0: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7: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7: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중국. 도영, 여기서 뭐예요?
7: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0: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7: 너희들 생각은 어때?
8: 그렇다면 우리 번개 유치원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7: 그러면 당장 물에 쳐야지.
6: 악당 무서운데. 당장 물에 쳐야지.
9: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0: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2: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0: 와, 너무 아름다워.
9: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2: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6: Sorry.
9: 큰일 날 뻔했군.

0: 악당들아 사라져라.
1: 번개
0: 서거.
2: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1: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2: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3: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2: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3: 야구!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2: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3: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4: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2: 안 돼! 더 해치고!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번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영웅 헌재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술래잡기 할 친구.
5: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0: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1: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전화를 올려보라. 어머나
2: 안 돼. 저의 직업

0: 존,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다가. 다가.
4: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가시집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6: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

0: 보면 뭐가 좋다?
1: 귀여워.
0: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2: 왕 누나 힘내라.
3: 어, 내 보석.
4: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5: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1: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4: 조용히.
0: 왕 누나, 저기.
1: 미끄럼틀 뒤에.
3: 저기군.
4: 멈춰. 왕민이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1: 왕개미?
3: 왕개하지 마. 안 돼.

0: 아우 너무 뭐라 하지 마.
1: 아이스 먹고 싶어?
2: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1: 어떡해. 괴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
0: 땅땅땅땅. 아까 대뱀장에서 버렸나 봐.
3: 안지가 저기 있군. 내놔.
1: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킨 방법이 없을까? 제발! 제발!
3: 안지네.

0: 빛나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풍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네.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0: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0: 봐.
1: 서두야. 빛나.
2: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3: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2: 맞아요. 딴딴.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3: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2: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 검이 완성될 거예요.
0: 우주야, 너도 봤지?
4: 응? 뭘?
0: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4: 맞아. 엄청 신기했어.
0: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4: 그래. 이걸 날려보자.
0: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4: 그러게.
0: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4: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5: 하나, 둘! 안 돼!
4: 안 돼! 안 돼!
6: 천둥아, 뭐해?
7: 아,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4: 안 돼!
6: 우와, 똑같다.
7: 아, 그럼 뭐해?
6: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4: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8: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7: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4: 응? 그런가?
8: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9: 세상에. 나.
4: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3: 초능력.
0: 있다니까요. 강의를 나가.
10: 옥스포드 탕.
11: 해보고.
1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어? 어?
2: 지난 이야기. 시계탑의 마법에서 장난감들이 구한 하루는 딩동 씨의 영웅이 되고, 이를 못마땅히 여긴 마녀협회에서는
6: 네가 직접 딩동 씨의 인간아이 이하루에게 복수할 마지막 기회야.
7: 하루가 보라공주를 버렸어.
5: 보라공주?
6: 이하루 영원히 인형이 되어라.
2: 그리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단추마녀.
8: 기다릴게 보라공주.
6: 하루가 날 찾고 있었다니. 그럴 리가.
2: 인형이 된 하루의 마법을 풀기 위해 단추마녀는 스스로 빛가루가 되어 사라지는데.
8: 장난감 나라의 기적.
5: 그러니까 단추마녀가 보라공주였던 거잖아.
2: 단추마녀 아니 보라공주는 네가 새 인형이 생기고 자기를 버린 줄 알았대. 하루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그만 단추마녀가 되고 만 거야.
5: 난 그걸 모르고 미안해 보라공주.
9: 하루야.
10: 얘들아 이제 나와. 이제 곧 단추마녀 이별식이 시작해.
5: 가자. 단추마녀 이별식.
8: 마시 내일로

0: 단추마녀와의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단추마녀가 평안히 무지개 나라에 도착하도록 기도하는 의식이야.
1: 하루야, 우리도 이별식 하러 가자.
2: 싫어, 이즈라. 단추마녀랑 헤어지기 싫어.
1: 하지만 단추마녀는 이미
2: 아니야. 단추마녀를 살려낼 방법 분명히 있을 거야. 오!

0: 뭔지 뭔지 뭔지 어? 열려 있었네. 뭔지 뭔지.
1: 아, 자족이야, 자족, 자족, 자족, 자족, 자족.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0: 뭔지? 나야, 나. 하루.
1: 그래, 이하주. 네가

0: 있을 거야.
1: 아, 알았어. 좋아. 해보자. 이거 같아. 이거.
0: 이거?
1: 장난감을 다시 자랑하게 하는 방법 어딨어?

0: 이게 마지막 책인데 장난감을 사랑하는 마법을 찾을 수가. 어? 어? 오빠 찾았다! 우와! 뭔지 이것 봐! 찾았어! 우와!
1: 아, 찾았어.
0: 어? 뭔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1: 난 단추 마녀님 때문에 이 세상에 생겨났어. 그런데 마녀님이 사라졌으니 나도 곧 사라질 거야.
0: 걱정 마, 뭔지. 단추 마녀랑 너 내가 꼭 살려낼게. 기다려!
2: 이로써 우리는 단추 마녀 영원한 이별을...
0: 단추마녀와 영원한 이별이라뇨. 여기 단추마녀를 살릴 마법이 있어요.
3: 정말?
2: 정말인가요?
3: 빛가루가 되어 사라진 장난감을 다시 살려내는 마법. 먼저 추억구슬 5개를 준비한다. 이 추억구슬에 세상을 떠난 장난감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담는다. 그리고 마지막 왕추억구슬에는 세상을 떠난 장난감이 스스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는다.
4: 이 구슬 마법 우리도 해보자.
5: 자가, 근데 우리에겐 추억 구슬이 없잖냐?
2: 어? 저, 잠시만요. 영롱한 5개의 추억 구슬이여 우리에게로. 쿵쿵 마법 쿵. 자, 이제 이 추억 구슬을 단추 마녀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담아봅시다.
3: 그런데 단추 마녀랑 행복했던 추억이 있나? 솔직히 단추 마녀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해서.
4: 나 있어. 생각났어.
3: 뭔데?
4: 단추 마녀 노래 기억나? 왜 싫어 미워.
6: 선생님, 제가 이번에 미스트롯이란 대회에 나가게 돼서요. 아우, 선생님께서 좋은 곡 하나 뽑아.
4: 단추 마녀가 나한테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지. 그때 좀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공연은 꽤 즐거웠어.
7: 싫어 좋아, 싫어 좋아.
8: 추마녀가 열었던 수박 파티. 비록 단추마녀가 우릴 오줌싸개로 만들려고 연 파티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재밌었는데.
9: 우리도 단추 마녀와의 추억이 있다죠.
10: 뭔데?
9: 어떤가요, 단추 마녀? 단추 마녀는 우리를 마녀성으로 초대해 우리가 만든 음식을

0: 같이 단추 마녀 집에 놀러 갔던 일!
1: 초대해줘서 고마워, 단추 마녀.
0: 우리가 다 같이 단추 마녀 집에 놀러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 정말 즐거웠는데.
1: 우주로가 단추 마녀를 좋아한다고 오해할 뻔했었잖아.
0: 생각해보니 단추 마녀와 행복했던 추억들이 꽤 많네.
2: 그러게다며.
3: 이제 왕추억 구슬 한 개만 남았어.
4: 저 왕추억 구슬에는 단추 마녀 자신이 가장 행복해했던 순간을 담아야 합니다.
1: 그건 아마 보라공주 시절일 거야. 그땐 하루랑 늘 같이 있었으니까.
5: 그럼 왕추억 구슬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루뿐이네.
0: 하루! 보라공주가 언제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
3: 글쎄...

0: 놀라는 공주 내가 닦아줄게.
1: 내가 보라공주를 뽀드득 씻겨줬을 때?
2: 그거 아닌가 봐.
1: 내가 보라공주를 자장 재워줬을 때?
3: 이것도 아닌가 봐.
4: 이런. 날이 더 저물기 전에 마법을 끝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단추마녀의 영혼은 저 멀리 무지개 나라로 영원히 가버릴 거예요.
2: 어떡해, 하루 빨리 좀 생각해봐.
5: 열아라, 이건 재촉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1: 뭔지?
6: 전에 단추마녀님께서 해준 얘기가 있어.
1: 그게 뭔데?
6: 마녀님은 보라공주 시절 하루가 슬퍼하면 자기도 슬프고 하루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뻤다고 하셨지.
5: 아이, 그렇다면 하루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보라공주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겠군.
7: 하루, 네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봐.
1: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함께 종이배를 가지고 놀 때 난 행복했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도 난 행복했어. 블록으로 멋진 성을 쌓았을 때도 정말 행복했어.

0: 호크.
1: 미안해 보라봉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2: 아니야, 나도 미안해. 네가 날 찾는 줄 모르고 원망만 해서.
1: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2: 다시는.
3: 먼지도 사라졌어. 내가 너희들 덕분이야.
2: 그래, 정말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흥, 놀랍군요. 장난감 나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 우리 모두가 해냈습니다. 마사!
1: 오랜만에 우리 집에 가보자.
2: 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5: 저도!
4: 아니, 보라공주. 이렇게 갑자기 간다니 섭섭하군.
6: 그래도 하루랑 같이 살게 됐으니 잘 된 거지?
2: 그럼 자주자주 놀러 올게. 근데...
3: 별 찾으시나요?
2: 뭔지, 너 정말 여기 있을 거야? 나랑 같이 안 가고?
3: 인간 세상으로 가면 좀 그냥 먼지일 뿐인걸요. 전 여기서 마녀님, 아니 보라공주님의 집을 잘 지키고 있을게요.
0: 아쉽지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2: 가자,
1: 가자.
0: 자, 그럼 하루와 보라공주의 행복을 싣고서 댕댕기차 출발!

0: 드디어 도착!
1: 보라공주, 여기가 내 방이야.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지.
0: 보라공주, 여기 앉아서 구경해.
2: 하루야, 밥 먹자.
0: 네, 엄마.
1: 엄마,
0: 나 누구 찾아게요?
2: 누굴 찾아?
0: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귀여웠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오이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폭격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일곱,

깜짝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정.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biscuits.
1: Yes, please.
2: Here you go. One for
0: Thank you.
2: You. One for me. Hey, hey, Mr. Kidding. Look at my mouth. Oh, me too, me too, me too. Oh, you want some, doggy? Here you go.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 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그렇지.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2: 좋아.

0: 친구에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Welcome to my kitchen, Nick.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Buongiorno, buongiorno, ciao, ciao, bellissimo, bellissimo. 이거 무슨 말이요? 이탈리아어.
1: 네.
0: I'm speaking Italian today because we are going to Italy. 네. 우리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 할 거예요. 뭐, 이탈리아 요리지만 살짝 한국 스타일? 아니면 강남 스타일?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dumpling lasagn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 되게 많다. We have bolognese sauce. 아주 맛있어요. We have dumplings. 네, 고기만두. 이거 피 얇은 고기만두. We have cherry tomatoes. 마늘토마토. We have black olives. 네, 우리 올리브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하지만 피자는 안 만들어요. This is parmesan cheese. 이탈리아 온 parmesan cheese요. We have onion. 우리 양파. We have green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 We have mushroom cream sauce. 네, 이 버섯 크림 소스는 진짜 고소해요. We have black pepper, 후추. We have garlic, 마늘. And a lasagna sheet. 이거 바로 라자냐 면이요. So, let's make lasagna. 렛츠 스타트 위드 더 체리 토마토스. 우리 먼저 망을 토마토 반으로 잘라요. Cu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우리 반으로. Like this. All done. Now,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만 잘라요. 이 정도 줄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one more time. Cut like this. 좋습니다. All done. Next, onion.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정도 줄 거예요. We cut like this. And then like this. 솔직히 양파 좀 매워.

0: 그래서 타자 났을 때 손 씻어요. 우리 만두 잘라야 돼요. Yes, we have to cut up the dumplings.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솔직히 가위 쓰는 거 아주 편해요. Okay, all done. We have to cut some garlic. 우리 마늘 잘라요. So cut off the top and the bottom. 위아래. And now we squash. We push down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We squashed it. And now we cut. 이제 다진 마늘 만들었어요. Time to make the sauce. 네, 이제 우리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olive oil in the pan. 오늘은 중불이요. And then we add our onions, 양파. Let's put in our garlic, 마늘. And our green pepper, 피망. And we stir. 아, 그 구운 양파, 구운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Let's add our dumplings, 우리 만두. Here come the dumplings. It looks great. So we can see the color is changing a little. 색깔이 살짝 변해요. Now we need our bolognese sauce. Wow! Lots of tomato sauce. And we add some water. 우리 물도 넣고.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little pepper. 우리 후추도. Oh, it smells like Italy. Okay, I think we can make our lasagna. First, our bolognese sauce. 우리 먼저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먼저 할 거예요. 그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 우리 여기서 넣고. I think that's enough on the bottom. 네. And now our mushroom cream sauce. 우리 mushroom cream sauce 위에. 안 데워도 돼요? 아니면 따뜻하게 만들어도 돼? It's up to you. And cheese.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 와, 솔직히 많이 넣고 싶을 때 많이 넣어도 돼요? And now, the lasagna, lasagna, lasagna, lasagna. And in it goes. 와, 딱 맞아요. More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좋아요. 이것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필요해요. Like this. Okay. And pizza cheese like this. 다른 치즈 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피자 치즈도 맛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피자 치즈 좋아요. Now, what's next? 라사냐, 라사냐. 우리 오늘은 두 레아 할 거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접시 있을 때 세 개, 네 개 해도 돼요. So we put on one more layer of bolognese sauce. 우리 마지막 bolognese sauce 넣을 거요. 또 mushroom sauce, 그 하얀 크림 소스는 쓸 거요. Now some pizza cheese. 우리도 피자 치즈 할 거요. And some black olives. 우리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 사람, 스페인 사람 올리브 되게 좋아요. Is it good for us? Let's ask the chef. Chef님!
1: Hello, I'm Chef Jess. 올리브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린 올리브는 깊은 짠맛이 나서 좋고 블랙 올리브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몸에 좋답니다. Olive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방울토마토, cherry tomatoes, like thi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one more here. And more pizza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우리 토마토하고 올리브 위에서 넣을 거예요. And now the parmesan cheese. Yes, I like lots of parmesan cheese. 폴라초시 parmesan cheese 듬뿍듬뿍 좋아해요. It's snowing. 아, 눈 내려. It's so pretty. Now time for the air fryer. 네, 이제 air fryer 들어갈 거예요. Air fryer 없을 때 oven 써도 돼요. 670도 15분. Let's take it out. Open it up and take it out. It's beautiful. Look at my dumpling lasagna. 네,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하하, 이제 딱 보기요. So let's cut like this. And ho-ho, my dumpling lasagna. Oh, wow. Italy and Korea together. 진짜 한국 고기만두 그리고 이탈리 라자냐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아무도 없어요. Everybody will love your dumpling lasagna. 진짜 맛있어요. We made dumpling lasagna.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한국 요리, 이탈리 요리,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영국 요리, 올 요리. 네, 다음엔 폴라제시 요리 해보겠습니다. I'll make something delicious for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

0: 스크린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Oh, games are fun.
7: Joe's
8: not here. She went to the mall.
6: Mall?
8: There are lots of stores at the mall. You can buy food, clothes, and shoes at the mall.
6: Mall!
4: Mall!
9: Hey, Mom! Pepper!
6: Joe!
10: Look what I bought at the mall. I bought your favorite. Vanilla cake.
6: Vanilla.
10: And a pillow for Lima.
6: Pillow.
10: And a bell for Pepper.
6: Bell?
10: Ball! Catch the ball!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한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네, 드디어 오늘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려한 불꽃 놀이쇼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1: 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불꽃 놀이를 즐기기 위해
0: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입장권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불꽃 놀이 보러 와서 좋아요?
2: 네, 저 불꽃 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0: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2: 예? 예, 뭐, 예, 뭐, 예.
0: 네, 재밌게 보세요.
2: 네.
3: 우와, 나도 불꽃 놀이 보고 싶다.
4: 오도도, 뭐지?
3: 어?
5: 그린토끼 구조대, 도와줘! 우리 아기 하얀이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4: 어, 저런! 엄마, 우리!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리도도.
5: 알았어. 빨리 와. 아,
4: 그린아, 얼른 가보자.
6: 그래.
4: 그린 조끼 구조대.
6: 아기 오리를 찾으러.
4: 출발!

0: 광우놀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엄마, 우리.
1: 우리 왔어.
2: 그림조끼 구조대.
0: 우와, 대가족이네.
3: 내가 엄마 오리.
4: 우리는 아기 오리야.
5: 우와, 그럼 없어진 오리는 누구야?
6: 없어진 애는 우리 막내 하얀이.
1: 걘 맨날 없어져.
6: 걘 맨날 엄마 말 안 들어.
3: 전에도 하얀이 혼자 나갔다가 몇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고. 바다에 갔다가 사람들이 버린 그물에 몸이 꽁꽁 묶인 적도 있고.
6: 살려주세요.
3: 하얀아, 아이고, 어떡해.
7: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을 뻔한 적도 있어.
3: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7: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가 발에 감겨 괴로워하기도 했고.
3: 그러니 내가 걱정을 안 하겠냐고.
0: 그럼 혹시 하얀이가 요즘 하고 싶어 했던 거 뭐 없어?
6: 하얀이는 다 하고 싶어 해.
1: 맞아, 맞아. 걘 호기심이 너무 많아.
5: 가문, 혹시.
8: 네,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꽥꽥.
9: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8: 예, 뭐.
5: 아, 그래. 불꽃놀이.
4: 불꽃놀이?
5: 응, 내가 뉴스에서 하얀이 본 것 같아.
3: 얘가 정말.
8: 불꽃놀이 입장권 한 장 주세요.
9: 예.
4: 하얀아!
3: 뭐야? 하얀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4: 얼마나 찾았다고?
8: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얘들아. 나 불꽃놀이가 너무 보고 싶어.
3: 오리들! 저번에 엄마가 불꽃놀이 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4: 말했어요!
3: 왜 불꽃놀이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지?
8: 왜냐하면
5: 불꽃놀이 할 때 나는 뻥뻥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새들이 놀라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불꽃놀이 하고 남은 플라스틱 탕피를 오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하셨어요.
3: 그렇지. 그런데 하얀이, 너 엄마 말 안 듣고 불꽃놀이 보려고 한 거야?
9: 저기요. 그 입장권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4: 말 거예요.
1: 가자, 우리 가자. 빨리 와.
8: 나 입장권 받으려고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5: 하얀이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다.
3: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0: 이렇게 해보면 어때?
5: 어떻게?
0: 하얀이, 너! 계속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하얀 오리가 아니라 까만 오리가 된다!
8: 까만 오리요?
3: 그래. 엄마 말 안 듣는 아기 오리는 마법사가 까만 오리로 만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8: 네, 알았어요, 엄마.
3: 됐지.
8: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되겠네.
3: 그래, 잠깐, 아주 잠깐만 보고 오자.
8: 이 귀마개를 끼면 시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꽃놀이 하는 곳이 나올 거야. 오,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이상하네.

0: 얘들아, 일어나자. 아침이에요.
1: 됐다.
0: 하얀이가?
1: 하얀이가?
0: 까만오리가 됐네.
1: 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하얀이가 까만오리가 됐지?
2: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봐.
0: 뭐? 그게 무슨...
2: 실은 저 어젯밤에 불꽃놀이 보고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0: 뭐라고?
2: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요.
0: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2: 네?
0: 사실 그건 너 야단치느라고 엄마가 지어낸 말이거든. 설마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까만오리가 되겠니?
1: 엄마, 이것 봐요. 하얀이 털을 만졌더니 까만 게 묻었어요. 냄새도 이상해.
0: 안 되겠다. 그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린조끼 구조대,
3: 도와줘!
4: 좋아. 이 까만색 물질의 성분을 파악해보겠다. 분석 시작!
5: 까만색 물질 분석 완료. 이 까만 물질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다.
0: 배에서 나온 기름?
6: 기름?
7: 배에서 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4: 그게 배 중에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사고나 실수로 바다에 많은 양의 기름을 흘리게 되면 근처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기름 때문에 죽거나 다치게 되지. 어젯밤 하얀이가 불꽃놀이를 보러 헤엄쳐갈 때 그 물에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둥둥 떠있던 거야.
1: 그래서 하얀이가 까맣게 된 거구나.
4: 응. 그런데 까맣게 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름에 젖은 새들은 제대로 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야. 기름이 피부를 막아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3: 하얀이 어떡해.
7: 미안해. 사람들 잘못으로 널 이렇게 아프게 해서.
2: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나가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4: 자자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난 누구?
3: 도도 요정!
4: 빙고! 지금 바로 요정의 마법을 쓸 때예요. 도도 요정의 마법으로 하얀이 몸에 묻은 검은 기름

0: 있어.
1: 고마워.
2: 아이 그래. 하연아, 이제 어디 갈 때는 꼭 엄마 허락 잘 받고 다니자. 약속.
3: 약속.
2: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 환자는 나와라, 오바!
4: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2: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깨끗한 바다 그려보기에! 사람들의 실수로 바다에 기름을 흘리게 되면 아주 많은 바다 친구들이 목숨을 잃게 돼. 물에 둥둥 뜬 기름이 산소를 차단해서 바닷속에 산소가 적어지고 바다 생물들은 건강을 잃어 멸종할 수도 있어. 기름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지. 그러니 앞으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바다가 깨끗하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바다를 그려보도도.
5: 바다에 사는 모든 친구들아,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조심할게. 약속.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칠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기소개하기.
1: 나는 딩딩.
2: 나는 딩딩. 아! 제가 보이시나요?
1: 보여요. 머리에 천사링이 있는 거 보면.
3: 설마 죽은 영혼?
2: 맞아요. 전 죽었답니다.
1: 어쩌다가.
2: 억울하게 죽은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가 살았죠.
5: 아이, 감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나눠 먹어요.
6: 그럴까요? 자, 으쌰. 자, 큰 거 당신 드세요.
5: 아니에요. 아이, 당신이 드세요.
6: 됐어요, 됐어요.
4: 그런 착한 부부에게 한 요정님이 절 보냈어요.
6: 당신 드시라니까.
2: 한마디로 전 요정이 보낸 축복의 선물. 아주 특별한 거위였죠. 여기서 문제.
4: 백조와 오리 사이에서 저 거위를 찾아보세요.

0: 이건 백쪽.
1: 이건 오리. 아, 거위는 어딨지?
2: 아하! 여기 있다! 거위!
3: 어머나! 아이, 아니, 이게 웬 거위야?
4: 우리가 좋은가 봐요. 이 근처에 거위 키우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온 거야?
3: 그럼 우리가 키워볼까요?
4: 그럴까요?
5: 그렇게 난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3: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알을 낳나 봐요.
4: 아침은 거위알로 후라이를 해 먹자고요.
3: 좋아요. 아유, 어디 보자.
0: 아니, 이거 황금 아니야? 여보, 뭔가 나요? 누가 보는 거 아니지?
3: 닫혀 있어요.

0: 난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고 그분은 황금알을 팔아서
1: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고.
0: 네. 하루는 배불리 먹고 하루는 멋진 새 옷도 샀지.
1: 아, 근데 새 옷에 어울리는 멋진 신발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하나 더 못 났나?
2: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자꾸자꾸 욕심이 생기네. 저 거위야, 이왕 낳을 거 내일은 더 크게 낳아라. 낳는데요.
0: 부부는 황금알을 계속 팔아서 멋진 집도 사고 부자가 되었어.
1: 부자라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2: 부자라면 이 정도 쇼핑은 해줘야지.
1: 그 거기야, 내가 또 살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황금알 좀 많이 낳아라.
2: 맞아, 황금알 너무 부족해.
0: 부부는 날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졌고 결국
2: 오늘 황금알은 나한테 양보 좀 해요. 부인들끼리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신상 골프채 필요하거든요. 사야 해요.
1: 아니, 나도 오늘 모임에 차고 나갈 명품시계 사야 해요.
2: 아니, 절대 양보 못해. 나도 못해.

0: 날아간 황금알은 정원에 떨어졌는데.
1: 으아! 온통 다 황금색이야!
0: 과연 황금알은 어디 있을까?
2: 이건 황금색 꽃!
3: 이건 황금색 럭비공인가?
1: 우와! 황금알이다! 찾았다!
0: 황금알을 찾는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어.

0: 무슨 소리? 명품 시계 살 거라니까. 탁월한 선택. 세요, 세요. 이쪽으로 세요.
1: 어머, 저기 시계 도둑이다.
2: 뭐? 안돼, 어디야?
1: 내가 먼저 샀지.
0: 당신?
2: 저기 고객님, 일단 이 물건은 가지고 가시고 돈은 내일 주셔도 되는데.
0: 왜 사그러?
1: 그렇네. 여보. 황금알, 내일 황금알 나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0: 아하! 그렇게 신통말통한 방법이?
2: 자, 그럼 구매하시겠습니까? 주사님.
3: 그렇게 부부는 외상으로 흥청망청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
4: 진지 먹거리.
1: 아, 내 목에 딱이다, 진짜.
4: 너무 예쁘시다, 진짜.
1: 이게 좋아요.
0: 내일 갚을게요.
1: 내일 갚을게요. 어차피 내일 황금알 나을 거니까 괜찮아요.
0: 아, 그것도 내일 갚을게요.
1: 내일.
3: 그렇게 막 물건을 사던 어느 날.
1: 잘 어울리죠.
2: 고객님!
0: 여긴 어떻게...
2: 아니, 어떡해라뇨. 맨날 내일 간다 얘기해놓고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렇죠.
1: 누가 그깟 돈 안 갚는다고. 여보, 오늘 황금알 나왔죠?
0: 그건 벌써 썼지.
1: 네?
2: 지금 갚으실 돈이 이만큼! 이만큼이라고요. 빨리 갚으세요!
0: 그건
1: 내일!

0: 오늘도 겨우 황금 알 하나. 아, 이거 가지고 돈도 다 못 갚는데.
1: 아, 답답해. 하루에 하나로는 부족해. 아이, 가위야, 그 어떻게 하나만 더 못 낳을까? 꽉꽉꽉꽉.
0: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한 시간에 하나씩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럼 돈도 다 갚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0: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 많이 낳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훈련. 빠밤. 영양이 풍부해야 알이 많이 생긴다.
1: 영양 가득 먹이, 많이 먹기. 더 먹어라.
0: 와!
1: 실시!
0: 와! 더 내려가, 더! 와! 와! 힘내!

0: 나와라, 황금아!
1: 그래, 거위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리야.
0: 아유, 힘들어라. 아유.
1: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많이 먹이고 운동시켰더니 도박만 잘 가네.
0: 아유,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났나 봐요.
1: 아유. 에이, 쓸모없는 거위 같으니라고. 하루에 고작 하나가 뭐야.
0: 아유, 답답해 진짜.
1: 아유, 그런데 저렇게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 보면 저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하지 않을까?
0: 아유, 그렇겠네요. 엄청 큰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0: 거위를
1: 아이고, 거위야. 그 아까는 우리가 미안해.
0: 이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자. 앉아 편하게 쉬어야지.
1: 지금이야. 황금, 황금 어디 있어?
0: 어디. 오, 황금알이. 거위가 죽으면 내일부터 황금알 하나도 못 낳는 거잖아요.
1: 아유, 그렇지. 아이고, 어떡해.
0: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그냥, 아유, 잠깐만, 거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유.
1: 아유, 거위야, 어서 일어나봐. 아유, 일어나라고.
0: 일어나. 아유, 이게 뭐야. 매일 황금알 하나도 감사한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1: 그러게. 어떡해, 거위야.
2: 그렇게 난 죽었고 부부는 과하게 욕심 부린 걸 후회했지.
1: 거위야, 미안하다.
2: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정민아, 정음아, 너무 덥다. 들어가서 놀아라.
1: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0: 자유?
2: 네, 자유.
3: 이거 봐라, 나 공룡 만들었어.
1: 와,
3: 쾅, 쾅. 정음아, 응? 너도 공룡 만들어라.
4: 난 다른 거 만들래.
1: 아, 공룡 만들어. 내 공룡이랑 놀자.
4: 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거야. 내 자유라고. 자유.
3: 그럼 정음이 너 다 만들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4: 응. 짜란. 자유 자동차 완성.
3: 우와, 이게 자동차야?
4: 응.
3: 오, 자유롭게 만드니까 더 멋진데?
5: 우, 공룡아. 태워줄까?
3: 어, 고마워. 탈게.
0: 이제 다 놀았니?
4: 아, 아니요. 놀이 끝나는 시간도 우리 자유예요.
3: 우리 방 앞에

0: 자유라고 써놓을까? 그래, 우린 매일 자유롭게 노니까 자유라고 써놓자. 어? 내 수첩 방에다 뒀잖아.
1: 아, 그렇지.
0: 얼른 가서 써보자.
1: 응.
0: 내가 자유 써볼게.
1: 자유, 자유, 어. 자유, 자유, 자유.
0: 그런데 어. 자유 어떻게 쓰지? 아이야를 불러보자.
1: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3: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후미나 조그마, 안녕?
1: 안녕, 안녕.
5: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자유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자유의 자를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6: 스스스스즈즈즈즈
7: 여기야.
6: 즈즈즈즈
3: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7: 간다.

0: 오호! 자전거에서 찾아보겠어. 친구들이 자전거에서 지읒을 봤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아. 누가 좀 자전거를 돌려줬으면 좋겠어.
1: 내가 도와줄게.
2: 돌아라 회전축.
0: 도와줘서 고마워. 자전거에 지읒.

0: 지읒이 알을 만나 자. 자.
1: 자유의 유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딨지? 목이 마르군. 우선 옹달샘을 찾자. 찾았어, 옹달샘. 아니, 저건? 옹달샘의 이응. 하!
1: 두런 하늘을!
0: 하! 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0: 유.
1: 차.
0: 유.
1: 자유.
2: 하체. 저장 완료. 자, 유.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정음아, 자유 한글카드가 생겼어.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4: 뭐든지 자판기에 자유 한글카드를 넣으면
3: 자. 우와, 예쁜 종이가 나왔어. 어?
4: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여있네.
3: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자유라고 써보자. 그러고 나서 방에 붙이면 자유 시간이 되는 거지. 아,
4: 내가 써볼게. 자.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자유.
1: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0: 아아아아
1: 쯔아 쯔아 자
0: 자
1: 유유유유유유유유
0: 자유 자유 자유 자유는 소중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자유 시간.
2: 꿀꺽 꿀꺽 꿀꺽. 자유 글자는 맛있어요.
0: 오잉? 한글 자유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자유.
1: 즈. 즈. 즈.
0: 아. 아. 아. 아. 아.
1: 즈. 아. 즈. 아.
0: 자. 자.
1: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0: 자. 유. 자유. 자유. 친구들,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1: 유.
0: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1: 유.
0: 끝.
3: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유, 자두, 두유.
4: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자유, 자두, 두유.
0: 자유. 훈민정음이 자유롭게 놀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놀 자유가 있어요. 자전거의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옹달샘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한글 카드를 넣으니 자유를 쓸 수 있는 종이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자유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
1: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모여라, 차!
2: 물기기. 내 차도 이야기에 넣어줘.
1: 오, 주차합니다.
2: 어? 그런데 이 차는 정우미 너가 제일 아끼는 차잖아.
1: 응.
2: 나도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1: 그럼 오늘은 같이 가지고 놀자.
3: 야호, 신나는 차놀이.

0: 신호등기를 만들어요.
1: 여기는 신호등이에요.
0: 여기는 터널이에요. 여기는 언덕길입니다.
2: 찻길 완성!
3: 이제 차가 달리고 싶대요.
1: 차들은 차례차례 줄을 서세요.
0: 자, 차례차례. 자,
1: 제일 먼저 출발할 차는
2: 정음이 차!
1: 출발! 천천히 출발해요.
2: 찻길을 달려요.
3: 신호등이에요. 차는 멈춰주세요.
1: 차가 서요.
2: 다시 출발!
1: 차들은 빠르게 달려요. 싱싱! 터널을 지나요.
0: 오, 터널을 지나 나옵니다.
4: 여기서는 내가 운전할게.
0: 차가 천천히 달려요. 가게 앞에 주차를 해요.
1: 어서 오세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0: 체리.
1: 체리.
0: 치즈.
1: 치즈.
0: 치아.
1: 치아.
0: 자, 칫솔.
1: 칫솔. 자. 차에 실어드렸어요.
0: 감사합니다. 차가 체리, 치즈, 치약, 칫솔을 싣고 출발해요.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을 내려옵니다.
1: 정음차야, 어디로 가니?
0: 훈민 정음인으로 가요. 도착했습니다. 배달이요.
1: 아이고, 고맙다, 정음차야. 정음차야, 훈민 정음이도 태워주라.
0: 훈민 정음이는 너무 커서 못 태워주네.
1: 우리도 타고 싶은데.
0: 훈민아,
1: 응?
0: 뭐든지 자판기에 차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리가 탈 수 있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1: 그래, 뭐든지 자판기. 가보자.
0: 붕붕붕붕. 훈민아, 너 군대 차 쓸 수 있어?
1: 아니, 나 차 못 쓰는데.
0: 아이야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아이야!
5: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아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차가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차를 쓰려면 치읓이 필요해. 치읓의

0: 문을 찾자.
1: 르르르르르치치치치치치
2: 여기야.
3: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야가 간다.

안녕, 침팬지야. 너 혹시 치은 못 봤니? 침팬지야, 치은 못 봤니? 오호, 너에게서 치읓을 찾았어. 침팬지의 치읓.

0: 치읓이 알을 만나 차. 차. 차.
1: 차.
2: 저장 완료.
1: 차.
2: 국민자금의 손으로.
3: 차은비 카드가 생겼어.
4: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보자. 뭐든지 자판기에 차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자, 컷.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차,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아, 츠, 아, 츠, 아, 츠, 아. 차, 차, 차. 이건 할아버지 차. 차가 출발을 해요. 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1: 하하. 꿀꺽, 꿀꺽. 하하. 차 글자 맛있다.
0: 차가 천천히 멈춰요. 끼익. 오잉? 한글 차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츠, 츠, 츠, 츠, 츠, 츠, 츠. 아. 차, 차, 차, 차, 차. 이번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차.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차.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그림자, 자동차, 기차.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림자, 자동차, 기차.
0: 차. 훈민정음이 차놀이를 해요. 차례차례 차가 출발해요. 차가 찻길을 달려요. 우리도 차를 타고 싶어. 침팬지의 치읓이 아를 만나 차. 한글 카드를 넣으니 커다란 차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차를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6: 옥스포드 탕.
7: 어,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옛날에 빅풋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1: 길이 끊어졌네.
2: 슈퍼 점프! 오빠!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1: 슈퍼 점프...

0: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1: 찻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동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2: 여기가 어디야?
3: 꼬미네.

0: 바파터? 이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에?
2: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해풍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3: 날아오고!
1: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럼 내 식량들은?
0: 모두들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2: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0: 슈퍼공룡?
2: 슈퍼공룡?
4: 아, 엄마! 뭐야, 이 쓰레기는? 응?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어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엉클락.
1: 괜찮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1: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드롭뽕을 달았어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3: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1: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3: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1: 안 되겠어요. 아이찌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찌 출동! 파워 드롭뽕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1: 여보!

뭐야?

0: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1: 슈퍼공룡! 용기내 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엉뚱한 그래, 이거라면... 할 수 있어! 슈퍼 점프! 야!
2: 슈퍼 공룡!
0: 아주 꿈이네.

0: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1: 이게 어떻게 된 겨?
0: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1: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0: 슈퍼 공룡이요?
1: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0: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요! 할아버지!
2: 미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3: 미뿌! 미뿌 정말!
4: 미뿌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0: 삐뿌야, 나도 선물 준비했어. 자, 받아. 고무공이야. 네 얼굴까지 그렸다고.
3: 이게 미뿌야?
5: 미뿌야? 왜 그래?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0: 다들 왜 모여있어?
1: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2: 진짜? 아빠, 선물!
0: 맞다, 생일 선물.
3: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0: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2: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0: 지금?
1: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뽀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2: 네!
1: 이런 곳이 있었네.
2: 아빠, 삐뽀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0: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2: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0: 아니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바빠서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뭐?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등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3: 아빠 안녕하세요.
0: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좋아.

0: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꾸도 좋아하겠지? 삐뿌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뿌 선물은 바로 빙여정 보석.
1: 아빠 선물이게?
0: 어디 갔지? 여기 이거. 녹아버렸다.
1: 그저 삐뿌 선물 없죠? 삐뿌!
0: 그게...
2: 삐뿌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1: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0: 그게 기억이 잘...
1: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이쁘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0: 삐뿌의 선물은 못 찾았네. 삐뿌가 실망할 거야. 에?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거기서! 빅부야, 위험해! 빅부야! 그 녀석은!
2: 제 친구 좋아.
1: 여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2: 아빠! 아빠 선물 최고! 나도 맞아볼래.
1: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아,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주물엔
11: 더더운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4: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3: 얼굴엔
15: 순한 킬킬.
13: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8: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완성된 궁극의 힘, 다이노이드 파워.
1: 정말 볼품없이 망가져버렸군, 블랙버스터. 그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2: 죄송합니다. 그 녀석들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로 합체하는 바람에.
1: 이 무능한 녀석,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2: 그것만 칼무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간의 성과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 이제 그 기회

최군 모두 고생.

0: 말한다. 이제 모든 전사와 고인이 한 자리에 모였군. 볼트.
1: 네.
0: 드디어 카르노 군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 네, 정말 엄청난 힘이에요.
2: 맞아, 이 파워라면 카르노도 꼼짝 못할 거야.
3: 지금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걸.
4: 우리가 지구로 온 것이 절대 헛걸음이 아니었어.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이여.
0: 최강통령 미니트 공대.
5: 네.
0: 지금까지 모두 고생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고생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여정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온 우주가 카르노의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우주를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순간이 왔다. 우주를 구할 준비가 되었나?
5: 준비됐습니다.
0: 카르노 군단을 물리칠 수 있겠나?
5: 물리칠 수 있습니다.
0: 좋다. 지금 당장 우주로 나가 카르노 군단을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라.
5: 네.

0: 좌표 설정 완료. 진로 이상 없음.
1: 좋아. 전속력으로 간다.

0: 선생님, 지금 그레이트 렉스 타이저가 저희 우주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역시 예상대로 데리고 와라.

0: 자, 블랙버스터. 널 이렇게 만든 미니 특공대가 왔다.
1: 미니 특공대.
0: 복수하고 싶지 않나.

0: 목표 지점 도착 완료.
1: 좋아. 어서 카르노의 우주선을 찾자.
0: 잠깐. 레이더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어.
2: 뭐지?
1: 뭔가가 오고 있어.
2: 위기 특공대!
1: 블랙버스터?
3: 저 모습은 뭐지?
2: 카르노의 짓이다. 에너지를 폭주시켜 본능만 남은 괴물로 만들지.
0: 자신의 부하를 저렇게 만들다니.
1: 이미 이성을 잃었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2: 미니 특공대!

0: 비리 특공대!
1: 뭐지? 속도가 더 빨라졌어!
2: 불태! 레퍼스의 에너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1: 뭐라고?

0: 저 녀석 점점 더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1: 그 말이 맞아. 저러다간 블랙버스터의 신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날 거야. 폭발이 휘말리면 아무리 그레이트 렉스카이저라 해도 무사하지 못해.
2: 벌채, 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서 피해야 해. 알겠어.

0: 것이다. 내 조건이다.
1: 움직일 수가 없어.
2: 이제 폭발해.
1: 어서 줄을 끊어야 해.

0: 모든 다이노이드 코인들이 나의 손에 들어왔다.
1: 새로운 희망,

0: 지금 좌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개원들의 생명 반응이 매우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레이.
0: 알겠습니다. 이럴 수가.
2: 어서 동료들을 서둘러.
0: 사령관님, 티라와 대원들만 생존했습니다.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3: 비키세요! 빨리빨리!
4: 어서 서둘러!
5: 회복하는 대로 모든 대원들과 지령실로 오게. 얘기할 게 있네.
6: 사령관님, 모두 모였습니다.
5: 너희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카르노가 우리 미니트 공대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2: 미니트 공대의 사령관, 이 대원들은 모두 이 손으로 직접 없애버렸다. 지금으로부터 3일 뒤에 지구를 차지하러 간다. 만약 너희가 항복하고 내부화가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6: 지, 저 녀석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7: 카르노,
5: 모두 진정해라. 카르노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7: 무슨 말씀이시죠?
5: 몇 달 전 우리 대원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지. 발견 당시 이 물체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지만 최근 우리 과학자들이 일부를 복원한 결과 이 물체는 또 다른 카이노이드 코인으로 판명됐다.
8: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지구에 있었던 건가?
5: 그렇다, 티라.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머나먼 사막에서 고대 다이노이드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8: 그곳에 가서 다이노이드 코인의 나머지 조각을 찾아 맞추면 고대의 힘이 발현되어 과거의 용사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5: 그렇다. 모든 정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다이노이드 코인이 완전히 복원된다면. 그 힘은 그레이트 코인의 힘에 비견할 만하다.
6: 이것이 새로운 희망이군.
5: 대원들은 즉시 출동하여 이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확보하라.
6: 네!

0: 아키라, 괜찮겠어? 넌 밖에서 기다리는 게 어때?
1: 그래, 넌 아직 다이노이드 파워가 회복되지 않았잖아. 변신을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2: 이번 임무에는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빼놓고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0: 그럼 가볼까?
2: 좋아!

0: 빌려달라고 하자. 고대 다이노이드들, 우린 미니 특공대다. 지금 온 우주가 큰 위험에 빠졌어. 너희의 힘이 필요해. 우리를 도와줘. 부탁해.
1: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우리 못 알아보는 거야. 빨리 나머지 조각을 찾아내야 돼.
2: 그래서 코인 조각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1: 그건 나도 몰라.
2: 얘들아! 잠깐만, 진정해! 난 네 촉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3: 소시지 별로야?
2: 이건 얘들아 코인 조각이야!
0: 切切

0: 잡았다!
1: 티나! 정신 차려! 티나! 티나!
2: 힘이

0: 마이너의 배로 보인다. 그 주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1: 우리가 고대 다이노이드 파워를 얻었어.
2: 볼트, 어서 합체해보자.
3: 좋아. 다이노 엠페로 코인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로 합체.

0: 정말 엄청난 힘이야.
1: 우리가 해냈군. 다시 한번 카르노와 싸울 수 있게 됐어.
2: 좋아. 새로운 다이노이드 파워를 보여주마. 각오해라, 카르노.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팡. 해보고.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0: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출시. AR 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 카드 엑소 플레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식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최후의 다이노이드 버스터 기가.

0: 나도 동감이다.
1: 너무 힘들어.
2: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1: 안 돼.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 생태를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유, 다들 힘을 좀 내봐.
3: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1: 와, 티라! 정말 고마워!
3: 내가 다 잡아주마!
2: 여기 대왕 종이 찾았어!
3: 뭐라고?
1: 와, 맥스! 드디어 찾아냈구나! 진짜 최고야, 최고!
3: 야, 나도 얼른 찾고야 말 테다!

0: 이 볼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낚시요.
1: 우와, 볼트.
2: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1: 오, 볼트.
3: 쏘기야.
4: 이럴 수가.

0: 마지막 대왕떡에는 결국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어? 수지야! 여기에 대왕두개가 있다!
1: 우와! 어디, 어디?
0: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1: 아우,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레!
0: 안 돼! 수지! 야! 수지!
2: 여긴 어디지?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0: 엄마랑 덕분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괜찮아요?
1: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0: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2: 볼트! 대체 무슨 일이지?
3: 대원들, 조금 전 바닷속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4: 그래서 이런 일이?
3: 그리고 그곳에서 다이로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5: 네, 사령관님.
0: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기갑뿐이야. 얼른 가자.

0: 만만했던 것 같은데.
1: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0: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1: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0: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2: 이건

0: 급하게 가시나?
1: 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됐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야!
2: 이럴 시간이 없어! 이제!
3: 어디 가려고!
2: 루시!
3: 이 녀석들이!
4: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4: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 카이저로 합체 카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버닝캐라! 썬더티라! 마그킬러! 소환! 너희 기다를 도와 여길 막아줘!
5: 알겠어!
6: 기아! 볼트, 어서 가자!
2: 키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최종 합체,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D9!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루시, 어? 얼마나 남았지?
6: 3km 남았어.
2: 오케이, 전속력으로 간다!

0: 블랙버스터?
1: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는 등납할 수 없다. 버스터 기가의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0: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화!
1: 야채야!

같이 공격하자.

0: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1: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2: 자!

힘을 보여주마! 레이트 렉스카이저 D9 합체!

0: 이것이 그레이트 레스 칼저의 힘!
1: 이렇게 강한 힘이라니! 말도 안 돼!
2: 느껴져. 이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카르노 군단! 지금이라도 너희의 악행을 숙지하고 떠나라! 그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3: 건방진 아들 목 예를 들어 내신 한 번에 공격하면 돼. 그렇겠지. 공격해!
2: 안타깝다.

내 차이를 인정해라.

0: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어!
1: 이게 네 최선이냐?
0: 이럴 수가.

0: 일단 후퇴하자.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퍼드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플렉소!
4: 플렉소! 얼마 될까?
1: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4: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썩컥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내 안에 거인이 있어. 오늘은 빌리들이 새춤을 배우는 날. 오, 승주형. 지우형도 와우. 이렇게 잘난 형들 사이에 있는 막내 윤우. 윤우는 역대 가장 어린 최연소 빌리예요. 어려도 형들처럼 다 해낼 거래요. 막내라서 좋은 점도 있다는데요.
1: 되게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그거는 나만 있는 거니까.
0: 아하! 최연소 빌리, 윤우가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1: 막내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싶어.
0: 오! 얼른 보여줘! 얼른!
1: 카리스마요?
0: 카리스마.
1: 어떻게 알려야 되지, 카리스마를?
0: 괜찮아, 괜찮아. 너의 가장 멋진 모습, 우리가 찾아볼게. 오늘은 효빈 마이클 출동! 사실 윤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릴 때부터 영화랑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님이에요. 연기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대요.
2: 지분이 왔어요.
3: 장혁을 맡은 10살 준우입니다.
0: 연기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까?
1: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알맞은 캐릭터의 감정을 잘 소화하는 게 연기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그런 윤우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멋진 빌리가 되기 위해 탭댄스도 열심히, 발레도 열심히,
4: 손등에 새 한 마리가 올라와 있단다.
0: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그것.
1: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아크로바틱? 옛날부터 배웠었고 지금 잘하니까.
5: 힘있게 만세 밀어 올려 쭉!
0: 우와! 진짜 잘한다! 우와!
5: 그렇지, 진행, 고운해, 고운해, 그렇지!
0: 윤우가 이렇게 잘하는 비결은 좋은 친구랑 함께 배웠기 때문이래요. 바로 아빠! 윤우네 아빠는 아크로바틱 선생님이세요. 윤우에게 가장 좋은 친구죠. 아기 때부터 아빠를 따라 운동을 해온 윤우. 와, 다 컸네. 하지만 아빠 눈엔 아직도 아긴가 봐요. 작은 몸으로 큰 무대에 서려면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으신데요. 윤우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1: 발레할 때 팔다리가 길어야 했는데 아직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
0: 에휴,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 몸이 작아서 쉽지 않은 동작이 많네요. 에고. 아이고.
4: 자, 그대로 다리 쭉 올려서 척추뼈 하나씩 내려보면서
5: 원, 투, 쓰리, 포.
0: 가장 어려운 건 발레 수업.

0: 왜 더 줄었지? 움직임이 윤우야 되게 더 작아졌는데 어떡해? 더 스텝도 더 작아졌는데?
1: 아이 쌤.
0: 물론 윤우보다 선생님의 키가 크지만
1: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날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0: 힙 들지 마세요. N 1. 나 찰나 그런 거 있지 너. 나 찰나랬지 지금. 나 맞을 뻔했는데.
1: 에이 참 이런 거 아니고요.
0: 아니야?
1: 윤우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바로 종이접기예요. 종이를 접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종이접기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2: 데미플리 엄청 커져요.
1: 윤우에게 용기를 준 특별한 발레 수업 덕분이죠. 쉿! 우리도 들어볼까요?
2: 등, 가슴, 턱, 힙. 그렇지, 갈비야. 팔은 넓게 써주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커디가. 옳지.
1: 짧아서 어쩔 수 없는 팔, 다리 대신에 동작을 크게 크게 만들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
2: 4, 1, 2, 3, 4. 플리에, 플리에. 이제 쭉 한번 펴볼까? 손끝까지 그냥 옆으로 나란히 쫙 펴봐. 고무줄처럼. 쭉쭉쭉쭉쭉쭉쭉.
1: 몸을 늘리다 보니
2: 위아래도 마찬가지지. 그냥 쭉 펴서 이렇게 위아래로 쭉 펴봐. 쭉 그냥 쭉쭉쭉쭉. 그렇지, 어깨 내리고.
1: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커졌어요.
2: 윤우야 여기서 이거랑 그래서 이 목 라인 밑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보게 되거든. 객석에서는 그러니까 턱으로 시선 끝을 멀리 봐. 저 멀리 네 꿈이 저기 있어. 그렇지.
1: 빌리라는 꿈에 가까워진 기분.
2: 앤 하나 둘 셋.
1: 이제 괜찮지 윤우야?
3: 여섯, 응. 일곱, 되게 속이 시원한 것 같아.
2: 와네.
1: 윤우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3: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빌리가 되고 싶어.
2: 넷.
1: 감동?
3: 응. 그냥 나의 마음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1: 와, 좋았어. 윤우의 빌리 기대할게.
3: 얘들아, 밥 먹자.
1: 그날 이후 어쩐지 더 신나 보이는 윤우. 선생님께 배운 내용을 빌리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열심히 연습, 또 연습하고 있어요.
3: 3, 4, 5, 6.
1: 이제 형들보다 작은 몸도 문제 없대요.
2: 와, 커진다. 윤우야, 커진다.
1: 윤우 마음속에서 커다란 거인이 깨어났으니까요. 빌리를 향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는 윤우. 이제 알겠어요. 윤우의 진짜 매력은 꿈을 향해 점점점 자라나는 거인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윤우, 화이팅!
4: 춤을 춰봐! 예!
3: 오늘은 짠! 너무 빨랐나요? 다시 천천히 굴짝, 굴짝, 탁, 탁. 다시 굴짝, 굴짝, 탁, 탁. 됐죠? 이제 다시 빠르게 굴짝, 굴짝, 탁, 탁. 굴짝, 굴짝, 탁, 탁.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내 속도에 맞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최고!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0: 아무 글씨도 없는데?
1: 에이! 니들이 뭘 알겠니? 저기엔 신비한 비밀이 숨겨있지.
0: 삼촌은 연애도 한번 안 해봤...
1: 헐! 바로! 레몬으로 쓰면 저렇게 안 보이는 편지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0: 네? 레몬으로 편지를?
1: 바로 비밀 편지!
0: 우와!
1: 자, 준비물은 레몬즙, 풋, 도화지, 마지막 짜잔! 하리미미미미!
0: 에? 하리미로 편지를 써?
1: 그렇다니까! 이 삼촌만 믿어봐! 자, 그럼 먼저 이 레몬을 쭉 짜서 보이지, 삼촌의 안녕!
0: 와, 멋있다! 나도 해볼래, 나도! 어. 나도 해볼래, 나도!
1: 자, 손이, 자, 호빵이 꺼. 장갑이 잘 안 들어가니?
2: 장갑이 작아?
0: 장갑이 이렇게 작아요?
1: 어, 다섯 살 맞지?
0: 다섯 살입니다.
1: 아, 그래. 자, 여기 레몬.
0: 자!
1: 자, 쭉 짜보세요, 한번. 쭉! 옳지! 자! 자, 이렇게 레몬즙을 준비하시고.
2: 네.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그래 얘들아, 사랑도 레몬 같은 거야. 너무 쉬어서 괴롭다가도 다시 맛볼 수밖에 없는 거.
1: 누나, 삼촌 뭐라는 거야?
2: 나도 몰라. 가자, 뭐예요?
3: 그래, 그래. 자, 다음은 이 붓에 레몬즙을 묻혀서 도화지에 정성스럽게 쓰는 거야. 자, 자, 자, 자,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자, 자. 완성!
2: 응? 근데 삼촌,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3: 다 방법이 있다고.
1: 안 보일 것 같은데.
3: 안 보이니까 솔직하게 더 하고 싶은 말을 써야지.
1: 알았어요, 그럼.
2: 비밀 편지.
1: 솔직하게 쓸게요, 그럼. 다 썼어요.
2: 저도요.
3: 자, 여기 다리미를 써야 되는데. 이 다리미가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알겠지?
1: 네.
3: 자, 그럼 호빵이 거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열을 주면 쓱싹싹 슉슉슉슉. 자,
2: 우와, 글씨가 나타났어요. 진짜 비밀 편지네.
3: 과연 호빵이는 어떤 이야기를 썼을까?
4: 호빵아, 고마워, 감동이야.
1: 아닌데, 여기 삼촌 이름은 없는데.
2: 조용해. 무슨 소리야? 삼촌 사랑해요.
4: 사랑해, 삼촌도 사랑해. 다시 한번 볼까?
2: 아니요, 어? 호빵이 거 볼까요?
4: 아, 그래.
5: 어떻게 안 보이던 글씨가 나타났을까? 비밀은 바로 레몬즙 속 성분들 때문이야. 레몬즙 속 성분들은 뜨거운 열을 받으면 종이보다 먼저 색이 변해 종이는 약 400도에서 타기 시작하지만 레몬즙 속 성분들은 약 270도에서 더 먼저 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레몬즙으로 쓴 글씨만 먼저 보이게 되는 거야.
2: 호떡이 거 볼까요?
4: 아, 그래.
2: 호떡이
4: 거.
1: 왜 내 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
3: 자, 종이에 열을 가해주면 짝짝.

0: 여기 있다!
1: 누나미야!
2: 꿈을 위한 쉼표.
3: 멋지게 차려입은 빌리들, 지금 뭐하냐고요? 사진 찍죠.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빌리를 공개할 때 쓸 사진이래요. 근데 어쩐지 수줍고 어색한 이 분위기, 이럴 때 믿을 사람은 역시 지효죠. 아이, 박지효, 잘해놓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4: 나는 때로는 개그진이었다가 때로는 조금 엄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되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3: 감성 부자 지효의 알록달록한 이야기. 오늘은 루리 마이클과 함께 2025년 12월 드디어 빌리 뮤지컬에 출연할 배우들이 공개됐어요. 사진 잘 나왔구만. 여기 저도 있어요. 우리가 공연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다니. 학교 친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5: 우리 반에서 나 빼고 23명이 다 못 믿었고 그러니까 진짜 됐어? 약간 나는
3: 열 박지효. 원래 지효는 친구도 많고 매일 노느라 바빴대요.
4: 학교 끝나고 나서는 거의 맨날 친구랑 놀거나 하고 집에 와서 주말에도 막 가족이랑 놀기도 했는데 주말에 토요일까지 빌리 스쿨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못 놀아.
3: 아, 하긴 지난 가을부터 빌리들은 좀 더 열심히 빌리 스쿨에 다니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6, 7, 8, 9, 10.
6: 그렇지, 그렇지.
3: 금, 조. 아, 그럼 쉬는 날은 일요일 단 하루? 어이쿠, 하루만 놀아도 괜찮은 거야?
4: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부족해. 한 이틀 정도는 더 놀아야지.
3: 하지만 현실은 하루뿐. 어디 지후의 소중한 일요일을 따라가 볼까요? 아침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네요.
7: 처음 오디션이 봤을 때 1년이 넘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다.
8: 그래.
7: 부족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오빠한테 얘기하고.
8: 네, 마무리도 잘해. 오케이.
3: 이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다음에
9: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3: 빌리노트 쓰는 시간.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꼼꼼하게 되새기며 연습도 한 번 더 해주고요. 오후엔 오랜만에 누나, 동생이랑 댄스학원 출동. 오랜만이라 그런가 엄청 신나 보이죠? 3남매가 함께 춤추고 영상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즐거운 시간을 잠깐 쉬고 있대요. 그리고 또 간만에 친구들도 만났네요. 지후가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친구들은 궁금한 게 많대요. 그래서 준비한 지후에게 뭐든지 물어볼 시간. 빠밤.
10: 그래, 지후야. 이제 너 뮤지컬 같은 거 하잖아.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4: 나는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라는 그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
10: 오, 빌리.
11: 너 언제가 언제 와?
4: 나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조금씩 달라.

0: 뮤지컬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야?
1: 탭댄스 하잖아. 탭댄스를 다 끝낸 직후가 제일 힘들어.
2: 맞아, 나도 그래. 타닥타닥 멋진 소리를 내며 춤추는 탭댄스. 구두 밑창에 쇠가 달려서.
3: 아우, 봐봐. 지금 발이 다 풀렸어, 마지막에.
2: 한 곡만 끝나도 다리가 후덜덜한데요.
3: 한 번 더 가봅시다.
1: 네.
2: 흐아, 빌리는 공연 내내 춤을 춰야 하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 또 연습해야 돼요.
4: 그럼 가장 즐거웠을 때는?
1: 예리하네. 어려운 동작을 딱 성공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지.
5: 쭉!
2: 오! 바로 이럴 때 말이지! 어설프던 몸짓이 점점 근사해지고. 간신히 따라하던 동작을
5: 1, 2, 3,
2: 이렇게 멋지게
5: four,
2: 해낼 때 말이야.
5: 6, 7, 후!
2: 이제 친구들도 알겠죠? 지후가 함께 노는 걸 잠시 쉬는 사이 얼마나 성장하고 당당해졌는지를요. 달콤한 휴일이 끝나고 다시 월요일, 지후가 빌리스쿨로 향합니다. 또다시 힘든 연습이 시작됐네요.
3: 아니 지우야, 맨날 하는 거잖아.
1: 맨날 하는데 맨날 아파요.
2: 와, 진짜 공감. 매일 해도 힘든 건 힘든 거라고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때도 정말 많고요. 그래도 지후는 그냥 웃어 넘긴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1: 나는 실력을 점점 키우는 재미로 하고 있게 됩니다.
2: 아하! 실력을 키우는 재미 덕분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치만 동작이 잘 안 될 때 속상하지 않아?
1: 안 돼서 속상해진 거는 내가 잘하는 동작으로 회복을 하는 중이야. 잘하는 걸로 이제 채우는 거지.
2: 오! 열심히 연습해서 잘하는 동작이 점점 늘어나면 자신감도 쑥 커지겠네?
1: 맞아.
3: 잘했어, 지우야. 이렇게 포인트를.
2: 이야, 멋지다. 이제 공연이 다가오는데 지후는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1: 난 그 빌리 특유의 당당함, 그리고 빌리의 그런 끈기, 그런 거를 잘 보이도록 하고 싶어.
5: 보자.
1: 나는 첫 무대를 이제 완벽하게 마치고 싶어.
2: 즐거웠던 시간에 잠시 쉼표를 찍고 당당한 빌리가 되어가는 지후. 지후 빌리, 나도 응원할게!

오늘은 힙합의 런닝맨 동자. 한쪽 무릎 들고 앞으로 디디면서 뒷발을 쭉. 다시 발 모으면서 무릎 들고 디디면서 쭉. 다시 모으고 반복. 그럼 음악에 맞춰서 고! 이게 바로 달려라!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0: 엄청 뜨겁겠지? 가까이 가면 부어지는 거 아니야?
1: 부어지기 전에 씩 하고 녹아버릴걸? 근데 세상엔 차갑게 폭발하는 화산도 있다.
0: 차가운 화산 폭발?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1: 아유, 또 먹을 생각이야? 그렇다면 이 삼촌이 보여줄까? 우리가 왔다! 자, 그럼 준비물은 캐러멜 사탕, 그리고 콜라! 하나씩 호빵이 거, 호떡이 거, 이건 내 거.
0: 제가 왜 제일 작은 콜라예요? 불공평해!
1: 억울하면 삼촌처럼 얼른 크면 된단다!
2: 크기는 호떡이가 제일 큰 것 같은데.
1: 우리 그럼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 캐러멜 사탕을 콜라에 넣어봐.
2: 자, 콜라를 따고.
1: 콜라를 따고. 자, 하나, 둘, 셋.
0: 야! 우와! 우와!
2: 엥? 뭐야? 이게 끝이에요?
1: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콜라 뚜껑을 열고 이 캐러멜 사탕을 빠르게 하나, 둘, 셋! 슝슝슝! 슝슝슝!
3: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그런데 여기에 울퉁불퉁한 사탕을 넣으면 울퉁불퉁한 사탕 표면에 콜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빠르게 생기고, 이 공기방울이 콜라병 입구로 몰리면서 콜라가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거야.
1: 앉아! 우와! 좋았어. 이번엔 완찬 다 넣어보자! 얘들아, 재밌겠지? 어? 재밌겠지? 준비됐지?
2: 진짜 혼날 것 같은데?
0: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1: 얘들아, 재밌겠지? 어? 준비됐어? 준비! 얘들아? 얘들아, 어디 갔어? 얘들아?
4: 아니,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1: 누나?
4: 아니, 뭐하고 있어?
1: 오빠 연덕이 입체 신자다!
0: 못 살아! 빵꾸, 빵치, 암튼 리바이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준모란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0: 엑소 플레이.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하게
0: 주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수정이 가자.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리라서 좋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도전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 친구들을 만나러 빌리 스쿨로 가볼까요?
1: 잠깐만.
0: 오늘 승주와 우진이의 첫 수업은 발레.
2: 눈이 커지면 안 돼.
0: 잔뜩 긴장한 얼굴인데요.
1: 김승주 빌리.
0: 이렇게 잘하면서 왜 긴장하고 그래?
3: 발레는 막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몸도 유연하고 이제 기본기도 잘 다뤄져 있는데 나는 지금 시작해 6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0: 아하! 그런데 어릴 때 발레를 배운 적 있는 우진이도 쉽지는 않은가 봐요.
4: 기차가 계속 가고 있는 와중에 자꾸 다리를 내리려고 하면 위험하지, 우진아. 네가 회전하고 있는데 다리를 내리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우진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5: 발레는 온몸에 신경들을 다 끌어올려야 하고 음악과 카운트를 다 맞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
0: 아, 그러니까. 근데 겨우 발레 11개월 차인 지우랑 윤우는 어떻겠냐고요?
4: 그렇지. 예, 출발 좋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괜찮아요. 여섯 바퀴 가요. 힘 좀 써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예, 기분 좋은데요, 지금? 그 기분으로 세 바퀴. 조윤우, 엠, 조윤우, 실패. 아, 실패. 다시. 너의 밸런스.
0: 아, 진짜 힘들겠다. 그렇지만.
4: 겨드랑이.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박수.
4: 잘했어요.
0: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면 힘든 마음이 사르르.
6: 그렇지, 지우야. 너무 잘했어.
5: 되게 초반에 빌리스쿨을 다녔을 때 발레할 때 현재쌤이 처음 치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되게 잘하네, 발레에 재능이 있네 뭐 이렇게 해줬던 말씀이 내 자존심을 저기 그 지구까지 올려주셨어.
0: 여워,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여기는 빌리스쿨. 뭐지? 발레 수업이랑 다른 이 분위기는? 탭댄스는 안 어려워?
3: 탭은 그래도 단기간 안에 조금 아 내가 잘해줬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탭은 스텝을 알고 리듬을 알면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랑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정하지? 탭 선생님도 못 말리는 바로 우리 말이야, 마이클! 마이클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등장하는 빌리의 친구예요. 그냥 친구? 아니죠.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고 빌리의 꿈을 응원하는 최고의 친구. 그러니까 마이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5: 관객들을 웃겨주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해주는 희망의 빛 한 줄기라는 생각이 들어.
0: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이클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빌리 오디션 때 마이클도 함께 있었다는 거. 우리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기 춤 잘 추는 모자 쓴 애가 바로 김효빈, 저예요. 소리 질러, 예! 저는 4살 때부터 춤추기 시작해서 좋아하는 춤은 전부 다 배웠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빌리 엘리어트에 지원했는데 저 같은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물론 댄스는 제가 제일 자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이클.
5: 나는 11살 지윤호야. 나는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0: 윤호는 4학년. 우진이랑 친구예요.
7: 너는 맞는데 지금 우진이가
8: 느린데.
0: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실력을 키우며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5학년 루리 형.
8: 나는 정말 정말 밝은 사람이고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7: 루리가 형이지?
9: 완전히.
7: 완전 형이야? 괜찮아.
9: 친구야.
7: 그래. 너도 친구야.
0: 이렇게 호탕하고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루리 형은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는 분위기 메이커.
9: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오예. 에스파티뿌.
10: 현타 아니요?
0: 에이 무슨 소리야. 아무튼 루리 형은 진짜 멋진 마이클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 같아요. 대단해. 마지막 마이클은 무려 전교회장인 6학년 서준이 형. 형은 빌리 엘리어트가 처음이 아니에요. 4년 전 공연에서 빌리네 동네 꼬마 아이로 출연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되어 돌아오다니.
11: 아, 나도 빌리 형, 마이클 형처럼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재미, 막 즐거움 그렇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계속 탭 연습을 많이 하고 너 합격할 줄 알았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이 먼저 반겨준 것 같아.
0: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인 서준이 형인데요.
9: 재밌다. 렛츠고.
0: 어려운 동작도 이렇게 함께 맞추며 해내는 우리.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언제나 와글와글 할 수밖에 없어요.
7: 잘 먹을게.
0: 빌리와 마이클, 연습은 힘들지만 난 우리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11: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서도 좋은 공연

0: 춤을 춰봐. 예!
1: 아, 얘들아, 춤추는 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왔어.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해요.
0: 출발!
1: 먼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빠르게. 거기서 다리 들기. 거기서 앞으로. 다시 뒤로.
0: 가자!
1: 어렵다 느껴질 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기. 오케이?
2: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 에게서도요.
3: 하나!
4: 아이, 어떡해!
3: 둘! 셋!
5: 아!
3: 영대성공!
5: 우와, 재밌겠다! 누나, 우리도 하자!
6: 에이, 하려면 더 스릴 있게 해야지!
5: 아하! 스릴이 뭐야?
6: 짜잔! 먼저 준비물은 식탁도 그리고 위에 쌓아둘 물건들.
5: 응?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6: 방법은 쉽지. 먼저 천에 평평하게 펼쳐줘. 자, 그리고 이 위에 그릇을 올려줘.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재빠른 손놀림. 자, 잘 봐. 너무 빨라서 눈에 다 못 담을 수도 있어.

0: 우와, 누나 진짜 잘한다.
1: 그치? 자, 이번엔 호떡이 네 차례야.
0: 응? 알았어.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평평하게 전을 펴고. 자, 이제 몸을 풀어볼까?
1: 응? 이거 하는데 몸까지 풀어?
2: 와. 와. 와. 너 어디 대회 나가?

0: 미안.
1: 왜 물건이 쓰러지지 않았을까? 정답은 바로 관성 때문이야. 관성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식탁볼을 천천히 당기면 물건이 함께 끌려가지만 식탁볼을 빠르게 휙 당기면 물건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오늘의 소중한 발견. 관성이란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2: 그나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0: 이거 무슨 소리야?
1: 이거 엄마 건데. 어? 난 모르는 일이야.
0: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떡해?
2: 조금씩 용감하게.
3: 에? 이게 뭐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저 윤호 마이클만 따라오세요. 빌리 친구들이 매일 열심히 쓰는 게 있어요. 바로 빌리 노트.
4: 우, 진, 오,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3: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해뒀다가 집에 돌아와서 적는 노트예요. 실력을 쑥쑥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열심히 쓴대요. 어디 승규 형의 빌리 노트도 좀 봐볼까? 우와! 탭도 발레도 엄청 꼼꼼하다. 특히 눈에 띄는 피로엣 노트. 피로엣은 한 발로 서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거든요.
4: M 하나, 둘, 셋,
3: 바로
4: 넷.
3: 이렇게. 오!
4: 힙.
3: 형이 피로엣을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았다는 승주 형의 꿈은 멋진 뮤지컬 배우. 3학년 때 벌써 데뷔해서 꿈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5: 정말 그 배역에 몰입해서 딱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한테 그 받는 박수가 정말 짜릿해.
3: 승규 형은 빌리 동생들 사이에서도 엄지척.
2: 늘 차분하고 화도 안 내고 친절해요.
6: 발레할 때 힘있게 턴도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2: 탭, 성실함, 발레턴을 닮고 싶어요.
3: 하, 근데 이런 승규 형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손 짚고 뒤돌기. 백핸드 스프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빌리라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동작이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차근차근히 배워야 한대요. 그렇게 오래 연습한 끝에 우와! 윤우도 지우 형도 성공! 대단한데? 이게 바로 성공한 자의 여유죠. 자, 이제 남은 두 사람 중에
7: 오호,
3: 우진이가 먼저 해냈네요.
7: 잘했어.
3: 그리고 마침내
8: 마지막 주인공
9: 우유? 형이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
3: 피할 수 없는 도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5: 어느 순간부터 도전하는 것 자체 겁을 느끼게 되더라고.
3: 아,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10: 무섭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고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는데 남이 깨주면 후라이일 뿐이죠.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3: 다시 도전해보는데. 오늘은 일단 선생님의 보조를 받아서 힘겹게 성공.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은 승주 형. 그런데 하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11: 설마!
3: 그날도 승주 형은 다른 날과 똑같이 발레복을 잘 챙기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도 챙겨서 빌리스쿨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물을 가득 담은 보온병이 발 위에 쿵. 발가락을 다치다니.
2: 몸병 너?
11: 오, 너!
2: 결국 승규 형은 수업 시간에 연습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2주일 동안이나요.

0: 아, 내가 애들한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못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눈물도 나고.
1: 그렇지만 울고만 있을 형이 아니죠.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재활운동도 열심히. 알고 보니 형은 발바닥이 평평해서 남들보다 쉽게 지친대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왔대요. 우와, 멋진 형. 치료를 마치고 며칠 후 다시 돌아온 아크로바틱 시간. 오늘은 손짓고 뒤돌기를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데요.
2: 이렇게 열어 쭉쭉. 아! 와. 아! 열어 쭉쭉.
1: 안 돼.
2: 아니, 우리 계획에 무릎은 없었어.
1: 아, 이렇게 봐야지.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자, 마지막 도전. 이번엔 과연?
0: 그냥 한번 제껴보자 라는 마인드가 딱 어느 순간 내 뇌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
1: 우와! 성공! 축하해, 형!
2: 우와!
1: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승규 형! 형, 성공하니까 어때?
0: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야.
1: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엄마!
3: 했어. 아니, 백핸드도 했는데. 다른 거, 네, 백핸드 바닥에.
4: 의자 없이 한번 해보라. 의자 없이?
3: 백핸드 바닥에 했어.
1: 오늘은 형의 날! 마음껏 즐겨! 여기는 다시 빌리스쿨!
2: 괜찮아? 왜 이러노? 괜찮아? 왜 이러노? 무슨 말이야?
1: 늘 하던 탭댄스인데 다리가 맘처럼 움직이질 않네요.
2: 2주 쉬었다 가는 게 그 정도로 힘든 거야, 승규야.
1: 하지만 형은 물러설 마음이 없대요.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0: 빌리를 하고 싶다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
1: 아하! 근데 형은 왜 그렇게 빌리가 되고 싶은 건데?
0: 빌리 자체가 나는 그냥 용감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빌리처럼 되고 싶고 빌리라는 뮤지컬을 떠나서 나는 그냥 용감해지고 싶어.
1: 하! 형이 아직 모르나 본데 형은 이미 용감해! 그렇지 않나요?
5: 화이팅!
6: 춤을 춰봐!
1: 오늘은 피루엣을 해봐요. 피루엣을 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해요.

0: 한대요.
1: 저만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바라보기.
0: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하면 어려운 피로에도 성공!
1: 집중하는 만큼
0: 우리의 실력도 쑥쑥 자라나요.
2: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3: 네.
4: 우와, 나도 하늘을 나는 초능력 갖고 싶다.
5: 나는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른 초능력 갖고 싶은데, 그래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6: 지금도 마음껏 먹잖아.
5: 부족해.
6: 헛다가 비밀인데, 사실 난 진짜 초능력자야.

0: 공중에 띄우는 초능력을 보여주지. 호떡아, 다른 것들도 떠버릴 수 있으니까 물건 잘 잡고 있어.
1: 응, 알겠어.
0: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어? 저게 뭐지?
1: 어, 뭐? 이거! 이것도 다 이거는 전구야, 전구.
0: 아, 전구구나. 아니, 창밖에 UFO다!
1: 어, UFO야! UFO! 어, UFO! 와! 어, 저건 비행기 같은데.
2: 어,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0: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1: 응?

0: 내가 초능력이 있나봐! 좋았어! 그럼 자! 자! 이제! 나를 띄워줘!
1: 어?
0: 나를 띄워줘!
2: 너를?
0: 야! 아! 내가 도와줄게! 자! 자, 이제 띄우기 바랍니다!
3: 빵이는 정말 초능력자일까? 정답은 B. 이건 바로 정전기 때문이야. 풍선을 담요에 슥슥 문지르면 정전기가 옮겨붙어. 비닐도 담요에 슥슥 문지르면 정전기가 옮겨붙지. 그럼 풍선이랑 비닐은 같은 전기를 가지게 돼.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비켜! 하면서 밀어내기 때문에 가벼운 비닐이 두둥실 떠오르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같은 전기를 가지면 서로 밀어낸다.
0: 누나 누나, 혹시 또 다른 초능력도 있어?
2: 응, 있지.
0: 뭔데 뭔데 뭔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Let's

0: Say sorry ice cream.
1: Say sorry ice cream.
0: Pepper, take a bite.

0: pepper. Vanilla cake.
1: O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네, 드디어 오늘 밤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려한 불꽃 놀이쇼가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5: 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불꽃 놀이를 즐기기 위해
4: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입장권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늘어섰는데요. 안녕하세요. 불꽃 놀이 보러 와서 좋아요?
6: 네, 저 불꽃 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4: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6: 예, 예, 뭐, 예, 뭐, 예.
4: 네, 재밌게 보세요.
6: 네.
7: 우와, 나도 불꽃놀이 보고 싶다.
8: 오, 오도도, 뭐지?
7: 어?
9: 그린 조끼 구조대, 도와줘. 우리 아기 하얀이가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8: 어, 저런. 엄마, 우리. 진정하고 조금만 기다리도도.
9: 알았어. 빨리.

0: 버무놀이를 구해줘.
1: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0: 엄마, 우리.
2: 우리 왔어.
3: 그림적 기구들에.
0: 우와, 대가족이네.
4: 내가 엄마 우리.
5: 우리는 아기 우리야.
6: 우와, 그럼 없어진 우린 누구야?
7: 없어진 애는 우리 막내 하얀이.
2: 걘 맨날 없어져.
7: 걘 맨날 엄마 말 안 들어.
4: 전에도 하얀이 혼자 나갔다가 몇 번이나 큰일 날 뻔했다고. 바다에 갔다가 사람들이 버린 그물에 몸이 꽁꽁 묶인 적도 있고.
7: 살려주세요.
4: 하얀아, 아이고, 어떡해.
8: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을 뻔한 적도 있어.
4: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8: 사람들이 버린 마스크가 발에 감겨 괴로워하기도 했고.
4: 그러니 내가 걱정을 안 하겠냐고.
0: 그럼 혹시 하얀이가 요즘 하고 싶어 했던 거 뭐 없어?
7: 하얀이는 다 하고 싶어 해.
2: 맞아, 맞아. 걘 호기심이 너무 많아.
6: 가만, 혹시.
9: 네, 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왔어요. 꽥꽥.
10: 아, 엄마랑 보러 왔어요?
9: 예, 뭐.
6: 아, 그래. 불꽃놀이.
5: 불꽃놀이?
6: 내가 뉴스에서 하얀이 본 것 같아.
4: 얘가 정말.
9: 불꽃놀이 입장권 한 장 주세요.
10: 예.
5: 하얀아!
7: 뭐야?
4: 하얀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5: 얼마나 찾았다고?
9: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얘들아. 나 불꽃놀이가 너무 보고 싶어.
4: 우리들! 저번에 엄마가 불꽃놀이 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5: 말했어요!
4: 왜 불꽃놀이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지?
0: 왜냐하면
6: 불꽃놀이 할 때 나는 뻥뻥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새들이 놀라 어디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불꽃놀이 하고 남은 플라스틱 탕피를 우리가 먹게 되면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하셨어요.
4: 그렇지. 그런데 하얀이는 엄마 말 안 듣고 불꽃놀이 보려고 한 거야?
10: 저기요. 그 입장권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5: 말 거예요.
2: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와.
9: 나 입장권 받으려고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6: 하얀이가 불꽃놀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다.
4: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엄마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0: 이렇게 해보면 어때?
6: 어떻게?
0: 하얀이 너! 계속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으면 하얀 오리가 아니라 까만 오리가 된다!
9: 까만 오리요?
4: 그래. 엄마 말 안 듣는 아기 오리는 마법사가 까만 오리로 만들어버린대.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알았지?
9: 네, 알았어요, 엄마. 이제 불꽃놀이가 시작되겠네. 그래, 잠깐. 아주 잠깐만 보고 오자. 이 귀마개를 끼면 시끄러운 것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불꽃놀이 하는 곳이 나올 거야. 오,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지? 이상하네.

0: 얘들아, 일어나자. 아침이에요.
1: 진짜.
0: 하얀이가?
1: 하얀이가? 까만 오리가 됐네. 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하얀이가 까만 오리가 됐지?
2: 내 잘못이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봐.
0: 뭐? 그게 무슨...
2: 실은 저 어젯밤에 불꽃놀이 보고 왔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0: 뭐라고?
2: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벌을 받았나 봐요.
0: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2: 네?
0: 사실 그건 너 야단치느라고 엄마가 지어낸 말이거든. 설마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정말 까만 오리가 되겠니?
1: 엄마, 이것 봐요. 하얀이 털을 만졌더니 까만 게 묻었어요. 냄새도 이상해.
0: 안 되겠다. 그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린조끼 구조대,
3: 도와줘!
4: 좋아, 이 까만색 물질의 성분을 파악해보겠다. 분석 시작!
5: 까만색 물질 분석 완료. 이 까만 물질은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다.
0: 배에서 나온 기름?
3: 기름?
6: 배에서 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4: 그게 배 중에는 석유나 휘발유 같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사고나 실수로 바다에 많은 양의 기름을 흘리게 되면 근처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기름 때문에 죽거나 다치게 되지. 어젯밤 하얀이가 불꽃놀이를 보러 헤엄쳐갈 때 그 물에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둥둥 떠있던 거야.
1: 그래서 하얀이가 까맣게 된 거구나.
4: 응. 그런데 까맣게 변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름에 젖은 새들은 제대로 날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다는 거야. 기름이 피부를 막아 체온 조절도 잘 되지 않아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
3: 하얀이 어떡해.
6: 미안해. 사람들이 잘못으로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2: 아니야. 내가 어젯밤에 나가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4: 자자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지 마세요. 난 누구?
3: 도도 여자!
4: 빙고! 지금은 바로 요정의 마법을 쓸 때예요. 도도 여정의 마법으로 하얀이 몸에 묻은 검은 기름이
7: 모두 사라진 딴딴딴딴딴딴!
4: 아이, 그래. 하얀아, 이제 어디 갈 때는 꼭 엄마 허락 잘 받고 다니자. 약속!
3: 약속!
4: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3: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4: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깨끗한 바다 그려보기! 사람들의 실수로 바다에 기름을 흘리게 되면 아주 많은 바다 친구들이 목숨을 잃게 돼. 물에 둥둥 뜬 기름이 산소를 차단해서 바다 속에 산소가 적어지고 바다 생물들은 건강을 잃어 멸종할 수도 있어. 기름을 먹은 물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으면 사람도 건강을 잃게 되지. 그러니 앞으로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바다가 깨끗하게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바다를 그려보도도.
6: 바다에 사는 모든 친구들아,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조심할게. 약속.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집중!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구조대.

0: 제가 보이시나요?
1: 보여요. 머리에 천사링이 있는 거 보면.
2: 설마 죽은 영혼?
0: 맞아요. 전 죽었답니다.
1: 어쩌다가.
0: 억울하게 죽은 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골보.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부부가 살았죠.
3: 아, 감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나눠 먹어요.
4: 그럴까요? 자, 으쌰. 자, 큰 거 당신 드세요.
3: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드세요.
4: 당신 드세요. 됐어요.
0: 그런 착한 부부에게 한 요정님이 절 보냈어요.
4: 당신 드시라니까.
0: 한마디로 전 요정이 보낸 축복의 선물. 아주 특별한 거위였죠. 여기서 문제. 백조와 오리 사이에서 저 거위를 찾아보세요.
5: 으아! 백조, 오리, 거위 다 하얗고 비슷하게 생겼어.
1: 이건 백조? 이건 오리. 거위는 어딨지?
5: 아하! 여기 있다! 거위!
4: 어머나! 아니, 이게 웬 거위야?
3: 우리가 좋은가 봐요. 이 근처에 거위 키우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온 거야?
4: 그럼 우리가 키워볼까요?
3: 그럴까요?
0: 그렇게 난 부부의 집에서 살게 되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4: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알을 낳나 봐요.
3: 아침은 거위알로 후라이를 해 먹자고요.
4: 좋아요. 아유, 어디 보자.
3: 아니, 이거 황금 아니야? 여보, 뭔가 나요. 누가 보는 거 아니지?
4: 닫혀 있어요.

0: 난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았고 그분은 황금알을 팔아서
1: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고.
0: 네. 하루는 배불리 먹고 하루는 멋진 새 옷도 샀지.
1: 아이, 근데 새 옷에 어울리는 멋진 신발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0: 하나 더 못 났나?
1: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자꾸자꾸 욕심이 생기네. 저 거위야, 이왕 낳을 거 내일은 더 크게 낳아라. 낳는데요.
2: 부부는 황금알을 계속 팔아서 멋진 집도 사고 부자가 되었어.
0: 부자라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1: 부자라면 이 정도 쇼핑은 해줘야지.
0: 거기야, 내가 또 살 게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황금알 좀 많이 낳아라.
1: 맞아, 황금알 너무 부족해.
2: 부부는 날이 갈수록 욕심이 많아졌고 결국
1: 오늘 황금알은 나한테 양보 좀 해요. 부인들끼리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신상 골프채 필요하거든요. 사야 해요.
0: 아니, 나도 오늘 모임에 차고 나갈 명품식에 사야 해요.
1: 아니, 절대 양보 못해.
0: 나도 못해.

0: 날아간 황금알은 정원에 떨어졌는데.
1: 으아! 온통 다 황금색이야!
0: 과연 황금알은 어디 있을까?
2: 이건 황금색 꽃!
3: 이건 황금색 럭비공인다.
1: 우와. 오, 황금알이다! 찾았다!
0: 황금알을 찾는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어.
2: 내 거예요!
4: 좋아요! 왜 이렇게 싸?
2: 황금알 판 이 돈으로 골프채 살 거야!
5: 어머나!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3: 무슨 소리? 명품 시계 살 거라니까!
5: 탁월한 선택! 세요, 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2: 어머! 저기 시계 도둑이다!
1: 뭐? 안 돼! 안 돼! 어디야?
2: 내가 먼저 샀지!
3: 당신?
5: 저기 고객님, 일단 이 물건은 가지고 가시고 돈은 내일 주셔도 되는데.
3: 왜 상으로?
2: 아유, 그렇네. 여보, 여보, 여보. 황금알, 내일 황금알 나오면 그걸로 갚으면 되잖아요.
3: 아하! 그렇게 신통방통한 방법이.
5: 자, 그럼 구매하시겠습니까? 주사님.
6: 그렇게 부부는 외상으로 흥청망청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
7: 진지 먹거리.
2: 내 목에 딱이다, 진짜.
7: 너무 예쁘시다, 진짜.
2: 이게 저예요.
3: 내일 갚을게요.
5: 내일 갚을게요.
2: 어차피 내일 황금알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5: 아, 그것도 내일 갚을게요.
2: 내일.
6: 그렇게 막 물건을 사던 어느 날.
3: 잘 어울리죠.
1: 고객님!
3: 여긴 어떻게.
1: 아니, 어떻게라뇨. 맨날 내일 간다, 내일 간다 얘기해놓고선 돈을 안 갚으니까 그렇죠.
2: 누가 그깟 돈 안 갚는다고. 여보, 오늘

0: 잘 나았죠?
1: 아, 그건 아, 벌써 썼지.
0: 네?
2: 지금 갚으실 돈이 이만큼! 이만큼이라고요! 빨리 갚으세요!
1: 그건
0: 네.

0: 이거 가지고 돈도 다 못 갚는데.
1: 아, 답답해. 하루에 하나로는 부족해. 아이, 가우야, 그 어떻게 하나만 더 못 낳을까?
0: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한 시간에 하나씩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그럼 돈도 다 갚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을 텐데.
0: 하,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 많이 낳는 훈련에 들어가는 거야. 꽉꽉. 첫 번째 훈련, 빠밤. 영양이 풍부해야 알이 많이 생긴다.
1: 영양 가득 먹이, 많이 먹기.
0: 먹어라.
1: 체력이 좋아야 알을 쑥쑥 많이 낳는다.
0: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100회 실시.
1: 와! 실시. 와!
0: 더 내려가서.
1: 와! 와!
0: 힘내. 응원은 거위도 알을 낳게 한다.
1: 알 낳으라고 열심히 응원하기.

0: 나와라, 황금아! 그래, 거위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다리야.
1: 아유, 힘들어.
0: 아유, 많이 먹이고 운동시켰더니 도박만 잘 가네.
1: 아유, 아무리 해도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났나 봐요.
0: 에이, 쓸모없는 거위 같으니라고. 하루에 고작 하나가 뭐야.
1: 아유, 답답해 진짜.
0: 아이, 그런데 저렇게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 보면 저 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하지 않을까?
1: 아유, 왜 그렇겠네요? 엄청 큰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0: 그렇다면?
1: 거위를?
0: 아이고, 거위야. 그...

0: 아까는 우리가 미안해.
1: 이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자. 앉아 편하게 쉬어야지.
0: 지금이야. 황금 어디 있어?
1: 어디. 오, 황금 알이. 없네. 아, 잠깐. 아이, 거위가 죽으면 내일부터 황금 알 한 알도 못 낳는 거잖아요.
0: 아유, 그렇지. 아유, 이거 어떡해?
1: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그냥 아유, 잠깐만, 거위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0: 아유, 거위야, 어서 일어나 봐.
1: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0: 그러게. 어떡해, 거위야.
2: 그렇게 난 죽었고 부부는 과하게 욕심 부린 걸 후회했지.
0: 거위야, 미안하다.
2: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우리 친구들은 절대 욕심 부리지 마.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거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워.

0: 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옛날에 빅풋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1: 슈퍼 공룡!
0: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2: 슈퍼공룡
3: 출동!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3: 잣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뭐가 있더라. 아,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동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왔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4: 여기가 어디야?
5: 꿈이네.

0: 바파터? 비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해풍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0: 모두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1: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0: 슈퍼공룡?
1: 저거니! 슈퍼공룡!
2: 아, 엄마! 이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엉클라, 괜찮니?
1: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0: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드롭뽕을 달았어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1: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0: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1: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0: 안 되겠어요. 아이츠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츠 출동! 파워 드롭뽕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조종장치가 부러졌어!
3: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1: 슈퍼공룡!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어떡하구나. 그래, 이거라면... 할 수 있어. 슈퍼

아주 꿈이네.

0: 一直的淡水鸡，冰不雅长假。
1: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2: 이게 어떻게 된 겨?
1: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태풍에 날아갔었다고요.
2: 뭐? 태풍? 아니,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1: 슈퍼 공룡이요?
2: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1: 할아버지,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할아버지, 이러다 보세요! 제가 그 슈퍼 공룡이라고요!
3: 미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와! 미프 선물!
4: 미프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1: 삐뿌야, 나도 선물 준비했어. 자, 받아. 고무공이야. 네 얼굴까지 그렸다고.
5: 이게 미뿌야.
6: 미뿌야, 왜 그래?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7: 난 최고의 요리사. 다들 왜 모여있어?
6: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5: 진짜? 아빠, 선물!
7: 맞다, 생일 선물.
0: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7: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5: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7: 지금?
6: 그럼 우리 다 함께 피프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5: 네!

0: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니프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2: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2: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바빠다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어?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등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3: 아빠.
0: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어?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아, 좋아. 우와.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뽀도 좋아하겠지? 삐뽀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뽀 선물은 바로 빛나는 보석.
1: 아빠 선물은?
0: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이거. 녹아버렸다.
1: 그려, 삐뽀 선물 없죠? 삐뽀!
0: 그게.
4: 삐뽀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1: 아빠,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 봐.

0: 그게 기억에 잘.
1: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이쁘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0: 이쁘의 선물은 못 찾았네. 이쁘가 실망할 거야. 에?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0: 야, 거기서!

0: 미쁘야 위험해. 미쁘야 그 녀석은
1: 제 친구 좋아.
2: 여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1: 아빠! 아빠 선물 최고! 나도 맞아볼래. 어디 올 거야?
2: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답답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

0: 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1: 얼굴엔
7: 순한 킹킹.
1: 식물엔
7: 덥덥한 말.
1: 순하게
7: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1, 2, 3. 자, 뭐야?

Oh!

0: Hi-hi, Bingo.
1: Hi-hi. Mm-hmm. Yeah, huh?

Nah.

0: 비야 스위치 비꾸 비비디 비비디 뿌프 나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1: Quaff! What the buff? Huh? No me. It's me. Quaff! What the buff? It's me.
0: Smith!
2: Mother!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대한민국 아이.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EBS IN 포키젤?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달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숨겨도 괜찮아.
1: 오늘은 친구들이 얼음 낚시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2: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야.
3: 고기 아직 멀었어. 빨리 가자.
4: 낚시 도구를 확인해 보고 있어. 잠깐만.
3: 지난번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야.
4: 지난번 그 자리?
3: 그래. 저번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 자리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서둘러. 다른 친구들이 앉을지도 모르잖아.
4: 알았어. 낚싯줄, 미끼, 간식.
3: 고기 아직이야.
4: 다 했어. 아, 혹시 모르니까 낚싯바늘을 하나 더 챙겨야겠다.
3: 고기! 빨리! 빨리 좀 와, 고기, 빨리!
4: 알았어, 해리.
3: 내가 서두르라고 몇 번을 말했어.
5: 놓쳐봤다.
3: 저 자리에 꼬로로가.
4: 안녕.
5: 안녕.
4: 해리야, 이리 와. 우리는 여기서 하자.
3: 그거 봐, 서두르라고 했잖아.
4: 걱정 마, 여기도 많이 잡힐 거야.
3: 도대체 고기는 언제 잡히는 거야?
4: 어?
3: 고기!
4: 큰 물고기 같아.
3: 우와! 예!
5: 또 잡았다. 이거 봐, 엄청 커.
3: 우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빨리 왔으면 우리도 많이 잡았을 텐데.
4: 미안해, 해리.
3: 뭐야?
6: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치?
7: 재밌었어.
3: 난 그냥 그랬는데.
5: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생선 요리 해줄게.
3: 좋아.
6: 그럼 난 파이를 만들어 갈까?
3: 파이라고? 루피, 딸기파이 만들어줘. 먹고 싶어.
6: 딸기파이? 응, 알았어.
3: 신난다.
4: 해리, 잘 됐다.
5: 뽀비, 또 뭐 하는 거야?
4: 사용한 물건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지.
3: 늦게 가면 파이가 없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1: 뽀비와 해리는 뽀로로의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3: 빨리빨리.
4: 안녕.
6: 너희들 왜 이렇게 늦었어?
1: 저런, 마지막 파이를 크롱이 먹어버렸네요.
3: 미안.
5: 배고파서 우리 먼저 먹고 있었어.
4: 괜찮아. 이것도 좀 먹어봐.
8: 우와, 샌드위치네. 맛있겠다.
4: 해리야, 이리 와. 어쩔 수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
3: 네, 알았어. 누림부 코비 때문에 파이도 못 먹고.
5: 아, 얘들아, 내일 썰매시 합하기로 한 거 알지?
8: 그럼 내가 1등 해야지.
4: 해리야, 우리도 내일 열심히 하자.
3: 코비, 넌 또 늑장 부릴 거면서 뭘.
4: 그런가? 해리야, 같이 가.
1: 보비와 해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4: 아직 화났어?
3: 몰라.

0: 고기도 못 잡고 파이도 못 먹고 이게 뭐야.
1: 화가 많이 났네. 어떡하지? 아! 해리야, 내일 썰매 시합은 빨리 달려서 꼭 1등 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0: 썰매 시합? 칩! 느림보처럼 천천히 달릴 거면서.
1: 내일 1등을 하면 해리 기분이 풀릴 거야.
2: 뽀로로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준비하고 있네요.
1: 해리야, 준비 운동 안 해?
0: 됐어, 난 괜찮아.
1: 이번엔 정말 빨리 달릴게. 기대해.
0: 알았어.
3: 자, 시작한다. 출발! 내가 1등이다! 잠깐만해!
1: 간다!
0: 아니, 우리가 패트를 이겼다!
1: 더 빨리 간다! 꽉 잡아! 아직이야. 잇.
0: 그런데 포비 너무 빠르지 않아?
1: 아니야,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잇.
0: 너무 빨라. 포비. 포비 괜찮아?
1: 난 괜찮아. 자. 미안. 조금만 더 빨랐으면 1등 했을 텐데.
0: 아니야, 나 때문에 빨리 달리려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해.
1: 고마워, 해리야.
3: 썰매도 다 탔는데 이제 뭐 하고 놀지?
4: 얼음산에 가보는 건 어때?
5: 얼음산?
4: 얼음산 꼭대기에선 바다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거든.
3: 우와, 멋지겠다. 한번 가보자.
6: 좋아.
2: 포비와 해리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바다로 해가 지네.
4: 정말 멋있겠다. 그치, 포비?
1: 빵이랑 물, 과일.
0: 포비, 뭐해?
1: 준비물을 챙기고 있어.
0: 노을만 보고 올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챙겨.
1: 다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아,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0: 포비, 늦으면 해가 져버린단 말이야.
1: 이제 준비 끝났어.
0: 그럼 이제 가는 거지?
1: 잠깐, 카메라 이상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7: 포비랑 해리가 많이 늦네.
3: 이러다 해가 지겠어.
4: 안 되겠다. 일단 우리 먼저 출발하자.
0: 포비랑 해리는?
7: 나중에 따라오겠지. 빨리 가자.
8: 빨리 가자.
3: 같이 가, 얘들아.
2: 친구들이 떠난 후 포비와 해리가 도착했어요.
0: 친구들이 먼저 갔잖아.
1: 아직 괜찮을 거야. 가자.
0: 빨리 와. 이러다 노을을 놓치겠어.
1: 알았어. 어? 저것 좀 봐, 해리. 우와, 멋있다.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0: 아유, 포비, 이럴 시간 없어.
1: 해리야, 나무 앞에 서봐. 사진 찍어줄게.
0: 사진은 무슨... 이렇게?
1: 자, 찍는다.
0: 이제 됐지? 그만 가자.
1: 해리야, 저것 좀 봐. 가보자.
0: 포비!
1: 우와, 멋지다.
0: 늦었다니까. 우와, 멋지다. 아, 맞다. 노을. 포비, 가자니까. 야, 도착했다. 우와.
4: 왔을 텐데.
0: 이게 뭐야? 노을이 안 보이잖아.
1: 해리야, 미안.
0: 괜찮아.
1: 해리야, 같이 가.
2: 해리는 노을을 보지 못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0: 볼 벌써 밤이네.
1: 어?
0: 배고파.
1: 이거 먹을래, 해리? 응.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자.
0: 결국엔 빵만 먹고 내려가네. 밤이 되니까 춥다.
1: 해리야, 이거 덮어.
0: 뭐? 포비는 저렇게 상냥한데 나는 포비가 느리다고 화만 냈잖아.
1: 어? 해리야, 저것 좀 봐.
0: 어? 어? 저게 뭐야? 우와! 정말 멋져.
1: 아, 맞다.
0: 이런 거 처음 봐, 포비. 정말 예쁘다.
1: 예쁘다.
0: 저기, 포비야. 미안해.
1: 응? 무슨 소리야?
0: 느리다고 잔소리한 건 말이야.
1: 괜찮아. 오늘 나 때문에 해리가 더 속상했잖아.
0: 아니야. 포비 니 덕분에 멋진 별똥별도 구경하고 고마워.
2: 포비와 해리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함께 바라봤어요.
3: 우와, 이게 다 뭐야?
1: 어제 얼음산에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이야.
3: 어? 별똥별 쇼다.
0: 별똥별 쇼?
3: 이거 진짜 보기 힘든 건데.
0: 정말?
5: 어제 급하게 내려오느라 못 봤네.
0: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야지. 나처럼 말이야.
3: 에이, 고기한테는 느리다고 뭐라고 하더니.
0: 맞아.
2: 해리는 서두르는 것보다 때론 천천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루피네 집에 놀러 왔어요.
5: 루피, 아직 멀었어?
6: 크롱, 크롱.
0: 다 됐어. 자, 드세요.
6: 우와, 맛있겠다.
5: 루피, 정말 맛있다. 최고야.
0: 그래? 고마워.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6: 크랑, 크랑.
0: 알았어. 가르쳐 줄게.
6: 크랑, 크랑, 크랑.
3: 잘할 수 있겠어?
6: 크랑, 크랑.
3: 그럼 열심히 배워, 크롱. 나 먼저 갈게. 안녕.
6: 크롱.
0: 잘 가.
2: 크롱은 루피네 집에 남아서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0: 크롱, 이번엔 살살. 알았지?
6: 크롱.
0: 자, 여기 괜찮아. 다시 해보자.
6: 크롱.
0: 응? 크롱, 왜 그래? 다른 거 할까?
6: 크롱.
0: 이렇게 하면 돼. 자, 해봐.
6: 크롱.
0: 자, 이렇게 하고 밀가루를 넣는 거야. 자, 해봐. 크롱, 괜찮아?
6: 크롱.
0: 아무래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뭐? 크롱, 뭐라고 한 거야? 크롱!
2: 크롱은 과자 만들기에 금방 실증을 내고 루피 집에서 나왔어요.
6: 크롱!
3: 크롱! 놀랐어?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만든 헬리콥터야. 멋지지?
0: 크롱, 크롱, 크롱.

0: 장난감 만드는 걸 가르쳐달라고? 알았어.
1: 크롱이 이번에는 에디에게 장난감 만들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0: 크롱, 헬리콥터는 어려우니까 바람개비부터 해보자. 우선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고 모서리들을 가운데로 모아 그리고 이렇게 핀으로 고정하면 돼. 크롱, 너도 해봐.
2: 크랑크랑.
0: 이렇게 누르고 핀으로 고정하면 자, 어때? 쉽지?
2: 크랑크랑.
0: 헬리콥터는 만들기 어려워. 바람개비 만드는 것도 재밌어. 색종이랑 재료를 좀 더 가지고 올게. 찾았다. 이제 됐어, 크롱. 어? 어디 갔지? 크롱!
1: 크롱은 이번에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크롱!
2: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런데 크롱, 과자 만들긴 잘 배웠어?
3: 크롱.
2: 어? 자, 완성!
3: 크롱.
2: 어? 자, 뽀뽀 삐삐다!
4: 크롱. 안녕, 우리 놀러 왔어.
2: 안녕, 뽀뽀 삐삐.
4: 그런데 저게 뭐야?
2: 아, 저거 눈사람이야. 어때? 멋지지?
4: 이건 누가 만든 거야?
2: 크랑.
4: 멋지다.
2: 크랑. 아우씨,
0: 내 꽃이 예쁜데.
4: 눈사람 만드는 법 가르쳐줘.
2: 크랑. 아, 맞다.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삐삐 뽀뽀 같이 가자.
4: 크랑. 우리 너무 놀래.
2: 왜? 같이 가면 재밌을 텐데.
4: 눈사람 만들 거야. 그치, 크롱?
2: 맞다. 크롱은 눈사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지.
4: 신난다. 고마워.
2: 그럼 나 간다. 안녕.
4: 잘한데. 이것만 계속해. 재미없다.
2: 크랑.
1: 이런 뽀뽀 삐삐가 눈사람 만드는 걸 배우는데 실증이 났군요.
2: 뽀삐!

0: 먹어, 뽀뽀. 비비, 놀자, 그럼.
1: 그냥, 그냥.
0: 눈사람 재미없어. 비비, 비비.
2: 뽀뽀와 삐삐를 보고 나니 크렁은 루피와 에디에게 한 일이 떠올랐어요.
1: 야,

0: 크롱. 크롱 이게 뭐야?
1: 크롱은 뽀뽀와 삐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0: 루피랑 에디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2: 우리도 도와줄게.
1: 크롱은 루피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3: 크롱,
0: 크롱, 크롱, 조심할게.
3: 크롱, 크롱,
2: 비비비비,
1: 크롱은 뽀뽀 삐삐와 함께 루피와 에디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4: 에디랑 루피는 힘이 없어 보이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5: 크롱이 뭘 좀 망가뜨리고 가서 고치느라고.
6: 나도 크롱한테 뭐 가르쳐주다가 집이 엉망이 돼서 그거 치우고 왔는데.
5: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크롱.
7: 크롱 우리 아빠.
6: 크롱.
8: 안녕 우리 놀러왔어.
9: 안녕.
5: 그런데 크롱, 가르쳐달라고 한 건 안 배우고 말썽만 부렸다며?
1: 크롱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6: 크롱, 이걸 네가 다 준비했어?
4: 크롱이 금방 실증 내고 제멋대로 한 게 미안했나 봐.
5: 우와, 나한테 배운 바람개비네. 어?
6: 그럼 나한테 배운 과자를 먹어볼까? 그래도 고마워, 크롱.
5: 나도 고마워, 크롱.
6: 크롱, 크롱.
1: 친구들은 크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5: 삐삐랑 뽀뽀는 잘 가고 있을까?
3: 크롱, 크롱.
5: 크롱? 왜 그래, 크롱? 뽀뽀 삐삐가 만들었구나.
1: 친구들에게 눈사람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크롱이 좀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참 잘했어요, 크롱.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군요.
1: 어림없지. 괜찮아. 이제부터 더 잘하면 돼.
2: 루피! 괜찮아?
3: 괜찮아.
0: 저런, 루피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
1: 우리가 이겼다!
4: 루피.
3: 난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1: 루피, 대신 넌 요리를 잘하잖아.
5: 맞아, 네가 만든 요리는 최고야.
3: 그래, 다들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을래? 내가 맛있는 요리해줄게.
1: 좋아.
3: 이 정도면 됐어?
5: 루피, 우리 왔어. 안녕.
3: 어서 와, 얘들아.
5: 버거지 정말 많다.
3: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을게.

0: 언제부터 그런 거야?
1: 배드민턴 치고 들어온 다음부터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0: 배드민턴 치고 난 다음부터? 루피, 감기 걸린 거 아니야?
1: 감기? 아리치! 안 되겠어. 쉬어야겠다, 루피. 루피, 오늘은 푹 자. 알았지? 어머!
0: 하루 종일 놀았더니.
1: 미안해. 내가 요리를 망쳤어.
2: 아니야. 넌 쉬어야 하니까 우린 먼저 가볼게.
1: 가는 거야?
2: 푹 쉬어, 루피. 내가 루피 대신 저녁을 만들어줄게. 우리 집에 가자.
1: 포비가 나 대신 요리를 한다구.
2: 자, 그럼 맛있게 드세요.
3: 맛있겠다! 루피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0: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정말 처음이야.
1: 대단해, 포비.
2: 앞으로 계속 요리해줄게.
1: 안 돼!
4: 배고파.
2: 배고프지? 어서 먹어, 얘들아.
4: 어째 물고기가 좀 까맣다.
2: 그런가?
0: 맛이 좀 이상한데. 손이 너무 간 것 같아, 포비.
2: 미안해.
0: 루피가 만든 요리 먹고 싶다.
2: 사실 나도 그래.
1: 루피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5: 다음 날 아침,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네 집에 갔어요.
1: 루피! 응? 안녕, 얘들아.
0: 다 나왔으면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
1: 좋아.
4: 안 되겠다. 얘들아, 루피 쉬게 얼른 나가자.
6: 그래. 루피, 안녕.
1: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설마.
5: 루피는 친구들이 루피를 빼고 더 재미있게 놀까봐 걱정이 됐어요.
0: 야! 이 정도쯤이야!
4: 루피는 너무 잘 쳐서 재미없어.
0: 맞아. 루피랑 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4: 루피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0: 책에서 찾아보는 건 어때?
4: 책?
0: 감기에 관한 책을 집에서 본 것 같아.
3: 좋아.
0: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 책에 감기에 좋은 약초가 있을 거야. 찾았다. 감기를 낫게 해주는 약초.
4: 그런데 이걸 어디서 구하지?
0: 깊은 산 속에 있다는데?
1: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어서 산으로 가자.
4: 얘들아, 잠깐만. 가기 전에 루피에게 얘기하고 가자.
2: 그래, 걱정할지도 몰라.
0: 좋아, 그럼 루피네 집에 들렀다 가자.
3: 루피야!
4: 얘들아, 우리 조용히 나가자.
1: 배낭 메고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설마 소풍? 어떻게 나만 빼고 소풍을 할 수 있지?
3: 간다!
0: 정말 맛있다. 역시 포비의 요리가 최고야.
1: 안 되겠어. 이러다간 외톨이가 될지도 몰라. 우선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 통통이의 마법이라면 감기도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아! 눈이 내리네. 통통이네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빨리 나으려면 가야 돼.
5: 루피의 상상과는 달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약초를 구하러 가고 있었어요.
3: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자.
0: 여기 어딘가에 약초가 있을 거야.
3: 그럼 다 같이 찾아보자.

0: 것처럼 루피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이것만 있으면 루피 감기가 낫겠지? 빨리 루피한테 가자. 저기 루피 아니야? 정말 루피네.
2: 빨리 집으로 데려가자. 자.
3: 루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날 뻔했어.
4: 길에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데리고 온 거야.
5: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엉망이야?
6: 짜잔! 널 아껴줄 약초를 구해왔어.
5: 난 너희들이 소풍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요리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날 잊은 줄 알았어.
3: 우리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지.
7: 루피, 차 마셔.
3: 감기를 낫게 하는 약초차야.
5: 고마워, 얘들아. 너무 쓰냐?
3: 뭐? 쓰다고? 루피, 이제 맛을 느끼는구나.
5: 정말? 이제 감기가 다 나았나 봐. 다 나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게. 파이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때? 맛있지?
3: 아무것도 안 나.
6: 어? 나도.
5: 이상하다. 어머, 너희 혹시?
8: 네?
9: 우리 모두 감기에 걸렸나 봐.
5: 걱정 마. 이번엔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줄게. 너희들 집에서 푹 쉬어야 해. 축구도 안 돼. 놀이터도 안 돼.
10: 아플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랍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11: 그럼 셋 하면 출발하는 거다. 하나,
12: 둘, 셋, 출발!
7: 출발! 에디, 우리는 안 가.
6: 걱정 마. 천천히 출발해도 충분해. 이제 출발해 보실까?
7: 출발!

0: 몰랐어? 다들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1: 우리도 방금 도착했잖아.
0: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지.
2: 축하해, 애기.
3: 애기, 너만 좋은 썰매를 취업하는 건 불공평해.
0: 뭐?
3: 맞아.
4: 우리도 그런 썰매였으면 1등했을걸.
0: 너희도 이런 썰매를 만들면 되잖아. 쉽진 않겠지만.
3: 좋아. 후비, 우리도 척을 만들자.
5: 우리도 만들어볼까?
3: 좋아.
4: 좋아, 그럼 애기 것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
0: 좋아, 다들 새 썰매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시합해보자고.
6: 그래, 좋아.
7: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5: 이게 설계도야.
2: 자, 여기다가. 자, 앉아봐, 해리.
3: 우와, 이거 좋은데.
0: 친구들이 어떤 썰매를 만드는지 보러 가려고.
1: 나도 갈래. 자.
5: 여긴 분홍색. 다 됐다. 그쪽은 어때, 패티?
0: 이쪽도 끝.
5: 완성이야.
0: 안녕.
8: 우리 썰매 다 만들었어.
0: 그래? 어디?
5: 어때? 예쁘지?
0: 예쁘긴 한데 썰매라면 빨라야지.
5: 당연히 빨라.
4: 한번 보여주지. 어서 타봐, 루피. 야, 출발!
7: 에디가 이번엔 호비와 해리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2: 안녕.
0: 안녕. 그게 새로 만든 썰매야?
2: 응, 마침 운전해보려던 참이야.
3: 출발!
2: 출발!
3: 너무 느리잖아, 보비. 더 빨리.
2: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건데.
0: 이래서는 시합에 못 나가겠는걸.
3: 안 돼!
2: 해리, 걱정하지 마. 다시 고쳐볼게.
7: 에디와 로디는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0: 뽀로로, 뽀로로.
3: 안녕.
4: 무슨 일이야?
0: 썰매 잘 만들고 있나 보러 왔지.
4: 아, 썰매? 이제 완성이야.
0: 짜잔. 어디 한번 볼까? 엔진이 없는데.
4: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에겐 이게 있거든.
0: 이런 걸로?
4: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0: 이건 썰매보다는 눈사람 만들 때 쓰면 되겠는걸.
1: 친구들이 만든 썰매가 다 이상했어.
0: 이런 썰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1: 그럼 오늘 시합은 어떡하지?
0: 어차피 다들 못 올 거야. 우리끼리 타자.
1: 우리끼리?
0: 그래.
7: 에디와 로디는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썰매를 타고 돌았어요.
1: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없어.
0: 그런가?
1: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
0: 썰매 만드는 걸 도와주자고?
1: 에디는 천재 발명가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0: 좋아, 그럼 이 천재 발명가님이 나서야겠군. 출발!
5: 이제 어떡하지?
0: 어떡하긴.
5: 에디!
0: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으라고.
7: 에디는 루피와 패티의 썰매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0: 그럼 이제 한번 달려봐.
1: 제발! 고마워, 에디! 너무 빨라!
2: 에디와 로디가 이번엔 호비 집으로 갔어요.
1: 너무 느려.
3: 아직 그대로네.
0: 걱정하지 마.
3: 에디!
0: 내가 고쳐줄게. 자, 다 됐어.
3: 고마워, 에디. 그럼 출발해볼까?
1: 정말 빠르다. 같이가 보니.
4: 에디, 정말 멋져.
0: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뽀로로 썰매만 고쳐주면 되겠다. 로디, 볼트 하나만 더 줘.
4: 알았어. 다 떨어졌어.
0: 아, 집에 좀 남아있을 거야.
4: 같이 가, 에디.
0: 다녀올게.
2: 에디와 로디는 재료를 찾으러 집으로 갔어요.
0: 여기 있을 거야. 하나뿐이네. 이걸로 모자라는데.
4: 어떡하지?
0: 그럼 되겠다.
4: 뭐해?
0: 여기서 하나씩 뺏었으면 될 거야. 이쪽은 됐고, 다음에 이쪽.
4: 그럼 우리 썰매는 어떻게?
0: 시합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가자, 로디.
4: 에디.
0: 자, 다 됐어. 출발.
2: 다음 날 친구들은 살썰매로 시합을 하기 위해 어떻게 모였어요.
0: 오늘도 우리가 1등 할 거야, 로디. 이 손 떨린 건 필요 없잖아.
5: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거울이네. 썰매 타면서 거울 보려고?
6: 아니거든. 시합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5: 어서 출발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지, 포비? 저건 어디 있을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출발!
2: 드디어 썰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3: 방향을 아는 것 같아. 해니, 노래를 불러.
5: 노래? 좋아.
7: 죽돌이 울려라, 죽돌이 울려. 우리 손은 빨리 내야 죽돌이 울려라.
5: 못하겠어. 그걸 쓰자,
4: 볼트를 빼서 그런 것 같아.
0: 아, 그랬었지.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
6: 좀 늦었네.
0: 누가 1등했어?
5: 1등?
3: 너희가 1등이야.
0: 우리가?
4: 제일 늦게 왔는데.
6: 에디가 없었으면 우리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0: 그래, 맞아. 덕분에 새썰매도 생기고. 고마워, 에디. 말 그 정도 가지고.

this is my eyes, and this is my nose, and this is my mouth.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어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핸섬한 키친 내 폴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번전노 번전노 차오 차오 벨리시모 벨리시모. 이거 무슨 말이요? 어, 이탈리아어. 네. I'm speaking Italian today because we are going to Italy. 네. 우리 오늘은 이탈리아 요리 할 거예요. 뭐 이탈리아 요리지만 살짝 한국 스타일? 아니면 강남 스타일?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dumpling lasagn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오, 되게 많다. We have bolognese sauce. 아주 맛있어요. We have dumplings. 네, 고기만두. 이거 피 얇은 고기만두. We have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We have black olives. 네, 우리 올리브도 있고. We have pizza cheese. 하지만 피자는 안 만들어요. This is parmesan cheese. 이탈리아 온 parmesan cheese요. We have onion. 우리 양파. We have green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 We have mushroom cream sauce. 네, 이 버섯 크림 소스는 진짜 고소해요. We have black pepper, 후추. We have garlic, 마늘. And a lasagna sheet. 이거 바로 라자냐 면이요. So, let's make lasagna. 우리 먼저 방울 토마토 반으로 잘라요. Cut in half like this. And one more. Like this. 우리 반으로. Like this. All done. Now, we cut the pepper. 우리 피망 잘라요. 이 정도 줄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Like this. And one more time. Cut like this. 좋습니다. 일단, next, onion. 우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정도 줄 거예요. We cut like this. And then like this. 솔직히 양파 좀 매워요. 그래서 다 잘랐을 때 손 씻어요. 우리 만두 잘라야 돼요. Yes, we have to cut up the dumplings.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솔직히 가위 쓰는 거 아주 편해요. Okay, all done. We have to cut some garlic. 우리 마늘 잘라요. So cut off the top and the bottom. 위 아래. And now we squash. We push down like this. 손 조심하세요. We squashed it. And now we cut. 이제 다진 마늘 만들었어요. Time to make the sauce. 네, 이제 우리 소스 만들어 볼 거예요. We put olive oil in the pan. 오늘은 중불이요. And then we add our onions, 우리 양파. Let's put in our garlic, 마늘. And our green pepper, 우리 피망. And we stir. 그 구운 양파, 구운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Let's add our dumplings, 우리 만두. Here come the dumplings. It looks great. So we can see the color is changing a little. 색깔이 살짝 변해요. Now we need our bolognese sauce. Wow, lots of tomato sauce. And we add some water. 우리 물도 넣고, a little salt, 우리 소금 조금, and a little pepper, 우리 후추도. Oh, it smells like Italy. Okay, I think we can make our lasagna. First, our bolognese sauce. 우리 먼저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먼저 할 거예요. 그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정도 우리 여기서 넣고, I think that's enough on the bottom. 네. And now our mushroom cream sauce. 우리 mushroom cream sauce 위에. 안 데워도 돼요. 아니면 따뜻하게 만들어도 돼. It's up to you. And cheese.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와, 솔직히 많이 넣고 싶을 때 많이 넣어도 돼요. And now the lasagna, lasagna, lasagna, lasagna. And in it goes. 와, 딱 맞아요. More bolognese sauce. 우리 bolognese sauce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네. 오, 좋아요. 이것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만 필요해요. Like this. Okay. And pizza cheese like this. 다른 cheese 넣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pizza cheese도 맛있어요. 솔직히 우리 모두 pizza cheese 좋아요. Now, what's next?

0: 라사냐, 라사냐.
1: 우리 오늘은 둘레야 할 거요. 하지만 조금 더 큰 접시 있을 때 세 개, 네 개 해드려요. So we put on one more layer of bolognese sauce. 우리 마지막 bolognese sauce 넣을 거요. 또 mushroom sauce, 그 하얀 크림 소스 넣을 거요. Now some pizza cheese. 우리도 피자 치즈 할 거요. And some black olives.
2: 우리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사람
1: 올리브 되게 좋아요.
3: Is it good for us? Let's ask the chef. Chef님!
4: Hello, I'm Chef Jess. 올리브는 저 멀리 지중해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그린 올리브는 깊은 짠맛이 나서 좋고 블랙 올리브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색깔은 다르지만 둘 다 몸에 좋답니다. Olive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1: 방울토마토, cherry tomatoes, like this. Here, and here, and here, and here, and one more here. And more pizza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우리 토마토하고 올리브 위에서 넣을 거예요. And now the parmesan cheese. Yes, I like lots of parmesan cheese. 폴라조시 parmesan cheese 듬뿍듬뿍 좋아해요.
3: It's snowing. 아, 눈 내려. It's so pretty.
1: Now time for the air fryer. 네, 이제 air fryer 들어갈 거예요.
2: air fryer 없을 때 oven 써도 돼요.
1: 170도 15분.
3: Let's take it out.
1: Open it up and take it out.
3: It's beautiful. Look at my dumpling lasagna.
2: 네,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하하, 이제 딱 보기요. So let's cut this like this. Oh, my dumpling lasagna. Oh, wow. Italy and Korea together. 진짜 한국 고기만두 그리고 이태리 라자냐 섞여서 너무 맛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아무도 없어요. Everybody will love your dumpling lasagna. 진짜 맛있어요. We made dumpling lasagna. 네, 오늘은 만두 라자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한국 요리, 이탈리 요리, 프랑스 요리, 일본 요리, 영국 요리, 올 요리. 네, 다음엔 폴라제시 요리 해보겠습니다. I'll make something delicious for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왔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훈련은 빠지면 안 되니까 10분만 더 쉬고 있어.
1: 네.
2: 아직도 좀 어지러워서요.
3: 샘! 샘! 마틸다!
0: 아이나!
3: 어? 너 왜 거기 있어?
0: 숨바꼭질 중이었어.
1: 아이나, 준투는 어땠어?
3: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재밌는 일이 많았어.
2: 재밌었다고?
3: 응. 세나 언니 싸우는데 진 오빠가 끼어들어서 언니 화났어. 야, 누가 끼어들랬어?
1: 진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3: 나 언니 또 생겼다?
1: 아니, 그거 말고 진이 세나 싸움에 끼어든 얘기 계속 해보라고.
3: 네, 그 언니는 1500살이야.
1: 아이나, 아이나. 아휴,
2: 또 올게요, 쌤.
0: 진짜로 다치진 말고.
1: 네, 네.
0: 내가 들어줄게, 아이나. 1500살 언니는 레시아 스님이야?
4: 아직 크게 동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세나가.
5: 세나요?
4: 벌써 8시간째 쉬지도 않고 모의 전투 중입니다.
5: 원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가?
4: 네. 진이 합류하는 바람에 혼자 마무리를 못했다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6: 스스로 만족해야 내려오겠군.
4: 네.
7: 그 쇳덩이 괴물이 세나한테 막 달려들어서 세나를 막 공격하려 하는데 내가 딱 나타나서 그놈을 콱! 물어서 확! 던져버렸어. 알지? 우리 불스 한번 불면 안 놓잖아.
8: 야, 말이 되냐? 세나가 고전했다는 게?
7: 진짜라니까. 세나가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합세해서 콱! 둘이 같이 겨우 끝냈다니까. 진짜야.
2: 그렇게 셌어?
7: 어. 그게 말로는 안 돼. 아, 진짜 싸워봐야 하는데.
2: 부럽다.
7: 야, 부럽긴.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2: 넌 아직도 공룡 보고 놀라냐?

0: 용우야.
1: 리우 암호 맡긴 거다 됐나 싶어서요.
0: 아직인데.
2: 그거 며칠 걸려?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마무리 작업해줄게. 내일 와.
2: 하여간 후배 사랑은 여전하다니까.
1: 그게 있어야 내일 실전 훈련을 할수 있거든요.
0: 그 맘 알지, 내가. 암튼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수리해 놓을게.
1: 그럼 선배님만 믿을게요.

0: 마틸다, 주워와. 잘했어, 마틸다. 이번에도 주워와, 마틸다. 그치. 넌 무서울 때만 침대 밑에 들어가지. 마틸다!
1: 아이나!
0: 어? 너 왜 거기 있어?
1: 숨바꼭질 중이었어.
0: 세나 언니한테 말해봐야겠다. 언니, 진짜야!
2: 훈련해야 돼. 방해하지 마.

0: 하은아.
1: 네, 박사님.
0: 아직도 작업하고 있는 중이네?
1: 작업 다 끝나가요.
0: 그럼 먼저 퇴근할 테니까 보안 점검 잘 하고 들어가. 특히 신암호실.
1: 네. 걱정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0: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1: 오늘 밤을 넘기면 찾기 힘들어지겠군.
0: 네.
2: 내부 첩자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은요?
3: 내부 첩자 관련 인물을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과 일치하는 신체 조건은 이 정도입니다.
1: 몽타준 아직인가?
4: 아모스텝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전선 복구는?
4: 한 시간 내로 완료시키겠습니다.
1: 30분 내로 결과 보고해.
4: 알겠습니다.
1: 그 짧은 시간에 자료를 빼내고 전선망을 붕괴시키다니. 첩자가 밝혀질 때까지 저는 기지 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5: 네.
6: 아모드 PC에서 메인 자료를 빼갔으니 아모스텝 아닌가?
7: 그게 누구든 여태 디아머를 감쪽같이 속였는데 자료 빼는 건 일도 아니겠지.
8: 무서워.
9: 계속 누군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교관님일 수도 있고 영양사일 수도 있는데 밥에 못하면 어떡해.
10: 에이 설마.
11: 나 알 것 같아. 사령관님. 아, 모든 걸 다 알고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8: 우리가 찾아볼까?
9: 야, 그거 진짜 재밌겠다.
7: 재밌다고? 한 선배도 그렇게 당했는데?
8: 누군지 모르는 게 더 무섭지 않냐? 그건 그렇네.
12: 나 누군지 알아.
11: 네가?

0: 반격할 때 진짜라.
1: 아이나,
0: 진짜라고.
1: 넌 어떻게 짐보다 더하냐?

0: 아이나, 한밤중에 여긴 왜 왔어?
1: 머리를 묶으셨네요.
0: 왜? 더 예뻐 보이니?
1: 전혀요.
0: 그럼 이건 어떠니?
1: 제 예상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바로...
0: 그래? 그럼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하겠구나?
1: 언니, 올 줄 알았어.
2: 재수없어,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3: 그래, 멍청한 남자애들보다 낫네. 여자애들이라 눈치도 있고. 불행히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온 애들이라 다르네. 그럼 이번에도 피할 수 있는지 볼까?

0: 화면에 띄워. 위치 파악 어떻게 됐어?
1: D15km, 마이너스 20도입니다.
0: 4년 전 카이저 측에서 휴먼 로봇 개발에 들어갔지?
2: 네. 첩보팀에 의해 넘어왔던 정보였죠. 그런데 왜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0: 당시 입수한 설계도 띄워.
1: 네.
0: 감촉각관. 사이보그 전투력과 스펙 정보를 대원들에게 전송해. 위험한 존재니 수색조는 발견 즉시 지원 요청하도록.
3: 네.
4: 저쪽이다!
5: 디아머 전구역 포화 시스템 4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상황실 연결해.
1: 네, 알겠습니다.
5: C-3구역 병력을 동원해서 보안을 더 철저히 해줘.
2: 신종 암호에 대한 정보는 카이저 측에 이미 넘어간 건가요?
1: 유출한 정보는 사이보그 몸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0: 사령관님, 첩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뒤따!
1: 위원님, 더 필요합니다.
2: 수색대가 전멸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0: 사령관님, 마지막 목격 장소에서 반경 3km 이내 외부와 교신을 시도하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1: D13구역에 투입된 7조대원, 저는 사망입니다.
2: 정확한 위치 파악하고 당장 병력 급파해.
1: 마침 지네트릭스가 인근 수색 중입니다. 젠, 근처에 디아머 기밀을 탈취한 사이보그가 숨어있으니 일대를 샅샅이 수색한다.
3: 네, 알겠습니다. 불스, 얼른 찾아보고 나가자. 근데 뭐 이런 데 있겠어? 어? 저기 있다! 불스, 어서 추격하자! 네, 저기야, 불스!
1: 진, 주변의 태양 열판은 디아머의 중요한 전원 공급원이니 사이보그 제압 시 태양 열판에 손상이 가지 않길 유의하도록.
3: 네, 알겠습니다. 불스, 지금이야!

뭐 저렇게 빨라? 글쎄, 어서 쫓아!

0: 어떻게 해? 약을 올리네?
1: 야, 불스, 어서 와가!

저 미꾸라지 같은 사이보그를 태양열판 손상 없이 잡으라고? 아, 모르겠다. 그냥 돌진해, 돌쇠! 물어버리자! 아, 눈부셔. 어디 갔지? 아, 미치겠네. 이번엔 꼭 잡고 말겠어. 지금이야! 아, 안 돼! 그냥 보낼 순 없지!

0: 어? 저건 또 뭐야? 놓치지 않겠어. 안 돼! 기계 공룡 군단? 기계 공룡 군단이 여긴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1: 영웅, 지금 당장 기계 인형을 추격한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잡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빈 틈을 보이면 놓치지 않는다.
1: 지금이다.
0: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녀석.
2: 스토플쏙.
3: 아, 이거는 아, 이게 장난의 정도가 아니구나.
0: 잠을 자던 깨어있던 상관없다. 야! 집안을 순식간에 공포에 몰아넣고 닥치는 대로 핥히고 물어뜯는다.
3: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0: 그런데 녀석이 노리는 건 단 한 사람? 둘째만 공격하는 레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문제적 양이를 만나러 간 곳은 대구광역시.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엄마 집사와 둘째 아들이 마중 나왔네요.
6: 레오는 어딘가요?
3: 레오 방에서 집에서 자고 있어요.

0: 있어요.
1: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쉬고 있는 요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레오입니다. 이댁의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다는 레오.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0: 저희 큰애가 사춘기를 너무 좀 심하게 겪어서 애완견을 키우면 조금 관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게 아마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레오 입양의 장본인.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첫째 아들 등장.
2: 아니 그 어디 보니까 없던데.
3: 돈만 주면 간식 사고 어 용돈 전화지 고양이 밑도 다 들어가고.
1: 학교길엔 양손 가득 레오 간식만 사온다는 첫째. 반려동물을 입양하러 갔다가 첫째를 보고 눈을 떼지 않는 레오의 눈빛에 반해 운명처럼 녀석을 입양했답니다.
4: 저는 이렇게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따로. 첫 뭐 아기 같은 존재, 저한테는. 저의 화를 레오 때문에 좀 더 삭혔다.
0: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진짜. 일단 큰아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고 자기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대상이 생기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아무래도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5: 나는 우리 집 복덩이다냥.
1: 형제들이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레오도 끼고 싶은가 봅니다.
4: 레오, 뭐해? 일로와.
1: 역시 첫째 말은 철석같이 듣네요. 커튼 뒤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귀여운 레오. 그런데 둘째에게 오묘한 눈빛을 보내더니 갑자기 달려듭니다.
6: 왜 깨물어 레오야? 어?
7: 그렇게 잘 따라와라면 뭐 어떡해.
6: 그럼 어떻게 나쁘게 말하는데.
7: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혼내야지.
1: 레오를 따끔하게 혼내지 않는 형에게 서운했는지 결국 둘째가 직접 나섰는데요.
8: 이러지 마. 안 돼. 안 돼.
1: 단호하게 훈육을 해보는데요.
8: 안 돼.
1: 하지만 이게 웬일. 되려 또 공격당합니다. 아이고 저런. 괜히 상처만 하나 더 생겼네요. 사실 둘째가 정말 화가 나는 이유는 레오가 오로지 자신만 물고 핥힌다는 점.
8: 또!
5: 난 둘째 형아가 마음에 안 든다.
8: 그만 도와줘. 야!
1: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답니다.
9: 처음에는 놀아주다가 물려가지고 이게 장난감으로 착각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강도가 더 세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10: 경재야, 엄마 나간대.
11: 엄마 같이 가자.
10: 어?
11: 같이 가자.
10: 니도 가?
11: 야, 레오 잘 부서지고 있어리.
1: 둘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레오가 깨물고 핥히긴 해도 사실 둘째는 레오가 너무 좋습니다. 언제 물었냐는 듯 레오 역시 신났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8: 레오
1: 둘째에게 레오는 유일한 친구라는데요.
5: 형아야 맛있다옹 더 주라옹.
1: 레오가 간식 먹는 모습이 제일 귀엽다는 둘째. 특급 마무리로 흐르는 물 받아 먹기. 둘째 형아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레오야 너 왜 자꾸 보는 거니?
9: 자기보다 저를 더 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형아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그러니까 계속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동물보다 서열이 낮다는 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1: 레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 공격당하기 일쑤이지만 둘째는 레오와 잘 지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화기애애는 끝! 다시 입질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레오야,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 하는 둘째. 아유, 이러다 레오 따라서 캣타워 안으로 들어가겠다.
5: 이제 그만 좀 하라옹.
1: 그리고는 잠시 후. 어머, 레오야. 이런, 결국 레오가 크게 사고 쳤습니다.
9: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응?
1: 이젠 혼자 약 바르는 것도 익숙해진 둘째.
9: 따가워.
1: 아이고, 쓰라리겠다. 레오야, 널 예뻐하는 형한테 왜 그러니? 상처만 남은 레오와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10: 와, 이 새끼 먹어 혼나야 되겠네 이거.
1: 둘째 몸에 상처가 생기면 생길수록 아빠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레오는 첫째랑 노느라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10: 많이 속상해요. 이제 상처도 깊고 계속 이제 팔하고 다리가 이제 상처가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속상해가지고 전에는 한번 레오를 우리 집이 아닌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어떠냐.
1: 그런데 레오를 다른 집에 보내는 걸 가장 강하게 반대한 건 오히려 둘째.
9: 공부를 한다.
1: 하지만 그 마음을 레오는 알 리 없겠죠. 이럴 때면 엄마 집사가 나섭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향을 뿌린 인형으로 레오 주위를 돌려보는데요. 캣잎향 가득한 인형이 효과가 있긴 한 모양입니다. 무화지경에 빠진 녀석. 한참 동안 인형을 물고 뜯더니
9: 너한테 캣잎은
5: 뭐? 아, 왜 이렇게 눈이 감긴다냐.
1: 레오가 잠이 들기 시작. 이댁에 겨우 평화가 내립니다.
4: 안녕히
10: 계세요.
3: 잘 자.
10: 잘 자.
1: 이제 모두 취침 모드. 레오도 잠이 들었겠다. 그제야 둘째가 마음 놓고 눕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각. 그런데 잠이 섞인 레오가 형제들의 방문 앞에 멈춰섭니다. 문고리에 관심을 보이는 레오. 집요하게 발을 뻗더니 활짝 뛰어서 문고리를 내리고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방으로 입성한 녀석. 침대 위를 잠시 살피더니 첫째는 가볍게 지나치고 둘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는데요. 설마? 앞발이 불쑥 나오더니 가만히 자고 있던 둘째를 공격하는 레오.
4: 왜?
3: 뭘 깨웠어?
1: 둘째의 비명에 가족들 모두 잠은 다 잤습니다.
10: 아빠가, 아빠가 깨우지 말았지? 어? 깨물래?
5: 아빠,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
10: 아빠 그만해.
1: 결국 아빠 집사가 폭발했습니다. 레오도 적잖이 당황한 듯한데요. 오늘만 벌써 몇 번째 상처인지 세기도 어렵습니다.
10: 혼나야지.
1: 아빠의 훈계로 시무룩해진 레오를 달래주는 건 오직 첫째뿐. 하지만
10: 야 이재원, 레오 뭘 잘했다고 지금 수담수담 해주냐?
4: 계속 혼내니까 주눅도 내려봐.
10: 아니, 레오가 이 형제를 모르는데. 그래, 형제 상처는 어떻게 할 거로?
4: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애가 무는 거 아니야.
10: 레오가 이렇게 무는 게 잘하는 거가?
4: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나는 거 봐봐. 어?
10: 그래도 수담수담 한 건 아니지. 격려를 시켜야 되는지 뭘 하든지 해야지. 혼내야 되지.
4: 애가 불쌍하잖아.
10: 빨리 격리시켜.
1: 어쩔 수 없이 레오를 격리해야 하는 상황. 레오, 너 좀 잠깐 반성하고 있어야겠다. 둘째의 얼굴과 팔 곳곳에 부어오른 상처. 채 아무 시간도 없이 둘째는 물론 엄마 아빠 집사 옆

0: 다음 날 아침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모여 앉은 가족들. 그 누구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1: 자, 봐라. 어제 또 레오가 영재를 물었어. 레오랑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게 살아야 될지.
2: 어쨌든 우리가 입양을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키워야 되지 않을까.
3: 레오도 우리 가족이긴 한데 그래도 영재도 네 동생이잖아. 근데 네 동생이 저렇게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어? 피해도 보고 말려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지? 했는데도 방법이 없잖아. 사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계속 싸우면서 고양이 키울 바에 어?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사 만나서 더 좋은 데 가서 좋은 환경에 크는 방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형님 네 의견이야.
1: 같이 살고 싶어?
3: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속 시원히 얘기해라. 어떻게 하고 싶다고.
4: 그래도 그 동생한테 같이 살아야지.
3: 어떻게 같이 살아야 돼? 그래 계속 니 도망다니면서?
4: 그냥 방법을 찾아야지.
0: 말을 아끼는 부모님과 이 상황이 괴로운 둘째.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이 난관을 어찌해야 할까요? 복덩이에서 사고뭉치로 바뀐 레오. 도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결사 등장.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고혜롭다케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미영철 쌤, 오늘도 명쾌한 해법 부탁드려요. 대체 레오의 마음은 뭔가요?
7: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을 계속 무는 거예요.
8: 네. 인정사정.
0: 먼저 레오가 둘째만 무는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미영철 쌤은 어떤 장면을 포착할까요?
5: 그냥 갑자기 공격하네요.
3: 네,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4: 저런 표정 질 때면 울어요. 항상 무서워요.
7: 집중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항상 전조 증상으로 지금
3: 있어요.
5: 있는 거죠?
3: 네.
0: 레오야, 너도 미영철 쌤 이야기 들으러 왔니? 원인을 포착한 미영철 쌤.
7: 방금 딱 봤을 때 레오 옆에 딱 오니까 이렇게 쓱 손으로 비비고 한번 이렇게 몸결 따라서 이렇게 쓱 만지는 모습이 거의 반자동이네요.
3: 네, 맞아요.
0: 그런데 레오가 너무 예뻐서 슥 만질 때마다 따라오는 건 레오의 공격입니다. 만지면 물고, 만지면 또 물기를 반복하는 거죠.
7: 그리고 막내 아드님이 뭔가 더 접근을 할수록 흥분도가 더 커지고, 둘째 아드님의 손에 대해서는 되게 짜증스러운 반응, 또는 여기에 자극이 추가될 때마다, 가까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더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반응성의, 방어적인 어떤 공격성의 일부분이거든요. 터치에 대한 주도권에 있어서 강아지들은 사람이 파고 있고 이렇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만지는 이런 스킨십을 즐기고 그래도 잘 하잖아요. 고양이는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만의 공간과 고양이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0: 하긴 둘째가 껌딱지처럼 레오 곁에 늘 붙어있긴 했네요. 레오만의 시간을 주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7: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게 고양이의 기본 명제예요. 좋아하는 거를 해줬지만 싫어하는 걸 하면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0: 다시 말해, 아무리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나 간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시쳇말로 무조건 들이대는 둘째의 접촉 때문이었던 것. 잠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지 않은 것이 싫었던 거죠. 아, 레오가 좀 피곤하긴 했겠네요.
2: 네가 그렇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애가 무는 거 아니야.
1: 레오가 여기 무는 게 잘하는 거가.
2: 잘한 건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혼나는 거 봐봐.
1: 그래도 수담수담한 건 아니지. 격려를 시켜야 되는지.

0: 큰아버님이 자꾸 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신 부분이 있지만, 큰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그 레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지가 가장 맞아요.
1: 레오를 쓰다듬는 형제의 모습만 비교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가까워도 너무 가깝긴 합니다.
0: 레오도 처음에는 의사표현으로 아까 정확히 캐치했어요. 싫다라고 손으로 먼저 밀고, 또는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악 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을 텐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도 내일 똑같고, 항상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트라우마로 쌓여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손을 보면 순간적으로 눈이 도는 상황이 생겨요. 어?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1: 경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둘째는 계속 레오에게 손을 대려 했고, 그 트라우마가 쌓이면서 레오에게 둘째는 이제 위협적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때와 같이 둘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도 공격을 했다는 점.
0: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공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 같은 데 지키고 있다가 보면 어떤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근데 이 단편적인 상황만 봐서는, 우리 집에 되게 위험한 존재가 있어. 네. 영역에서 뭔가 몰아내야 될 존재가 있어. 뭔가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어떤 집에 큰 수컷 고양이가 한 마리 또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잘때 그렇게.
3: 네.
1: 게다가 레오가 공격을 시작한 원인은 둘째의 접촉 때문인데, 혼나는 쪽은 언제나 레오였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하니 레오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0: 레오가 지금 보이는 모습의 어떤 이 공격성의 원인은, 레오 스스로가 뭘 깨달아야 되거나 배워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키는 네, 둘째 아드님이 지금 상황에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영재군이 레오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그냥 그거잖아요. 레오에 대한 다가감, 만지는 터치, 이거에 대해서 그냥 100%싹 빼버리고, 레오가 지금 둘째 아드님을 좋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강화를 시키면 되는 거. 이를테면, 집에서 간식, 사료 주는 모든 거는 아드님이 하는 거예요.
4: 잘안 하거든요. 간식 주는 건 가끔씩 하는데.
0: 그게 둘째 아드님, 잘 해줄 수 있어요?
2: 네.
0: 진짜?
2: 네.
0: 이거 방송에 약속하는 거 나가야 돼. 약속할 수 있어요? 오케이.
1: 미아홍철쌤이랑 손가락도 걸고 도장까지 꾹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실천이 중요합니다.
0: 평소처럼 한번 불러봐요.
2: 네요.
0: 이렇게 왔어. 왔으면 간식 한번 줘볼까요?
1: 미아홍철쌤의 1대1 특급과외. 레오에게 간식을 주는 방법부터 배워볼 건데요.
0: 그리고 이렇게 터치 먼저 왔을 때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렇게 어정쩡한 자세에서는 슬쩍 이렇게 밀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 붙으면 옳지. 요 자세에만 줄 거.
5: 아우, 이렇게 해야 주는 거냐옹?
6: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코 터치를 먼저 레오가 먼저 와서 하면 간식 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루밍 할 때는 그냥 하라고 두고 오치.
1: 늘 일정 거리를 유지. 그리고 레오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핵심.
0: 보통 이제 이렇게 간식 주면서 막 쓰다듬고 만지고 하잖아요. 그냥 와서 편안하게 너 오면은 내가 이렇게 간식 줄게. 이 정도?
6: 오치.
1: 서로 어떤 접촉도 없이 평화롭게 간식 시간을 즐기는 것이 관건.
0: 보통 이제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옆에 있으면 괜히 또 한번 만지고 싶잖아요. 자, 요럴 때는 그냥 시크하게 쑥 일어나서 다 먹었으니까 우차. 쓱쓱 그냥 지나갈 거예요. 크게 관심 계속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러면은 레오가 오, 쟤 왜 이러지? 나한테 귀찮은 거 안 하고 좋은 것만 줬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1: 자,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건 가족들의 도움입니다.
0: 저기서 레오가 눈빛이 좀 변한 것 같다. 전조 증상 있잖아요. 노려보는 상황. 그때는 어머님이 쓱 가셔서 시야를 막아야 돼요. 아이 시야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상황을 모면을 하시는 게 1차적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피해서 더 집중하려고 한다. 그때는 쓱 들어서 아이를 잠깐 다른 방에 잠깐 들어가 있을게. 한 5분, 10분 정도. 그런 모습 보일 때 쓱 들어올려서
6: 방에 넣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0: 제가 오늘 솔루션 진행했는데 오늘 솔루션은 영재 솔루션. 레오 솔루션이 아니고 그 이유는 네, 레오가 지금까지 어떤 공격성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에게 너무 집중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의 넘치는 사랑, 넘치는 관심과 스킨십이 공격성의 어떤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걸 이제 빼주는, 제외시켜주는 솔루션. 영재만 할 수 있어요. 영재군만 할 수 있는 거.
2: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그래도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제 잘못이어가지고 레오를 안 만져야 될 것 같아요.
6: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안 만지고 그럴 자신 있어요?
3: 그래도 노력해봐야 돼.
1: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다 보면 쓰담쓰담하며 마음의 거리는 좁혀갈 수 있겠죠. 영재야, 레오 잘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호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0: EBS 퀴즈.
1: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

0: 걸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 대동물 수의사랑 말 관리사분들이랑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산업 동물들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상한 동물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오늘이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거든요. 이 추울 때 동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0: 애가 이렇게 다고 늑대 좋아하더라고요.
1: 아. 호랑이 한번.
2: 호랑이랑 사자.
1: 저희가 또 호랑이 띠거든요.
2: 아 맞아.
3: 사자, 호랑이.
2: 사자, 호랑이 보고 싶고요. 포미는 뭐 보고 싶어요?
4: 나는 고양이.
5: 저도 이곳 동물원에서 꼭 보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6: 이번에 청주 동물원에 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김정호 수의사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까?

0: 청주 동물원에서 20년 넘게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좀 이상한 동물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은 야생동물 보호소가 지금 정의될 것 같습니다.
1: 이곳은 청주에 있는 청주시립동물원입니다. 비탈진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각자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곳. 먼저 이곳 친구들에게 첫 인사를 해야겠죠?
2: 우리나라 토종동물들은 네. 오랜 시간 국내 기후에 적응된 친구들이라 뭐 겨울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1: 이곳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토종동물들입니다.
2: 네. 호랑이도 이제 제가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겨울은 여름이 힘들지.
3: 시베리아 호랑이지. 예, 예. 추위, 이 정도 추위는 뭐. 아,
2: 네. 그렇죠. 뭐, 마이너스 막 30도에도
3: 힘든 뭐 애들이라. 10도 정도는 뭐.
2: 봄날이죠.
3: 네. 여기. 야, 바람이. 뭐. 얘가 바람이구나.
1: 이 친구는 동물원의 인기 스타, 바람이입니다. 재작년 여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자 한 마리. 비좁은 사육장에 방치된 채 7년을 갇혀 지낸 바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김정호 수의사가 바람이를 처음 만난 것도 이때입니다.
0: 콘크리트 감옥 같은데 이제 동물들이 갇혀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금방 폐사하거나 다칠 때 그럴 때 아 내가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지? 진료는 사치인데 저런 환경부터 좀 바꿔주고 싶다.
1: 그해 여름 청주 시립동물원은 갈비 사자를 구조했습니다. 사자가 7년 만에 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0: 갈비사자는 이곳에서 바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바람이를 만나러 갑니다.
1: 뭐 쉬고 있긴 있는데. 네.
2: 어휴, 얘가.
1: 네.
2: 얘가.
1: 안녕. 안녕. 여기 이제 내실은 이제 난방이 되니까.
2: 깜짝이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야. 바람아, 미안해. 미안해, 아유. 사장님, 사장님.
1: 아유, 이제 따뜻해서. 네. 저희는 이제 방사장이랑 내실을 열어놓거든요. 그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추우니까 안에 있는 거고.
3: 아, TV에서 보던 친구들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 근데 그 바람이는 확실히 건강이 많이 회복되는데요. 영양 상태가 이제 좋아진 거 아니에요, 많이? 예전에 그때 네. 막 갈비뽀 보이던
1: 먹이 체험을 했었던 사자니까요. 먹이가 더 잘 팔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배고픔이 당연히 예비가 돼야 되니까.
0: 다행히 지금은 제법 살이 올라왔습니다. 종종 바람이를 보러 오는 팬들까지 생겼는데요.
4: 어떻게 보고 있다고 그러죠?
5: 진짜 바람이야?

0: 이제 바람이에게 밥 줄 시간입니다. 이분들은 사자살을 관리하는 동물복지사들인데요. 바람이가 제가 주는 밥도 먹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1: 어휴, 난리 났네.
2: 아유.
1: 안녕, 바람아.
3: 얘네 들어줄게요.
1: 예, 들겠어요. 바람이.
2: 왜 그러냐?
0: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도도하게 생겼죠?
2: 그냥 탁 찍어서, 예, 예. 여기다 탁 놓고 빼는 거예요. 찍게 빼야지.
1: 찍게 뺄 수도 있구나. 예. 힘이 세니까 예. 얘가 도도구나. 예. 도도야, 안녕?
2: 계속.
1: 천천히 먹네요, 도도는.
3: 얘는 좀 양반.
1: 아, 근데 바람이가 좀 이거 배고파서 흥분했네.
3: 서열은 도도가 높은데.
1: 그래, 당연히 숫자자가 서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3: 나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은 건 뭐냐면 네. 둘이 서열 정리할 때 좀 많이 싸워요. 아. 근데 바람이가 뒷다리가 안 좋으니까 치면 넘어져요. 그래서 쉽게 서열 정리가 돼버렸어요.
1: 안쓰럽다.
2: 아니에요.
1: 안쓰럽다. 네.
4: 바람이 접근한다. 바람이 접근. 문 다 열었어.
0: 야생동물에게 합사의 시작은 곧 서열 전쟁. 구석에 몰린 바람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뒷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합니다.
4: 도도 뒷모습 보여서 됐어. 뒷모습 보여주면 끝난 거.
0: 사자사엔 아직 합사하지 못한 가족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바람이 딸 구름이 작년 8월 구조대 이곳에 왔는데요.
1: 구름이도 언젠가는 이제 합사하게 되면 또 약간 복지사분들은 계속 그 날을 준비하셔야겠네요.
3: 그래서 지금 계속 네. 얼굴 계속 익히는 훈련하고 이제 냄새를 자꾸 네. 맡게 해주는
1: 그날을 디데이로 이제 그 하나씩 빌드업을 하시는 거네요.
0: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는 것도 합사 전 필요한 훈련입니다.
5: 예, 네, 도도.
0: 그 순간 멀리서 도도가 다가옵니다. 뭔가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애꿎은 바람이만 혼이 납니다. 아무래도 합사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산 중턱에 있는 이곳은 동물에겐 최적의 환경. 대신 사람은 오르막을 각오해야 하죠.
2: 공기는 좋아요, 그래도.
1: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공기 좋아.

0: 있고 요 주둥이 앞에 이렇게 예. 하얗게 보이는 저 녀석이 예. 여기 옛날에 유명했던 김서방.
1: 아, 예. 제가 예. 제 앞에 돌아있는데요. 예. 제가 김서방이구나. 예.
2: 이 친구는 한때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녀석입니다. 5년 전 청주 시내에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어찌나 잘 도망치는지 일주일 만에 겨우 포획에 성공했답니다. 그 이후 안락사 위기에 처한 김서방을 이 동물원이 받아준 겁니다.
0: 이제 보정을 하거나 뭐 건강검진을 할 때 아~ 얘네들을 망으로도 잡지만은 요게 이제 동물들 개들 이렇게 막 입마개 하는 거거든요.
1: 네네네네.
0: 그래서 요게 입마개 적응하는 아~ 그런 훈련을
1: 먹이 줄 때 훈련을 시키나.
0: 그렇죠. 한 마리만 할까?
1: 싸우네.
0: 누가 싸워?
1: 아니, 내가 싸우지 마.
0: 안 돼. 넌 거기 있어.
1: 넌 훈련시키는구나.
0: 한번 잡고, 예. 해서 요걸 대고, 예. 지가 대주면은.
2: 이 훈련을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0: 옳지, 잘했어.
1: 약간
0: 신호구나. 예.
1: 네.
0: 예.
1: 자.
0: 옳지.
1: 귀여워라.
0: 바닥에 있네. 이거 좀 해주고. 예. 딸깍 해주시고.
1: 아, 자기가 먼저 입을 들이대네.
0: 되죠?
1: 먹고 싶어가지고.
0: 그죠?
1: 똑똑해, 여우가.
0: 그러니까, 요렇게.
1: 아, 요렇게 하면 여기도 되나 보자. 오, 되네.
0: 그쵸.
1: 와, 똑똑하다.
0: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또 네. 유도할 수 있고.
1: 예, 네, 그러네.
0: 예.
1: 여기로 해봐야지.
0: 자. 잘하죠.
1: 잘하네.
0: 예. 요렇게 애들을 네. 매일 반복 훈련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네. 저희가 편해요.
2: 사실 오늘은 여우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인데요.
1: 네. 카메라가 좀 오면은
0: 얼른 멀리 최대한 숨겨주세요. 이제 오늘은 목요일은 네. 동물원에서 이제 있는 동물들 중에서 네. 좀 영양도 보충하고 네. 야생성을 살리는 네. 그런 먹이들이 특별히 또 특별식으로 들어오는 네. 날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이게 보시면은. 네. 이 안에 또 사냥 본능을 네. 살리는 네. 살려줘야 되는 네.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붉은 여우한테 줄 건데, 예예,
1: 아,
0: 예. 예, 거기 네 마리가 있어요.
1: 예.
0: 네 마리랑 네. 인당 한 일곱 마리씩 생각해서,
1: 네, 28마리. 약간 나도 모르게 왠지 미안하네.
0: 그쵸, 이게 네. 귀도 이뻐요.
1: 그러네, 이쁘네요.
0: 네, 사실 네. 이뻐요.
1: 네, 뭐
0: 적자 생존인
1: 것 같아요. 할게요. 네. 간다 얘들아. 잘 봐.
0: 안녕 화냅니다. 어, 애들 짜증나요. 잘 네. 빨리.
2: 다행히 이번엔 성공.
1: 저렇게 훈련하는구나. 움직이는 걸 보고. 한 번에 한 마리씩. 네.
2: 야생에선 익숙한 광경일 겁니다.
1: 쟤는 안 먹네.
0: 결국 갔어 묻는 거야.
1: 아, 한 번. 아,
0: 저기 한 번.
1: 얼른 묻는 거예요?
0: 네.
1: 아.
0: 가져와서 잡아서 저기다.
2: 땅 파는 습성이 있는 여우에겐 식량을 비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3: 아,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먹이 올 때를 좋아하는구나.
4: 확실히 틀리죠?
3: 네, 네, 확실히 네, 틀리네요. 확실히 왜, 그리고 이제 동물원에서 왜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지도 알겠어요.
0: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근데 시멘트 그 틈을 이용해서 묻으려고
1: 아이고.
0: 요만한 돌멩이 하나 얹어놓고 아. 이런 모습 보면 솔직히 아.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 마음이 안 좋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그래도 방사장을 네. 예, 갖춰놓고 나서는 마음껏 그냥 얘네들 묻을 수 있고 네. 본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바닥에 묻으려고 했던 예.
2: 방사장 우리는 점차 넓어졌고 시멘트 바닥은 흙과 잔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이상한 동물원입니다.

0: 20년 넘게 청주동물원을 지켜온 김정호 수의사와 동료들이 만든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곳은 새들이 사는 곳.
1: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니.
2: 이쯤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물새장인데요. 그 부리가 주황색인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혹곤이입니다.
1: 혹곤이?
2: 네, 부리, 주황색 부리 위에 혹이 좀 달려있어요.
1: 아, 혹곤이네.
2: 그 머리가 검은 캐나다 기러기.
1: 캐나다 기러기.
2: 그 옆에 이제, 이제 두루미입니다.
1: 오.
2: 500원짜리 그 동전 네. 귀에 그러니까. 날고 있는 그 친구.
1: 예, 예. 예.
2: 화투 일광.
1: 예.
0: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양한 야생 조류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2: 이제 야생 동물이라 과거에는 저 안에 들어가서 관람이 됐었어요.
1: 아, 근데
2: 이제
1: 그래요?
2: 예, 근데 이제 새들이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가죠.
1: 네.
2: 어차피 볼 수 없는 네. 그런 시설이었고 그래서 아, 야생 동물을 조금 멀리에서 떨어져서 보자.
1: 아,
2: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쌍안경이나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이제 야생동물은 적당한 네. 거리를 그쵸? 줘야 되는 거지.
1: 이름이면 고니가 되는 소리예요? 큰 소리는?
2: 네, 캐나다 기러기.
1: 아, 캐나다 기러기 소리구나.
2: 네. 아.
3: 동물원에 가면은 사실 음악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뭐 소음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여기서는 지금도 제가 한 5초만 조용히 해볼게요.

0: 운영 철학은 일단은 동물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동물원의 태생적 특성상 전시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물원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내가 좀 정든 동물원 동물들만 하늘나라에 가면은 나도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토종 야생 동물들의 어떤 보호소로서 또 치료소로서 그런 기능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저도 좀 바뀌었습니다.
1: 다치고 유기된 야생 동물을 진단하는 병원 시설입니다.
2: MRI 장비 같은 게 있네요.
0: 예, CT가 있고요.
2: 오, 이게 CT 장비예요?
0: 예.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할때 모든 것들을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니까. 예, 그래서 CT도 찍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도 하고 예, 뭐 초음파도 하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영상 예, 영상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1: 얼마 전 반달가슴곰의 건강 검진이 있었죠. 이곳은 점차 동물들의 치료와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동물원으로 변화 중입니다. 최초로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돼 중부 지역의 동물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에서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곳은 사설 동물원인데요.
0: 100개 넘는 동물원의 80%는 개인의 동물원이라 상주 수의사가 없어요.
3: 여기가 그 다른 동물원이나 어떤 유기동물을 뭐좀 거두어서 보호를 하시고 계시다고 해서 그런 점이 좋아 보여서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강릉 최대 규모의 사설 동물원. 이곳엔 약 6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0: 유기되거나 구조된 동물들을 데려와 키우기도 합니다. 청주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김정호 수의사는 세 번째 방문인데요.
1: 어서 오십시오.
0: 이분이 SOS를 친 동물원 대표입니다.
2: 뭐 뱉고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1: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저 돌 위에 올라가서 있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하악질을 하긴 하더라고요. 닭도 저희가 일단 다.
0: 사실 백호는 바람이와 같은 동물원에 있던 친구인데요. 심장병 있는 백호를 이 동물원에서 받아줬습니다.
3: 이 동물원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2: 김해에 있는 동물원이 없어지면서 바람이 딸이라고 하는 그 구름이가 여기 이제 위탁이 돼 있었어요. 구름이라는 친구를 데려오면서 이제 인연이 됐고요.
0: 그 사이 북적북적해졌죠. 오늘은 다른 동물원 수의사들과 협진을 한답니다.
2: 저기 이제 잡으실까요? 잡으시면은 들어갈게요.
0: 처음 진료할 동물은 관악호. 얼마 전에 안과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마취 없이 진행한답니다.
3: 오. 네. 와. 바로 잡으시네.
2: 일단은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능해요? 여기로 오세요.
3: 바로 오시는구나.
4: 종합돼 있어요.
5: 종합돼 있어요? 그쪽으로 저쪽으로.
4: 부탁해 주세요.
0: 물 한번 뿌려볼게요. 잘 봉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에 식염수를 뿌려 반응을 보는 겁니다. 다행히 수술 부위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2: 보세요.
3: 아이고.
0: 관악호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침 뱉습니다.
3: 흥분하네. 우리 카메라한테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2: 저게 쟤네들이 방어하는 방법이라
3: 도와드릴 틈이 없네요.
2: 그렇죠. 예, 뭐 야생동물이라 빨리 하고 빨리 빠져야 돼.
3: 그래요.
2: 야, 미안해. 그래도 마취한 거보다는. 그 알파카 눈. 하지만 어느 정도 오줌을 못 넣어요?
1: 쏘다가 멈췄다가 얘가 이제 계속 영역 표시할 때처럼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소변이 안 나와요.
0: 엘크는 사슴 중에 덩치가 가장 큰데요. 이 친구는 요르결석으로 고통이 심한 상태.
3: 얘요? 여기?
0: 블로우건은 파이프에 주사기를 넣고 훅 부는 마취 도구입니다.
2: 요거는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3: 입으로
6: 아마존 원주민들처럼
2: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이제 10m 안에는 이런 블로건으로 하는데 멀면은 근데 사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런 총을 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한번 쏴 보시죠. 이제 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쏘시면 되니까. 총이랑 똑같으니까요.
6: 제가 또 군대에서 이제 20발 중에 사격 훈련할 때 18발 이상한테 주는 이제 샤프 슈터라고 우수 저걸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못 맞췄네. 아,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은 연습이니까 오바를 해도 되는데 실전에서는 한번 실패하는 순간 동물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러니까.

0: 아,
1: 그렇죠. 두 번째가 힘들죠.
2: 예. 이거 맞아서 이제 아프면은 계속 예. 움직이게 되니까.
3: 아오! 아오! 아.
0: 보셨죠?
3: 예. 네.

0: 오, 맛있다. 한번에 맛있네.
1: 다행히 마취가 잘된 모양입니다.
2: 들어서 수술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1: 그래요? 한 시간 내외로 진료를 끝내야 합니다.
3: 이렇게 그냥 예.
4: 오, 무겁네.
1: 진료실이 따로 없으니 수술도 이곳에서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3: 예, 좀 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1: 주변에, 네. 드디어 제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을 막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0: 눈은
2: 괜찮... 군대에서 이발병. 예, 군대 속도인데 이거.
3: 술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1: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각 동물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니 문제 부위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
5: 손가락 이제 다 들어갈 정도인데 너무 힘들으니까.
3: 끝에 있어요?
5: 아니, 끝에 있어요. 그냥 그건 저걸로 세척만 손가락처럼. 예, 아주 깊게.
0: 예,
6: 아, 이게 요도예요?
5: 은경.
6: 아, 은경.
2: 예. 은경 내 안에 이제 요도가 있는 거라.
3: 은경이 요도.
5: 네, 잠깐만요. 네. 보고.
0: 이렇게 은경을 만지다니.
2: 네. 이, 위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5: 그건데.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접근하려면은 좀 도구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2: 도구를 끄집어내가지고 벌려서 수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깊어요. 근데 이제 더 절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결국 수술은 중단됐습니다. 후속 조치에 집중하느라 아쉬워할 겨를도 없는데요. 회복제를 놓고 엘크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당분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2: 물론 이제 수의사로서 네.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런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니라.
6: 그러니까 이게
2: 오히려 그때 멈추는 게 더 제한테는 난 거니까. 네. 네.

0: 아, 네. 네. 아. 네, 이게.
1: 오늘은 완전 설국입니다, 설국. 지금 여기 대설특보가 내려가지고 다들 제설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고.
2: 역시 눈 오는 날 낭만은 동물들 차지. 직원들은 제설 작업에 한창입니다. 저도 열심히 제설 도왔습니다. 이런 특별한 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3: 연어랑 땅콩 같은 거.
4: 어휴. 보통 훈과할 때 먹이로 많이 아. 예. 좀 호감 감시 관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지각색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다양한 장난감이나 교구들을 많이 주잖아요.
5: 눈도 그런 행동화 풍과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 아, 그럼요. 네. 되게 다양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이제 풍과가 될 수 있어요.
6: 잘 잡아. 그렇지.

0: 눈사람 한 30년 만에 만들어보네요. 중요한 건 눈사람 속에 먹이를 잘 숨기는 겁니다.
1: 너무 신이 나네. 눈 속에다가 이렇게 연어를 박고 있으니까.
2: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다가? 네.
3: 진짜 된다.
1: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 눈사람이에요?
2: 이제 효율적인 눈사람.
1: 아, 그럼 여기다 이제 데코를 좀 하면 되는 거예요?
2: 네, 데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일일이 다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1: 아,
2: 네.
1: 그래서요?
2: 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0: 나머지 작업은 이동 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이것도 같이.
1: 하하, 신난다. 눈이 더우네요. 어제는 이 시간 되면 좀 따뜻해졌잖아요. 지금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2: 이게 겨울이죠.
1: 예, 아우.
4: 보이시나요, 이거? 영하 10도다, 지금 더 춥습니다. 실하냐, 이거?
2: 아, 지금 안에 계신 것 같은데? 주사님! 주사님! 거, 눈사람 좀 넣어줘도 될까요?
5: 어디?
2: 거, 곰사에다가, 방사장에다가. 네네. 지금 말씀 잘 됐네요, 딱.
5: 아, 그래요?
2: 타이밍이 딱 좋아요.
5: 오케이.
6: 엘사?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0: 엄살이 아니라 정말 추웠습니다.
6: I never see you anymore.
0: 그럼 저희 선물을 받을 운 좋은 동물들 얼굴 한번 볼까요?
6: We used to be best buddies, but now we're not.
0: 가슴에 V자가 선명한 반달 가슴곰입니다.
1: 귀여워.
7: 안녕. 난 이베스 사람이야. 이베스 최평순이라고 해.
0: 이 친구에겐 가슴 아픈 속사정이 있습니다.
8: 이제 80년대죠. 그때 이제 농장 곰으로서 이제 뭐 수출 증대나 웅담 채취용으로 이제 길러졌던 사육곰들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요도 없고요. 2018년 겨울에 그 녹색 연합에서 시민들의 그 기부금을 받아서요. 예, 곰 세 마리를 청주 동물원으로 데려왔습니다.
1: 부럽구나.
9: 조심하세요. 많이 미끄러워요.
1: 그러네.
9: 조심하세요.
1: 예.
0: 이제 제 솜씨를 뽐내 보겠습니다.
1: 방 다음이 있네. 방.
10: 바람을 보여라. 네.
9: 포도도 있었는데.
10: 아이고. 다 먹여가지고.
0: 풍성한 머리 스타일까지 만들고 나면 완성! 귀여운 눈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1: 아, 이 눈사람이 조그맣네, 여기서 보니까. 크게 지어놓을 것
0: 같아. 친구들이 좋아해야 할 텐데요.
1: 아, 나왔다.
11: 우와.

0: 드디어 눈사람을 발견한 한 마리.
1: 이도 반달과 성범.
2: 네, 반달과 성범 장근인데 저는 이제 색깔이 좀 색소변이.
1: 아, 색소변이.
2: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그 위에서 뭔가 믹스가 됐다거나. 네. 네.
0: 얘들 노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즐겁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2: 장난치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전해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할 줄 알죠.
1: 이렇게 눈사람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애들 모두나 살피네요.
2: 여러 것도 있네요. 여기 되게 눈도 있고 흙도 있고 나뭇잎도 있어서 따공 같은 것들을 잘 못 찾을 것 같은데 되게 싹 다 찾아서 먹어요.
1: 아,
2: 네. 얘가 바니.
1: 바니. 네. 발견했습니다. 없네요.
0: 드디어 장금이가 나무의 눈사람을 발견.
1: 나무에 있는 걸 쓰러뜨리니 이거 뿌듯하네. 서서 이불을 물었어 눈사람. 아, 정말.
3: 하나뿐인 죽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사위꿈의 현실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뜬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린 같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지불을 받은 그런 초가공식품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었어요. 한 번도 이제 땅을 못 밟아보다가 제대로 된 음식을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반달가슴과 함께 놀고 있는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이제 힐링이 되더라고요.
2: 사실 붙어서 이것만 하고 싶죠.
3: 네.
0: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동물들이 사람에게 치유받으며 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4: 방문한 사람들이 이 동물원을 어떤 공간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5: 전시 물건이 아니라 쟤네들도 똑같은 생명이고 생명을 그래도 보호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좀 좋은 환경에서 좀 편안한 모습을 지켜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인식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0: 마지막으로 제가 꼭 보고 싶은 동물이 있습니다.
1: 도망가지 않겠죠?
6: 엄청 약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는데.
1: 오, 사냥이다. 네. 하이.
0: 바로 산양. 산세가 깊고 험한 산에 서식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강원도 인근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1: 아, 이제 모기가 있으니까 날 피하지 않네.
6: 아니, 원래 사람을 좋아해요.
1: 아, 산냥, 아, 하이가?
6: 예.
1: 그러면 야생으로 못 돌려보내서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하이, 안녕? 하이, 나는 EBS의 최피디라고 해.
6: 여기까지 오실래요, 여기까지?
1: 네. 사냥을 이렇게 가까이서 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0: 야생의 사냥에게선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1: 이렇게 주면 돼요?
6: 네, 이거는 여기다 쏟아주시면
1: 돼요. 예. 하이, 일로 가봐. 하이, 좀 이런 데니? 힘도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6: 건초도 주시고.
1: 야, 맛있겠다, 야. 이쁘게 생겼다. 사냥은 사냥이네.
6: 개체수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좀, 예. 어찌됐든 잘 관리해서 이 친구 또 암컷이거든요.
1: 네.
6: 그래서 저희가 잘 관리해서 혹시나 또 야생으로 보내면은 이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관리해서 보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쉽지 않은 녀석입니다.
1: 그러게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6: 예, 예.
0: 가만히 보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1: 사과를 좋아하네.
0: 하이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야생임을 깨닫는 날이 언젠간 올까요?
1: 멸종 위기종이랑 사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동물원도 인간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 청주동물원은 이제 인간을 위한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 있는 어떤 중간 단계의 이제 동물원이죠. 이 청주동물원이 이상한

0: 사연을 가진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편안한 안식처를 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이제 좀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조금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긴 해요.
2: 네, 나갈 수 있으면은 네, 좀 약속만 지킨다면은 좀 나갔다 오면 좋겠다. 언제까지 들어올 거지? 좀 야생에 나갔다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나갈 수 있는 동물들은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자연으로 복귀시키려고도 하겠지만, 네,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가 가장 다운 거니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한여름 험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사람들인데요.
1: 이 파도 때문에 미역이 정말 맛있고 이렇게 긴 쫄쫄이 미역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미역이에요. 진짜로 최상급의 미역.
0: 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서의 작업은 예측 불가.
2: 자연이 해주는 거라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돌미역이. 밤새도록 널어. 이거 새벽에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게. 해마다 이맘때면 아주 진짜 전쟁이 생겨.
0: 돌미역은 거친 파도와 사투 끝에 건져 올린 귀한 보물입니다. 귀한 여름 보물을 얻기 위해 허위와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를 수확하는 사람들.
3: 30개짜리 들이 5분째. 이 정도. 작업량이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니까 많이 어마어마하고.
0: 폭염 속에서 수확은 물론 장작불까지 지펴가며 옥수수를 삶아내는데요.
2: 하루 4,000개에서 5,000개예요.
0: 제철의 맛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열기와 맞서는 사람들.
4: 진짜 힘들어 모르겠다.
0: 이 여름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극한의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더욱 험한 여름 바다. 더위가 절정에 달할 때면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 진도로 왔는데요. 진도항에서 다시 100길로 28km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이곳, 청등도입니다. 청등도 주변의 바다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데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7, 8월에는 파도가 높아져 바다가 더욱 험해집니다. 이때가 주민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바로 자연산 돌미역 때문입니다.
1: 이 파도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기도 하고 이 파도 때문에 미역이 정말 맛있고 꼬들꼬들하고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는 것이 바로 이 청등도 미역이에요.

0: 오후 2시 반이 좀 넘은 시간. 청정도 선착장에 신나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주 큰 소리인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1: 자, 음악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2: 네, 나간다는 소리. 사람 오라고.
1: 아, 오라고?
0: 보통 돌미역 채취는 사리떼에 맞춰 시작되는데요. 작업을 알리는 소리에 맞춰 준비를 서두릅니다.
3: 너는 할 준비 있는데 맨날 좀 미리 갈아놔라.
0: 섬에 있는 스무 가구 중 열두 가구가 갯바위 돌미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오늘 대구하시 오늘만 들려주시오.
0: 작업에 필요한 도구는 그물망과 낫 두 가지 뿐인데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챙겨 서둘러 출발합니다. 자연산 돌미역 공동 채취 작업에는 가구당 한 명이 대표로 나섰는데요. 워낙 일이 험해서 남성들이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5: 어디로 가세요?
6: 신도로 미역대로 가요.
5: 신도로.
6: 네.
5: 지금 이제 가시는 게 무슨 작업이에요?
6: 그 미역 공동 작업하러 가요.
5: 공동 작업이 뭐예요?
6: 공동 작업 마을 사람들 전체 가서 따가지고 나누는 것도 공동 작업이에요.
0: 오늘 작업할 곳은 청등도에서 배로 10분 정도 걸리는 무인도 신의도인데요. 섬 주변이 온통 날카로운 바위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입니다. 배로는 접안조차 어려운 섬이라 작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데요. 스티로폼으로 만든 특별한 배입니다.
7: 이게 이제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보통 떼배라 그래요, 떼배.
5: 떼배? 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7: 이게 이제 큰 배는 가에서 그 작업을 못하니까 큰 배는 좀 멀리 대놓고 네. 이거를 타고 들어가죠.
5: 아, 가까이 들려고? 네.
7: 이거는 좀 파도가 있어도 뭐 부서지거나 파도. 이러진 않으니까.
5: 아, 이게 중요하네요. 네.
0: 청등도 항구 근처에 매뒀던 떼배까지 챙기고 나서야 신의도로 출발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더니 바람도 거세지고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감기 엄청 심하네.
0: 바다 날씨 참 변화무쌍하네요. 안개를 뚫고 도착한 이곳이 작업장인 신의도인데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채비를 서두르는 작업자들. 먼저 배를 섬 근처에 정박시킵니다. 무거운 닻이 내려지고 작업자들 모두 떼배로 옮겨 타는데요.
8: 암초가 많아요.
0: 자연산 돌미역을 캐기 위한 신의도 상륙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습만 봐서는 완전히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부대 같은데요. 거센 파도와 뾰족한 바위들 때문에 입도가 쉽지 않은 상황. 최대한 떼배를 바위 가까이 붙이려고 애를 쓰는데요. 떼배가 파도에 쓸려가지 않게 계속 노를 저으며 방향을 잡는 게 기술입니다. 안전하게 갯바위에 오르려면 다리 역할을 하는 떼배 고정이 우선. 때문에 작업자 한 명이 갯바위로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5: 멀어! 멀다니까?
0: 떼배와 바위 간격이 좁아진 순간을 노려 갯바위로 이동하는 데 성공. 작업자들도 서둘러 갯바위로 오릅니다. 돌미역들이 잔뜩 깔린 곳이라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연산 돌미역 채취는 하루에 딱 한 번 물때에 맞춰 하는 작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5: 됐다! 잠깐, 소리 안 돼요.
2: 타고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큰 일이야.
5: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2: 예? 미역 타다 파도 치면 못 딴 거 큰 일이지.
0: 드디어 시작된 작업. 모든 작업자들이 갯바위에 붙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고 보니 갯바위 위에 붙어 있었던 것들이 모두 다 미역이었네요. 도구라고는 오로지 낫 한 자루. 이걸로 길게 늘어진 미역을 슥슥 베어내는데요. 바로 이것이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9: 이 쫄쫄이 미역,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쫄쫄이 미역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미역이에요. 진짜로 최상급의 미역.
1: 모양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9: 이게 무로회 발식으로 이렇게 지뢰 발식으로 이렇게 짜르르 쫄쫄이 미역. 대가리는 적어도 쫄쫄이 미역. 이것이 청동네 최고의 최상급의 미역.
0: 자연산 돌미역은 잎이 적고 줄기가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상품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닿는 자리에 미역이 자라다 보니 작업은 파도를 맞으며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도가 들고 나는 곳에서 채취를 하려면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7: 두 사람이 낫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렇게 잡고 그러고 이제 낫지. 낫으로 걸어서. 네.
0: 낫을 갯바위 바닥에 바짝 붙이는 게 방법이군요.
7: 네, 미역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닥을 붙이면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요.
0: 자연산 돌미역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 미역귀. 때문에 반드시 미역귀가 붙어 있도록 채취해야 합니다. 자연산 돌미역 채취를 위해서 갯바위에 선 작업자들. 험한 파도에도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자연산 돌미역 채취 시간은 물때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하루 두세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라 최대한 많은 양을 채취하려면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데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갯바위 주변으로 형성된 미역밭을 돌아다니며 낫질을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창 채취 작업이 진행되는 사이 작업자 한 명이 채취한 미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역이 상하지 않게 망에 잘 눌러서 담아주면 되는데요.
2: 오늘 많이 나오고 뭐 처음에는 네. 힘이 있을 때는 가볼 때 가볼거든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여기 일하고 또 한번 힘이 파여버려 한번 무거워. 네. 이렇게 딱 잡아당겨갖고 응?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빼. 아, 응? 이렇게 빼면 해요. 영 꺼졌죠? 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은 안 끌려져.
1: 아, 그러네.
2: 예? 그러고 이제 끓을 때는 여놈을 잡아당겨서 끓으면 여기 나와요. 예?
10: 야! 배는 잘라지 말고 얼른 잡아, 잡아!
0: 힘이 빠지기 전에 정리 작업해야 한다는 것. 오랫동안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면서 얻은 노하우입니다.
10: 거기 또 있냐? 빙, 거기 또 있어? 그 흔들어, 잡아!
0: 험한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채취 작업. 이번에 자리를 잡은 미역밭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미역이 갯바위 바깥쪽으로 나 있어 채취를 하려면 허리를 바다 쪽으로 깊숙이 수여해야 하는데요. 자칫했다가는 바다로 고꾸라질 것 같네요.
9: 앞으로 보고 해야지. 정면을 보고. 파도를 보지 마도 안 돼.
1: 아, 파도를 보고 정면을 보고 해야 돼요?
9: 어.
1: 왜요?
9: 뭐, 파도를 날면 뒤집어. 뒤를 맞으면 못 내려가잖아. 아. 물에 빠져버리잖아.
1: 파도를 보면서.
9: 보면서, 파도를 보면서. 아.
0: 자세가 좀 힘들더라도 모든 작업은 파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야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네요.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 거센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몸을 지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1: 버텨!
7: 네?
1: 버텨! 버티는 게 뭐예요? 힘드시다고요? 아,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7: 허리 아프게.
1: 허리가?
7: 일하면 많이 붙여요. 자기도 모르는 풍선을 막 어디 찍히고.

0: 작업자들이 지나가는 곳은 돌미역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허리 한번 펼 여유도 없이 작업에만 매달린 덕분입니다. 이제는 물이 슬슬 차오를 시간. 돌아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이고, 미역망 하나가 바다에 빠져버렸네요. 다행히 망이 떨어진 곳은 갯바위 뿌리 쪽. 서둘러 망을 건져냅니다. 나머지 미역들도 빠르게 떼배로 옮겨 싣습니다.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 섬을 빠져나가는 작업자들. 배 연결해둔 줄을 끌어당기며 이동을 합니다.
1: 가요? 뒤로 가?
2: 나요, 나요.
1: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3: 오, 너무 힘듭니다.
2: 뒤로.
1: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아주 설레요.
3: 이쪽으로?
1: 네, 이쪽으로. 너무 힘으로 썰렸어.
0: 앞으로 오지 마. 자칫하면 떼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 중심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1: 아니, 물 이거 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오긴 다 왔는데.
2: 너무 많이 차네.
1: 이거 배에 물 들어오는데 잘못하면 이거 물 많이 차면 뒤집어지죠.
4: 그러지, 뒤집어지지 않는 거.
0: 떼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줄을 잡아당기며 배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무사히 배까지 도착은 성공. 파도에 떼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부터 합니다.
1: 올라가요,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2: 올라가요. 앞에 쭉입니다.
1: 됐어?
0: 서둘러 미역부터 배로 옮기는데요. 채취부터 이동까지 오로지 사람 손과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 그 끝에 얻어지는 게 자연산 돌미역입니다.
5: 그냥 오늘 좀 많이 했어요?
2: 네, 많이 했어요. 그래도 좋지요. 이러면 건지게 다행이네. 이것도 못 건지지 않았어.
0: 허기진 배를 간식으로 달래는 작업자들.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2: 위험할 때만 다 와요.
1: 아, 그래요?
2: 네, 와갖고 하시네. 형이 도와드리려고. 부모님 일이니까 해야지. 이것도 효도죠. 좀이라도 더 편하시라고. 다 똑같습니다.
6: 오면 많이 하고 가면 좋아요. 부모님 일을 덜어주는 거라.
0: 돌미역 채취할 때가 되면 섬사람은 물론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까지 섬으로 들어오는데요. 명절 때보다도 섬이 더 북적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미역은 모두 기중기를 이용해서 옮겨두는데요. 공동작업으로 채취한 미역은 망에서 꺼내서 한 대 쌓아두는데요. 채취한 양이 1톤이나 됩니다.
7: 알라, 너 한 대 이렇게 까마졌겠어.
8: 65kg 조금 더 담아보러.
0: 무게를 잰 다음 작업한 가구수에 맞춰 분배합니다.
7: 한번 갖고 갖다 줘.
0: 공동으로 채취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거라네요.
8: 신발. 야,
9: 바닥에 내려
8: 잘 나는 게 어디? 아, 잘해 신발 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맞네.
9: 어디?
10: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11: 이건 누구예요? 몇 개요?
8: 둘.
11: 일곱 개 맞네요. 여섯 개만 돼.
8: 일곱 개 맞아.
11: 일곱 개 나도 되고.
0: 공동 작업의 마지막은 미역 배정하는 일. 그걸 위해 신발을 거둔 건데요. 작업한 가구마다 신발 하나씩을 받고 무작위로 집어서 미역 위로 던집니다. 신발이 놓인 미역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는데요. 하필 신발이 바다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분배의 나선이가 고역을 치르네요. 한 집이 가져가는 미역만 대략 130kg 가량 비슷하게 나눴습니다. 제비뽑기 하듯 신발을 던져 미역을 나누는 방법이 참 독특한데요.
10: 어떤 사람은 미역이 좋은 놈 같네. 어떤 사람은 조금 나쁜 것이었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발 던져오면 누가 아무 소리를 안 해. 이 전통이 내가 지금 66인데

0: 나 어렸을 때부터 꼬맹일 때부터 이라고 제가 지나왔습니다.
1: 그때도 네? 전에도
0: 그러죠 그러죠.
2: 공동작업을 마치면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고생했을 가족들을 위해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저녁 메뉴는 돌미역으로 끓인 미역국.
3: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래 끓인다는 거. 아,
4: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져요?
3: 그러죠. 이거 오래 끓여야 돼요. 오늘 자부지가. 얼른 잠깐 끓여갖고는 못 먹는다는 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미역이 살아갖고 다시 바다로 갈라게. 시집을 이리 와서 이 섬에서 사는 거지 육지에서는 이런 미역이 있는 자체도 몰랐죠.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미역. 근데 처음에는 저기 뻗셔갖고 입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양식 미역 못 먹어요. 오로지 이 미역.
2: 들기름에 바삭하게 볶아낸 미역귀는 별미라고 하는데요.
3: 근데 자연산 미역은 기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이 기가 달려야 돼. 그래야 자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 푹 끓여서 사골같이 진한 미역국에 흰 쌀밥. 이 둘의 조합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술술 넘어갑니다.
5: 오래 끓일수록 더 맛있고.
3: 오래 끓여야 되고.
5: 오래 끓여야 되고.
6: 약간 과자 같은 식감이 나나 보네요. 네.
3: 과자 같아요.
7: 시골에 일 도와주러 왔을 때나 네. 이럴 때나 먹으니까 항상 새로운 맛.
2: 지금은 육지에서 살지만 매년 이맘때 부모님이 계신 청둥도로 돌아오는 이유는 돌미역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집니다. 돌미역 채취는 7월부터지만 날씨와 물때를 맞추다 보면 작업일은 길어야 한 달 정도. 올해는 날씨 변덕이 심해 작업일이 더 줄었는데요. 비 때문에 또 발이 묶였습니다.
8: 이슬비 씨가 오면은 다 비어요. 근데 이렇게 성황 씨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못 비어요. 비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날씨 이거 왜 그러면 비가 오면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고 3시부터 비가 안 오는 거거든요.
4: 몇 시간입니다.
8: 12시간 비가 오고 흐르면 비가 안 오는 거고. 이게 목포 기준으로 해서 목포 예,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2시 반 정도 가면은 물때가 맞아요. 물이 빠지는 체제가. 거기 바람이 많이 불어버리면은 파도가 친다고 많이. 근데 웬만하면 파도가 얕으면 다 웬만하면 해요.
2: 날씨를 확인하더니 낮 정비에 나섭니다. 돌미역 채취를 하는 작업자에게 낮 관리는 필수. 시간이 날 때마다 손질을 해두는데요.
4: 낮도 날카로워야 되겠어요.
8: 이 옛날에는 1년 쓰면은 낮을 못 써요. 이 지금 올해 새낮인데 이 바닷물이 수거하면 한번 수거하면 물이 싹 쓸어버려요.
2: 바닷물에 금방 부식이 되니 관리를 잘해둬야 합니다.
8: 또 맑아지네요. 이거. 앞에.
9: 아 저쪽이 맑아지군요. 아 구름 끼면 저 맑아진 거예요?
8: 네, 이제 구름 맑아지잖아요.
2: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화창하게 됐는데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바람은 여전히 거센 상황.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0: 이제 여기 육지에 있는 데고 배 타고 가는 데는 파도가 세갖고 위험해갖고 안 간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작업은 그냥 여기 저 편하게 여름 때나 하는데.
2: 청둥도 뒤쪽에서도 돌미역 채취가 가능한데요. 주로 이곳은 개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공동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섬에서 개인 작업을 합니다. 양식 미역은 겨울부터 봄까지가 수확철인 것과 다르게 자연산 돌미역은 한여름이 제철인데요. 7월에 시작해 8월 태풍이 오기 전까지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날씨 때문에 채취일이 부족한 상황. 하루라도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바람이 세서 걱정이지만 청둥도 뒤편에 갯바위로 개인 작업을 나섭니다. 부부가 함께 나선 작업. 갯바위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익숙한 듯 배부터 단단히 묶어둡니다. 청둥도 사람들에게 돌미역 채취는 1년 농사나 마찬가지. 이 순간을 위해 겨울에는 갯바위에 이끼를 제거해주고 봄에는 미역이 녹지 않게 바닷물을 뿌려주며 돌봤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주어진 작업시간은 2시간 남짓. 최대한 빠르게 채취를 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작업 속도가 영 나질 않네요.
1: 물이 많이 여기 바다에 보여버리면은 물이 와도 얼른 피고 이렇게 한데 물이 안 보인 데다가 물이 계속 오니까.
2: 물속에 있는 미역이 잘 보이지 않아서 채취가 쉽지 않은 상황. 갯바위가 비스듬하게 있어 낮질조차 어려운데요. 바닥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허리를 최대한 내려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겨우 두어망을 채울 정도의 채취가 전부인데요.
10: 야, 이게 잘못하면 바닷물에 쓸려나가겠네요. 그래서 바닷물에 빠진 적도 있으세요?
3: 많이 있어요.
10: 많이 있어요?
3: 여기서 빠져갔고 헤엄치잖아요.
10: 헤엄치도 왔어요?
3: 네.
2: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라고 판단.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데 첫 작업부터가 영 시원치가 않으니 애가 타는데요. 다음 작업을 기대하며 서둘러 이동합니다. 두 번째 작업지 역시 청둥도 뒤편에 있는 작은 갯바위. 바위는 작지만 돌미역이 많아서 이곳을 고른 건데요. 역시 작업자 개인이 채취 허가를 받은 미역밭입니다. 바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자리 잡은 돌미역. 줄기가 단단해 보이는 것이 꽤 좋아 보이는데요.
1: 거기 계세요.
2: 워낙 공간이 좁아서 제작진은 배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작업의 아쉬움을 만회하듯 빠르게 움직이는 손길. 쉼 없이 채취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파도가 심상치 않네요.
1: 파도가 떠있는데? 오!
10: 네네네. 안정하겠습니다.
2: 배 위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심해진 파도. 금방이라도 작업을 멈춰야 할 수도 있어 미역을 베는 손길이 더욱 바쁩니다.
11: 아보고!
2: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황. 아내가 중심을 잃고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정말 일을 어쩌나요?
1: 수영 차, 수영. 상업 천천히, 천천히. 자, 여기 손 잡아, 수영. 그렇지. 기다리세요.
2: 아이고, 그야말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던 아찔한 상황. 무사히 갯바위로 올라왔으니 천만다행입니다. 비까지 내려 더 이상의 작업은 무리.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0: 아유,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가면 안 되는데.
1: 여기 가면 아까운데, 인생 가면.
2: 이제 곧 물이 차오르는 시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섬마을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은 늦도록 불빛이 환한데요. 채취한 돌미역을 건조하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한 가닥씩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펴주는데요. 모양을 잡은 미역은 틀에 촘촘하게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건조를 시키는 건데요.
3: 겉꼬리는 또 색깔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건조기 넣어버리니까 미역이 깨끗하고 맛있고 신선도가 높죠. 신선도가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4: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래야지 미역이 잘 나오고 육도 좋고.
2: 돌미역은 태풍에 말리거나 건조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습기가 많고 흐릴 때는 건조기에서만 바싹 말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틀에 넣어 말린 미역 20장 묶음을 한 무시라고 부르는데요. 한 무술 만들려면 작업시간만 6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낮에는 파도와 싸우며 갯바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밤에는 건조까지 해야 하는 정말 고단한 작업입니다. 틀에 넣어 모양을 잡은 미역은 그대로 건조기로 직해 이대로 8시간 이상 말리는데요. 날씨와 습도에 따라서 말리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는데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채취량이 많은 날은 건조할 양이 늘어나니 밤새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네요.
5: 사우나 한 번 만드세요.
3: 사우나죠. 현재로 뭐.
4: 약간 말랐네요.
2: 미역은 건조 상태를 확인. 수분이 완전히 빠진 것만 포장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습히더라고 합니다.
5: 포장 빨리 해야 돼요.
3: 전기가 들어간 거, 전기가 있는 거.
5: 이렇게 살짝 말았을 때 있는 게.
2: 습기를 빨아들이기 전 빠르게 포장하는 것이 관건. 워낙 바싹 마른 미역이라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혹여 미역이 부서질 자라 조심조심 옮기는데요. 보통 건조한 미역은 20장, 한 무씩 포장을 합니다.
5: 그럼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0: 이게 200만 원 넘었어.
2: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에서 자란 자연산 돌미역. 맛과 식감이 좋아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는데요. 경매가는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포장된 미역은 판매가 될 때까지 잘 보관해둡니다.
5: 왜 창고에 안 넣으시고 방에다가 넣으세요?
3: 아니, 갈래가 새로 줘요, 갈래가. 또. 잘못 갈래하면 여기 넣는 게 아니라 미역 베려버리거든. 소비자들이 사서 드시더라도 뭐 드시 잘라서 끓여 드시면은 나머지는 예 딱 그 봉지 비닐봉지 같은 데 공기 안 들어가게 딱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눅눅해지는 거예요.
2: 돌미역을 오래도록 맛있게 먹으려면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네요. 뜨거운 여름 딱 한철 짧은 기간에만 채취할 수 있는 돌미역. 미끄러운 갯바위를 오르고 파도와 맞서야만 얻을 수 있는 청등도 사람들에게 귀한 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 그냥 값어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그거 하나.
3: 정말 이거라 이거는 귀한 미역이니까 참 소비자들이 드시고 기분 좋았으면 맛있다고 하고.
2: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 괴산으로 갔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국도변에 흔히 보이는 이것, 옥수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알리는 플래카드인데요.

0: 아침 일찍부터 차량 행렬이 끊이질 않는 이곳.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손꼽아 기다린 건 탱글탱글한 자태를 뽐내는 옥수수. 강원도를 제외하면 충청도에서 옥수수를 대량 생산하는 곳은 이곳 괴산인데요.
1: 아이고, 맛있겠습니다. 지금이 제철입니다.
0: 이야, 다들 참 맛있게들 드시네요.
2: 이에 끼지도 않고 감칠맛이 나는 게 입에 착착 늘어붙어요.
3: 쫄깃하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딴 데서 먹던 옥수수에 비해서 좀 더 찰지다고 해야 될까? 차원이 틀린 옥수수.
0: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작업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나서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데요.
4: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5: 두 달.
4: 짧으면 보통 두 달 정도?
5: 두 달은 거의 뭐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하시겠네요?
4: 네. 바로 이 아침에 오늘은 깜깜이 되면서.
0: 아이고, 깜깜해서 옥수수밭이 있는지도 보이질 않네요.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나 싶었는데 작업자들은 익숙한 듯 자리를 잡고 수확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수확을 하는 이유는 습도와 더위 때문인데요. 한창 수확 시기인 7월, 8월은 1년 중 제일 더운 시기.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면 새벽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군요. 수확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작업 마무리 시간은 오전 10시. 그때까지 6,611제곱미터 옥수수밭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6: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따가 얼굴 베요.
5: 네?
6: 이따가 얼굴 비니까 조심하시라고. 이거 엄청 날카로운 거예요. 아.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펼쳐가지고 네. 엄청 날카롭고 쓰라러워요. 그 비니까 네. 거기서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0: 옥수수의 테두리에 뾰족한 작은 가시들이 있었네요. 옥수수 밭에서는 낱만 조심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예리한 칼날이 도사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한여름 더위에도 긴팔 옷은 기본, 얼굴까지 가리는데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리 옥수수 잎도 제거하고 길까지 만들어 둡니다. 낮이 한번 지날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옥수수. 그런데요, 이게 그냥 베는 것 같아도 수확할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네요.
7: 그 끝에를 안상하게 이만큼 남겨놓는 거죠.
5: 아, 끝에를?
7: 네, 이렇게.
8: 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대로 이제 택배를 보내거나 할 때도 최대한 수분이
7: 얘가 먹으면서 덜 마르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금방 마르니까.
0: 해가 나기 시작하면 작업은 더욱 고됩니다. 덥기도 하지만 수분이 증발하면서 옥수수 밭은 찜질방으로 변신. 잠깐만 있어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습도가 높아집니다. 오후가 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업도 오전에 끝내야 하는데요. 수확하는 밭은 이번이 마지막 작업. 다음 농사를 위해서 옥수수 대까지 베어야 해 작업이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옥수수를 베어내는 일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어느 정도 수확 작업이 진행되면 등장하는 농기구 한 대. 옥수수 운반용 기구인데요. 옥수수 운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보완해낸 거라는데요.
6: 그래서 이제 안 빠달라고 이양주 가지고 개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밀어 날릴 수는 없잖아요.
5: 그렇죠.
0: 덕분에 무거운 옥수수를 지고 트럭이 있는 곳까지 나르는 수고는 덜었습니다.
9: 더버려.
0: 이제 작업도 막바지.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몰아내 봅니다. 운반차로 옮긴 옥수수 포대는 그대로 트럭으로 싣습니다.

0: 보통 한 자루에 담긴 옥수수의 개수는 100개가량, 무게도 40kg이나 됩니다.
1: 대략 한 30자루 정도 되니까 한 30자루 좀 넘으니까 대략적으로 낱개로 하시면은 한 3,000개가 조금 안 될 거예요.
2: 3,000개도요?
1: 네.
0: 수확하는 동안 트럭이 3번에서 4번 정도 운반을 하는데요. 이날 작업자 5명이 5시간 동안 수확한 양만 18,000개나 됩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가지고 간 곳은 북도 한편에 자리 잡은 작업장.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옥수수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양이 많네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가장 먼저 선별과 손질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꼭 필요한 도구가 바로 작두입니다. 작두로 옥수수 밑동을 일일이 잘라주는데요.
3: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비스듬히 올라오다 여기서 딱 하고 딱 빠른 걸 넣으니까.
2: 여기서 만져보면 여기 들어간 거
3: 그렇죠. 아. 거기서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눈으로다 감을 잡아가지고.
0: 껍질 채로 자르다 보니 잘못했다가는 옥수수 알까지 잘려나갈 수 있는데요. 20년 넘는 경력의 작업자. 손가락으로 위치만 파악하고 망설임 없이 밑동을 잘라냅니다. 그 손가락으로 위치를 잡는 것이 노하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잘 잘라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야, 아주 정확하게 밑동 부분만 잘려나갔네요. 손질이 끝난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내는데요. 이때 옥수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선별 작업을 합니다. 벌레가 먹거나 썩은 것들은 모두 사료용으로 분리하는데요. 차로 옮길 때 빼고는 수확부터 손질까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옥수수 손질을 하는 사이 작업장 한편에서는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아 장작을 떼는데요. 옥수수의 맛 때문에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일만 20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옥수수 삶는 걸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4: 아우, 왜 바람이 이쪽으로 오나?
0: 장작을 떼다 보니 연기 때문에 고역인데요.
2: 눈물 나는 건 일상이겠네요.
4: 네, 일상입니다. 천일염 넣고 추가 좀 넣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2: 아, 천일염 쓰세요?
4: 네.
0: 옥수수 삶을 때 들어가는 것은 천일염과 설탕. 그걸 물에 잘 풀어줍니다.
4: 하루 4,000개에서 5,000개예요.
2: 야, 그럼 이렇게 삶는 양이 엄청 많아요.
4: 네, 많아요.
5: 얼굴이 마그라가 다리.
0: 밑간을 해둔 물에 손질한 옥수수를 넣어주는데요. 대형 가마솥 하나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450에서 500여 개. 이렇게 두 솥을 한꺼번에 삶아냅니다.
2: 이거는 뭐예요? 덮는 건?
4: 아, 이게 소금 이런 데서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옥수수에 묻으면 꺼먹고 막 이러니까 손님들이 싫어해서 이거 덮는 거예요.
0: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 밑동입니다. 맛을 내는 특별한 기법이라는데요.
6: 지금 옛날에 있던 옥수수 대는 대공에서 달지만 대학차 옥수수는 욕국지에서 단맛이 나요. 대공에서 단맛이 나는 게 아니고 욕국지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자연적인 단맛을 여기에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0: 옥수수를 손질할 때 잘라낸 그 밑동 부분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서 단맛이 난다네요.
6: 지금 이걸 씹어보면 틀려요. 확실하게.
2: 어, 그냥 먹어도 돼요.
6: 그냥 여기에 단맛이 확 느껴져요.
2: 약간 사탕수수 같은 느낌인가요?
6: 그렇죠.
0: 옥수수를 삶는 가마솥은 두 개. 각각 삶아지는 상황에 맞춰 불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불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4: 이거 불 조절이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지켜야 되고, 불이 이제 셔츠 하는 면

0: 삶는 거하고 틀리죠? 불 화력도 좋고 잘 삼겨지면 윤기가 나요. 옥수수가 윤이 나고 불 삼겨지 이게 이제 설 삼겨지면 뿌옇게 되는 거죠.
1: 표면이 반질반질한 게 잘 삶아졌네요. 옥수수는 주로 삶아서 가공을 한 것과 생물 두 가지로 판매가 되는데요. 생물은 밑동만 손질해서 껍질째로 나갑니다. 삶은 옥수수는 1시간에서 2시간을 지켜 진공포장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둡니다.
2: 삶아서 진공포장해서 냉동된 거를 이제 택배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택배차가 오기 전에 빨리 이거를 마무리를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시간을 항상 쫓기고 있어요.
1: 옥수수는 길면 9월까지도 수확하지만 7월, 8월 두 달이 가장 수확이 많은 시기인데요. 그만큼 작업장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땡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하고 뜨거운 불 앞을 지키는 걸 마다하지 않는 작업자들. 옥수수 한알에는 그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3: 박스 수량으로 치면 오늘 230박스 정도 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저희 지점에서 나가는 게 한 3,500박스 정도 나가니까요.
4: 여기 말고요?
3: 네.
1: 오후 3시 택배를 보내는 것으로 길었던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5: 이 뜨거운 날씨에 사포도를 좀 저기 하더라도 옥수수 좀 질겨서 맛있게 먹어주면은 우리 농민들
6: 됐고요.
5: 힘겨운데 도움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좀 드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민체의 단 2%를 차지하는 팔. 나머지 98%를 지탱하며 걷는 자유를 주는 팔의 소중함을 우린 잊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내 발이야를 외치게 되는데, 사실 발은 많이 다치기 쉬운 부위 중 하나다.
1: 거의 10점이 다라면 10점 진짜 아팠어요. 아침이면 특히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기어다녔어요.
2: 많이 넘어졌어요. 하도 넘어지니까 뒤에서 걸을 때 보면 좀 불안하다고.
3: 발 뒤꿈치에 앞점 같은 게 박힌 채로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4: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살면서 그렇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0: 극심한 통증을 부르는 족저근막염에서 여성들의 발을 괴롭히는 무지외반증, 발목이 계속 접질리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발질환. 운동치료냐 수술이냐, 당신의 발은 어디에 해당할까?
5: 1차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0: 수술이 불가피한 발과 운동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발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뉠까? 명의와 함께 정확한 의학적 기준을 확인해보자. 두 살배기 손녀는 요즘 애교가 넘친다. 50대에 조금 일찍 황혼 육아를 시작한 최중영 씨.
1: 전 신생아 때부터 봐줬어요. 처음엔 엄마라 부르더라고. 엄마라는 게. 업등이 됐구나.
0: 이젠 제법 외할머니 말을 다 알아듣는 손녀.
1: 딸은 저도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이뻤던 거, 잘하는 걸 100% 다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손녀딸은 같이 데리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유, 얘 엄마도 컸을 때 요랬을까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0: 딸 키울 땐 사느라 바빠 놓쳤던 아이가 자라는 시간.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이제야 마주하고 있는데, 기쁨도 잠시. 점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손녀는 시도 때도 없이 준영 씨 품속으로 파고든다.
1: 16개월부터 걸었으니까 이제 말을 하니까 안 하달래. 지도 힘들다고 걷다 보면.
0: 갱년기 이후 8kg까지 체중이 불어난 준영 씨. 아이까지 안고 걷다 보면 발에 실리는 체중 부하가 눈에 띄게 커진다.
6: 지금 손녀가 몇 킬로 정도?
1: 지금 15킬로.
6: 무겁지 않으세요?
1: 무거워요. 여지 없어요. 안고 나면 저녁에 통증.
7: 지금 발바닥에 통증.
1: 통증. 이 힘이 지탱해야 되니까.
0: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발에 쏠리면서 준영 씨는 발병이 나고 말았다.
1: 여기가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0: 먼저 시작된 건 발바닥 통증이었다.
1: 그러니까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진짜 너무 이게 아파서 진짜 걷는 게 힘들 정도였거든요. 아침이면 특히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에 기어다녔어요. 발을 뒤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릎으로.
0: 아침에 유난히 극심한 발바닥 통증을 부른 건 족저근막염이었다.
1: 굉장히 먼저 체중이 부하되면서 애기 또 안고 하니까 이게 체중이 이제 제가 감당을 못한 거죠. 오죽하면 다 거실하고 매트를 다 깔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까치발로 들고 다닐 정도로. 아, 이거는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족저근막염.
0: 급격한 체중 증가가 원인 중 하나인 족저근막염. 그런데 통증은 발바닥에서 끝나지 않았다.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의 변형과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다.
1: 막 바늘로 찌르는 고통?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통풍인 줄 알고 통풍 검사했는데 무지외반증 진행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오래 걸으면 발가락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면 여기 발 아야 있어. 아야. 여봐. 아야 있지.
0: 할머니의 아픈 발에 손녀도 관심이 많다.
1: 하면 후회해줘. 하면 여기 아프지? 아프지?
8: 다른 냄새 나는 거.
0: 덕분에 잠시 통증을 잊는다. 항원 육아 이후 찾아온 불청객. 두 개의 발 질환을 물리치려 나름 안간힘도 써봤다.
8: 이거 이제 족적 근막염 때문에 산 깔창들이에요. 예, 이제 아치가 올려주려고 했던 건데.
0: 발 통증이 줄까 싶어 샀던 깔창과 교정기가 한가득이다.
8: 효과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9: 네. 이렇게나 많이 산 이유가 있어요?
8: 아프니까. 당장 내일 걷지를 못하니까. 이거라도 써서 의지될까? 저거라도 써서 이게 될까? 막 해본 거죠.
0: 최중영 씨를 괴롭히는 두 개의 발 질환. 족저근막염과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잘 낫지 않는 발 통증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다 최 교수를 만났다. 예.
10: 여기 뒤꿈치 통증은
11: 많이 좋아졌어요.
10: 거기 스트레칭 운동 하셨죠?
11: 예, 계속했어요. 예.
10: 그거는 이제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프셨던 거고, 예. 이거는 아, 여기가 아프시다는 거죠? 예. 자꾸 닿고 그래서. 예. 무지외반증이 있으셔서 그런 건데 왼쪽이니까.
0: 운동 치료를 통해 족저근막염은 크게 호전됐지만
10: 가끔
0: 무지외반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0: 네.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깥으로 휘고 이게 제일 중족 골두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건 변형이 생긴 거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은 수술로 해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11: 결론은 수술이네요.
10: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이건 변형이라서. 해결한 방법은 수술밖에 없어요.
0: 중영 씨가 앓고 있는 두 질환 중 족저근막염은 운동치료로, 무지외반증은 수술로 갈림길에 놓였다. 먼저 운동치료가 가능한 족저근막염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근육을 싸고 있는 두꺼운 섬유조직을 말하는데,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바로 이 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염증과 변성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 주로 발바닥과 발 뒤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한다.
10: 족저근막염도 대표적인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갑자기 이제 러닝, 다이어트를 해서 러닝을 시작하거나 걷기 운동을 너무 오래 했다든가 아니면 장기간 오래 서서 일을 한다든가 비만인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0: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운동량이 늘면 족저근막에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사이 족저근막염 환자 수가 무려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10: 최근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50% 가까이 증가가 됐고

0: 있고, 또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79%까지 증가가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달리기, 런닝과 관련된 질환 중에서 족저근막염이 빈도수가 3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런닝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젊은 남성에서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러닝 인구 천만 시대. 달리기 열풍 속 건강을 챙기러 뛰기 시작했다가 무리한 러닝으로 족저근막염을 앓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러닝을 결심했던 33 이형훈 씨. 러닝을 시작하자마자 족저근막염이 생겨 1년 반 동안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2: 24년도 7월달쯤에 러닝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저녁부터 통증이 있었고요. 뛰고 나서 집 가서 샤워하고 이제 한밤 11시부터 이제 못 걷겠더라고요.
3: 발 아프기 전까지 런닝은 좀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2: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처음 뛰었는데 처음에 뛰자마자 그날부터 아픈 거라서.
1: 그날 이후 발 뒤꿈치 쪽에 생긴 날카로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2: 발 뒤꿈치에 압정 같은 게 박힌 채로 걸어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를 1년 반 동안 뭐 매일 느꼈던 거죠, 걸을 때마다. 체중교파도 받아보고 뭐 도수치료도 받아봤는데 받았던 날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언제쯤 통증이 사라질까?
4: 한번 아픈 데를 손가락으로
1: 족부질환 권위자이자 스포츠 의학 인증 전문의이기도 한최 교수를 찾은 형훈 씨.
4: 여기 아프세요?
5: 네.
4: 여기 누르면 여기가 아프신 거죠?
5: 네.
4: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할 때가 특히 더 아프세요?
5: 네, 아침에 발 처음 디딜 때,
4: 처음 디딜 때?
5: 그때가 제일 아프고요.
1: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 엑센서에서 이렇게 여기 종골이라고 하는데 뒤꿈치 밑에 약간 골격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여기 뒤꿈치뼈 붙는 부위에 이렇게 붙는데 그러니까 걸을 때 자꾸 당겨가지고
1: 압정이 박힌 듯한 통증을 어떻게 물리칠 수
4: 행동이라고
1: 있을까?
4: 보시면 돼요. 그 족저근막 스트레칭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운동하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팽팽하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이 상태에서 되시면 아픈 부위 이렇게 같이 손가락이나 뭐 막대기 그런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같이 해주셔도 돼요.
5: 발 뒤꿈치가 아프다 보니까 걸을 때 장딴지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4: 네. 장딴지 아킬레스건하고 족저근막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70% 정도, 그 정도 좋아지시는데 환자분들이 운동을 잘안 하고 낫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좋아지실 겁니다.
5: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
4: 네.
1: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운동법, 명의의 특급 처방을 함께 배워보자.
4: 아픈 다리를 반대쪽 발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발목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꺾고 발가락들을 감싼 상태에서 발가락도 최대한 발등 쪽으로 꺾습니다. 그러면은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걸 느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고 숫자를 10까지 셉니다. 통증 있는 부위를 손가락이나 지압봉 같은 걸로 같이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1: 족저근막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에 구축이 생기는 시간인 아침에 일어나 걷기 전과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먼저 벽을 두 손으로 잡고 아픈 다리를 뒤로 뺍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고 발바닥 전체가 붙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앞에 위치시키고 무릎을 살짝 구른 상태에서 벽을 미는 시늉으로 하게 되면은 장딴지가 뒤쪽에 있는 다리에 장딴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고 숫자 10까지 숫자를 세면 됩니다.
1: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아킬레스건이 족저근막과 연결돼 있기 때문.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면 족저근막의 긴장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최 교수는 환자마다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하는데 어플을 보며 따라할 수 있게 개발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6: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1: 6개월간 운동을 열심히 따라했다는 최근선 씨. 발 뒤꿈치 통증이 극심한 족저근막염이 생긴 건 뜻밖의 부상 때문이었다.
7: 일하다가도

0: 큰데서 중심 잃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뒤꿈치부터 땅에 강한 충격을 받았죠. 대기만 해도 아프니까 이제 못 걷는 정도였죠, 거의. 너무 아프니까 또 치료법 제시해 준 거를 더 열심히 따라 한 것도 있고.
1: 운동 치료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2: 어떠셨어요?
0: 운동하면서는 괜찮았죠. 그렇게는 봤는데.
2: 그 핸드폰 깔아드리는 운동 계속 열심히 하셨어요?
0: 네.
2: 몇 프로 하셨어요?
0: 다 했죠. 제가
2: 지난번에도 100%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100% 하신 거예요?
0: 매일 아침 약간 루틴처럼 만들어서 해가지고. 안 하면 아프니까.
2: 다 했다면서 어떻게 안
0: 그러니까.
1: 최 교수는 숙제 검사에 꽤 엄격하다.
0: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니까. 근데 스트레칭을 하면 또
2: 고개 한번 볼까요?
3: 네.
0: 그쪽이
3: 아팠잖아요.
2: 그게 밤 사이에 족저근막도 약간 이렇게 딱 구축이 돼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바로 힘을 받으면서 가장 큰 힘을 받으면서 구축이 됐던 게 이렇게 긴장력이 당겨진 힘이 세다 보니까는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꾸준히 그 운동은 계속 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안 오셔도 되겠네.
1: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족저근막염이 호전된 근선 씨.
0: 그냥 수시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일하는 도중에도 짝 나면 그냥 스트레칭 하거든요. 그 덕분에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똑바로 족저근막염을 앓고 계신데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어머니도 같이 하셔서 어머니도 많이 호전되셨죠.
1: 족저근막염은 꾸준한 운동으로 호전될 수 있다. 단, 발에 무리가 가지 않게 활동량과 체중 관리는 필수다. 살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족부 질환이 있다. 한해 100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 질환이 바로 발목 염좌다. 발이 접질리면서 인대가 손상되는 염좌는 생각보다 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발목이 꺾여 심하게 넘어진 수경 씨. 자칫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4: 턱 내려갔다가 바로 여기서 넘어진 거죠. 여기서 완전히 철푸덕 넘어져서 신호는 빨리 바뀌었으니까 빨리 그 차가 오기 전에 가야겠고 해서 이제 발을 질질 끌면서 저기 가서 서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1: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5: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딱 걸으려고 하는 순간, 딱 하면서 못 걷겠더라고요. 엄마 아빠 부축을 받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왔다 갔다 했어요.
1: 청운관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던 수경 씨는 수소문 끝에 최규원 교수를 찾았다.
2: 네, 앉으시고요.
1: 수경 씨의 발목 인대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2: 네, 다친 게 그때 12월 8일이잖아요. 딱한달 됐네요. 요 인대가 이제 전거비 인대라고 해서 제일 잘 끊어지는 인대거든요. 여기 끊겨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선처럼 여기 끊겨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파열이 되는 거예요.
1: 발목이 접질릴 때 가장 흔하게 다치는 전거비 인대가 파열돼 있었다.
5: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대는 자연으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다. 수술, 이렇게 막 이렇게 찢어지면 이렇게 꼬매는 것처럼 인대도 이렇게 붙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 뭐 지금 바로 수술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만성 불안정증, 인대가 재기는 못하는 게 이제 만성 불안정증인데 오늘부터 이제 제가 운동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운동이 중요해요. 이 발목을 잡아주는 게 인대로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근육의 힘이라든가 발목 꺾이는 걸 잡아주는 게 우리 바깥쪽에 비골근이라는 힘줄이 있어요. 걔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잡아주거든요. 그 비골근 강화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1: 인대가 파열된 급성 염좌 진단을 받은 수경 씨는 운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기로 했다. 발목은 크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정강이 뼈인 경골, 종아리 뼈인 비골, 발의 윗부분인 거골이다. 이 뼈들의 바깥쪽에는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후거비 인대가 감싸고 있어 발목이 안쪽으로 접질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발목 염좌란 발목이 접질리면서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늘어났거나 파열된 경우를 말하는데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1도 염좌는

0: 인대가 늘어난 경우로 경미한 부종과 압통이 동반된다. 이도염좌는 인대의 부분 파열이 있는 상태로 발목이 붓고 희멍이 생기면서 통증을 동반한다. 삼도염좌는 인대가 완전 파열된 상태로 발을 딛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부종과 멍이 발목 전체에서 넓게 나타난다. 발목염좌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프라이스 요법을 기억해두자. 초기에 보호와 휴식, 얼음 찜질, 압박과 거상을 통해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은 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치료를 시행한다. 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에도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도염좌에서도 파열된 부위를 흉터 조직으로 메우면서 인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운동치료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문제가 된 경우에 이제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한 80% 정도는 급성염좌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만성 불안정증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급성염좌일 때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0: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2: 고무밴드를 발 안꿈치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1: 반대발로 고무줄을 밟고 운동하려는 다리에 저항이 느껴지도록 반대발로 이렇게 고무줄을 밟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바깥으로 꺾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고 숫자 5까지 셉니다.
0: 밴드를 이용한 이 운동법은 비골건 강화 운동이다. 비골건은 종아리 바깥쪽에서 발목을 지나 발로 이어지는 힘줄로 발목이 접질리는 것을 막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비골건이 강화되면 걷거나 뛸 때 발목을 바깥쪽에서 잡아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3: 이 운동은 보유수용 감각 강화 운동인데요. 한 발로 서서 이제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 처음에 하면은 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의자를 잡고 처음에 운동을 합니다. 다친 다리를 왼쪽 다리로 생각을 하시면은 반대쪽 발을 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까지 셌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0: 익숙해지면 의자를 잡지 않고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멈추는 것을 반복한다. 고유 수용 감각이란 시각 정보 없이도 몸의 위치나 움직임, 방향을 감지하는 감각을 말하는데 이 감각을 키우면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 발목이 접질리는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1: 이 고유 수용 감각이 강화가 되면은 운동 능력이나 그리고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을 꺾이는 순간에 아 내가 꺾이는구나를 인지하고 바로 근육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 가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 운동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운동 처방을 받은 지 열흘 뒤 인대 파열로 힘들어했던 수경 씨를 다시 만났다. 발목을 잡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비골건 강화 운동에 열심이다. 발목 불안정증 예방을 위해 최 교수가 처방한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따라했다.
4: 한 8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1시간 더 걸려요. 운동을 하면은.
5: 운동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으세요?
4: 네, 운동 효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나날이 더 그냥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서 네, 더 하려고. 엄청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네.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0: 운동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수경 씨. 이젠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염좌에서 불안정증으로 진행돼 수술까지 가는 건 10명 중 2명. 거기 속하지 않기 위해 발목을 아끼며 재활에 전념하려 한다.
6: 완전 소중하게 느껴졌고 발목이 이렇게 다치면 이렇게 불편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0: 누구나 수술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해버린 42살 김소영 씨. 하이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7: 보통은 7cm, 9cm짜리를 신고 다니다가 저희 때는 갑옷이라고 해서 앞굽 있는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cm, 15cm 뭐 이 정도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이제 헬 신고 다니면서 발목이 꺾이거나 그랬을 때 한 2, 3일 자고 나면은 괜찮으니까 냅뒀거든. 병원도 잘 안 가고 그랬더니 이제 40대가 들어서면서 힐도 안 신고 그래도 어쨌든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뭐 비 오는 날 좀 미끄러우면 꺾이고 뭐 이런 게 자주 있었어요.
0: 발목 염좌를 방치한 뒤 어느 날부턴가 발목 접질림이 반복됐다.
7: 힘이 풀리면 이렇게 탁 돌아가 버리죠. 발목이 이제 이게 이렇게 앞으로 풀썩하면서 이제 지지가 안 되니까 옆으로 딱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신랑이 발레 아니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발레하는 발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0: 이제는 발목을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과연 소영 씨의 발목은 어떤 상태일까?
3: 엑셀 상에서도 이 내반 스트레스 상에서 거골 근육이 한 10도 정도로 많이 증가가 돼 있었고 MRI도 보면은 인대가 좀 얇아져 있고 인대가 여기 비굴 부위에 붙는 부분에 좀 파열이 된 게 보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그런 불안정한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할 때 또 불편해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0: 발목 염좌가 생겼을 때 늘어난 인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발목이 쉽게 접질리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이를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한다. 소영 씨는 하이힐을 신고 접질린 후 방치했다가 불안정증으로 진행한 경우다.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발목 외측 인대 중 하나인 전거비 인대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데다 파열된 소견도 보여 수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1: 환자분들이 심하게 이제 한번 접질리죠. 접질리는데 그 이후에 적절한 운동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통증 좀 깔아안고 바로 일상으로 그냥 복귀해버리고 운동해버리고 하다가 처음 접질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불안정한 증상이나 반복적으로 접질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있을 때 수술은 언제 해야 할까? 발목에 의도적으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촬영하는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불안정증을 진단한다.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거골 경사각이 10도 이상일 때로 진단하는데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의 증상이다.
1: 스트레스 X를 찍어서도 발목 불안정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 발목 불안정증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대 자체뿐만 아니라 발목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것은 발목 근육의 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발달되는지 또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의 기능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는 말 그대로 환자의 증상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불안정함을 느끼는지가 가장 진단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시로 넘어지는 김소영 씨는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이 시작됐다. 발목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관절경을 이용한 인대봉합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발목 관절이 좁다 보니 공간 확보를 위해 무거운 추를 매단 후 관절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넣기 위한 최소 절개를 진행한다. 수술은 먼저 발목에 5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절 내시경으로 인대 파열 부위를 확인하는데 발목 불안정증 환자들은 염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 먼저 염증 조직을 제거한다. 다음으로 손상된 인대를 매우 강한 고강도 특수실 두 가닥을 이용해 올가미처럼 묶는다. 이어서 인대를 고정할 위치인 비골에 나사못을 박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나사못에 실을 통과시킨 뒤 비골 구멍에 삽입해 고정하면 인대가 당겨지면서 뼈에 붙게 돼 안정성을 얻게 된다. 수술은 관절경을 보면서 진행하는데 확대된 화면에 염증 조직들이 드러난다. 본격적인 수술 전에 인대 주위의 염증 조직들을 깨끗이 제거한다. 이제 강력한 특수 봉합사를 넣어

0: 선별된 인대로 접근시킨다. 두 가닥의 실로 인대를 올가미처럼 올가매는데 파열된 인대 조직과 주변의 인대 흉터 조직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어서 뼈에 고정하기 위해 드릴을 이용해 정확한 부착 위치에 구멍을 뚫는다.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는 나사못에 인대의 올가맨 실을 통과시킨 뒤 나사못을 구멍에 삽입해 고정한다. 마침내 인대가 당겨지면서 뼈에 붙게 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입니다.
1: 수술 2주째부터 보조기를 차고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조깅 그리고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나쁜 게 다시 손상을 받는 겁니다. 다시 접질리는 게. 회복되기 전에 접질러 버리면은 수술한 게 허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 걷거나 아니면 무리한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적어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수술 후 3개월 뒤부터 점진적으로 운동이 가능한데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 인대 재파열 위험이 높아진다. 병원 창밖 넘어 일몰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달래는 윤국 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2: 내가 끊어졌다 그래갖고 그때 여기 세 번째 수술인데 세 번째 수술.
3: 중학교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서른 살 초반 정도가 그때 한 번 하고 뛰다가도 그러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 뭐 극성 맞은 게 그러죠.
0: 다른 병원에서 인대 봉합술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다시 인대가 파열된 그 이번엔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
4: 보면은 거골경사각이 굉장히 13도로 20도 이상 증가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심한 걸 알 수가 있고 이분은 두 번이나 봉합수술 했기 때문에 동종인들을 이용한 인대 재건 수술 할 예정입니다.
0: 윤국 씨는 심한 불안정성이 확인돼 타인의 힘줄을 이식하기로 했다. 인대가 반복적으로 손상돼 봉합만으로 안정성을 얻기 어려운 경우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데 먼저 피부에 세 개의 절개창을 낸다. 이어서 세 개의 뼈에 각각 골 터널을 만들고 타인에게 기증받은 동종건을 환자 발목에 맞게 재단한 뒤 양끝을 봉합사에 묶어 준비한다. 동종건은 실을 이용해 골 터널 안으로 통과시킨 뒤 금속 버튼과 흡수성 나사못으로 각각의 뼈에 단단히 고정한다. 타인의 힘줄이지만 원래 인대가 붙어있던 해부학적 위치에 최대한 본래 장력을 재현한다. 동종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뼈와 붙게 돼 추가적인 고정력을 얻게 된다. 수술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진행한다. 먼저 비골, 거골, 종골에 동종건이 통과할 통로인 골 터널을 만든다.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확인해가며 골 터널의 위치와 깊이, 각도를 조정한다. 타인의 사체 힘줄인 동종건은 자가건을 채취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동종건은 반으로 접어 엔도 버튼이라고 하는 금속 버튼에 연결된 실에 걸리게 통과시켜준다. 최 교수는 숙련된 술기로 인대를 재건해 나간다. 금속 버튼에 달려있는 실에 동종 인대를 걸어 골 터널 안으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버튼이 뼈에 걸리면서 동종건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정된 두 가닥의 동종건은 각각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를 대체하게 되는데 거골과 종골의 골 터널에 흡수성 나사못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한다. 이때 본래 인대의 길이와 장력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용국 씨의 인대 재건술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이식된 동종건을 통해 발목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대 재건술이 필요할까?
1: 이전에 봉합수술을 했는데 실패한 경우, 그리고 남아있는 인대 조직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불량한 경우, 거골 경

0: 장사각이 15도 이상 증가되어 있는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더 튼튼한 방법인 인대 재건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딸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걷는 김인숙 씨. 10개월 전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다.
2: 하도 넘어지니까 뒤에서 걸을 때 보면 좀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는 그런 흔들림은 없어요. 그리고 한쪽 발로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조금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3: 여기가 수술한 자리들이거든요.
2: 네, 수술한 티는 안 나요. 이렇게 많이 제껴지죠. 내리는 것도 되고.
4: 김인숙님 오세요.
1: 최소 침습으로 인대 봉합술을 받은 인숙 씨의 발목은 얼마나 회복됐을까?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목 불안정성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5: 여기 보면 이제 수술 전에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네. 수술하고 나서 오늘 친구에서 이렇게 벌어진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네. 전체적인 경과는 괜찮으신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꿰매놨다 하더라도 네. 또 운동하시다가 아니면은 네. 등산하시다거나 접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2: 러닝은 해도 돼요.
5: 러닝 하셔도 되죠.
2: 해도 돼요.
1: 네. 러닝을 해도 될 만큼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2: 재활은 여기 대학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핸드폰이 깔아줘요. 이게 재활을 원래 병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매일 따라서 그냥 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그거를 하기 싫은 날도 있었는데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다음 날 달라요.
1: 앞서 소개한 밴드에 발을 걸고 저항에 맞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비골근 강화 운동은 수술 후 관절 안정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한쪽 발을 올린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는 고유 수용 감각 운동도 꼭 기억해두는 게 좋다. 수술 후 회복뿐 아니라 불안정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다. 최 교수가 처방한 맞춤형 운동을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환자들. 수술까지 가지 않고 회복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사실 최기원 교수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결과다. 네.
0: 네. 외래에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드리고 나중에 뭐 한 달 뒤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뒤 뭐 3개월 뒤에 와서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엉뚱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운동 치료하신 분들에게 마치 처방전처럼 환자 맞춤형으로 처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1: 족저근막염, 발목 염좌와 함께 3대 발질환으로 꼽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또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여성 환자가 80%에 달할 정도로 여성에서 훨씬 많이 발생한다. 하이힐병으로 불릴 만큼 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지외반증.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권에선 빈도가 2%에 불과한 반면 신발을 신는 문화권에선 33%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양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생긴 향순 씨도 평생 신어야 했던 하이힐이 문제였다.
6: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힐을 좀 좋아해요. 예쁜 신발 힐, 뾰족한 거.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신발이 백화점 신발, 간호사 신발 아시죠? 샌들. 서서 하는 직업이 평생을 갔습니다.
1: 양쪽 엄지발가락 부위의 변형은 갈수록 심해졌고 통증으로 보행에도 문제가 생겼다.
6: 콤플렉스예요. 발이 정말 못생겼거든요. 뾰족 나온 데가 좀 아프고 굳은 살을 항상 손톱깎이로 깎아내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거를 한 20년을 자주 깎다 보니까 아파서 나중에 걸을 수가 없었어요.
1: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점점 휘고 엄지발가락 뿌리관절이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발의 모양이 변형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한다. 발목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오래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아 챙기기 쉬운 것으로

0: 알려져 있다. 엄지발가락 뿌리 관절 주위에 인대와 힘줄 사이의 불균형이 초래돼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 변형이 심해지면 튀어나온 부위가 신발에 반복적으로 쓸리면서 점액낭염이 생겨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또 보행 시 엄지발가락이 원래 담당해야 할 체중 지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바닥 앞쪽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여기서 변형이 더 심해지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겹치거나 관절이 탈구되는 경우다. 이런 변화가 오래 지속되면 발뿐 아니라 무릎과 척추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1: 하일이나 볼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서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향하게 되는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외부에서 이제 엄지발가락을 계속 밀기 때문에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가 무지방증이 있으면은 따님도 무지방증이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변형이 심각했던 향순 씨는 수술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 괜찮으셨어요?
3: 네, 전혀 이상이 없어요.
2: 볼까요? 네. 일단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고.
3: 굳은 살이 많이 박혔는데 굳은 살 싹 없어졌어요.
2: 여기도 굳은 살은 없어졌네요.
3: 네.
2: 여기도 안 아프세요? 이쪽 두 번째 발가락 밑에도?
3: 네. 제가 아픈 데가 한 개도 없어요.
2: 그래서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여기를 이렇게 절골 수술해가지고 두 번째가 이렇게 눌리니까는 위로 약간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런 수술을 같이 했던 거죠. 지금 여기 굳은 살도 안 생기고 좋으시네요. 네,
3: 하나도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네, 생각하고 네. 양발을 한꺼번에 다행이시... 했다는 건 획기적이에요.
2: 네, 다행이시네요. 네.
0: 변형된 발이 제 모습을 되찾고 일상의 자유도 되찾았다.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은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 무지외반각이 20도 미만인 경우 경증, 20도에서 40도는 중등도, 40도 이상은 중증으로 나뉜다. 주로 중등도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만 경증이라도 증상이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1: 근본적으로 무지외반증은 뼈에 변형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나 이런 비술적인 방법으로 그 변형이 교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걸 이제 놔뒀을 때는 두 번째 발가락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엄지 뿌리 관절이 이제 탈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보행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신발 신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그쪽 내측부에 엄지 뿌리 관절 부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0: 최 교수는 무지외반증 관련 연구로 미국 족부 족관절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최소 침습 수술의 임상적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기존 개방형 절개술과 달리 최소 침습 방식으로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는 최 교수. 3에서 5mm로 절개한 피부에 기구를 넣어 엄지발가락으로 접근해 돌출된 뼈를 갈아낸다. 변형된 제1중족골을 교정하기 위해 뼈를 계획된 위치에서 절단한다. 절골 후 안쪽으로 휘어진 뼈를 이동시킨 뒤 긴 나사를 이용해 뼈를 고정한다. 이후 엄지발가락 뼈를 절단한 후 휘어진 각을 바로잡고 나사로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절개 부위가 작아 봉합 테이프로 붙일 만큼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 획기적인 수술을 받고 재활운동까지 꾸준히 했다는 향순 씨.
3: 지금은 아주 용이 된 거고요. 수술한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운동을 하지요. 제가 3종 경기에 나갈 정도로 자전거, 수영, 러닝 아주 좋아해요. 러닝할 때 제가 하루에 4km를 달려도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바라 고마워. 안녕.
0: 발을 보면 자꾸만 웃음이 난다. 무지외반증 때문에 고통받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향순 씨. 건강한 발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진료가 없어

0: 듣다시피 또 종종 걸음 굉장히 천천히 우리 러닝머신 따지면 한 시속 4km에서 한 6km 정도, 한 5km 정도 이렇게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가 있고 또 장소와 시간을 구입하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슬로우 조깅을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1: 발 앞꿈치로 착지하면서 좁은 보폭으로 달리는 슬로우 조깅은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일반 조깅은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 좀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달리지 말라고 많이 권유를 할 겁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앞꿈치부터 이렇게 하고 또 강도도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주변에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좀안 좋으신 분들도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조깅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발. 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발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발을 살리는 첫 걸음이다.
2: 발은 이렇게 많은 일, 하루 종일 우리 체중을 떠받들고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린다든가,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한다든가, 오래 걷는다든가, 또 부상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발볼도 너무 조이지 않고, 아치도 있고 쿠션 역할을 하면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그런 신발을 좀 찾아서 신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악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2: 내가 다닌 중학교는?
3: 하은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세게 왔었어요.
2: 존경했던 롤모델은?
3: 에픽하이 타블로.
2: 좋아했던 과목은?
3: 미술.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2: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3: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2: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3: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3: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3: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3: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학,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만세, 열중 쉬어. 혹시 이 자세가 힘들다면?
1: 여기는 좀 올라가려면 통증이 거의
2: 네. 아파.
1: 아, 그죠. 그렇죠. 아이고. 예, 아프죠. 예. 예. 예. 지금 통증이 꽤 있으신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0: 이 증상은 바로 50견.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50견의 통증은 상상 그 이상이다.
2: 울었어요, 처음에. 너무 아파갖고, 정말로.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정말로.
3: 허를 하나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4: 시술 못했어요. 이게 아프시길 못했지, 이거는. 이거 한 손에다 머리 깎고.
2: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이렇게 불에 타는 것 같아요.
0: 어서 이 고통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 급한 불을 꺼두는 데는 주사 치료만 한 게 없다.
3: 6번 맞았어요. 6번.
5: 주사 치료제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
6: 한 2, 3일 있으면 풀리니까 괜찮아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4: 12번이면 된다고 아저씨 웃어.
0: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과연 주사가 답일까?
1: 주사를 맞아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조금 더 통증 없이 스트레칭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주사를 맞아서 50견을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0: 어깨 질환 명의 김명서 교수가 강조하는 50견 치료법은 단 하나. 바로 스트레칭이다.
1: 50견은 사실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상당히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스트레칭과 뜨거운 찜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줘서 어깨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돌처럼 굳어버린 어깨와 마음처럼 되지 않는 팔. 과연 스트레칭으로 50견 치료가 가능할까?
2: 네, 정말 많이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7: 이게 돼요.
8: 아프지 않으세요?
9: 아니요, 전혀. 전혀.
0: 방치하면 평생 고생. 50견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알아본다.

0: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버텼다.
1: 팔을 뒤로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이게 뭐지 인대 같은 게 막 찢어지는 것 같지 악 하고 아프니까 이러지 그랬죠.
0: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2: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 2개월 조금 안 됐어요.
2: 두 달 조금 안 되셨고 네. 옷 입거나 하시는 건 좀 어때요? 뭐 이렇게
1: 불편하죠. 그 팔 끼는 거 이런 게
2: 좀 네, 그런 게 좀 불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힘줄이 나쁜 거거든요.
1: 네.
2: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 어깨 이 부분이 힘줄이 붙는 부위인데 비교적 깨끗하세요.
1: 네.
2: 그래서 어깨 힘줄 파열 때문에 아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깨 주변에 이제 석회가 껴서 아프신 분도 있는데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석회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어깨가 왜 아프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양쪽 쭉 위로 올려보세요. 네, 이 정도. 여기는 이만큼 올라가시는데 여기는 좀 올라가려면 통증이. 네, 알겠습니다. 아프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까지 한번 볼 건데 여기도
0: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다음 팔을 바깥쪽으로 돌린다.
2: 쭉 돌아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여기서 딱 걸려요. 네. 굳은 증상이에요.
1: 그렇게
2: 통증도
1: 할 때
2: 있고
1: 여기 아프죠. 여기가 아파요.
2: 네. 왼쪽
0: 다음은 열중 쉬어 자세.
1: 살살 하세요.
2: 그렇죠, 살살.
1: 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2: 거의
1: 네. 아파.
2: 아, 그죠.
0: 오른손과 달리 묶여버린 듯한 왼손.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이 병이 바로 오십견이다. 50살의 어깨, 50대에 흔히 생기는

0: 어깨 질환이라 해서 50견이라 불리는 병. 최근 3, 40대 환자가 늘면서 30견, 40견이라는 말도 생겨났지만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다. 50견의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유착으로 인해 굳는 병이다. 관절낭에 염증이 심해지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서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 어깨가 굳는다. 건강한 팔은 머리 위까지 올릴 수 있는 반면 관절낭이 굳어있는 팔은 들어올리기가 어렵고 이때 많이 아프다. 또 50견이 있으면 팔을 옆으로 벌릴 때에도 완전히 벌어지지 않는다. 특히 두꺼워진 관절낭으로 인해 열중 쉬어 자세를 하거나 팔을 비틀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1: 저희가 이 어깨 관절을 어디 보통 비유를 많이 하냐면 골프공이 이렇게 있는데 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티가 보면 오목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 작은 오목한 이 구에 골프공이 올라가 있는 모양을 저희가 어깨 관절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티에 골프공이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골프공에 팔이 달려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가동 범위가 넓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깨 관절은 유일하게 이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깨 관절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이 관절낭이 얇아야 되고 그리고 이 관절 안에 용적이 넓어야 되고 관절낭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깨 관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회전하는 동작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 밥 먹을 때 이제 손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어깨가 움직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뒤처리를 할 때도 팔이 뒤로 돌아가야 뒤처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옷끈을 풀거나 할 때는 팔이 뒤로 많이 회전이 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 동작들은 사실 어깨 관절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깨가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일상생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특히 김 교수는 50견을 촉진할 때 이 자세를 중요하게 본다.
1: 이렇게 만세하는 것만 확인을 하고 괜찮네. 아 이거 50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50견의 경우는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들어올리는 게 먼저 굳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게 먼저 굳거든요. 제가 외래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건 첫 번째는 외회전하는 각도. 그리고 등 위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내회전 각도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0: 57의 나이, 그에게도 50견이 찾아왔다. 주사를 6번이나 맞았지만 어깨는 돌아오지 않았다.
2: 하수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채모 같은 거로 그 맨홀 뚜껑을 열 때 뭐 그냥 풀샷으로 거의 한 20분, 30분씩 막 때릴 때가 있어요. 아, 여기까지 와요.
3: 그때 많이 아파요?
2: 여기가 막 너무 땡.
0: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팔을 들 수 있을까?
4: 아프신 지는 보니까 한 7개월 정도 되셨고
2: 네네.
4: 그 사이에는 치료를 좀 어떤 거 많이 받아보셨어요?
2: 주사 치료제랑 네. 뭐 물리치료 이렇게 해주셨어요.
4: 네. 네네. 조금 좋아지시나요?
2: 그닥 그렇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0: 다른 어깨 질환이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힘줄과 석회 모두 양호한 편.
4: 네, 천천히 위로 올려볼게요. 이러면 좀 아프시고. 네. 쭉 올라가는데 지금 왼쪽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0: 평생 엄살이라곤 모르고 살았는데 50견 앞에서 무너지는 김민수 씨. 네. 근데

0: 반대쪽 해보시면 네.
1: 오른쪽과 달리 50견이 온 왼쪽 어깨는 얼어붙은 것처럼 돌아가지가 않는다. 과연 이럴 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2: 먹는 약을 드시되 먹는 약을 드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어깨 안에 염증이 좀 줄어들면 열심히 스트레칭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지금 만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3: 어, 예, 맞아요. 네.
2: 얘부터 올려와야 돼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1: 아, 김 교수가 강조하는 건 운동 치료다.
2: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다 반대팔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팔꿈치를 잡고 이제 힘을 빼요. 그리고 이쪽 손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조금 아픈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좀 아파요. 여기서 속으로 10초 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회전하는 운동이 들어가요. 요거를 옆으로.
1: 팔꿈치를 최대한 붙이고 막대기로 아픈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 운동도 누워서 해야 효과가 좋다.
2: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얘가 근데 많이 아파요 할 때 세 번째 운동은 쉬워요. 저희 평소에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3: 아, 예.
2: 그래서 왼쪽 팔꿈치가 반대쪽 어깨를 향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요도 아프죠? 그렇게 해서 요 손으로
1: 가장 어려운 네 번째 운동은 양손에 막대기나 수건을 잡고 때밀이를 하듯 아픈 팔을 서서히 위로 올려준다.
3: 아이고.
2: 예, 아프죠. 예. 이렇게 할게요. 사실 50견이라고 하는 게 염증과 같이 이런 관절에 이 관절낭이 굳는 것이 동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통증만 줄여주면 관절낭이 굳은 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로 인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되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가동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가동 범위가 늘어나야 사실 관절낭이 다시 튼튼해지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은 50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동결견이라고 불리는 50견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된다. 병이 시작되는 동통기엔 통증이 극심하고 동결기에 들어서면 가동 범위의 제한이 두드러진다.
2: 50견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진행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위주인 동통기. 그리고 이 통증이 있는 기에서 어깨가 이제 굳어가는 시기로 넘어가는 동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50견으로 병원에 오실 때에는 동결기에 들어가서 오십니다. 동통기에는 염증이 먼저입니다. 어깨 관절은 많이 굳지 않고 염증이 많이 있어서 그걸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동통기에서 이제 동결기로 넘어가면 가동 범위가 이제 줄어드는 것이 함께 발생하거든요. 소염 치료,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가동 범위를 열심히 늘려야 됩니다. 마지막 회복기에는 이제 내가 회복기에 들어섰나 보다. 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이제 지낼만 하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회복기 때 가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1: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까?
2: 50견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단 통증 때문에 불편해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꼭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어깨를 건강하게 쓰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입니다.
1: 1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어깨를 무쓰자 어린아이와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
4: 종이컵 같은 건 괜찮은데 요리컵이나 뭐 그런 종류는 들지를 못해요. 신랑이 다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완전히 요양 선생님이었어요.
5: 제가 사용하는 컵인데요. 거의 이걸로 사용했어요. 이걸로 제가 플라스틱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1: 컵의 무게는 고작 300g. 이것조차 버거울 만큼 50견은 그녀를 내내 따라다녔다. 통증 때문에 자다가도 놀랄 정도. 일상까지 마비되자 수술까지 생각했다.

0: 통증은 굉장히 심한 상태셔서 0에서 이제 가장 아픈 시기를 이제 10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8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세요.
1: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도 의심되는 상황. 두꺼워진 관절낭도 관찰됐다.
0: 하얀 부위, 부분 파열이 좀 의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파열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또는 염증이 생겨서 좀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의 파열에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 수술의 문턱에서 김 교수의 말을 듣고 운동 치료를 택한 박경희 씨. 하루 두 번, 20분씩 네 가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한 그녀의 어깨는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50세 김수지 씨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다. 스트레칭은 꿈도 꿀수 없다.
0: 지금 아프신지 얼마나 됐죠?
2: 거의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0: 1년 다. 예. 주사 맞고 지금 운동했는데도 잘안 되면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1: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가동 범위가 늘지 않는 상태. 왼손은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들기도 어렵다.
0: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약도 충분히 먹고 약으로도 안 돼서 주사까지 병행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취와 도수 조작술이라는 건데요. 마취를 하고 통증이 감소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어깨를 풀어주는 겁니다.
1: 1년여의 치료 끝에 결국 김수지 씨는 어깨를 여러 방향으로 꺾어주는 마취하 도수 조작술을 받기로 했다. 마취하 도수 조작술을 시행하기 전 국소 마취를 통해 먼저 통증을 차단한다. 1단계는 어깨를 들어 올리는 전방 거상. 견갑골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굳은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려준다. 2단계는 외회전으로 몸통 쪽에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린다. 다음으로는 몸통에서 팔을 벌린 자세로 팔을 크게 돌려 강직된 관절낭을 하나씩 풀어준다. 3단계는 내회전. 팔을 기역자 모양으로 든 다음 안쪽으로 회전시킨다. 4단계는 내전이라 부르는데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굳은 쪽 팔을 몸쪽으로 서서히 굳혀준다. 이때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굳은 관절낭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파열음으로 의사나 환자가 소리를 듣고 느낄 수 있다. 10분가량의 짧은 시술로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볼수 있지만 골절이나 힘줄 파열의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
0: 자, 이제 위에부터 좀 풀어볼게요.
1: 드디어 김수지 씨의 시술이 시작됐다. 먼저 전방 거상.
0: 뚝 하는 것도 좀 느끼셨죠? 네,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2: 아프진 않았어요.
0: 아, 좋아요.
1: 다음은 외회전 동작이다.
0: 지금도 통증은 별로 없으시고,
2: 네.
0: 네, 좋아요. 뚜둑뚜둑 하는 느낌 혹시 나셨어요? 네, 좀 났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네요. 이것도 잘 되고
1: 이제는 어깨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0: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 시술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관절을 이렇게 풀어줄 때 관절낭이 이제 찢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절낭이 트어지는 이 소리도 나고 그다음에 그걸 그 슬자가 느끼면 사실 효과가 제일 좋은데 다행히 그 관절이 트어지는, 관절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환자도 그 뜯어지는 소리를 느껴서 시술은 비교적 잘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시술 후 골절이 생기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하는 김 교수. 마취하 도수 조작술은 시술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0: 환자분.
2: 아.
0: 네. 엑스레이.

0: 보니까 다행히 이제 골절 없이 예, 잘 끝나서 이제 저희가 가끔 되게 많이 굳으신 분들은 정말 그 금이 가거나 이렇게 좀 뼈가 다치는 일도 있는데 다행히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만세가 잘안 됐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올리면 이제 편안하게 넘어가거든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면 거의 다 올라가요. 이거 잘 풀렸고. 돌아가는 것도 어느
1: 멈춰버린
0: 정도는 잘
1: 어깨가 다시
0: 돌아가고
1: 움직이기
0: 근육도
1: 시작한다.
0: 잘 돌아가고
1: 그러나 안도도
0: 그다음에
1: 잠시.
0: 이제
1: 김 교수는
0: 이렇게
1: 당부를 잊지
0: 잘
1: 않는다.
0: 돌아가고 근데 시간 또 지나면 또 굳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부터 통증이 좀 좋아지시면 운동 많이 하시고
2: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좋으세요?
3: 아, 너무 좋죠.
2: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셔도 돼요.
3: 그럼요.
1: 50견은 한번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오해도 많은데, 50견은 언제고 다시 도지는 병일까?
0: 아닙니다. 50견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 너무 힘들어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의료진이 하는 역할과 함께 환자분이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같이 한다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주사 치료로 50견이 나을 수 있을까?
0: 아니요입니다. 네. 주사를 맞음으로써 염증을 가라앉혀서 스트레칭할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에도 근골격계 질환의 만능 해결사로 여겨지는 스테로이드 주사. 어떤 주사인지 모르고 맞거나 때로 남용되기도 한다.
4: 6번 맞았어요. 6번.
5: 주사 치료제를 했는데 효과가 없고.
6: 초반에 주사 맞고 오면 한 2, 3일 있으면 풀리니까 괜찮아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7: 12번이면 된다고 3개월 맞으세요, 우선. 통증이 계속 있는 거 아니냐고.
1: 50견 주사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혼합해 사용한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에 반응해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혀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남용하면 혈당이 증가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뼈와 인대, 힘줄이 약해질 수도 있다.
0: 단 이렇게 효과가 좋은 소염 주사,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런 효과나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게 올수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만약에 지속적으로 맞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 조절이 안 되는 혹은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또는 부신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조금 더 심각한 합병증들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번 맞으면 사실 그 관절낭 내에 남아있는 이 스테로이드가 어느 정도 없어지는데 한두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세 달로 하니까 보통 1년에 한네번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길게 보면 체내에서 저희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축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사실 그 횟수도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1: 2년 전 말로만 들었던 50견이 내게도 찾아왔다.
8: 요기만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다가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럼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 아파갖고 그렇게 하고
1: 황혼의 활력소였던 기타 연주까지 어려워지자 스트레칭을 시작한 오순덕 씨. 어깨 통증은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요즘은 다른 게 걱정이다.
8: 당뇨가

0: 갑자기 생겨갖고
1: 언제부터요?
0: 2년 됐나? 썼어요.
2: 그래서 깜짝 놀랬죠.
0: 예. 또 여기가 아팠었거든요. 이
2: 방아쇠
0: 증후군이 온 거야. 저 기타 치다가. 그러니까 여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지. 또 여기 맞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많이 맞으면 안 좋대는데 그거 맞아서 그렇게 당이 올라갔나 그 생각이 나더라.
3: 한번 올라간 당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다. 50견 치료에 더해진 혈당 관리. 그녀는 요즘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식이요법을 병행 중이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4: 50견으로 환자분들이 오면 이런 대사성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꼭 하는데 당뇨랑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먼저 검사를 해서 만약에 당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계열은 웬만하면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환자분이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굉장히 낮춰서 드리거나 아니면 드릴 때 환자분께 꼭 얘기를 드립니다.
3: 전혀 다른 질환 같은 50견과 당뇨병. 그러나 당뇨병이 있으면 50견이 올 확률도 높아진다. 10년 전부터 당뇨약을 복용 중인 정지숙 씨. 6개월 전부터 어깨가 딱딱하게 뭉친 느낌이다.
5: 네, 오른쪽 쭉 올려보세요. 네. 아, 여기까지. 아파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살짝 좀 올려볼 건데. 네. 요 정도. 그리고 지금 통증이 꽤 있으신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 보면 요렇게 요만큼
3: 왼쪽과
5: 돌아가는데,
3: 달리 꿈쩍도 안 하는
5: 쭉쭉쭉
3: 오른쪽 어깨.
5: 돌아가다가, 되는 데까지 한번 가볼까요?
3: 뒷짐지기는 꿈도 꿀수 없다.
5: 여기까지. 네. 이게 통증도 꽤 심하신 거죠? 당화혈색소가 많이 높아요. 네. 지금 저희가 정상을 보통 여기 보시면 한 5.8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근데 지금 당화혈색소가 7.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당이 지금 조절이 잘안 되신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당 조절에 꼭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이런 치료는 지금은 빼서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운동하기도 사실 좀더 힘들어요. 그래서 뜨거운 찜질도 더 충분히 하셔야 되고, 스트레칭도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빈도도 많이, 그렇게 하셔야 조금 회복 속도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3: 당뇨병이 있으면 50견 치료도 어렵지만 50견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 50견 환자 10명 중 3, 4명은 당뇨병 환자. 이는 당뇨병 환자의 미세혈관 당 독소와 관련이 있다. 우리 몸의 크고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고혈당. 당뇨병으로 인해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어깨 주변의 혈류량이 감소한다. 게다가 어깨에 축적된 당 독소는 염증에 취약한 관절을 만든다. 혈관이 망가지면 어깨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어깨를 감싸는 관절낭이 섬유화되면서 뻣뻣해진다. 또 당분이 단백질, 지방과 만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 당 독소는 50견의 회복을 어렵게 한다. 당 독소가 관절낭 내에 콜라겐과 결합해 쌓이면 관절낭이 딱딱해지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5: 당뇨를 앓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50견이 올 만한 확률이 3, 40%까지 이제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10분 중에 3,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사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찜질과 스트레칭을 하면서 좋은 영양분이나 이런 산소나 이런 것들이 관절낭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미세혈관계가 손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고,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사실 같은 치료를 해도 반응이 조금 더 약한 편입니다.
3: 당뇨병과 함께 50견은 여러 원인이 있다. 특히 어깨 힘줄, 즉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가 끼면서 어깨 사용량이 줄어들어 50견이 따라오기도 한다. 50견과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을 3대 어깨 질환이라 부르는데

0: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회전시키는 네 개의 힘줄이 끊어지는 걸 말한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에 석회가 끼면서 염증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만약 오십견이 있으면서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된 경우 수술을 안 해도 될까?
1: 전 수술할 줄 알고 왔다니까요. 수술이 제일 두렵더라고. 수술해도 또 간간이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너무나 걱정을 했더니
2: 다짜고짜 저 수술해달라고 선생님이 안 된대. 이렇게 보시네. 회전근개가 있지만 이게 파열이 있지만 얼마든지 재활해서 할 수 있다.
0: 환자가 더 헛갈리는 건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 벌컥 겁부터 나는데 이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3: 파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어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단 파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파열은 사실 나이가 든 분들의 파열은 퇴행성으로 힘줄이 낡으면서 파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파열을 꼭 반드시 봉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게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이 있으면서 오십견이 동반되는 환자분들인데 두 질환 중에 어느 것 때문에 더 아프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분들은 힘줄이 조금 낡아서 부분 파열된 것보다 오십견이 동반돼서 있는 통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십견을 잘 치료를 하면 환자의 전반적인 어깨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고 생각보다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오십견 수술은 언제 필요할까?
3: 오십견 환자에서 수술은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십견으로 제가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1, 2년에 한 분 정도?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마취와 도수조작술까지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0: 만성적인 어깨 결림, 중장년층의 국민병 오십견은 수술보다 운동 치료가 먼저다.
4: 아, 오른쪽 좀 올려볼게요.
0: 71살 황인엽 씨는 오십견 통증으로 세수하기도 어렵다.
4: 그다음에 돌아가는 것도 지금 거의 안 돌아가요.
0: 실제로도 가동 범위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
4: 이쪽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0: 염증도 심해 그간 주사도 12번이나 맞았다.
4: 반대 손으로 잡으면 조금 더 가시고. 지금 저한테 오시기 전에 그때 주사를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때 거의 10번 넘게 맞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주사 맞으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5: 주사 맞으면서도 크게 못 느꼈어요.
4: 운동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스트레칭 해보시는 건.
5: 한계가 있지 뭐 하는 게 이게.
4: 한계가 있으세요?
5: 숟가락질 못해서 수저를 이거를 아파갖고. 그럼 맨날 이렇게 내려놓고 있어야 돼서.
4: 그럼 저랑 일단은 마취해서 한번 어깨를 풀어보는 시술을 해볼 건데 만약에 꺾는데 안 된다. 만약에 안 풀린다 잘,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하실게요.
0: 이번만큼은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의 마취하 도수조작술이 시작됐다.
4: 자, 이제 살짝 풀어볼 거예요. 지금은 통증은 없으세요? 근데 안에서 이제 뚜둑뚜둑 하면서 풀리지는 않네요, 지금.
0: 다른 동작을 해도 마찬가지. 이럴 경우 시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 관절낭이 사실 지금 정도에서 이제 찢어져야 되는데 지금 관절낭이 찢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마취해서 푸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염증 같이 제거하고 그렇게 수술로 바꿔서 할게요.
0: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스트레칭 등 보전적 치료를 다 해봤음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가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드물게 수술을 진행한다. 먼저 기구가 들어갈 3-4mm의 작은 구멍을 낸 뒤 관절경과 절삭 도구를 넣는다. 먼저 관절낭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해 시야를 확보한다. 그 다음 전기 소잡기를 이용해 굳어있는 관절낭을 열기로 태워서 찢어주면 수술은 끝난다.

0: 마취하 도수 조작술에 이어 바로 시작된 수술. 오십견 수술은 관절경으로 진행된다. 관절 내의 구조물을 직접 보면서 수술이 가능하다. 예상대로 황인엽 씨의 관절낭은 염증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염증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이번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유착, 즉 엉겨붙은 관절낭을 분리시킨다. 특히 관절낭을 절제할 때는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수술은 마무리된다.
1: 저희가 관절경을 들어가 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거의 한 면이 다 염증입니다.
0: 어깨 안에 가득 차 있는 염증. 환자의 통증이 상당했을 것이다.
1: 이렇게 연결돼 있던 관절낭에 염증을 제거해서 조금 하얗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관절낭을 이렇게 찢어서 추후에 염증이 조절이 돼서 통증이 조금 조절이 된 상태에서 운동하기가 조금 편하게 만드는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수술 전후 같은 부위의 관절낭. 빨갛던 염증이 제거됐고 들러붙었던 관절낭에는 길이 생겼다. 그러나 관절낭은 시간이 지나면 또 엉겨붙는다.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한다.
2: 진짜 밖공기, 공기를 못 들여. 이거 진짜 휴대폰도 무거워져서는 이제 남다른 희망이시니까.
1: 저는 이제 수술도 하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로 뭔가 환자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수술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오십견은 사실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로 상당히 좋아지는 질환입니다.
0: 어깨는 평생 많은 일을 한다. 유통업을 하는 임상민 씨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동시에 왔다.
3: 조만간에 뭐 수술하기는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조만간에 하긴 하겠구나. 어차피 뭐 힘줄 끊어진 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라 다시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운동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한 거죠. 근데 진짜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0: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1: 저한테 처음 오신 거는 이제 한 2년 반, 3년 정도 되신 것 같고.
3: 2년 반.
1: 네. 그때보다는 증상이 조금 어떠세요?
3: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네. 많이 좋습니다.
1: 지금은 조금 나아지셨고.
3: 예, 예. 네.
1: 다행히 이제 오늘 초음파 보신 것도 예전에 이제 힘줄이 조금 부분 파열 있었던 부위가 더 나빠지지는 않으셨어요.
3: 아, 예, 예.
1: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3: 하여튼 그 소리가 제일.
1: 그죠.
3: 듣기가 좋습니다.
1: 예. 위로
0: 힘줄 부분 파열은 더 악화되진 않았는지 관찰이 필요하다.
1: 제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치료 막 시작할 때쯤에는 요 정도였잖아요.
3: 그렇죠.
1: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지가 않아서.
3: 힘들었죠.
1: 예. 근데 여기까지 올리느라고 정말 스트레칭.
0: 그의 비결은 스트레칭. 끊어진 힘줄이 다시 붙을 순 없지만 오십견 치료로 지금은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1: 잘 풀린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들댔었는데 예전에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게 거의 요 정도거든요. 네, 여기는 거의 이렇게 안 돌아가는. 근데 지금 보면 오른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회전하는 각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뒤로 좋아지는 건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한 여기 적어놨어요.
3: 예.
1: 네, 그래서 이제 등 닦기도 어렵고 그런 증상이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올라오셨네요. 네. 이 정도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십견에는 운동만 한 게 없다.
3: 그냥 쭉 올라가죠. 무리 없죠.
4: 돌릴 수도 있나요?
3: 예.
4: 아프지 않으세요?
3: 아니요, 전혀. 전혀. 전혀. 만족하죠. 이 정도면 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행복하죠. 어떻게 보면.
0: 진료 이후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2주까지 오십견 스트레칭을 시작한 사람들. 과연 그들의 어깨는 펴졌을까? 속 시원하게 식탁 한번 닦아보고 싶다던 박경희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소원을 풀었다.
4: 너무 잘 닦으시고.
5: 네, 너무 좋아요. 닦을 수 있어서. 이게 꿈에 그리던 행동입니다. 여기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머리도 돼요, 이제. 옷도 돼요. 옷 입는 것도 돼요. 단 이거나 안 해봤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지금 아들 걸로 대충 가져왔는데 제가 단추 달린 걸 일부러 안 입고 다녀서 좀 껴지네요. 되네요. 네, 전혀. 그래서 그냥 아예 없었어요.
6: 수술까지 고민했던 김금식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2주가 됐다.
4: 이제 팔한 명이 쫙 들어가 주시는데요.
7: 아니.
4: 잘 안 됐는데?
7: 그때는 여기까지 그냥 안 올라갔는데 이것도 오고 요것도 오고 뒤로도 오고 요것도 그냥 가고.
6: 오십견 통증으로 눈물까지 뺐다던 홍혜경 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4: 위로 올려봐 주십시오.
8: 나 정말 많이 올라가요. 이거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9: 이쪽 손 안 아픈 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다 올라가죠. 막 스트레칭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지.
6: 단, 스트레칭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전에 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온찜질로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다. 염증이 지속되면서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오십견. 이때 온찜질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20, 30분 정도 온찜질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어깨가 이완된 상태라 동작도 더 수월해진다.
1: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온찜질을 충분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제 뭐 스포츠를 하기 전에 다 워밍업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좀 피도 잘 돌게 하고 이런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도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만약에 온찜질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통증 때문에 스트레칭이 원활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찜질 같은 이런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효과를 통해서 관절낭도 이완시키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이완을 시켜서 조금 스트레칭하기 위한 조금 편한 환경을 만든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주사나 수술보다 더 중요한 오십견 스트레칭을 김명서 교수에게 직접 배워보자.
1: 자, 운동은 오른쪽 팔을 예로 들면 아픈 팔은 힘을 빼고 반대쪽 팔이 이렇게 팔꿈치 부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속으로 10초를 셉니다. 네, 그리고 이번 운동은 이제 외회전을 하는 운동인데 집에서는 이제 우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왼쪽 팔을 아픈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6: 양손으로 우산이나 막대기를 잡은 다음 팔꿈치를 최대한 몸통 쪽에 붙인다. 그 상태에서 안 아픈 팔로 아픈 팔을 살며시 밀어준다. 외회전 운동은 회전근개 힘줄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1: 본인이 견딜만한 통증까지 가서 속으로 10초를 셉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안쪽으로 모으는 내전 운동입니다. 반대쪽 안 아픈 팔이 아픈 팔의 팔꿈치 정도를 잡고 아픈 팔의 이 팔꿈치 안쪽이 반대쪽 어깨를 향해서 이렇게 당겨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6: 마찬가지로 10초를 세고 동작을 5회 이상 반복한다.
1: 마지막 운동은 이제 내외전을 하는 운동이고 사실 이 운동이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운동을 충분히 하고 이 운동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수건을 이렇게 잡고 반대편 손은 위로 올라가서 반대편 수건 쪽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픈 팔은 힘을 빼고 왼쪽 손이 오른쪽 손을 이렇게 끌어당겨주게 됩니다.
6: 올린 상...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이 왜 내가 휘청거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행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있어요.
1: 왜요?
0: 아, 우리 형제들이 먼저 갔다 와서 좋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가고 있어요.
1: 왜요?
0: 맛있는 걸 많이 줬어요.
2: 소문에 의해서 해주는 밥 먹으러 가요.
3: 밥 잘 주는 예쁜 섬 이수도가 들썩입니다.
1: 이 몽고까지 어떻게 선물 드릴까요?
0: 이거 먹으러 왔어요.
3: 바로 제철 맞은 봄 멸치 때문이죠.
4: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철 되는데.
3: 계절에 따라 맛도 크기도 즐기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멸치.
5: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3: 봄바다의 생명력 가득 머금은 봄 멸치 먹어보셨나요? 경남 거제, 의포항의 새벽은 참 바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캄캄한 바다를 가르는 이유. 어스름 가득한 새벽녘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는 봄 멸치를 잡으러 떠나는 길입니다.
6: 내 거. 내 거. 부위 끈지라 이 말입니다.
3: 제철 맞은 멸치대가 근해로 몰려오는 요즘 멸치가 오가는 길목에 기다란 그물을 성벽처럼 세우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유자망 어법. 조류를 탄 멸치가 제발로 와서 걸리길 기대하는 방식인데요.
7: 양망하러 가세요.
3: 30여 분 기다림 끝에 건져 올리기 시작한 그물. 은빛 멸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1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에 주렁주렁 매달린 멸치떼.
7: 오늘은 언제보다 작지? 멸치가 작다.
6: 물이 차가지고 아직 안 커요. 멸치는 많은데 작으니까 안 걸려. 겨울에 한 17도, 16도 이리 떠야 하루하루 이렇게 커가지고 걸리긴데 아직 작아요.
3: 설상가상으로 굵어진 빗줄기.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빗 속에서도 작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1: 비 오면 더 힘들지 않아요? 작업하기?
8: 아유, 좋아요. 시원해요. 멸치 때린데 다 맛 나와요. 그런데 비 와요면 시원해.
3: 바다 위에서 비가 반가울 정도라니 얼마나 고된지 짐작하시나요?
1: 오늘은 어때요? 좀 작아요?
8: 너무 작아요. 어제는 많이 잡아. 오늘은 60, 70개가 나와요. 70개가 그.
1: 어제는 얼마나 잡았어요?
8: 230개요. 아, 너무 힘들어요. 사장 좋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1: 우리 사장이 부자예요. 그러던데요?
6: 부자는 무슨 부자지. 조금 잡히는 월급을 잘 주니까 그러지.
3: 이제 봄 멸치 씻고 항구로 돌아갈 시간. 멸치 배들이 들어오면

0: 을포항의 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어내는 중요한 작업. 10명이나 되는 선원들이 일제히 호흡을 맞춰야 한다죠.
1: 수동으로밖에 못 해요. 사람밖에. 안 그러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내리면서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시켜야 떨어져요.
0: 시간이 지체될수록 멸치의 선도가 떨어지기에 쉴 새 없이 그물을 털어내는데요. 물량 많은 날엔 7시간씩 작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우리가 어려야 차, 어려야 차, 그렇게. 그럼 내가 아직 몰라. 예, 밤에 아빠. 힘받지 말아요.
0: 어깨며 손목이며 성한데가 없지만 수북히 쌓인 은빛 보물을 보고 있노라면 뿌듯함이 밀려온다죠. 작업을 마친 멸치의 일부는 횟감으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액젓용으로 판매된답니다. 선도가 생명이기에 즉석에서 액젓을 담그는데요.
3: 갈멸치는 여무고 살이 단단해가지고 액국물이 잘 나오고 봄멸치는 이제 알도 통통해가지고 살도 많고 국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봄멸치가 많이 알아줍니다. 배합이 잘 때야 액이 맛있어. 소금하고 멸치하고 이 배합이 7대3이 들어가야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액맛도 이 변화가 없고 좋아요.
0: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누군가의 식탁에 봄 기운을 전달하겠죠. 이제 봄 멸치 맛보러 이수도로 떠납니다. 거제 시방항에서 배로 10분 남짓, 한가로운 풍경을 간직한 섬이지만 하룻밤 묵으면 슬기 식사를 정성껏 차려주는 1박 3식의 섬으로 유명하답니다.
4: 얼마나 이쁘나?
5: 아, 너무 좋아.
4: 요거 배나무가 있는데 진짜 이쁘다.
5: 배나무가 기
4: 요거 봐봐. 갑니다. 이 오락 경치가 좋으니까.
6: 이수도로 와본 적 있으세요?
4: 아, 작년, 재작년에 한번 와봤어요. 6월 달에 한번 와봤는데 왜 코스모스 닮은 노란 꽃 있죠? 그 꽃이 이게 거의 뭐 꽃밭 위로서 피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봄의 이수도는 황금빛 금계곡 대신 하얀 백꽃이 수줍은 인사를 건넵니다.

0: 고즈넉한 섬 풍경에 푹 빠져 걷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밥대를 놓칠 수는 없죠. 신경환 선장이 새벽 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
1: 지금은 4, 5, 6월까지는 멸치 조림하고 멸치 튀김하고 멸치 무침하고 나가요. 그래, 손님들 주려고 지금 멸치 손보고 있어요.
0: 남편이 바다에서 건져올리면 아내는 정성으로 상을 차려냅니다.
1: 하나, 도시리 여기네. 하나, 여기 있네. 맛있어?
2: 얘도 엄청 이런 호강하네요.
1: 호강이야, 얘. 예. 칼배를 잘 만나가지고.

0: 먹고 아이고 싱싱하게 잡아먹어 먹고 안 싱싱하면 안 먹는다니까.
1: 오래되셨어요?
0: 네, 여기서 이수도 장사한 지 한 10년 다 돼가요. 1박 3시간지. 지금 이수도가 1박 3시간지 11년 채거든요. 내가 이제 9년, 10년 다 돼가. 이제 한 고기만 잡다가 옆에 이제 이게 부위 붙어가지고 우리 아저씨가 이도 밥 장사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됐어요.
2: 뱃사람들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음식에도 정성을 다한다는 아내.

0: 별미 중에 별미라는 고소한 멸치튀김.
1: 별튀김.
2: 그 손님 사이에 나가는 거 튀김도요?
3: 아, 점심에는 안 나간대. 오늘 금방 잡아온 거. 자, 우리 딸 고생한대. 아. 아. 맛이 어때?
4: 맛있다.
3: 우리 아들이, 아들. 자, 아들 당겨 먹어.
5: 맛있어.
3: 맛있어? 맛있어? 우리 감독님 욕보시는데 먼저 드세요. 맛이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죠?
2: 감사합니다.
3: 피디님도 많이 드셔. 밖에서는 못 드시는데.
2: 잡으면은 뭔지 맛보기도 하세요?
3: 우리가 맛을 봐야지. 손님들한테 또, 아, 맛있어서 대접을 할 수 있어.
0: 맛도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 요리가 시작됩니다.
3: 이제 5월달 되면 산란기가 돼갖고 이제 기름도 차고 알도 있고 이래가 굉장히 맛있어 그철 되는데.
0: 갓 잡은 멸치는 비린내 대신 달큰한 바다 내음을 품었다는데요. 멸치살에 갖은 채소 더해 묻힌 멸치 휘무침부터 멸치 조림도 빠질 수 없죠.
3: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럼 뭐 멸치를 또 넉넉하게 드려야지. 우리가 잡으니까 좀 넉넉하게 드리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상추하고 쌈 싸먹으면 맛있어요. 제철이 돼가지고.
0: 조려 뼈째 씹어먹는 멸치 조림까지 금세 멸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손님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시간, 은빛 멸치로 차려낸 봄 밥상이 차려집니다.
6: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거든요.
7: 우리 고차에서
0: 입안 가득 퍼지는 봄 기운.
8: 세 번째 왔어. 오늘 세 번째. 작년 4월 요만 때 오고 6월 달에 오늘. 맛있죠. 봄에 나는 멸치, 실치, 쭈꾸미. 겨울에 지친 몸을 원기회복.
4: 서울서 여기서 가면 안 돼. 서울서 이걸 어떻게 해 먹어요?
2: 서울에서 오셨어요?
3: 네.
2: 이 몸까지 어떻게 손을 들고
4: 이거, 이거 먹으러 왔어요?
0: 제철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진 손님들.
9: 멸치 쌈인데
0: 멸치 쌈 하나에 세상 시름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9: 아, 굿입니다, 굿.
3: 박수 한번 치자.
10: 감사합니다.
3: 잘 먹겠습니다.
10: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어요. 언니,
2: 근데 갑자기 박수를 왜 치시는 거예요?
3: 아,
4: 즐거웠어.
11: 맛있다고.
3: 이렇게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0: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요리라는 걸 잘 알기에 이수도의 밥상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답니다.
3: 질리지 않고 맛있어요. 서울에서 이걸 못 해먹죠. 이거 말라서 잡은 거만 있으니까.
4: 보통 일반적인 멸치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게 없고 멸치인 줄 모르겠어요. 그냥 돼.
3: 다르셨네. 오신다고 고생하셨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12: 맛있습니다.
3: 멸치하고 멸치 맛이 맛있습니까?
0: 손님들 배가 든든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아내. 밥도 반찬도 모두 무한 리필이라죠.
3: 멸치 무침 맛이 없습니까? 안 드셨네?
12: 리필 세 번
3: 했어요. 많이 드시고 하세요. 싱싱하니까 첫째. 그래서 도시에서는 바로 잡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분 좋지.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손님들 와서 만족하면 제가 보람도 느끼고.
0: 봄 멸치 덕분에 이수도의 봄은 오늘도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1: 이런 오일장이 와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래 맛도 나고, 또 봄맛도 나고.
7: 힘이 들어도 재미야. 재미가 좋아요, 나는. 이게 해놓은 게. 힘든 건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에 숨겼으니까.
10: 어? 그렇잖아.
11: 그건 무슨 전이에요?
10: 그것도 와서 할게.

풍경 여행,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0: Namaste. Namaste. Namaste. Namaste.
1: Namaste. 히말라야가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But all I'm seeing is you. I'm stopping strangers
2: and telling them your name.
3: 나 원래 이 대단한 사람. We all have orders, okay? Not less than a male. We are stronger.
4: 아마 남자들끼리만 있었으면 절대 이런 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고.

0: 하늘 아래 첫 동네 히말라야의 산골 마을에서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고 순수한 동심도 만났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버킷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리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저는 안나푸르나에 오르기 위해 네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 불리는 포카라로 향합니다.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는 안나푸르나의 관문으로 유명하죠. 신의 선물 히말라야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풍경을 잔뜩 기대했는데 현실의 포카라는 스모그로 뒤덮인 뿌연 하늘과 풍경뿐이었습니다. 시바신도 마스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히말라야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까요? 스모그가 야속합니다. 평소라면 트레킹 여행자들로 붐볐을 거리는 한산했고 등산용품점들도 문을 연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1: 나마스테.
2: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Welcome.
1: How are you?
2: Yes, good.
1: Good. Very good.
2: You okay?
1: Yeah.
0: 포카라는 트레킹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1: Rent a sleeping bag and a bag.
2: Backpack, yes.
1: Backpack and then also like thick jacket.
2: Thick jacket, yeah. We have thick jacket.
1: Minus five, minus.
0: 포카라에서는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도 가능합니다.
1: Open your zipper.
2: Okay.
1: Let me look. For this one, how much is it?
2: This is a
1: for rent.
2: A rent a sleeping bag, 150 per day.
1: 150
2: per day.
1: 한국에서 이런 두꺼운 침낭이나 패딩은 갖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포카라든 카트만두든 실제로 이 샵에 와가지고 입어보고 그냥 렌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Plus 네. 150 uh-huh. sleeping bag. Uh-huh. Plus 200 jacket.
1: This is a 2,250.
2: Yeah, 2,250 for 5 days.
1: Yeah. Thank you, man. Thank you.
2: Have a nice trip.
1: Yeah.
2: See you after 5 days.
1: See you after 5 days. Yes.
2: Okay.
0: 이제 yes. 꿈꾸고 꿈꾸던 대망의 히말라야 트레킹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발 날씨만 도와주면 됩니다. 포카라에서 안나푸르나로 향하는 수많은 길들, 그 중에서 저는 간두룩을 출발지로 정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품에 안겨 사는 산중마을 간두룩은 부룽족의 터전입니다.
1: 이곳 간두룩은 푸닐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미리 예약을 하면 이곳에서 가이드와 포터를 만나서 같이 이제 산행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만남의 광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포터들은 생각보다 어렸습니다.
1: So you guys are guide and porter?
3: Yeah? Yeah.
1: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1: 푸닐.
3: Nice to meet you.
4: Sumit.
1: Yeah. Punit and Sumit.
4: Sumit. Yeah.
1: It's like a brothers, yeah?
4: Yeah, brother.
1: What? You guys are brother?
4: Yeah, brother.
0: 와우. 오늘 저와 함께 할 이 두 사람 놀랍게도 형제였습니다.
1: How are you guys?
4: Yeah, good.
1: You guys good?
4: Yeah. And you?
1: Oh, very good. Yeah, very good. Yeah.
3: This part you can see the Annapurna range. Now it's the not good weather.
0: 1년 내내 안나푸르나의 장엄한 경관을 볼 수 있다던 간두룩은 스모그에 깊숙이 쌓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 안나푸르나 south, Imchuli, Vishte and Gangapuna is here. This is the side in Annapurna side.
0: 농사철을 앞두고 계단식 논밭에 잡풀을 태우면서 생기는 매연이 스모그의 주범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군데군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전통 바구니 독고에 장비와 배낭을 넣고 머리띠를 만들어 짊어집니다.
1: Brother, are you okay?
5: Yeah, I'm okay.
1: You sure?
5: Yeah, sure.
1: 아니, 뒤에 가방도 무거운데 이한 10kg 정도 되는 삼각대까지 또 머리에 얹었어요. 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
0: 포터 형제들은 그런 걱정은 접어두라는 듯 거침없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푸닐 트레킹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간두룩에서 푸닐까지 이어지는 대중적인 코스로 오늘은 타다파니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짙은 스모그 때문인지 여행자로 붐벼야 할 마을은 한적했습니다. 당나귀들도 오늘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1: 이거 뭐 일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아, 나마스테.
6: 나마스테.
1: 지금. 이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0: 이분이 오늘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박자, 스피드, 그리고 힘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칭찬을 기대해도 될까요?
1: 저 네팔 여자들한테 좀 인기 있을 얼굴이에요? 아, 제가 4개월 전에 결혼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0: 제 얼굴이 네팔에서는 잘생긴 얼굴이랍니다. 이제 저도 제법 잘하죠? 그러고 보니 반바지를 입은 건 저뿐이더군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수고했다는 것 같죠?
1: 던져봐.
7: 던져봐. 감자녀.
1: 감자녀.
7: 감자녀.
1: 아, 오케이.
7: 아, 나.
0: 한참을 웃고 즐겼습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의 유쾌한 기운을 받아서 푸닐 가는 길이 더욱 기대됩니다.
1: 야, 던져봐.
8: 던져봐.
0: 간두룩에서 타다파니까지 가는 여정은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 이어지다가 곧 가파른 계단이 시작됩니다. 포터 형제는 체력을 아끼느라 말이 없습니다. 형이 앞장서 가는 길을 동생이 뒤따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산을 오르는 포터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형 순이슨 7년차 포터인데요. 한 번 오르기도 쉽지 않은 이 길을 수십 번도 더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8: You guys okay?
9: Yeah.
8: You sure?
9: Yeah.
8: You look okay? You look very tired.
9: Yeah. Yeah, because I'm getting back and
8: what about you? You okay?
9: Yeah, I'm good.
8: You good? Yeah. But how old are you guys? How old?
9: I'm 18.
8: 18?
9: Yeah.
8: And you're?
9: 20.
8: 20?
9: Yeah.
8: 그러면 이 일은 얼마나 했어요?
9: 이거 멀리 럭벅 15살 거리 아니 18살 거리 뭐 때라 벌써 거라 멀리 다 사나이면 저어대고 보라이 와서 이 잔도 म चाहिँ अब पढ्दै पढ्दै अब काम पनि गर्ने पढ्दा पनि पढ्ने अनि मेरो चाहिँ यो यस्तै यो काम भनेको पार्ट टाइम जस्तै काम हुन्थ्यो अब पढ्ने बेलामा पढ्ने यो बेला काम गर्ने बेला काम गर्ने यस्तै हुन्थ्यो फुर्सदको टाइममा यो मेरो ओटी जस्तै हो आज चाहिँ जस छुट्टी भयो भन्नाले अब हाफ टाइम भएर चाहिँ आज काममा आएको
10: मलाई एकदम खुसी लाग्छ दाइ अब भाइहरू अब भनौँ न राम्रो पढ्नुभएको छ एकदम खुसी लागिरहेको छ मलाई यसरी गरेर आज प्रगति गर्दै गयो भने होइन पछि अनि अरू अरूले पनि दुःख नपाउन् न भन्ने मेरो हिसाबमा छ
0: 형제가 포터로 일하고 받는 일당은 각각 하루 2천 루피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인데요 또래들 사이에서 포터는 벌이가 괜찮은 아르바이트로 통한다고 합니다 길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이어집니다 구름뿐이던 하늘에 잠시 햇살이 비춥니다.

0: 비슷해.
1: 무거운 촬영 장비 탓에 20kg 가까운 짐을 지고 가던 형 순이 씨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앞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형을 이끕니다. 숨소리가 거칩니다. 뒷모습도 지쳐 보입니다. 어느새 형 순이는 가장 뒤에 처져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2: 괜찮아? 많이 무거워요?
0: This is the bag, the very weight.
1: 잠시라도 히말라야 포터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 내려봐요. 괜찮아.
1: 단순히 호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허세는 더더욱 아니죠.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반, 히말라야 MZ세대 포터들의 일상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0: 와, 저기 확실히 경사진대는 꽤 힘들긴 합니다.
1: 산 좀 탄다고 자부했는데 히말라야의 깔딱 고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0: 아, 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단이 언제 끝나는지 보이지도 않고 아, 슬슬 많이 힘듭니다.
1: 아, 제곱이다. 험준한 산을 계단으로 일군 네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계단이 참 야속합니다. 숨은 거칠게 차오르고 정신마저 혼미해져 갔습니다.
0: 다 왔다. 아, 근데 쉬는 곳 어딨어? 아, 어딨어? 저기 보인다.
1: 왔어, 왔어. 짐 들어주려다가 오히려 짐만 된 것 같네요. 트레킹을 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0: 이마는 뭐 당연히 아프고 이게 계속해서 이 끈이 어깨를 누르기 때문에 사실 어깨가 더 아파요.
1: 지금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저기 저분 말탄 사람입니다.
0: 아니 이게 다 뭐야?
2: 나마스테.
3: 이것도 많이 그럴게요. 많이 나왔라니.
1: Your friends?
4: Yeah, we are from the same company. Let's introduce.
1: Company?
4: We all are a female crew, and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Like, we all are porters, okay?
1: 그 여성 포터로서 일하는 건 어때요?
2: 이사리 포터로 감 걸다 할 것도 온다. 것도 모습 온다.
5: 사람들 온다.
4: We are not more than, not less than a male. We are stronger.
1: Yeah.
4: Okay. Then.
0: 어, 무겁다. 어, 무겁네요.
4: 이 Is it heavy? How do you know?
0: Yeah, it's good.
1: 무게는 그 친구들 못지 않은 것 같아요.
6: Yes, we're strong men.
7: 뭐요?
1: 쉼터에서 여성 포터들은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성 포터를 선호하는 여성 여행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8: Hello. With these beautiful ladies, we spend five days and four nights. And as a group, we spend 2 weeks. And these ladies are great. Yeah. They've got the Dalbat power.
9: 24 hours.
8: No, they are very good.
10: Thank you. We love. I get it.
1: 여성 포터들이 준비한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0: 설마 했는데 올 것이 왔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즐겨야죠.
1: 남자들끼리만 있었으면 절대 이런 류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고 보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2: It was very nice seeing all of you. Yeah, safe travels, yeah?
3: Thank you.
2: Yeah, bye-bye.
0: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당나귀 무리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그렇게 예정보다 점점 늦어집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산장에 도착해야 해서 길을 서둘렀습니다. 산에서는 어둠이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목적지인 타다파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로 들어서고 나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오늘 묵을 산장입니다.
4: 네. 한국 사람?
2: 네.
4: 안녕하세요.
2: 한국말 어떻게 하세요?
4: 저 한국 살다 왔어요.
2: 한국 살다 왔어요?
4: 네네. 22년 때 들어왔어요.
2: 10년 동안 살았어요?
4: 네네, 10년.
2: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2: 또 여기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을 또 뵐 줄이야.
5: Because you work so hard.
0: 산장에 도착하니 곧바로 허기가 몰려왔는데요. 산장에서 만들어준 저녁이 꿀맛입니다.
2: 여기 이런 산장에서는 포터들을 따로 좀 할인도 해줘요?
6: 야, 게스트고 왔나? 아니 가이드 포터라서 뭐 알리키티 서스테이 온자. 아니나 아무래도 게스트를 하고 온자, 아무래도 서스테이 온자. 버사이 람브로서, 서비구라 람브리 온자. 네,
7: 에샤님, 에샤님, 바이레 기찬마. 우타보디 주택 포터라고 아니 코트 웃음자기 대본 온자.
8: I mean it's great.
0: 산장에는 포터들 전용 식당이 있듯이 포터들만 사용하는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포터들과 같이 사용해야 해서 불편하지만 그만큼 저렴하다고 합니다. 포터들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에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곳도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동네 분들도 밥맛이를 나오십니다. 산장은 불타는 댄스 파티가 한창입니다.
2: 아니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거 와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들이 저기서 지금 춤추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 지금 춤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여기?
0: 낮에 만났던 여성 포터들과 여행자들이 함께 어울려 신나게 춤추고 있었는데요. 내일 하산을 앞두고 밤새 이별 파티를 즐길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밤잠 깬 주민도 대환영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네팔 사람들이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이별의 아쉬움과 우정을 전합니다.

0: 저 너머는 분명 다른 풍경일 텐데 스모그가 뒤덮은 히말라야는 모두 같은 풍경입니다.
1: 요 정도 올라오면 옆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 멋진 설산들을 보면서 푸닐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 건지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래?
0: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욕심을 내도 소용이 없죠. 안개 너머에 있을 신들의 땅을 상상해 봅니다. 깊은 계곡 너머에 있을 성스러운 마차푸찰의 설산과 장대한 다울라 길이의 대서사시는 기대로 그쳤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0: 꿈꾸던 히말라야 트레킹이지만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산하는 길, 포터 형제가 살고 있는 간두룩 마을로 여정을 변경했습니다. 형제의 집이 있는 간두룩 마을은 해발고도 2000m, 계단식 논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이거 줘라.
2: 야, 지유.
3: 나마스테.
4: 나마스테.
2: 나마스테.
0: 지금 아이들에게 여행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순간 산골 아이에게 인생 최대의 고민은 구슬치기냐 화장실이냐일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화장실부터 가면 좋겠는데 선택은 구슬치기입니다.
3: 아, 까키, 까키. 작은 어머님.
0: 원세미로 포터 형제는 부모님의 친척들까지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 여기에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사는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0: 마당 한쪽에서 염소를 기르는 풍경과 처마에 걸어놓은 마른 옥수수가 우리의 시골을 보는 듯 정겹습니다. 셋째 동생이 히말라야 MG들의 춤 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0: 셋째는 댄서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형들은 동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셋째의 댄스 공연에 안나푸르나를 보지 못하고 하산한 아쉬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둘째를 따라 집 구경도 해봤는데요.
1: Yeah, this is my bed.
2: This is yeah.
1: This is your bed.
2: Yeah, I sleep here.
1: You sleep here.
2: Yeah.
0: This is 이 방에서 네 형제가 함께 지낸다고 하네요.
2: This is my brother sleep.
1: And this is your young brother.
2: Yeah, young brother. 뭐 맞지 마티 아디마. 마티.
3: 이 층.
4: 아 여기 여기 위에 2층도 있구나 이 집이. 오. 야. 어 그러면은 공부는 어디서 해요?
3: 지금 벌써 가보세요 벌써 이미.
2: 맞아 이 테이블에 벌써 벌써. 이 테이블에 벌써
3: 벌써.
4: 여기서?
3: 이 테이블에 앉았어.
0: 작은 테이블 하나에서 네 형제가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다네요.

0: 오늘 무슨 공부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1: 교과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책을 뒤적이기만 하는 둘째 푸닛.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이 없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2: 아, 눈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었구나.
3: 그러면은
1: 눈이 안 좋으면 포터 일하는데도 힘들 수 있잖아요. 눈이 안 보여도 가족 위해서 또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18살의 어떤 쉽게 볼 수 없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You are very very good son.
3: 오케이.
1: 저녁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듭니다. 셋째가 오늘의 저녁 담당입니다.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잘하네요. 오늘 네팔의 매운맛을 보여주려나 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푸닛과 푸닛 형제는 포터였던 아버지를 따라 다니다가 포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다칠까 걱정 많으신 어머니와 철없는 넷째 동생까지 여섯 가족의 생계를 두 형제가 책임지고 있는 셈이죠.
4: 고스탄이 되레 알았어? 고스탄이.
5: Little bit spicy. 약간 매운데 그래도 맛있어요.
1: 셋째가 요리를 잘하네. 엄청 맛있어요. 네 형제 중 셋째는 요리와 집안일 담당, 두 형은 포터 담당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MZ들은 가족을 위해 저마다의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4: 이노르사의 라이프 버너스? 아니? 이노르사의 마비스 버너스? 마비스 버너스?
6: 아니, 대리 버는 아니, 대리 버려라 툴툴툴 담아자 하면 아니, 까마이 거는
1: 어둠이 내려앉은 히말라야의 밤, 형제 포터의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계획대로 풀리는 일은 없지요. 트레킹 대신 포터 형제의 마을에서 네팔을 알아갑니다. 히말라야의 바람이 마을의 아침을 깨웁니다. 나귀들이 저보다 부지런하네요. 두 명이 겨우 지나칠 정도의 골목. 그 골목을 따라 구릉족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7: 돌들로 다 담을 쌓았어요. 돌담에
1: 구릉족은 돌과 슬레이트, 진흙으로 집을 짓는데요. 산비탈에 야트막한 돌담집을 지어 살아갑니다. 담이 눈높이만큼 낮아서일까요? 마음을 나누기가 편했습니다.
7: 아, 뭐 하고 계세요?
4: 제가 담을 봐도.
8: 예, 요. 버클리 한기로 터다해라 살라라고.
7: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8: 라그다이나 미어로 거리 비틀어보니 예를 잡는자.
7: 앞에 뷰도 너무 멋지고 경치 좋은데 사셔가지고 부러워요.
4: 예, 자 이말 아가리 보는 노래죠. 어떤 라모일레사.
8: 예, 아, 어이도 이말 재키자. 대기야 거사이는 나더러 길라르 대긴자. 미어로 거리는 대리 포토기자.
1: 마당에서 히말라야가 보이는 풍경.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아침이 시작됩니다.

0: 나마스테.
1: 나마스테.
0: 아니 아침에 어디 가는 거예요? 얘나 가 있는 가도?
1: 메시브란.
2: 히말라야 구롱족의 아침. 소 치는 소녀를 따라가 봅니다.
0: 아니 어린 친구인데 소를 꽤 오랫동안 몰아봤나 봐요. 소 안 무서워요?
1: Like dino. 산에 봤다. 마실리 친구다.
2: 소녀의 이름은 슈리스티. 아침 일찍 농사일을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소를 치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줄곧 태운 소녀 자신의 몫이라고 합니다. 아, 그냥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홀린 듯 따라가 봅니다.
0: 와, 힘들다.
2: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까지 올라오고 나서야 소들을 멈춰 세웁니다.
0: 근데 소 열로 보내면 딴 데 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1: 잔차. 이따가 아르고 말이 뒤라봤어. 건너자는 버자. 자 이래면 어서 따라 빨려가야 돼. 건너봤어. 잊어버린 건너자는 버린. 건너봤어. 건너자는 버려. 거자가 봐야 아니 버치 라티. 그니 벨라마 벌라 고그레 고그레 거대 아이죠.
2: 소들을 풀어놓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간두롱 마을의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 자기 몫의 집안일이 있습니다.
0: 나마스테.
2: 소녀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살아온 구릉족의 삶의 방식입니다.
0: 나마스테.
1: 나마스테 바보.
2: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나 싶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무심코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0: 소리.
2: 출산을 앞둔 소가 예민합니다.
0: 야, 여기 파리들이 엄청 많네. 오! 예스. 지금 긁어가지고 바닥에 똥을 다 긁어가지고 긁어가지고 이렇게 Like this?
1: Yes. 아, 잔노 언더라 이제. 응.
0: 아?
1: 우리 엄마한테 간거는 맞아?
0: 우리 부모님은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저는 이런 일 처음이에요.
3: 내가 부하마한테 거는 뭐라? 따로 메로디 빨리 줄지 어려요.
0: 그래서 슈리스티가 나보다 더 어른인 것 같아.
3: 뭐 나 시시제 덤시 바로 잡았잖아.
1: Thank you.
0: 네, thank you.
2: 이제서야 학교 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혼자서 머리도 잘 땄습니다. 어느새 교복으로 갈아입고 뭐든 혼자서도 잘하는 슈리스티. 정말 야무집니다. 칭찬해요. 등교 준비 끝.
1: 라 바이바이 엄마. 바이바이.
2: 슈리스티가 다니는 학교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입니다. 학교 가는 길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0: 아, 슈리스티. 나마스테.
2: 9시에 종이 울리면 전교생 300명이 운동장에 모입니다. 아이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입니다. 하나뿐인 이 학교에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4살부터 20살까지 간두르게 모든 학생들이 다닙니다.
4: 보차를 배하나 아무로 요 커버리리아바다. 러그박 그때고 2시간 2시간 삼모 원웨이만 이니라오니 보차를서.
2: 오늘 아이들의 슈퍼스타는 바로 접니다.

0: 저도 아이들 틈에 섞여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반드룩의 귀여운 소녀들과 함께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순수하고 정겨운 풍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해발고도 2000m, 히말라야 산등성이에 자리한 마을들. 강과 협곡 위로 기다란 다리 하나가 두 마을을 잇습니다.
1: 이야, 가까이서 보니까 더 길다.
0: 다리 입구에 올라서자 눈앞에 287m의 현수교가 펼쳐집니다.
1: 이야.
0: 다리 아래는 140m의 낭떠러지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2: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선 다리가 한 300m 정도 되고요. 높이도 꽤나 높아가지고 무서울 수 있어요.
0: 골짜기 사이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몇 날 며칠 산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이제는 몇 분이면 건넌 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을 나르는 동물들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양방 통행이 가능하지만 말이나 당나귀가 지날 때면 건너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생긴 다리 덕분에 강 아래 새로운 여행지도 생겨났습니다. 여행자들이 노천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3: 어서오세요.
0: 동네 목욕탕 같은 수수한 분위기. 하지만 여행자들에게 꽤 알려진 곳입니다. 히말라야 대자연 속 트레킹을 마치고 쉬어가는 여행자들이 제법 있었는데요. 그 오랜 이 네팔 여행 동안에 쌓인 여독이 한 번에 다 풀리는 느낌입니다. 비록 목표했던 안나푸르나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만난 삶과 감동. 이 여행이 끝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0: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전망대라니. 아, 말해. Gracias.
1: Esto es el golpe.
2: 이게 춤이 무슨 춤이야 이게? 이게 무슨 춤이에요?
3: TBS TV 프로그램으로 요청이 뭐 정말 자연스러운 내게
4: Thank you. We are very very happy to see many Nepalese having great time.
3: Happy New Year!

안녕하십니까? 과학이 바꾼 전쟁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박영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조면기, 소총, 그리고 기관총의 개발 역사를 통해서 미국식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군수산업까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미국식 생산 시스템이 포드주의로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군수산업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본주의 산업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이 양분되고 공장형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생산품을 대거 소비할 수 있는 대중적인 소비 시스템도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의 장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공방이 이제 단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장으로 변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테일러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미국의 기계공학자였습니다. 테일러는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노동자들의 작업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산과 노동 공정을 분석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스탑워치로 그의 연구가 대변되고 있는데요. 매우 과학적이고 표준적인 생산관리론, 그리고 경연관리론이 그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테일러의 생산과 경영기법은 당대의 기업가와 자본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소련조차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노동계층의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주면 결국 노동계층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이 인간을 더 이상 인간답지 않은 기계로 전락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자본가와 기업가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동계층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했다라는 가혹한 비난을 받기조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일러의 과학적 생산 및 관리 기법은 현대의 자본주의, 특히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미국식 생산 시스템의 고도의 발전을 이끌어낸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식 생산 시스템의 가장 고도의 발전, 그 끝자락에 헨리 포드의 이름이 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사업수단 역시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03년에 12명의 자본가, 동업자들을 모아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고도로 발전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연간 1,700여 대 정도의 자동차만이 생산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드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미국의 도축 공장, 그리고 밀 분쇄 공장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서부가 개척이 되고 인구가 팽창하고 국토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소나 돼지의 도축 산업이 정말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주식으로 쓰이고 있는 밀을

재분하는 재분업 역시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축공장에서는 상당히 대규모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다가오면서 소나 돼지의 특정 부위만을 반복해서 해체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부위가 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도한 포드는 무릎을 쳤죠. 바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정에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축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거꾸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의 장인 혼자서 온종일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조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부품이 표준화되고 단순화되어야겠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특정 자리에 붙박이가 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벨트가 다가오면 하루 종일 자기가 담당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반복 노동을 하게 됩니다. 대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으로 동일한 성능과 규격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식 대량 생산 시스템이 바로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아주 비판적이고도 세부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는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노동공정관리기법, 그리고 미국식 생산 시스템의 핵심이었었던 표준화된 규격을 가진 부품 시스템, 그리고 도축공장이나 밀 공장에서 쓰였던 컨베이어 벨트 어셈블리 시스템이 모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수공업의 장인 전통의 노동 방식에서 이제는 큰 기술 없이도 단순히 반복되는 노동으로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로 1908년 모델 T가 등장했습니다. 모델 T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자동차 모델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되어 정말 빠르게, 정말 대량의 자동차들이 생산되게 된 것입니다. 1913년 정도에 이르면 포드 공장에서의 노동자 숫자는 1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에서 600대가 넘는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갖추어진 공장에서 하루 종일 자기 자리에서 동일한 그리고 반복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1903년 포드가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미국 전체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연간 1700대 정도밖에는 생산하지 못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과 10년 만에 연간 2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정도로 포드의 자동 생산 시스템, 대량 생산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단시간 안에 정말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보니 모든 원가도 매우 저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모델 T의 값은 825달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인 2,000불에 불과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격이었고, 이로써 과거의 귀족들의 그리고 부유층의 사치품이었었던 자동차가 이제 미국에서는 일상품이 되는 정말로 획기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포드의 자동차 모델 T를 탈수 있는 그런 제1세대 시민

되었습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량 생산 시스템만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되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된 제품을 사줄 대량 소비자 계층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기에 포드의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한껏 발휘된 또 하나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두배 이상으로 올려서 포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에 5불의 임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본가들에게 손해를 주는 결정일 것 같지만 사실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생산자에 머물렀었던 노동자 계층이 대거 자동차의 소비자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거 소비자 계층이 두터워지면서 다시 물건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다시 증가한 판매량의 효과는 가격을 인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전체 가구가 평균적으로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 즉, 대량 생산과 대중 소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포드가 생산한 모델 T는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T는 민수품으로만 사용되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08년에 생산된 모델 T가 전대미문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어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포드의 영국 지사가 모델 T를 서부 전선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선을 누비는 모델 T는 구급차, 응급차, 장갑차, 심지어 지휘차로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였었던 벤츠 다임러사의 트럭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유럽 전장을 누볐다고 합니다. 1917년에는 개조된 트럭 모델 TT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륜 구동 트럭은 유럽에만 2만 대가 넘게 수출되면서 오히려 독일이나 유럽 제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적용된 군용차나 장갑차, 기동 무기 체계들이 이후의 군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벤츠나 다임러의 사륜 구동차도 생산되어 전장에 등장했지만 아직은 포드만큼 대량 생산 시스템이나 부품 표준화를 이루지 못했었고 동시에 독일군의 석유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트럭이나 수송 차량의 보급의 열세 때문에 독일이 패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T로 대변되는 수송 차량의 군수품이 상당할 정도 전장의 보급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휘트니의 조명기로부터 시작해서 기관총 그리고 포드의 자동차, 군용차에 이르기까지 미국식 대량 생산 시스템이 발전하고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미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산업화 발전이 오늘날의 표준적인 무기체계 개발의 모델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의 개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민족의 영산 소백산 자락 아래 영주 사람들의 자부심이 뿌리 깊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1: 톤치트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0: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는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를 많이 한대요.
1: 터가 좋아서일까요? 영주 사리가 편안하다는데요.
2: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잖아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1: 여전히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은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3: 탈탈하면서 담백한 게 입에 다가옵니다.
4: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5: 태평처라는 거는 다시 태평성대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날 좋아해주는 동물들이 있고.
1: 소백산이 들이오는 넓은 그늘 아래 태평한 시대를 일구고 살아가는 경상북도 영주시로 가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이야기는 소백산 아래 소능면 소수서원에서 시작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꼽힌 전국 9개의 서원 중 최초로 임금에게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은 영주의 자부심이죠. 영주시 향토사학자 배용호 선생과 몽골에서 온 동양대 학생들이 서원 가는 길을 걷습니다.
0: 나무도 하나하나가 잘생겼죠.
7: 엄청 키가 크고 예쁘네요.
1: 상쾌한 공기도 좋죠. 이 빽빽한 소나무 숲엔 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0: 여기는 서원은 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공부하는 곳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맑아야지. 근데 여기 이 소나무가 발산하는 톤치트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했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급제를 많이 한대요.
8: 특별한 곳이네요.
0: 특별한, 아, 그렇지, 그렇지.
1: 입구부터 하나하나 공을 많이 들인 특별한 서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과연 공부하던 공간이라 그런지 차분한 분위기죠. 엄선에서 뽑힌 학생들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0: 이 기숙사예요, 이게.
7: 아, 진짜요?
0: 네. 3번관이.
7: 고지고.
0: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지금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여기 전체 해봐야 한 뭐 10명, 15명 아주 많을 때 30명.
7: 아주 많을 때 30명. 네. 적을 때는 10명 정도
0: 10명,
7: 되고.
0: 10명, 뭐 7, 8, 5명 이렇게 있을 때도 있죠.
1: 장원급제를 많이 배출한 서원답게 이 안에선 글 읽는 소리가 쟁쟁했겠죠. 중앙에 자리한 가장 핵심 건물인 강학당 안에는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임금이 써준 현판이 있습니다.
0: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이에요.
7: 네.
0: 소자는 이을 소자죠.
7: 네.
0: 이을 소자, 수, 닦을 소자. 그 학문을 이어서 내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곳이다. 그 오른쪽에 작은 것이로 명종어필이라고 써놨어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서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서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1호 서원입니다.
1: 최초는 어딜 가나 기준이자 모범이 되죠.
9: 오래된 학교가 있어요?
7: 예, 있어요. 네, 시골 쪽으로는 많긴 하고 도시로는 내 알기로는 100년 정도는 되는 일본 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어요.
0: 일본 학교?
7: 예.
0: 여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학교네. 대한민국 일본 대학교네.
7: 아, 진짜요?
0: 사립대.
1: 소수서원이 일본 학교가 된 이유는 주자학을 공부하고 이 땅에 성리학을 들여온 안양 선생이 이곳 수능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0: 주세문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안양 사당을 만들죠.
7: 네. 안양
0: 중국에서 처음 그 주자학을 도입하신 그런 어른이니까 이분을 모시고 후세들이 그분 따라서 공부를 해라. 있고요.
1: 몽골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소수서원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7: 드라마에서 보면 여기는 그냥 왕 아니면 여왕 이런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학교 아니면 학교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보면 아 여기 있어요? 이런 그런 느낌도 듣고요. 네.
10: 오래된 학교 치고 좋아 보여요?
7: 네네네. 진짜 500년 됐는데 이대로 있는 거 보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1: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그 전에 이 수능 땅엔 참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왕조의 싸움이 이 지역 선비들에게까지 번지면서 수백 명의 수능 사람들이 희생됐죠.
0: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운동, 이게 이제 정치 지배를 그러잖아요. 그게 발각이 되면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철퇴를 맞게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수능관씨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관씨들이 거기 요 옆에서 도륙을 당해가지고 그 피가 주로 심리 피끝마을까지 흘렀다는 그런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1: 소백산에서 흘러나온 이 죽개천이 수백 명의 피로 붉게 물들어 저 멀리 흘러갔다는데요. 그 피가 마지막까지 닿았다는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이름인 동천 1, 2보다 피끝마을로 더 알려진 동네인데요.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민들은 그 피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물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죠.
11: 지금은 이 우물을 먹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 물도 식수로 사용을 했고 또 성황당에 이제 제례를 지내러 갈 때 여기서 이제 목욕 제계를 한 그런 그 유래가 있는 그런 우물입니다.
1: 어떤 분의 제사를 지내기에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던 걸까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위로 이장님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유 아유 꽤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시네요.
12: 여기는 어딘가요?
11: 아 이게 여기가 저희들 마을 미골봉 정상에 있는 성황당입니다. 저희들 마을 유래하고 간 게 있는데 매년 정월 대보름 자시에 마을 아까 우물에서 목욕 제기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성당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1: 제법 잘 지어지고 관리되고 있는 성황당인데 안엔 아무것도 없네요.
11: 보시다시피 저희들 성황당에는 위패가 없습니다. 위패가 없는 이유가 정책집행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살던 무녀 고씨가 이 성황당을 지어서 제례를 지내고부터 이제 마을의 우환이나 뭐 흉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1: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했던 마을 사람들. 그 정성이 통했는지 비로소 마을은 평화를 찾았다는데요. 그 역사와 관련된 향토 음식도 피끝 마을 입구에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인기 메뉴는 이 태평초입니다.
13: 갔다.
1: 얼큰한 김치찌개에 부드러운 메밀목을 얹은 태평초. 어떤 맛일까요?
3: 탈탈하면서 좀 담백한 게 입에 달라붙어요. 숙지해서도 좋고.
13: 맛이 유통차게 맛있네.
4: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1: 그런데 왜 이름이 태평초죠?
13: 뭐 농사 다 지냈고 이제 목을 해가지고 태평성대하게 모여가지고 먹고 이제 뭐 이런 뭐 저 이런 뜻인지 알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1: 좀 더 알아보러 주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2대째 태평초를 만든다는 재현 씨. 영주에서 대대로 흔하게 먹어온 이 메밀묵에 그 답이 담겨 있다는데요.
5: 그 메밀은 청바탕 향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메밀을 만들면서 묵밥도 만들어 먹고 그 묵도 이제 김치하고 먹다 보니까 태평초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태평초라는 거는 다시 태평천대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머님은 그러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이거 드시면서?
12: 맞아요. 엄마 생각 나요.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많이 했는데.
1: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맛의 비법이 있을까요? 아,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나 본데요. 전통 방식으로 메밀묵을 만든다는 재현 씨. 어느새 다가와 아들의 일손을 거두시는 분은 평생 메밀묵을 쏘온 어머니입니다. 예전엔 메밀로 배고픔을 달래며 보릿고개를 넘겼죠. 이젠 시대가 좋아져서 다이어트나 별미로 메밀을 찾는 사람들이 많죠. 메밀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다는데요. 힘은 들어도 어머니가 만드셨던 방식 그대로 따르면서 맛도 함께 지킵니다.
14: 아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3: 많이 가긴 하는 거야.
1: 어머니의 젊은 시절엔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었겠죠.
14: 예전엔 기계가 아니라 일일이 다 갈았을 거 아니에요.
13: 호박에. 옛날에는 호박에. 호박에 치러가지고 치러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1: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전수하셨는데도 어머니는 은퇴하는 법을 잘 모르십니다. 손이 많이 갔던 메밀묵은 그 옛날 가정 경제를 일으켰던 귀한 유산이었죠.
13: 메밀묵을 하면 팔려야겠다 하고 묵을 했지. 이건 옛날에 이제 천녀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나도 배워가지고 하는 거야.
14: 처녀 때부터?
13: 처녀 때. 처녀 때 이제 뭐 손님 오면 또 묵 해가지고 또 손님 드리고 또 어디 또 큰일이 있다 그러면 또 묵을 또 한 솥 해가지고 또 한 방띠 퍼놨다가 또 또 부주하고 옛날에는 그런 것 같이 부주했어. 아. 돈으로 부주 안 하고.
1: 가족들 입이 먼저였고 어머니 손은 뒷전이었습니다.
13: 손이 꼬부랑 해져버렸잖아. 요 하도 이 묵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식당을 해가지고 오래도록 해가지고 70년이나 식당을 해머시.
1: 아들은 힘이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5: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좋은 거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15년 전 고생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직장을 정리하고 왔다는 재현 씨. 물 농도와 불의 적정 선을 맞추며 어머니 맛을 내기까지 실패도 많이 했답니다. 그 옛날 수많은 죽음으로 먹을 것 없던 영주 땅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준 메밀묵. 가족에 대한 사랑과 태평성대를 바라는 염원이 이 묵 안에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는 빛끈 마을. 이 집은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일정하게 줄지어 자라고 있는데요. 평생 조경수 농사를 해온 이규성 씨의 나무밭입니다. 아들 호섭 씨도 서울에서 내려와 빛끈 마을에 살고 있죠.
15: 처음 들어왔을 때는 좀 피끝이라 해서 뭔가 좀 으스스하다라는 기분은 들긴 들었는데 예, 뭐, 그, 이제, 마을 주민들과 이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역사적으로 좀 많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피끝 마을이.
1: 아무 연고도 없던 영주 땅은 규성 씨 가족들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데요. 10여 년 전, 더 넓은 농지를 찾아 귀농할 곳을 찾던 규성 씨. 소백산에 놀러 왔다가 피끝 마을을 알게 됐답니다. 한눈에 좋은 땅.

0: 게다가 3대가 함께 하늘다리에 오손도손 살아서 이웃의 부러움도 한몸에 받고 있죠. 특히 귀여운 손자들과 시골 사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완전 알부자시네요. 알부자.
1: 매일 맞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자기요. 애들이 다 시골에 와서 할아버지와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얼마나 고맙고 네? 애들한테 고맙고 전 요즘 아주 손주들하고 사는 재미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장님.
2: 아유,
1: 밥
2: 드셨네. 예. 청계?
1: 청계 알 끝내가지고 오느라고.
0: 피끝 마을에 안착하는 데는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도움도 컸습니다.
1: 나중에 이제 체리 달릴 때, 지금은 햇빛을 많이 볼수록 더 좋은데.
2: 몇 년 만에 달려요?
1: 2년 지나면은 3년째부터는 딱 3년, 3년째.
2: 아, 그래도 그래. 덕분에 내가 체리도 심어보고, 물베리도 심어보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장님 덕분에 여기 피끝마을 와가지고 얼마나. 아이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2: 말을 보배합니까?
0: 아마도 태평성대란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그 옆 마을엔 소백산을 병풍 삼아 탁 트인 경치를 자랑하는 한 농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랑말인가요? 너 이름이 뭐냐? 개도 고양이도 여유롭고 한가해 보이죠? 주인인 듯 집사인 듯 온종일 동물에 둘러싸여 사는 유경 씨의 농장입니다. 얘는 염소인가요?
3: 아, 얘는 잔엔종이라고 뉴질랜드에서 그 유사냥, 저희가 쉽게 말하는 사냥유를 만들어내는 유사냥이에요.
0: 이 농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잘생긴 말들입니다. 네 마리에겐 멋진 이름이 따로 있다네요.
3: 저희 말은 전부 히로 이름, 히로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4: 얘는 토르. 얘는 홍일점 썬더걸. 얘는 슈퍼맨. 어? 팬서? 얘는 팬서. 블랙 팬서예요. 슈퍼맨. 슈퍼? 제가 슈퍼맨.
0: 영주를 지키는 마벤져스예요. 유경 씨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4: 팬서. 스마일. 스마일. It's not enough.
3: 아빠 쪽에 이제 과수원이 큰 게 있으셨는데 이제 제가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말 아니면 나를 알고 있는 말을 예뻐하면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타고 싶다는 생각에 사과나무를 뽑고 여기 사과나무가 여기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0: 자, 그날 오후 유경 씨의 아들과 친구들이 승마 체험을 하러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3: 저희 아들이 4살 때 데리고 온 말이어가지고 제가 키운 지 벌써 이제 7년 정도 돼가지고
5: 뭔가 그냥 같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6: 내 이름이 뭐라고요?
7: 썬더걸.
6: 아, 맞다, 썬더걸.
8: 어떤 말이 좋아요?
5: 백마요.
3: 진짜?
5: 네.
3: 왜 백마 타 왕자가 꿈이야? 갔어? 멈췄어?
5: 네.
3: 썬더 섰지?
5: 네.
3: 그치? 그래야지 너네를 치고 안 나가는 거야. 알았어?
5: 네.
3: 네가 제자인 거야?
5: 네.
0: 몸집이 작은 사람이 한 발 앞서가는 것이 포인트. 야, 나보다 뒤로 가야지. 오호, 아, 이 친구는 금방 배웠네요. 이렇게 또 많이 앞서가면요.
3: 어떻게 해야지? 뒤로 쳐. 그렇지? 그렇지, 옳지.

0: 그렇지.
1: 사실은 말이 굉장히 큰 동물이잖아요. 큰 동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한테도 되게 큰, 커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말을 네 개로 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시작!
2: 넓은 환경에서 영주 아이들에게 동물과 교감하고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유, 잘됐다, 잘했어. 유경 씨가 농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 든든한 오른팔 메리엘 덕분입니다.
3: Good boy. He's a good boy. Good boy, super.
2: 처음엔 아들의 영어 선생님으로 만났다죠.
3: One cookie for you. One cookie for you. One cookie for you.
4: I love Youngju.
5: Why do you love Youngju?
4: Because my family is here. Yeah. When I first moved to Youngju, I had to make all new friends, and then I met Liz while horseback riding.
1: 영주가 좋은 거는 사실 메리엘이 지금 현재 미국에는 다른 가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보니 자기 가족이 있는 영주라서 더 좋다. 나는
2: 두 사람의 즐거운 농장 일상은 인기 콘텐츠가 됐습니다.
4: But I want to be a fairy.
3: Okay. You want to be a fairy?
0: Mariel! Hold on! Hurry up! Swing your magic wand! 자, 여기로 이제 다 와갖고 타볼 사람 태워줄게.
5: 무서워? 오.
2: 새로운 가족이 된 메리엘. 그리고 말과 함께 자란 아들 준범이가 이 농장의 어벤져스 아니겠습니까?
4: You okay? Yes.
2: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첫 승마에도 도전해봅니다. 친구도 준비됐죠? 하하, 제법 잘 타는데요.
1: 말이 맨 처음에 약간 무서웠지? 엄마가 네. 너 겁 많다던데?
6: 많아요.
1: 살짝 많아?
6: 네.
1: 그래서 말 처음 봤을 때 어땠어?
6: 말 처음 봤을 때는 탈 때 살짝
1: 살짝 무서웠어? 네,
6: 탈 때 살짝 무섭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1: 지금 괜찮아?
6: 네.
2: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성장하는 것이죠. 말등에 타서 보는 한층 높아진 세상은 더 넓고 시원합니다. 소백산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물과 주고받는 사랑이 영주살이를 더 행복하게 채워줍니다.
1: 여기 보시다시피 경치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날 좋아해주는 동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의 정리도 많이 되는 것 같고 힘들었던 것도 금방 뭐 좋게 생각하지 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한숨 쉬어? 너가 한숨 쉬면 안 되지. 내가 좋다는데.
2: 소백산 아래 선비들이 그릭는 소리가 울렸던 영주시 순흥면. 한때 수많은 희생을 초래한 역사로 인해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했습니다. 그 염원의 토대 위에서 오늘도 영주의 표정은 참 밝습니다.
7: 물이 S자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말을 희가 마서 이렇게.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2: 다 같이 기지개를 쭉!

0: 일곱, 여덟.
1: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오.
0: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우린 준비 끝!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팽이!
1: 동그란 몸으로 바닥을 콕 짚고 서서
2: 도레랑!
1: 다시 뱅글뱅글!
2: 뱅글뱅글!
1: 팽이처럼 해볼 사람! 좋아요! 우리 모두 팽이가 됩시다!
3: 샤샤팽이는 이렇게
1: 우와, 샤샤팽이는 두 발로 팽이네.
4: 갱구팽이는 한 발로
1: 오?
4: 이렇게
1: 둘 다 정말 멋진 팽인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먼저 노엘이부터 볼까?
5: 나는 비행기 팽이.
1: 우와, 비행기 팽이. 다시 한번 보여줘.
5: 난 비행기 팽이.
1: 우와, 멋지다.
5: 잘 달려.
1: 그럼 우리 선율이는? 정말 멋진 팽인데. 그렇다면 우리 승범이 팽이는?
6: 난 망치 팽이.
1: 망치 팽이. 다들 멋진 팽이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하 돌아볼까? 오늘 처음 돌아보는 팽인가 봐. 비틀비틀. 우리도 해보자. 승범이, 노엘이 팽이도 비틀비틀 표현해볼까? 돌다가 비틀비틀. 다시 돌다가 비틀비틀. 그럼 폴짝쌤도, 자, 돌다가 넘어지고 갔다. 그렇다면 마리 팽이는?
4: 댕구팽이도 돌다가 와.
1: 귀여뚱귀여뚱. 다 같이 돌자. 오, 비틀비틀.
4: 귀여뚱귀여뚱.
1: 다시 돌자. 비틀비틀. 자꾸 넘어질 것 같아. 우와, 이제 잘 도네. 뱅글뱅글뱅글뱅글. 우리도 준비. 자, 승범이 팽이가 돌아갑니다. 뱅글뱅글뱅글. 더 빠르게. 뱅글뱅글. 돌짝샘 팽이도 돌아갑니다. 쌩쌩 돌아. 빠르게. 우리 노엘이도 한번 돌아볼까?
7: 쌩쌩
1: 빠르게. 자, 선율이 팽이도 빠르게 쌩쌩 돌아갑니다. 빠르다. 우와, 멋진데.
8: 이제 멈춘다.
1: 핑그르르르르르르. 정지. 친구들, 이것도 할 수 있지? 돈다 돌아. 자, 선율이 팽이가 멈춥니다. 슝. 멈췄다. 샤샤팽이도 멈춘다. 승범이 팽이도 멈춘다.
6: 힘이 빠진다.
1: 우와, 힘이 빠진다. 탱고 누에리 팽이도 멈춘다.
4: 이제 그만.
1: 우와. 팽이처럼 팽글팽글 이번엔 다 같이 해봐요.
4: 친구들 같이 하자 같이.
1: 아하, 모두 홀짝 준비. 하!

0: 뭐야? 진짜 모두들 팬인 줄? 잘했어! 친구들!
1: 잘했어!
2: 예!
3: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햇살이 따뜻한 아침, 베베가 꼬미네 집에 놀러 왔어요.
1: 베베야! 어? 안녕, 내 방으로 올라와. 내 방?
2: 베베구나. 어서 와.
1: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 방이 어디예요?
2: 아, 2층으로 가봐.
1: 꼬미 방이라고? 후. 조개는 여기 붙이고 별은 여기로. 어서 와. 우와, 이게 다 뭐야? 아, 내 방 꾸미는 중이야. 내 방? 여긴 나만의 방이야. 내 보물들도 다 여기로 옮겨놨다. 어? 앞으로는 여기서 쭉 지낼 거야.
3: 그럼 여기서 잠도 자?
1: 그럼. 여기서 무꾸무꾸랑 둘이 잘 거야. 그렇지, 무꾸무꾸.
3: 무꾸!
1: 엄마, 아빠랑 안 자? 베베, 다큰 영화는 혼자 자는 거야.
3: 형아.
1: 응, 다큰 형아들은 자기 방에서 따로 자.
3: 형아? 자기 방?
0: 베베는 자기도 방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2: 잘 놀았어.
4: 엄마, 나도 내 방이 필요해요. 어?
2: 베베가 방이 왜 필요한데?
1: 베베도 이제 형아니까.
2: 형아?
4: 응, 형아가 됐으니까 방이 있어야 해. 내 방 만들 거야.
2: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베베야, 방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빠 오시면 얘기해보자.
4: 내가 만들 거야.
2: 아유, 베베.
0: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5: 베베야, 아빠 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베베, 여보.
4: 아빠다.
2: 왔어요?
4: 아빠! 아빠, 베베 방 만들고 있었어요.
5: 아, 그랬어? 그런데 베베 방이라뇨?
2: 베베도 이제 형아라서 방이 필요하대요.
5: 아, 그럼 그럼. 베베도 이제 형아지. 자, 아빠가 실력 발휘 좀 해볼까?
0: 다 같이 힘을 합치자 금세 베베의 방이 완성됐어요.
5: 자.
0: 달님이 찾아오고 어느새 잘 시간이 되었네요.
5: 아,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베베야, 정말 혼자 잘 수 있겠어?
4: 당연하죠. 이제 형아니까.
5: 그럼 형아 베베 씩씩하게 잘 잘 수 있지.
4: 그럼.
2: 잘 자. 엄마 아빠는 갈게.
5: 잘 자라.

0: 아, 형아 공룡.
1: 이런, 갑자기 비가 오네요.
2: 아, 안 되겠다. 오늘은 일찍 자야겠어.
3: 그래, 나도 자야겠다. 다들 자자.
2: 엄마!
1: 비가 오고 천둥이 치자 베베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0: 괜찮을까요? 베베 천둥 소리 무서워하잖아요. 어?
2: 저 불렀어요? 엄마가 불렀어요? 아빠가 불렀어요?
4: 뭐라고?
2: 제가 어? 없어서 많이 무서웠죠? 이제 제가 왔으니까 안심해요. 오늘 것지만 아기 베베야겠다. 내일부터 다시 형아 베베.
4: 잘 자라 우리 베베.
1: 아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베베는 내일부터는 정말 씩씩한 형아가 될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이 싹 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조각이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웃음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보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덤덤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정엄아 뭐해?
1: 나 정엄이 아니야.
0: 그럼 누군데?
1: 내 코를 보면 알지.
0: 코?
2: 꿀꿀
3: 돼지?
2: 딩동대.
0: 너 흉내 진짜 잘 낸다.
2: 그럼 내가 다른 동물 흉내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0: 응, 알겠어.
2: 자, 문제 나갑니다. 응. 내 코를 잘 봐.
0: 응. 코, 코, 코.
2: 코, 코, 코. 콧구멍을 벌렁벌렁?
0: 하마!
2: 아니야?
0: 코에 뿔!
2: 쿵쿵! 달려가서?
0: 쿵! 들이받았네?
2: 정음아, 다시 한번 잘 보여줘.
0: 응.
2: 나는 코에 뿔이 있어요. 쿵쿵쿵 달려가서 쿵 하고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0: 정답! 코뿔소!
2: 정답!

다음 문제. 몸이 엄청 크다고? 공룡! 귀가 펄럭펄럭? 코가 길어? 기다란 코로 높은 곳에 있는 키위도 딸 수 있다고? 코끼리! 나는 몸이 엄청 크고 커다란 귀가 있어요. 코가 길어서 나무 위에 있는 키위도 딸 수 있어요. 정답! 코끼리! 예!

0: 코끼리. 코끼리는 코로 물을 쿠르르르 쿠쿠 뿌릴 수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열매도 딸 수 있어요.
1: 우와, 코끼리 코. 정말 부럽다. 나도 갖고 싶어.
2: 뭐든지 자판기에 코 한글 카드를 넣으면 코끼리 코가 나올까?
1: 우리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1: 코! 코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문! 코를 쓰려면 키읔이 필요해. 키읔의 문을 찾자.
8: 츠, 츠, 츠, 츠, 츠, 츠.
9: 크, 크, 크, 크, 크, 크.
10: 여기야!

0: 키읔은 어디 있지? 저기 있을 것 같은데.
1: 뭐야? 출시!
0: 저 속에 키읔이 보여. 케이크를 잘라봐야겠군. 여기 케이크 한 조각 잘라주세요. 찾았어. 케이크의 키읔.

0: 호호
1: 저장 완료 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코 한글 카드가 생겼네. 뭐든지 자판기에 코 한글 카드를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0: 크오
1: 크오 할아버지는 코끼리가 됐어요. 코.
2: 짠 코글자 냠냠 하하하하하
1: 한글 코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0: 코코코코코코코코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코 친구들 따라해봐요. 코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코코아, 고구마, 코알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코코아, 고구마, 코알라.
0: 코. 정음이가 코끼리 흉내를 내요. 코끼리의 코는 재미있어요. 케이크의 키읔이 오를 만나 코. 한글 카드를 넣으니 코끼리 코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훈민 정음은 코가 재미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마토.

0: 토끼, 토마토.
1: 토마토?
0: 토마토?
1: 우리 지난번에 토마토 심었었지?
0: 어, 열번만 지나면 토마토가 열린다고 했지? 어. 주렁주렁 열렸을까?
1: 가보자.
0: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어?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
1: 토마토가 빨갛게 잘 익었네.
0: 우리 토마토 따자.
1: 응, 응. 어? 우와, 빨간 토마토가 아주 싱싱해요.
2: 이야. 자, 여기도 다.
1: 어? 어? 어? 토마토가 대굴대굴 굴러가네?
0: 동그란 토마토가 굴러가네?
1: 어? 우리 여기에 담자.
0: 자, 우리 토마토 다 따자.
1: 그래.
2: 와, 이것도 따고 따요.
1: 이것들을 따요. 우와, 싱싱한 토마토가 많아요.
0: 토마토밭 최고.
1: 우리 토마토밭 계속 잘 돌보자.
0: 응. 이건 정음 토마토밭이야.
1: 그럼 이건 훈민 토마토 밭이야. 여기에 훈민 토마토라고 적고 싶은데.
0: 나도 정음 토마토라고 쓰고 싶어.
1: 정음아, 혹시 너 토마토 쓸 수 있어?
3: 아니.
4: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5: 훈민, 정음이 안녕.
6: 안녕.
7: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토마토가 궁금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문! 토마토의 토를 쓰려면 티읕이 필요해. 티읕의 문을 찾자.
9: 트트트트트
8: 여기야.
5: 티읕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0: 티읕!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티읕을 찾아야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해.
1: 멈춰라! 시간이다!
0: 도와줘서 고마워!
2: 태권도의 티읕!

0: 미음의 문을 찾자.
1: 무.
2: 여기야.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0: 미음을 찾자. 오호, 아주머니, 묵을 좀 잘라주세요. 잠깐만요. 찾았어.
1: 무게, 미음.

0: 미음이 아를 만나 마.
1: 뭐?

0: 토마토 합체.
1: 저장 완료. 토마토.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우와, 토마토 한글 카드다.
3: 와.
2: 뭐든지 자판기에 토마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와. 훈민 토마토?
3: 정음 토마토.
2: 우리 밭에 꽂자.
3: 응.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토마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토마토
1: 트오 토토무무무무무무무
0: 무아 무아 마 마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할아버지는 빨간 토마토를 먹어요.
2: 꿀꺽 꿀꺽 꿀꺽 토마토는 맛있어요.
0: 아, 다 먹었어요. 응? 한글 토마토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토마토

0: 토마토.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토. 마. 토. 친구들, 따라해봐요. 토. 마. 토.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도자기, 토마토, 토요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자기, 토마토, 토요일.
0: 토마토.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따요. 훈민정음은 토마토 밭이 자랑스러워요. 태권도의 티읕이 오를 만나 토. 묵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 한글 카드를 넣으니 토마토 이름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토마토를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얼굴엔 순한
10: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0: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9: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0: 옛설 쥐설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수사고. 박수 점검 나왔습니다.

0: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이제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콩순아, 그렇게 맛있어?
1: 도토리.
2: 콩순아, 너 진짜 귀엽게 나왔다.
3: 정말? 나도 볼래. 우와, 코디, 그게 뭐야?
2: 아, 콩순이 머리띠야. 내가 너희들 것도 만들었어. 하나씩 가져가.
1: 우와, 코디 최고.
4: 너무 귀엽다. 난 잠들 때도 쓰고 잘래.

0: 공순아, 같이 놀자.
1: 공순이가 어디로 갔지?
2: 공순아.
3: 내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다니.
4: 공순이 지나가십니다.
1: 공순아, 나 여기에 사인 좀 해줘.
4: 잠깐, 지금은 바쁘셔.
3: 얘들아, 먼저 갈게.
4: 조심조심 가세요.
3: 색깔은 정말 피곤하다.
4: 맞아.
5: 슈퍼 공순이, 여기 한번 봐주세요.
3: 어머머.
4: 아이쿠.
5: 얘들아, 이것 봐.
1: 어? 뭐야? 이 사진 진짜 웃기다, 뭉치.
5: 어쩌다 찍힌 거야?
4: 재채기 하다가.
1: 뭐라고? 재채기?
5: 자, 각자 하나씩 가져가.
1: 우와. 너무 맞죠? 뭉치야, 나 사인해줘.
3: 티미, 나야 공순이.
5: 어서 와. 뭐?
4: 왜 그래, 공순아? 무슨 일 있어?
3: 며칠 전엔 내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젠 뭉치 인기가 제일 많잖아.
4: 아니야, 다들 여전히 널 좋아해.
3: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나 다시 인기스타가 되고 싶어.
5: 다시 인기스타가 되고 싶다고?
4: 뭉치야.
3: 뭐? 애들이 다시 돌려줬다고?
4: 필요 없대.
5: 그래서 지금은 큐리옷이 인기라는 거지.
6: 이야, 이번에는 귀여운 콩콩이 사진이 붙었네.
3: 이건 아빠 목소리인데?
5: 방금 만들었는데 한 장 가져가세요.
6: 고맙다, 코디.
3: 인기는 원래 이렇게 빨리 바뀌나?
5: 공순아, 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3: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 인기도 좋긴 한데 그냥 너희들이랑 같이 놀 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어.
4: 나도 해.
5: 고민이 해결돼서 다행이다.
3: 얘들아, 나랑 같이 춤추러 갈래?
5: 춤? 어디로?
3: 따라와.
6: 자, 다음엔 어떤 게 나오려나?
3: 함께 춤추자. 같이 너도.
5: 부끄러워. 즐거워 보이네.
3: 소리, 사진 그만 찍고 같이 놀자. 함께 춤추니까 정말 재밌다.
5: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잖아. 그래, 공순아.
3: 티미, 방금 공을 보지도 않고 피한 거야?
5: 내가 그랬어?
1: 공순아! 공 찾았어!
5: 우와, 행운의 네잎클로버 덕분인가 봐.

0: 그러게. 행운의 네이클로버야, 여기서 편히 쉬고 있으렴. 밭에서 샌드위치 만들 재료 좀 따올게.
1: 이 풀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2: 응, 벌써 두 번이나 행운이 있었다고.
1: 그럼 나도 잠깐 들려볼까? 행운이야, 행운이야, 나한테도 와줘.
2: 나도, 나도.
1: 나부터야.
2: 나부터. 어떡해.
1: 새 클로버가 돼버렸네. 이렇게 붙이면 어때? 다시 내 클로버가 됐지?
2: 우리 때문에 키미의 행운이 사라지면 어떡해?
1: 에이, 설마. 키미.
0: 호스가 고장난 건지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서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있는데 이상하네.
1: 이제 어떡하지?
2: 어떡하기? 우리가 네이클로버 대신 키미의 행운을 지켜줘야지. 키미, 우리가 좀 도와줄까?
0: 어? 괜찮아.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기만 하면.
2: 네이클로버의 행운 덕분에 샌드위치가 완성됐나봐.
0: 이야, 역시 네이클로버야. 네이클로버 최고!
1: 잘 먹었습니다!
0: 어? 비가 오려나? 얼마 전에 우산 잃어버렸는데. 행운의 네이클로버야, 잃어버린 내 노란 우산을 찾아줄래?
2: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꼭 찾아줄 거야, 팀이.
1: 그럼, 그럼.
2: 노란 우산이 어디서 찾지?
1: 찾았다!
2: 저기야! 별이!
1: 별이! 이렇게 멋진 우산 본 적 있어?
2: 내 우산이랑 바꿀래, 큐리? 티미, 여기 티미 우산 찾았어.
0: 어?
2: 노란 우산을 찾았네.
0: 우산을 여기에 뒀던 게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1: 뭐야? 그럼 이 노란 우산은?
2: 봐.
0: 와, 네이클로버야.
2: 티미, 그게 네이클로버를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티미.
1: 미안해, 티미.
0: 그럼 이제까지 다 네이클로버가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준 행운이었다는 거야? 정말 고마워.
2: 뭐라고?
0: 네이클로버 없어도 돼.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운이니까.
2: 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용미

0: 붕어빵 맛있겠다.
1: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0: 네.
2: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1: 10개 주세요.
2: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3: 우와! 빨리 먹어보자.

0: 지가.
1: 따라가 보자.
0: 큐리야, 어딨니?
2: 큐리야!
3: 얘들아, 저기.
2: 진짜 뭐 하는 거지? 큐리! 뭐 하는 거야?
3: 붕어빵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1: 뿅? 큐리! 여기서 뭐해? 뿅!
3: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2: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0: 먹는 걸로 장난치지.
1: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효리가 슬퍼할 거야.
2: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0: 맞아.
1: 그래도 지금은 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2: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3: 괜찮아, 큐리. 방법이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 있어.
4: 어머, 콩순아.
1: 엄마, 큰일 났어요. 큐리 친구가.
3: 이렇게 됐어요.
4: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1: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3: 맞아요.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4: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1: 엄마!
4: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응?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방금 뭐라고 한 거니?
1: 붕어빵이 맛있대요.
2: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0: 있었어?
1: 콩순이니?
0: 네.
1: 짜잔.
0: 오빠야? 이게 뭐예요?
1: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0: 아니야, 큐리. 이것도 친구가 아니라 먹는 거라고. 큐리, 큐리.
2: 자, 여기 맞지?
0: 큐리야.
2: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3: 네, 맞아요.
2: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팀이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4: 우와, 진짜 멋있다.
0: 나도 경찰하고 싶어.
3: 큐리, 왜 그래?
0: 뭐?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좋았어! 사건 접수! 이 콩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3: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5: 내가 내게 모자를 배신해줄게. 나도 경찰 놀이 하고 싶어.
0: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콩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5: 출동! 삐뽕, 삐뽕, 삐뽕.
0: 찾았다! 휴리,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5: 콩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0: 이게 아니야?
5: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0: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5: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0: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소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걸.
5: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0: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인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3: 같이 가.
0: 범인 잡아라!
5: 콩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빼지!
0: 놓칠 수 없지!
5: 비바오!
0: 콩순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멈춰!
5: 멈춰!
0: 괜찮아, 얘들아.
6: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0: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6: 나 범인 아니거든.
7: 나 코디거든.
0: 코디?
3: 진짜네.

0: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디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1: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0: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코디.
2: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0: 공순이 경찰 사건 해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하게
3: 진물엔
4: 답답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퍼드 팡. 주유소 4급발사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허지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재해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6: 잡으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

이제 내 거야. 오, 신기한 게 많네. 이봐 친구들, 어디 검사 좀 해볼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입 좀 벌려봐. 어디 보자.

2차

어딜 가려고? 치료효과는 있어? 이놈, 환자들이 도망쳐버렸네.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0: 뭐지? 수프인가? 이런 아니지.
1: 기다려봐, 새로 만들어줄게.

이게 진짜 스프지.

배가 고파. 뭐야, 또야? 다른 건 없을

숨었구나. 찾았다, 찾았다. 때가 찾았다. 찜, 찜. 고마, 이제 네가 찾을 차례야. 어서, 어서, 어서. 빨리 벽에 붙어. 잡지는 나중에 보고 훔쳐보면 절대 안 돼. 꾹꾹 잘 숨어야지. 절대로 못 찾고.

어떻게 찾아냈지? 이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이제 다 숨었지?

나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제 다 숨었지?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멋있는데?

0: 어, 이런 또잖아.
1: 누가 좀 건지게 도와줘. 고마워. 나 좀 세워줘. 이제 무섭단 말이야. 어이.
2: 멈췄네.

씻는데 브릉 브릉 브릉.

가져.

0: 잘못했지 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0: 순하게
1: 진물엔
0: 덥덥한 말
3: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진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5: 얼굴엔
4: 순한 킬킬
5: 줄무랑
4: 덥덥한 말
6: 순하게
4: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설.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커피 구조대와 사라진 광고 할아버지.
9: 안녕 카를로스랑 제이컵.
10: 어서와 얘들아.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놨어. 코코넛 굴리기 시합 해볼래?
8: 재밌겠다. 다 같이 해보자.
11: 카를로스 잘 지냈어?
10: 덕분에. 오티스 할아버지시죠? 어서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8: 나야말로 여기 얘길 정말 많이 들었단다. 이젠 사라진 전설의 금광터잖니.
10: 알고 계시네요? 찾으러 온 사람은 많은데 다 실패했거든요. 진짜 그 전설이 맞아서겠죠? 옛날에 주변을 온통 덫으로 둘러쌌다던데.
8: 하, 그까지 덫이 뭔 대수라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12: 라이더, 우리 코코넛 굴리기 할 건데 봐줄래?
11: 알았어, 심판이 필요하단 거지? 좋아 얘들아, 굴리면서 결승선을 제일 먼저 지나야지 이기는 거다. 자 그럼 준비하고 셋, 둘, 하나, 출발!
10: 할아버지, 와서 좀 보세요. 할아버지?
13: 1등은 나다!
8: 나야!
13: 나보는?
8: 무슨 정글이 이렇게 큰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래도 이렇게 금쪽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칠 순 없지. 혹시 저게 그... 내가 찾고 있던 광산이잖아. 이런, 전설의 광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10: 좋아, 오늘 1등은 나라고.